알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더위가 이어지다 내일은 점차 정체 전선의 영향권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과 연계한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5시 이후 뉴욕 증시에 잇따라 출시됩니다. 미국 투자 운용사인 렉스 셰어즈의 오기석 아시아 사업대표는 YTN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모든 하이닉스 ADR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은 한국 시간 14일 오후 5시부터 거래가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렉스 셰어즈 외에도 레버리지 셰어즈, 그래나이트 셰어즈, 프로 셰어즈, 코기 펀즈 등 미국 ETF 운용사들도 뉴욕 증시에 SK하이닉스 ADR과 연계한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첫 번째 팹을 가동하는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년에서 2년 사이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첫 번째 공장을 완공하는 목표 시점을 오는 2029년 10월로 잡았습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의 삼성전자 팹은 6개 건설될 예정으로 그동안 거론되어 온첫 번째 공장의 가동 시점은 2030년에서 2031년 사이였습니다. 오는 2029년 하반기에 첫 번째 팹을 가동하려면 업계에서는 내부 설비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최소 당일 연도 상반기까지는 공장 건물 건설을 마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반등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추세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는 1%대 저성장이 뉴노멀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2%대 후반이 현실적인 전망으로 거론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습되고 정책 방향이 정리되던 시점에 메모리 수요 등이 맞물려 수출과 기업 이익이 빠르게 살아났다며 경제사에서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기는 드물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장윤기가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2차 공판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주목됩니다. 당시 장윤기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진술을 미뤘습니다. 블랙박스는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 장윤기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지목된 핵심 증거 케이블카에도 검찰이 회수함에 따라 증거와 관련한 증인들의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두고 검찰이 당시 경찰서장을 입건한 가운데 경찰도 당시 형사과장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박모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한 박모 강력팀장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형량이 더 높은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과장은 정황만으로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5명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등과 관련한 정견을 발표했습니다. 김인석 전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 행사에 참석해 자신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해왔다며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고 경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보안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좀 더 숙의하고 미루자는 건 검찰개혁을 사실상 반대하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안수사권 폐지 등 원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에
보안수사권 졸속

0: 해군은 어제 실종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현대차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부터 주간조와 야간조가 근무조별로 2시간씩 작업을 멈추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판매 실적 부진으로 임금 인상 여력이 별로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2일 X에 올린 글에서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5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과 선원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군 통수권자가 이란 병력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공습을 지시했다고 밝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정임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다시 시작하자 이란은 이번 공격이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 13일 새벽 미군이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해 새로운 공습을 시작하자 이런 내용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런 야만적인 공격은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꿈꾸는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벨링엄의 멀티골을 앞세워 노르웨이를 꺾고 준결승에 합류했습니다. 잉글랜드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노르웨이와의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1도, 습도는 68%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은 9시 9분입니다. YTN 뉴스 FM.
1: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뭔가 불안하고 한순간에 급변할 것 같은 자산시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시장입니다. 그래도 지난주 미국 나스닥에 이름을 올린 SK하이닉스가 첫 거래를 급등으로 마감했다는 점은 위안거리긴 한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게 증시 전반에 온기로 퍼지려면 전제 조건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단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강보합 정도로 출발했는데요. 오히려 SK하이닉스는 2% 넘게 빠지는 중입니다. 두 번째 시장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불안하고요. 정부의 대책은 시장을 진정시키기보다는 불확실성을 키운 측면이 아주 뚜렷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까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발표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떤 요식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지우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말 사이에 쌓인 경제 뉴스들 잠시 뒤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증시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요즘 국내 증시가 보여주는 제정신이 아닌 듯한 이런 변동성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꼽힙니다. 여러 정황상 신중한 검토보다는 속도전이 모든 걸 지배했고요. 그 결과가 상상을 초월한 부작용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와서는 없애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 걸까요? 2부에서는 경제계 석학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방에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첫날에 1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주가가 253만 원, 환율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이렇게 올랐는데 흥행 대박이라는 분석이 나오네요.
1: 네,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형태로 나스닥 시장에 지난 10일에 상장했는데요. SK하이닉스의 ADR은 나스닥 첫 거래에서 공모가 $149보다 12.76% 오른 $168.01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177까지 올랐습니다. ADR은 외국 기업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증서인데요. 이번 SK하이닉스는 ADR 한 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미국 종가를 국내 보통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53만 원 수준입니다. 지난주 국내 본주 종가였던 218만 원보다 약 16% 정도 비싼 가격입니다. 역대급 실적 기대에 해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국내보다 높은 PB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 규모도 큽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조달한 금액은 265억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이 진행한 주식 공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AI 메모리, 특히 HBM에 대한 해외 투자자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로 봅니다. 최근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나왔는데 미국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의 높은 가격을 준 겁니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달러 유입이 최근 상당 기간 이어진 원화 약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외환시장에서는 ADR의 발행이 확정되기 전부터 선물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장중 1,560원 안팎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조달액이 워낙 크다 보니 일종의 민간 통화 스와프급 달러 공급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장 초반에 SK하이닉스 3.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210만 원대, 그러니까 미국 가격보다 지금 더 저렴해졌습니다. 다고 봐야 될 텐데요. 뭐 선반영 효과도 있을 것이고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또 이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네, 오늘 장 초반 SK하이닉스 본주는 미국 ADR 상장 흥행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그 전거래일보다 3%대 내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은 일단은 이제 희석 부담과 차익 실현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이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 열기가 오늘 본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가 원래 관심사였는데요.
0: 그렇죠. 예.
1: 네, ADR이 국내 본주보다 약 16% 정도 비싸게 거래됐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웃돈이 붙은 이른바 엿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같은 물건이 미국에서 비싸게 팔리면 국내 가격도 이제 키 맞추기 형태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언급이 됐었고요. 이론적으로는 국내에서 싼 본주를 사서 미국 ADR로 바꾼 뒤에 비싸게 팔면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제 시차, 세금, 외환거래 규제, 전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주와 ADR 사이의 차익 거래가 곧바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0: 뭐 그렇죠. 예.
1: 네, 비슷한 예로 TSMC 주가가 있고요. TSMC ADR은 대만 본주보다도 오랜 기간 10%대 프리미엄을 받아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이 프리미엄이 국내 장기적으로 국내 본주 재평가로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한국 시간에 코스피 본주를 살 필요가 줄었습니다. 나스닥에서 달러로 바로 SK하이닉스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이번 ADR은 신주 발행 성격이 강합니다. 회사가 40조 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 재원을 마련했는데요. 동시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수가 늘어나는 희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본주를 실제로 순매수하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 소재

0: 어디까지 온기가 번지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1: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장 초반에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시세 차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코스피,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커진 모습들이 관측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입성,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0: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이제 소폭 하락하고는 있지만 반도체 랠리 자체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코스피 전체를 바로 다시 끌어올리는 트리거로 보기에는 이를 것 같은데요. 최근 코스피는 지난달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AI 투자 과열 논란, 미국 기술주 변동성,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발 변동성까지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핵심은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시장에서 흥행했다는 건 글로벌 투자자들이 HBM과 AI 메모리 수요를 여전히 높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AI 서버용 HBM 공급망에서 중요한 기업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을 준 것은 한국 반도체 재평가 논리에는 힘을 실어줍니다. 하지만 코스피 전체로 확산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만 수혜를 받고 삼성전자가 따라오지 못하면 지수 상승 탄력이 제한이 되고요. 주변 업종으로도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또 미국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ADR에는 열광했지만 한국 시장 전체를 사들이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가보다는 이번 주 외국인 수급 향방을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외국인 수급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한 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반도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변수 어떤 것들이 있나요?
0: 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얼마나 올랐느냐에서 실적이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느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일에 발표한 2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5조 4천억 원입니다. 전분기보다 영업이익이 56% 넘게 늘었고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8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을 이미 상당 부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의 절대 규모도 중요하지만 하반기 가이던스, HBM 공급 계약, 설비 투자 계획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곧 2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ADR 상장 흥행으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서 실적 발표에서 이 HBM 매출 비중과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향 공급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핵심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을 줬다면 이제 회사가 그 프리미엄을 실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범용 메모리 가격인데요. 그쵸. 그동안 시장은 HBM만 봤지만 최근에는 일반 D램과 낸드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아도 시장은 항상 그 다음을 묻는데요. 3분기와 4분기에도 가격 상승이 이어질지 고객사들이 이미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1: 결국에는 이번 달말 빅테크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까지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첫 번째 이슈, 자산시장 중에 증시 봤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서 부동산 얘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상화, 코스피 5천보다 쉽다 이러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요즘에는 SNS에 별로 보이지도 않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에는 부동산 대토론에도 직접 주재를 한다고 합니다. 직접 나설 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0: 네,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집값 흐름이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0%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에 74주 연속 상승입니다. 성북구가 0.51%, 구로구가 0.50% 오르는 등 강남권뿐만 아니라 외곽 중위권 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지고 있습니다. 전세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이 기간에 0.31% 상승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42%로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 실수요자는 차라리 사자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에 부동산 대책 관련 일정을 촘촘하게 예고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0: 그리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이건 단순히 의견 수렴이라기보다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로 봐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미 정부는 동탄, 기흥, 구리 등 일부 과열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같은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만으로 시장이 확실히 식지 않으면서 세제와 금융, 공급을 함께 꺼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1: 그런데 이게 발표 직전에 토론회를 여는 거라서 얼마나 이 토론회 결과가 반영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대략적인 개편 방향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거론되나요?
0: 네, 핵심은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다시 짜겠다는 겁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라는 연구용역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연구용역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고요.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과도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5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20에서 50%,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에서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공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중복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구조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데요. 하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10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어느 가격대부터 얼마나 높일지가 관건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핵심입니다. 현재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의 12%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기간 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보유공제 비중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거주공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인사도 그동안 장특공제는 보유만 해도 최대 40%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실거주하는 쪽이 더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이 이름을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방안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부가 이번에 겨냥하는 것은 실거주 1주택자는 아니고요. 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과 초고가 주택입니다. 1주택이면 무조건 보호한다가 아니라 실제 사는 집인지 아니면 자산 증식 목적으로 들고 있는 집인지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1: 자, 그런데요.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겠느냐 이런 문제는 둘째치고요. 과연 이런 세금으로 지금의 집값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시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0: 네,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줄이면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는 매도를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양도차익을 기대하고 보유한 주택에는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려운데요.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은 공급 부족과 전세난이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오르면 실수요자는 매매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 흐름이 계속되면 세제 강화만으로는 매수 심리를 꺾기 어렵습니다. 이 세 부담이 임대료로 일부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 우려가 더 큰데요. 또 시장은 이미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손볼 것이라고 예상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발표가 예상보다 약하면 정부가 못 건드린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강하면 세금 회피 수요물과 증여, 임대료 전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 공급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 나올지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현대차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분 파업을 진행을 한다. 그런데 파업 부담도 꽤 커 보인다고 하네요.
0: 네, 현대차 노조가 오늘부터 15일까지 주 야간주가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을 합니다. 생산 라인 기준으로는 하루 최대 4시간, 사흘간 총 12시간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이미 지난 6일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임금과 성과급인데요. 노조는 월 기본급 인상에 더해서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성과급 350%와 1000만 원 자사주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완전 월급제 논의도 이번에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현대차

0: 창사 이후 60년 가까이 유지해온 시급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사는 지난 8일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완전 월급제에 맞는 임금 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단체 교섭에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식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로봇 도입과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을 생산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노조는 로봇과 자동화가 확대되면 야근과 특근이 줄고 그만큼 수당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 체계는 기본급보다 각종 수당의 비중이 큰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면 실제 월급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완전 월급제는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수 있는데요. 이런 시간과 수당에 따라 임금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에서 매달 받는 고정급 비중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로봇 도입으로 야근이나 특근이 줄어도 임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로봇과 피지컬 AI 전환에 대한 현장 반발을 줄이고 생산 방식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현대차가 이렇게 완전 월급제로 전환을 하면 이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철강, 전자 같은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다른 제조업에도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봐야 될것 같은데요. 대체 이 순이익의 몇 퍼센트 인센티브는 누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이제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6: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 봅시다.
7: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8: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9: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요즘 영 재미가 없죠. 오늘도 한 0.6% 정도 빠지면서 7,4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을 받는 거, 이거는 불가피한 일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과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이 되는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입니다. 요게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서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해법은 없을 경제계 석학이신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어떻게 이 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1: 저는 그 출신이 더운 지역에서 출신이어갖고 우리 어릴 땐 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로 예. 살았 그 그럴 때를 이제 10대 중반까지 보냈으니까. 더위에 익숙한 편. 아
0: 그래도 5년씩 앉아 보면은 고령분들이 많으시니까 건강 관리 항상 좀 신경을 쓰시는 게
1: 그 덕분에
0: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AI 반도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이후 지금은 AI 반도체의 파도다라고 저희 작가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선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이제 엘빈 토플러가 3차 혁명 이야기 제3의 물결 이야기했을 때 1의 물결이 농경 예. 농업이었고 이제 2의 물결이 산업이었고 3의 물결이 포괄적으로 미래의 물결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그 미래에 이제 그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을 때의 그 미래 안에는 이제 디지털 혁명이라든지 또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AI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미래의 물결의 하나의 바뀐 형태니까 이게 제4의 물결이 아니고 네. 제3의 물결에 성숙화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우리 지금 AI는 뭐 5살밖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앞으로 AI가 발달할 수 있는 그 한계는 굉장할 텐데 그런 면에서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한 제3의 물결의 핵심 중의 핵심이 AI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0: 네.
1: 대단한 양반이다. 벌써 30, 40년 전에 물론 그분이 이야기할 때는 이제 반도체의 발견 그리고 컴퓨터의 발견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의 발명 예.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0: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셨겠죠?
1: 그렇죠. 예. 네, 상당히 무서운 속도로 예. AI가 발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놀라울 만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주식 시장이 크게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한국은 반도체 생산의 주력 국가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대한민국이 온통 하루 종일 방송을 이 주가 이야기할 정도로 된 것이 네. 이게 제3의 물결의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우리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0: 알겠습니다. 당시에는 제3의 물결 얘기했을 때만 해도 인공지능의 빙하기였는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가 2000선 중반에서 9000선까지 올랐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크단 말이죠. 그 배경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꼽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원인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1: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예.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달에 종합주가지수가 2,500선이었잖아요.
0: 그쵸, 예, 예.
1: 지금 뭐 빠졌다고 해도 거의 8,000, 네. 7,000, 뭐 500, 8,000인데 그러니까 1년만 놓고 보면 우린 거의 3배 뛰었단 말이에요. 이 진짜 비정상적인 거고 경제학적으로 그렇죠.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뭐 AI나 똑같은 어떤 그 데이터 센터의 붐이 불었던 미국도 나스닥의 경우에는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보면 뭐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100% 내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네. 우리는 300%잖아요. 네. 이거는 뭐로도 설명 안 된다. 아주 한국적인 현상이다. 한국의 아주 독특한 쏠림 현상이다. 그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가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볼 수는 있는데
0: 네네.
1: 조금 이따 이야기 나오겠지만 레버리지의 그 ETF의 규모가 1거래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간 따지면 굉장하지만 한 달간 따지면 예. 하루만 따지면 뭐 한 1조 정도 선이란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예. 보면. 그래서 그 1조 정도가 그 꼴인데 그게 몸통을 흔들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흔들어도 하루 이틀 흔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1년째 흔들었다라고 하면 예. 저는 조금 과하다. 즉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 증시를 상당히 변동성을 크게 한 것은 맞지만 전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이 하루 사이카 가고 그 다음 날 또 반대 사이카가 가고 이렇게 된 것이 네. 레버리지 때문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어떤 심리적인 요인 또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서 레버리지 ETF가 상당히 변동성에 영향은 줬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레버리지 ETF를 금지한다고 해서 그러면
0: 해결될 문제다 아니다.
1: 문제냐? 예.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0: 실제로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뒤에 거래소 코스피의 변동폭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네. 교수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은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예.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게 지금 두 종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목 레버리지가 두 개인데 그 이제 상품 한 16개 됐는데 그게 5월 27일 날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한 달하고 반 정도 됐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그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기 전에도 이미 사이카가 여러 번 갔거든.
0: 그때도 이미 변동성이 컸었기 때문에.
1: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그걸 예. 한국적이다. 예. 한국적인 쏠림 현상이라고 보는 건데 그 위에 그것을 조금 더 증폭시키는 작용은 했지만 레버리지 ETF 때문에 예. 우리가 그렇게 변동성이 커졌다? 그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0: 그럼 왜 이렇게 우린 변동성이 큰 겁니까? 한국적인 문화가 뭡니까 그게?
1: 대단한 거죠.
0: 예.
1: 뭐 포모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저만 해도 예. 9세대가 돼가지고 옆집에서 뭐 대박을 터뜨렸다고 해도 저는 눈도 깜짝 안 하거든요.
0: 그래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 이웃집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도 있는데.
1: 그건 이제 수련이 덜 된 사람들이고 우리 같이 수련이 된 사람들은 예. 남이 뭐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 참 운이 좋은가 보다. 은혜스러운가 보다. 그러고 말지.
0: 네.
1: 나도 뭐 땅 팔아갖고 사자? 나도 들어가보자? 저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좀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집 사람만 해도 상당히 정상적이거든요.
0: 이런 속담은 전 세계에 다 있더라고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한국적인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주변을 굉장히 의식한다는 거죠.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쏠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올랐다 그러면 그건 안 사고 못 베기는 거고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사야만 하는 그런 우리가 속칭 포모라고 하지만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특이한 국민이 한국이다. 저는 그 나쁜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질 때문에 그 한국의 비단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간에 한국이 요란하다는 거죠. 특히 예를 들면 뭐 패션도 그렇고요. 네. 화장품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 마케팅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반응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 국민들의 그 옛날에는 우리가 빨리 그랬는데 요즘에 그 한국 가만 들여다보면은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그 민감하게 주변에 반응한다. 그런 특징이 굉장히 강하고 그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또 빠질 때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
0: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됐을 때 제대로 검토를 한 건지 이런 부작용을 고려를 한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굉장히 커요. 김용범 실장도 이게 본인이 얘기하고 나서 4개월 만에 도입이 돼서 저는 굉장히 이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네.
0: 그다음에 이게 부작용이 커지니까 이찬진 금감원장이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이런 의사결정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1: 첫째, 김용범 실장이나 또는 그 금감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개인이라면 할 수 있어요.
0: 네.
1: 그 자기네들이 도입을 한 주역이잖아요. 주역이 설사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경솔했다고 생각을 하고
0: 네.
1: 적어도 그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저는 가벼운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발언하는 게 저는 적절치 못하다 이제 그런 비판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얼렁뚱땅 그 만들었는 게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 저는 크게 잘못된 게 쏠릴 수밖에 없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0: 예, 예, 예.
1: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문제가 된 게 그 레버리지 ETF잖아요.
0: 네네.
1: ETF 상품은 이미 있었고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는데 그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했어요. 그렇죠? 뭐 시가총액이 뭐 10% 넘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파생상품 거래가 1%가 넘고 이런 그다음에 거래량이 5%. 근데 가만 그 종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많은 중에서 딱 두 개거든요.
0: 여기밖에 없죠.
1: 없죠.
0: 예.
1: 그러니까 쏠릴 수밖에 없는 상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0: 네네.
1: 그래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그 ETF의 기초 자산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완화해서 예를 들면 뭐 5%라든지 또는 뭐 시가총액의 1%라든지 이렇게 낮춰줬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처음서부터 이 두 종목만 딱 타겟팅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었다는 게 전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0: 네네.
1: 얘네들을 띄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0: 네네.
1: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게 아주 잘못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그분들이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레버리지 그 ETF의 특징이 뭐냐면 배수로
0: 그렇죠. 예.
1: 선물에 들어가서 수익을 키우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5%면 10%, 2배 또는 15%, 5배까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몰랐냐고. 그럼 몰랐으면 무식한 거고.
0: 저도 아는 건데요.
1: 그러니까 네. 알고도 그랬으면은 이게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실수라고 보는 겁니다.
0: 네네.
1: 뭐냐면 5월 27일 날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을 하면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1.5배수만까지만 허용한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예. 2배수, 그다음에는 2.5배수. 즉 점진적으로 배수를 키워주는 저는 네. 조치가 있었으면
0: 뭔가 단계가 있었어야
1: 당겼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뭐 무제한으로 두 배, 세 배, 거기다 인버스까지 합하면은 아래위로 그냥 두 배 또 생기는 거잖아요.
0: 예, 예.
1: 그런 면에서 정부가 확실히 잘못했다.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 잘못한 것을 저는 당국이 뭐 솔직하다고 표현하면 좋을지 몰라도 실제로 투자해서 피해를 지금 5월 27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 반 동안 레버리지 ETF의 평균 수익률이 작은 거는 마이너스 10%, 20%. 다 손실이거든요.
0: 다 지금 물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1: 다 손실이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빠지면은요, 주가가 앞으로 더 빠질 거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국민들한테 끼쳐놓고 뭐 드러누워서라도 막고 싶었다. 아니 자기가 문제. 저는 굉장히 그거는 국민한테 저는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0: 예.
1: 조금 신중하게 했었어야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죠.
0: 의도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당시에 네. 환율 문제도 있었고 코스피 부양이 어떤 정부의 기조였다는 점에서 그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1: 네.
0: 자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들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또 생길
1: 그렇죠.
0: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뭐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1: 일단 상장 폐지는 아마도 그 손해를 많이 본 분들이 화가 나서 하는 소리 같고 일단은 보완을 해야 되겠죠. 저는
0: 네.
1: 보완하는 것으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한도를 거래량이 이제 거래량이 뭐 시가총액의 10% 뭐 거래량은 5% 이 제한 조금 완화해가지고 유사한 다른 상품들을 많이 만들

0: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저는 예. 좋다고 보고.
1: 오히려 더 늘리자.
0: 네. 예, 예. 그래서 뭐 삼전 하이닉스 말고도 그런 어떤 상품들을 확대해 놓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배수는 2배, 3배, 4배, 5배 이거 무제한으로 허용할 게 아니라 좀 점진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네. 배수를 조금 늘려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
1: 지금 일각에서는 이 배수를 1.5배 정도로 낮추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0: 가능하죠.
1: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그럼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이미 이게 그 상당히 지금 하락장에서는 1.5배만 해도 이게 하루에 1.5배거든.
1: 그렇죠.
0: 아, 하루에 예. 1.5배가 되니까 이게 30일만 누적되어도 굉장히 그 월간 그 이익이나 월간 특히 손해율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일일 변동폭에 제한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건 있으면서 저는 충분히 그 레버리지 배수를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늘리는 거는 이렇겠죠. 이제 이미 발매된 상품은 제한 없이 발매된 상품은 그건 되물릴 수 없으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새로 예.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는 상품의 경우에는 배수를 조금씩 낮추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김용범 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김용범 실장이 SNS에다가 글을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금융에 대한 이야기, 금리에 대한 이야기, 국민 배당금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경제계에 계셨으니까 이 당국자의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0: 일단 이야기하지 마라.
1: 아, 네네.
0: 그게 99회 1이익이다. 그러니까 이익은 하나고
1: 아.
0: 해가 99다.
1: 네.
0: 대통령은 달라요.
1: 네.
0: 대통령은 전 다르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정치적인 인물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대통령도 너무 말을 많이 하면 트럼프같이 별로 보탬이 안 되잖아요. 네.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용범 실장이나 뭐 기타 그 강요들이 하는 것은 그분이 아주 세밀하게 디자인을 하고 엔지니어를 해가지고 SNS에 올리는 글을 정말 꼼꼼하게 올려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른 문제인데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지금 뭐 만나는 사람마다 고물가, 고환율, 물론 뭐 성장에 뭐
1: 그렇죠. 뭐 대가다 뭐 이런 얘기하고
0: 그래갖고 지금 뭐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예, 예. 저는 김용범 실장 저도 방송에 같이 많이 나와봤지만 과거에 SNS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 꼭 국민에게 알려야 될 말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저는 SNS는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SNS를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하시는 방법은 일반 개인으로서는 뭐 적절할지 몰라도
1: 예.
0: 강요로서 특히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주도한 분으로서는 여태껏 그 발언이 별로 보탬이 안 됐고 그런 면에서 조금 확 줄이시는 게 좋겠다.
1: 알겠습니다. 원로 석학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휴대폰에서 손을 조금 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세동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2: 와,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예.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 물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원지선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날이 엄청 더워졌어요. 7월 15일에 초복도 앞에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장마도 있었고 날도 덥고 농산물 가격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1: 네, 지난주는 브로콜리, 멜론, 시금치의 가격이 대표적으로 하락했는데요. 브로콜리는 현재 강원 평창, 충북, 제천 등에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이 증가했지만 5천 등으로 품위가 많이 하락해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브로콜리 한 개당 가격은 1,910원으로 전주 대비 15.1% 낮았습니다. 시금치는 경기 포천, 광주, 전남, 경남 등 전국에서 반입이 진행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시금치는 차가운 것을 좋아하는 혼행성 채소라 앞으로는 가격이 조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가격은 하나당 799원으로 전주 대비 10% 하락했습니다. 멜론은 4, 5월에 기상 여건이 좋아 작황 및 당도가 양호했으며 6월에도 기온 상승으로 생육이 빨라져 출하 물량이 증가했는데요. 지난주 가격은 한 개당 9,416원으로 전주 대비 10.5% 낮았습니다.
0: 가격이 오른 분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1: 네, 지난주는 양배추, 청상추, 사과 가격이 올랐습니다. 양배추는 5천으로 인해 품위가 하락하고 고품위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이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양배추 가격은 한 포기당 3,141원으로 전주 대비 4% 상승했습니다. 청상추는 혼행성 작물로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시장의 반입량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주 가격도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가격은 100g당 1,173원으로 전주 대비 4.2% 높았습니다. 사과는 현재 8월 이후 햇서가 반입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전에 작년 저장품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장 물량이 점차 줄어듦에 따라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10개당 25,775원이었습니다.
0: 과일류 가격 일부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1: 네, 수박은 지금 전북, 충남, 경남 지역에서 주로 반입되고 있는데요. 하우스 물량도 출하되고 있고 중고랭지 노지 수박도 곧 출하되면서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가격은 한 개당 23,753원으로 전주 대비 4.6% 하락했습니다. 대추방울토마토와 참외도 여름 성출하기를 맞아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대추방울토마토는 1kg당 5,559원으로 전주 대비 9.8% 낮았고 참외는 10개당 지난주 가격은 14,480원으로 전주 대비 약 7.9% 하락했습니다. 여름은 앞으로 복숭아, 캠벨, 샤인머스켓 등 즐길 제철 과일이 많아 행복한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0: 참고하실 때 참고할 만한 내용들 많이 살펴봤고요. 제철 농산물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번 주는 달콤하고 시원한 과즙이 듬뿍인 복숭아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복숭아를 고르실 때는 표면 전체에 털이 있고 과실이 큰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관하실 때는 서늘한 곳에 신문지를 덮어 보관하면은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요. 손질하실 때는 잔털을 제거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주시고 레몬즙을 뿌리면 변색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냉장고에서 꺼낸 후 실온에 30분 정도 두고 먹으면 단맛이 더 강해지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능도 다양한데요. 우선 마그네슘이 피부 탄력과 모공 수축에 도움을 줘 피부 미용에 좋고 유기산이 여름철 식욕을 돋우며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 펙틴이 당 기능을 촉진해 변비도 개선하고 폴리페놀이 발암 물질을 생성을 억제해 노화도 방지합니다. 이번 주는 달콤한 복숭아와 함께 한 주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번 주에도 좋은 농산물 가격 정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원지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네, 오늘 방송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5759번 쓰시는 분, 5438번 쓰시는 분,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보답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코스피, 오늘 낙폭이 더 커지네요. 한 2.5% 정도 빠지면서 7,300선 아래까지 밀렸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후텁지근하겠고요. 무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전주 34도, 포항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대부분 지역 자외선 지수도 위험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대 계속해서 돌발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곳곳에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동호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도 월드컵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도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를 지날 때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일산 가는 길도 마포대교 지난 지점 4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 간의 대결이 파묘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준비됐습니다. 듣고 오시죠.
2: 민주당은 지난 1년
0: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2: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본선에 빠뜨렸습니다.
3: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0: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자기 정치입니다. 저는 자기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리면 맞겠지만 2대1로 3대1로 때리면 견디겠지만 정당 방위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1: 네. 계속해서 지금 파묘전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당한 검증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과도한 네거티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세요?
4: 저는 뭐 정당한지 과도한지를 떠나서 이게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하고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과도하다 싶으면은 오히려 효율성을 갉아먹기 때문에. 근데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저는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김민석 전 총리의 경우에는 지난번 정몽준 그 노무현 두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국민

0: 통화 21일 그쪽 편에 섰었잖아요.
1: 예.
0: 뭐 그것까지 좋은데
2: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입니다.
0: 또 단일화가 사실상 폐기되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당히 당선의 위험에 처한 이런 일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약간의 비토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정치론인데 자기 정치론은 사실은 굉장히 김민석 전 총리한테 자가당착이에요.
1: 네.
0: 자기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인은 당연히 자기를 위해 정치를 하죠. 70% 정도는 뭐 공익을 위해서 해도 30% 정도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직역에 종사할 때 내가 공직을 다른 공직을 맡았을 때 실제로다가는 그 공직의 권한을 이용해서 내 정치적인 산물을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이제 뼈아픈 것인데 자 김민석 전 총리는 저는 보안수사권 문제가 자기 정치의 큰 어떤 장애물로 본인한테 올 거예요. 사실 대통령께서도 보안수사권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남겨놔야 된다라고 했는데 당대표 출마 쯤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총리실 직속으로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안을 만들기도 전에 정부안을 그냥 규정해버렸잖아요. 만약에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안 한다면 그렇게 서둘러 그런 내용으로 정부안을 확정했을까? 사실은 이게 자기 정치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3: 예.
0: 보안수사권이라는 국민적 이해관계가 크고 민주당에도 상당히 정당의 살이 걸린 이슈에 대해서 내 당대표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이끌기 위해서 입장을 바꾼 것 아닌가, 입장을 서둘러 정한 것 아닌가라는 이 자기 정치의 어떻게 보면 총합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 자기 정치라고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저는 큰 부메랑이라고 생각 못했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죠.
3: 예, 전당대회 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후보들 간의 어떤 공세가 있을 것 같은데 측면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계엄 당일날 뭐 했냐 CCTV 공개했는데 또 약 처방전 공개했는데 바로 또 공개를 했거든요. 이 공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일단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왔으니 이에 대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김민석 전 총리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미 다른 방송을 통해서 영상도 이미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감기 처방약도 공개를 하라고 하니 그 부분도 함께 공개를 한 겁니다.
3: 예.
4: 더 이상 이 문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물론 그 당시에 김민석 전 총리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으면 참 좋았겠죠. 그렇다고 그렇지만 영상에서 보듯이 현장에 왔었습니다. 물론 저기 투표 직전에 참석을 하는 바람에 투표에 참여는 하지 못했죠.
2: 조현사 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입니다.
4: 영상으로 이미 확인이 되었어요.
3: 예.
4: 이것에 대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크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참 우려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당대회 굉장히 중요해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3년차를 책임지는 당대표와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지 그렇지 않을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뭐 흑색 선전과 네거티브 같은 공세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 대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예.
4: 그렇다고 한다면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뜻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밝힌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자, 관련해서 선호 투표제에 대한 공방도 있습니다. 선호 투표제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면 이게 이제 후보 한 명만 찍는 게 아니라 1순위 누구, 2순위 누구, 3순위 누구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투표를 하는 건데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이제 꼴찌를 탈락시키고 그 표의 2순위 표를 다른 후보에게 합산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후보들마다 그 유불리를 좀 계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제도에 대해서?
0: 저게 사실은 이제 좋은 제도 같은데 왜냐하면
1: 예.
0: 순회 경선하면서 그때그때 개편하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 보완을 한 제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시점 놓고 보면 결선 투표 제도와는 양립하기 어려워요. 결선 투표라는 것은 투표 시점 자체가 그 한참 이후잖아요.
1: 예.
0: 근데 이게 지금 선호 투표제라는 미리 처음 투표할 때 2순위 투표 기표까지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결선 투표제인 거죠. 그래서 저거는 약간 결선 투표제와 어긋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게 그거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후보 구도가 정해지기 전에 이 글쎄 사전 투표제와 유사한 이 선호 투표제를 결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후보 구도가 정해졌어요. 후보 구도 정해진 걸 보면 정청래 대표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 같고
3: 네.
0: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그리고 송영길 이렇게 있는데 이 세 분의 서로 간의 언동에 비춰볼 때 성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송영길과 김민석은 어느 정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1: 예.
0: 정청래 의원은 다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자 선호 투표를 하게 되면 정청래 의원은 어차피 본인한테

0: 것처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두들겨 맞으면 좀 아프다, 많이 아프고 또 집단 구타를 좀 속된 표현으로 다굴이라고 하는 이제 만평까지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선호투표제를 계속 반대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결선투표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 다소 뭐 본인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 좀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전임 대표가 했던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전임 대표가 내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당원들의 표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전략이라는 게 어쩔 수 없다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선호투표제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을 택하든지 간에 저는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앞서도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 결선 투표와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세 명의 후보가 투표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비 경선을 통해 가지고 본 경선은 세 명의 후보 중에서 두 명이 결선 투표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됐건 지금 여러 가지 구도상 뭐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 간의 일정 부분 연대가 있다고 한다면 결선 투표에서 그대로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것인가? 저는 좀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호투표제라는 것이 갑자기 나온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이 당원에 따른다고 한다면 당대표의 경우에는 과반의 득표를 얻는 경우에 선출하게 되어 있고요. 결선투표 등 그런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당규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규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결선투표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전준위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에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준위에서 뭐라고 했죠? 지금 우리 당규상 투표의 방법 중 하나로 적시가 되어 있는 선호투표제로 당대표 선거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위에서는 전준위 의견에 대해서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당원 당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 7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당무위 차원에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탄생된 지도부가 지금 현 지도부예요. 당무위는 우리 당원에 따른다고 한다면 당원과 당규의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구가 당무위입니다. 당무위에서 선호투표제를 할수 있다고 이미 결정한 바가 있어요. 이미 유권 해석이 끝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해서 선호투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이것이 특정 진영에서 본인에게 자칫 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굳이 그런 사소한 쟁점을 가지고 지금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호투표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호투표제가 적용된다면 최종 후보자로 3인이 아닌 4인이 올라가게 하든가. 그럼 약간 또 이해관계가 바뀌잖아요. 근데 3인이 만약에 컷오프돼서 3인이 최종 후보자로 선정이 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선호투표제를 거기다 더하면, 그럼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3: 네, 알겠습니다. 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4: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룰로 계파 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정치 현안을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5: 우리 집 도어락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기상청에서 보낸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 발효 무더위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재해 분류는 자연재해, 재난, 재해 유형은 폭염입니다. 재해 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전북입니다. 재해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광주, 통합,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전북입니다. 현재 전국

0: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일부 지역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고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되며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낮 시간대에는 논과 밭, 공사장 등의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 착용, 충분한 물 섭취 등 폭염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 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 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5: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6: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5: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6: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5: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기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어려서부터 어른들께 종종 듣던 말이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남자는 만나지 마라. 그런데 인생이 제 뜻대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무척 좋아합니다. 게다가 대기업 영업사원이죠. 업무상 술을 자주 마셔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장기 지방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이 된 상태였죠.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던 남자라는 걸요. 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받았으면서 결국 또 운전대를 잡아서 실형까지 살게 된 겁니다. 저한테는 이 모든 사실을 숨겼고요. 주변에서는 헤어지라고 했지만 아기를 봐서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1년간 혼자 아기를 키웠고 지극정성으로 옥바라지를 했죠. 그런데 남편이 출소하던 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죠. 그리고 저는 미련 없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0: 집을 나온 뒤로 남편은 매일같이 잘못했다며 매달렸습니다. 흔들렸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일말에 정마저 사라졌습니다. 지인에게 충격적인 동영상 하나를 받았거든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다른 여자를 저희 집으로 데려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화를 낼 기력도 없어요. 완벽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다만 아이가 아빠한테 영향을 받을까봐 두려워요. 술을 끊지 못하는 남편의 면접교섭을 제안하고 양육권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집을 나간 뒤 친정에 있는 동안 외도를 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는 결혼할 때 따로 혼수를 해오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술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 상당하죠?
1: 네, 이전에는 남편들의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술 마시는 아내들로 이혼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0: 네, 지금 남편이 결혼 전에 음주 전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숨겼습니다. 뭐 이혼은 물론이고 이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1: 네, 우선 사연자님이 결혼 전 음주하는 사람과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러한 조건을 이야기했음에도 일부러 속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 유지가 힘들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연자님은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와 관련한 전과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이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나 음주로 인해 혼인기간 교도소를 다녀오고 그 기간 혼자서 아이와 가정을 지키며 감수했던 고통과 출소 후에도 반성 없이 술을 마시는 행동을 계속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혼인 파탄에 귀책이 있기에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집을 나간 뒤에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 사연자님이 이혼을 결심하고 나갔지만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오라며 관계 개선을 원했기에 이혼에 협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0: 네, 그렇죠.
1: 그리고 판례는 이혼 소송 중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문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0: 네.
1: 일방의 여러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안에서 소 제기 이후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착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위 전체가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 확정된다고 판시했고
0: 네.
1: 유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서도 유착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등을 파악하기에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0: 네.
1: 따라서 사연자님의 경우 이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에까지 상간녀를 데리고 오는 행위는
0: 네.
1: 더 기책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인정하는 것에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이성을 데리고 온 거 사실 부정행위에 해당하니까요. 이 부분으로는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음주 문제가 있는 남편의 양육권 이제 면접교섭도 제한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또 양육권을 이제 사연자분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본인이 아빠니까 친권 양육권 내가 가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게 인정이 될 여지가 있을까요?
1: 단순히 음주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서 양육권 및 친권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그런데 사연자가 주 양육자로 남편의 복역 기간 아이를 양육하였고 아이가 아직 어린 나이여서 사연자와 형성된 안정이 우선시되어 남편보다는 사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심각한 음주 습관이 그대로 노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후라도 양육권 다툼에는 사연자님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리고 지금 재산분할 문제도 있는데요. 사연자분은 결혼할 때 따로 혼수를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혼인 기간이 한 3년 정도 돼요. 이런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네, 3년의 혼인 기간이지만 남편의 부재 동안 가정을 유지하며 양육까지 오롯이 감당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0: 네.
1: 이혼 이후 아이를 또 양육해야 하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0: 네, 다만 이제 혼인 기간이 짧으니까 이제 기여도가 이제 많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는 있겠네요.
1: 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음주 전과를 숨긴 사실만으로는 미자료 근거가 좀 약하지만 반복된 음주와 또 혼인 파탄

0: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별거 상태에서 부정행위도 위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집에 상간료를 드린 행위 유책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자료 인정 가능해 보이십니다. 지금 사연자분이 아이를 계속 양육해 오셨고요. 남편한테 음주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친권 양육권 결정에 사연자님이 유리해 보이고요.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혼수를 마련해 왔는지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어쨌거나 혼인기간이 3년이고 또 미성년 자녀도 있다라고 하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매년 여름 기승을 부리는 폭염 탓에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드론 기술을 활용해서 폭염 대응에 나선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 전남 화순군, 경북 구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열화상 카메라와 고성능 스피커를 장착한 드론을 논밭 위에 띄우기 시작한 건데요. 뙤약볕 아래에서 일하는 농민을 발견하면 즉시 작업 중단과 폭염 대응 요령을 방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드론 관련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흔히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드론도 하늘을 나는 순간 항공안전법에 통제를 받습니다. 자체 무게가 250g만 넘어도 온라인 교육을 듣고 4종 자격증을 따야 날릴 수 있죠. 아무리 내 집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해가 진 뒤에 야간 비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공항 주변 9.3km 이내 휴전선이나 원전 인근 그리고 서울 도심 대부분은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여기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웠다간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죠. 그렇다면 지자체의 폭염 감시 드론은 매번 허가를 받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항공안전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인명구조나 재난예방 등 공공목적으로 드론을 띄울 때 절차를 대폭 생략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덕분에 폭염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올여름 휴가지에서 드론을 날릴 계획이 있다면 드론 원스톱 시스템 앱을 통해 날려도 되는 구역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정말 덥습니다. 밤에도 아침에도 덥습니다.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죠. 지난달에 신설한 최고 경고 단계입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더위가 이틀 이상 이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38도 이상,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 경보 단계입니다. 이렇게 경북 지역뿐만 아니고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도 27.6도, 체감온도는 30도에 육박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33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은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그야말로 전국이 종일 푹푹 찌겠는데요. 온열질환 위험성이 그만큼 크단 이야기죠. 물 충분히 마시고 그늘에서 틈틈이 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쪽방촌에 계신 주민들 또 어르신들이 걱정입니다. 주변에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폭염은 내일부터 장맛비 내리면서 점차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내일은 또 비 소식이 있군요. 7월 13일 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d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브.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우리 동네 리더를 만나다 우동리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을 이끌어갈 지역의 리더들을 만나서 각 도시의 비전과 청사진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박관열 광주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과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광주시장 박관열입니다. 우리 아이텐 보이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관열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우리 박관열 시장님을 직접 보시면서 또 방송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당선 확정 이후에 한 달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어떠셨어요?
1: 바쁩니다. 제가 편하게 지내면 시민이 고생하고 제가 고생을 해야 시민이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당선 다음 날 바로 인수위도 꾸렸고 취임하자마자 곤지암 역세권 개발과 GTX-T 노선 대응,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검토, 여기에 최근 현안으로 등장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를 공급하는 문제까지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용수 문제는 광주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겠지만 광주만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광주 시민이 감내해온 수십 년의 규제와 희생에 맞게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그 보상이 광주에도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첨단 산업과 시설들이 들어와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정말 바쁘게 당선 이후에 너무 바쁘게 지내셨다는 말씀. 정말 광주에도 현안이 많은데요. 말씀
1: 그렇습니다.
0: 들어보니까. 근데 오늘 지금 주말부터 굉장히 무덥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광주는 네. 날씨가 어떤가요 지금?
1: 광주는 그래도 덥기는 하지만은 글쎄 우리 시민들 참 그 더위 견디라고 지금 열대 현상입니다.
0: 맞습니다.
1: 참 고생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이제 광주에 임야가 한 65% 되니까.
0: 아, 그렇군요.
1: 산으로 가서 좀 그 더위도 좀 식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서울보다는 조금 더위가 덜한가 봐요. 광주.
1: 서울보다는 훨씬 좀 나을 겁니다. 광주라는 도시가.
0: 그렇군요. 예. 네. 근데 또 한여름 되고 8월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더우실 거라 또 그것도 챙기셔야 되잖아요.
1: 물론입니다. 예. 하루하루가 걱정이죠.
0: 그러니까요. 이제 더위가 시작이어서 여러분 정말 온열지랑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시장님도 건강 잘 챙기셔야죠.
1: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시민보다 내가 고생을 해야 시민이 편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네, 건강을 챙기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직통시장실이 새롭게 문을 여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가요?
1: 그렇습니다. 시민이 시청을 찾아오는 행정에서 시장이 시민을 찾아가는 행정으로 바꾸는 정책입니다. 직통시장실은 단순한 민원 상담 창구가 아니라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입니다. 상담이 아니라 답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현장을 찾아가서 시민들의 불편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관계 부서와 함께 바로 답을 찾는 현장 민원 해결 플랫폼입니다. 첫 직통시장실은 7월 15일 내일 모레인데요. 경안시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상인들은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많이 어려울 텐데 이런 상인들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주차와 교통 환경 때문에 시장 주변 주민들이 겪는 불편 상황도 듣고 해결책도 찾겠습니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장이 바로 듣고 그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직통 강주. 직통 시장실을 잘 운영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0: 이제 처음으로 열리는 거네요. 직통시장실 7월 15일 경안시장에서 처음으로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예.
0: 직접 시장이 시민을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하셨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거기 직통시장실 해가지고 경안시장에 딱히 붙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1: 경안시장 내에 좀 직통시장실을 설치를
0: 아예
1: 해놨습니다.
0: 설치를 해놨습니까?
1: 그리고 이제 이동시장실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 우선 직통시장실을 7월 15일에 첫 문을 엽니다.
0: 좀 기대되시겠어요.
1: 아,
0: 이제 첫
1: 그렇습니다.
0: 직통시장실이니까
1: 예.
0: 시민들에게도 많이 알리셔야
1: 많이 알려야
0: 시민들이 그럼
1: 되고.
0: 많이 찾아와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1: 그렇죠.
0: 만나시는 거예요?
1: 아니,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제 홍보도 좀 해야죠.
0: 그렇죠.
1: 홍보해서, 이제 민원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0: 네, 그렇죠.
1: 시민들면. 직접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해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관계부서와 함께 시장님이 직접 가시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민원을 듣고 할 수 있는 거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시려고
1: 예.
0: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거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1: 우선 이제 이동시장실도 이제 만들 것인데요. 이동시장실을 직접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0: 그러니까요.
1: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0: 야, 그러시군요.
1: 예.
0: 7월 15일 경안시장에서 우리
1: 예.
0: 광주 시민분들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박관열 광주시장님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이제 시장님의 쭉 이력을 이제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것이 시장님이 그동안 걸어오신 길을 보니까 굉장히 남다르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어려움도 굉장히 많으셔서 초등학교 졸업 후에 직접 지게를 지고 일하셨다고.
1: 농사 일을 직접 했으니까요.
0: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때야 뭐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농사 일한 3년 했습니다.
0: 네.
1: 농사 일한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이야기로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상경을 했죠.
0: 예.
1: 무작정.
0: 그게 10대
1: 예,
0: 때시네요,
1: 그렇죠.
0: 그러면.
1: 이제 뭐 어린 나이에 무작정 상 농사 일을 한 3년 했거든요, 시골에서.
0: 네.
1: 그리고 이제 무작정 상경해서 제과점에서도 일했고 양복점에서도 일했고 뭐 폐지 수거하는 일도 했고 이렇게 그랬지만은 그래도 이제 공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적지 않은 나이에 또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를 했고
0: 네.
1: 그리고 대학에 와서 경제학 공부도 했고 또 대학원 가서 뭐 정책대학원 가서 고려대학교 석사도 이제 마쳤고 그렇게 살아왔죠.
0: 솔직히 공부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 후에 굉장히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다른
1: 그렇죠.
0: 사람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1: 예.
0: 가고 그럴 때 직접 지게 지고, 농사일 하고 일하시면서 또 상경에서 제과점에도 다니시고, 뭐 그러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공부를 해서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다 통과를 하시고, 대학교 가셔서 경제학 공부하셨고, 정책대학원까지
1: 예,
0: 고려대.
1: 그렇습니다.
0: 와, 그러면 평생 계속 공부와 일을 병행하신 거네요?
1: 그렇죠. 일하면서 공부도 했고 또 실제 이제 그 이제 2006년 뭐내 얼떨결에
0: 네.
1: 선거를 한번 나가게 됐어요.
0: 20년 전입니다. 20년
1: 딱
0: 전에.
1: 20년 전에.
0: 네.
1: 아, 그래서 실제 이제 또 실패하고 선거에 나가서 몇 차례 이제 실패도 하고 그러니까 2018년에 딱한번 경기도의원 4년
0: 네.
1: 하고 실제 이제 광주시장을 한번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꿈은 계속 꾸어왔었죠. 그래서 참 많은 준비를 시장 오면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참 많은 준비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운이 좋은 거죠. 운이
0: 아유,
1: 좋아가지고 요번에
0: 예.
1: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요번에 시장 직무를 하고 있는데 참 시장 직무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0: 아, 그렇죠. 그리고 운이 좋다고 표현하셨고, 20년 전에 얼떨결에 선거에 나갔다 하셨는데, 얼떨결은 아니실 거고,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다짐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실제 뭐그 당시에 뭐 그래도 내가 하면 좀 잘하지 않을까?
0: 그 자신감은 어디서
1: 글쎄요,
0: 나왔을까요?
1: 이게 참 어렵게 살아오면서 어렵게 공부도 했고

0: 그 속에서 이제 뭐 그런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않을까.
1: 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하나 본인이 스스로 삶을 개척을 해 오셨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 밑바탕에는 엄청난 자신감이 쌓이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실제 정치를 시작하셔서 박관열 광주시장으로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만큼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이건 내가 꼭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님과 나눠볼 이야기도 더 기대가 되는 건데, 취임하시면서 5대 시정 목표를 발표하셨습니다. 임기
0: 그렇습니다.
1: 초반에 가장 먼저 챙기고 싶다 하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0: 사실 먼저 챙기고 나중에 챙길 일 이게 따로 없습니다.
1: 네.
0: 아침마다 반복되는 교통 체증은 시민들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야간 진료로 병원을 찾기 어렵고, 교육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가정도 있고요. 좋은 일자리가 적으니까 청년들은 계속 떠나고 있는데, 이건 진짜 큰일입니다. 청년이 없으면 도시의 미래도 없으니까요. 교통, 교육, 의료, 일자리 모두 급합니다. 하지만 행정의 우선순위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1: 네.
0: 저는 시민과 함께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랑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생활 현장과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100일 직통 현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긴급히 해결해야 할 생활 정책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직통입니다. 현장 직통 행정, 이것이 민선 9기의 새로운 원칙입니다. 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앞서 제가 가장 먼저 여쭤봤던 것이 직통시장실이었는데,
0: 예.
1: 그러니까 그 정책의 목표가
0: 그렇습니다.
1: 워낙 현안들이 많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선순위를 잘 골라내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그래서 만드셨단 말씀인
0: 그렇습니다.
1: 거네요. 그렇군요. 제 생각엔 시민들이 정말 많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일상, 아침, 저녁으로 가장 많은,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제 생각엔 교통이 아닐까 싶어요.
0: 그렇습니다. 교통.
1: 네, 교통. 그래서, 교통 현안부터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인데, 지금 보니까요. 태전 분당 직통 제2터널 신설, 국지도 57호선,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심야 올빼미 버스, 뭐, 많이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이번에 어떤 개선 사업을 그리고 계시고, 뭐 어떤 변화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0: 교통은 단순히 도로를 하나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의 시간을 돌려드리는 복지 정책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1시간만 줄어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삶의 만족도는 아주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경강선 출퇴근 셔틀 열차 운행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를 확대해서 판교와 서울로 이동하는 시민들 불편을 줄여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강주형 올빼미 버스도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시민이 비싼 택시를 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GTX D를 비롯한 광역 철도망과 도로망도 정부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또 스마트 교통 도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교통량에 맞춰 유연하게 통제하면 교차로 대기 시간과 배출가스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시민들께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 네. 늦은 밤 귀가하는 시민이 비싼 택시를 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전 이게 확 꽂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광주형 올빼미 버스. 이거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필요하실 거란 생각이 들고, 그 외에 광역 철도망, 도로망, 지금 정부와 협의 시작했다고 말씀하셨고, 스마트 교통 도시 추진 중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 직통

0: 시장실도 굉장히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기대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복지부 문에서도 복지 내비게이션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뭔가요?
1: 지금까지 복지는 시민이 직접 찾아다니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 내가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고 못 받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꾸려고 합니다. 시민이 모르고 있어도 공무원이 찾아가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복지 내비게이션입니다. AI가 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AI 기술을 가지고 시민들이 받을 복지를 모두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안내하고 자동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시민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행정이 아니라 행정이 시민을 먼저 찾아가는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미 대통령께서 신청하면 주는 복지가 아니라 자동으로 지급되는 복지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걸 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 광주가 처음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0: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 복지 혜택의 대상자가 되는데 그거 자체를 몰라서
1: 예.
0: 본인이 되는지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그동안
1: 그렇습니다.
0: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동으로 자격이 되는 분들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만들어지나 보죠.
1: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복지 내비게이션 부문도
1: 예.
0: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교육 분야일 겁니다.
1: 예.
0: 앞서 이제 광주 같은 경우, 이건 광주뿐만 아닐 것 같고, 어떤 지역이든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그런 젊은 우리 청년들이 계속 그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근간에는 교육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교육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1: 광주의 미래는 결국 사람을 키우는 데 달려 있습니다. 좋은 학교가 있어야 젊은 부모가 정착하고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기업도 좋은 인재를 찾아서 광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로봇, AI 데이터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대폭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3대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반도체 10만 인력, 로봇 1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광주가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광주는 용인 성남과 가깝습니다. 수도권 반도체 벨트의 후방 지원 도시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저는 특성화고 폴리티대학, 사립전문대학을 연결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광주의 산업단지는 물론 연구개발과 실증실험을 위한 시설도 최대한 많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소프트웨어 미래 교육센터를 조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미래 산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해서 광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다시 짜는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 미래는 결국 사람을 키우는데 달려있다. 이 말씀 너무나 맞는
1: 네,
0: 말씀인 것
1: 그렇습니다.
0: 같고,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교육부터 시작해서,
1: 네.
0: 우리 청년들이 잘 다닐 수 있는 일터도 준비가 돼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기업, 뭐 좋은 인재들이 다 광주시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서 처음에 오셨을 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가 문제를 그잘 언급해 주셨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이것도 어찌 보면 다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임 전부터 삼성전자 앞에서 1인 시위를
1: 그렇습니다.
0: 하셨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건가요?
1: 네. 광주시는 수십 년 동안 팔당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공급할 용수관이 광주를 25km나 지나가게 됩니다. 국가의 미래 산업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협력과 희생만 한다면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전부터 직접 나서서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 강조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강조의 미래를 바꿀 투자를 강조해달라는 것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강조를 넣어달라 할 것입니다. 첨단산업과 인재양성, 연구개발 기능 등을 달라고 할 겁니다. 경강선 연장과 강역교통망 확충, 기재 합리화, 교육 인프라까지 싹 다 패키지로 요구하고 협상할 계획입니다.
0: 네. 시장님의 1호 정책도 한번 보겠습니다. 3만 호 AI 지능형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는 게 아니라 자족 도시 만들겠다 이런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많은 분들이 3만 호라고 하니까 아파트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미래 산업,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강주 미래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삼동역과 강주역, 초월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와 산업, 교육과 교통, 문화와 복지가 함께 있는 미래 도시가 3만 호 AI 스마트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앞서 말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바로 연결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와 산업체와 일자리가 가까워지고 문화 교육과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오고 AI 기술이 도시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새로운 모델 도시입니다. 도시를 벗어나지 않고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 이런 신개념 도시를 우리 광주에서 반드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0: 네. 민선 9기 광주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4033번님이 우리 광주의 희망, 존경하는 박관열 시장님 응원합니다. 새롭게 빛날 광주시를 기대합니다. 광주 시민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우리 시민들께서도 응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예, 앞으로 좀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많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박관열 광주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모든 인쇄 가능한
6: 서머 에드피아.
5: 온라인 주문 간편한
6: 서머 에드피아.
5: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큐.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0: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에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전주 34도, 강릉과 대구 36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북의 소나기가 전남과 경남, 제주 지역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중부와 전북 지역 일대에서는 후텁지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오전 시간대 계속해서 돌발 상황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가는 길 가양대교를 못 간 지점 3, 4차로에 걸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뒤쪽으로 행주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19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강건너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가는 길도 천호대교 부근 일대로 잠깐 서행이고요. 반대편 일산 쪽으로 구리시계를 지난 지점 1차로 그리고 마포대교 지난 지점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국민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혹시 라디오 들으십니까?
2: 아, 네, 왜요?
3: 얼마에 한 번 들으시나요?
2: 평일엔 맨날 듣는데요.
3: 무슨 프로그램 주로 들으세요?
2: 아, YTN 라디오 슬라생이요.
3: 네? 뭐라고요?
2: 아, 평일 오전 10시 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요.
4: 내 이름을 불러 불러 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돌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이번에도 슬라생 불러주실 거죠? 라디오는 평일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귀가진이와 함께해 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여러분 진짜 꼭 단 한 번만이라도 슬라생 불러주실 거죠? 슬기로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앞으로 재정운용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이 발표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세션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정책이 각각 다루어집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과 연계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14일부터 뉴욕

뉴욕 증시에 출시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핵심 증거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인데 장윤기의 범행 당시 행적이 담긴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장윤기의 첫 재판은 지난달 22일에 열렸습니다.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인한 뒤 입장을 제출하겠다며 보류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으로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도 오늘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부인 김건희 씨는 같은 사건으로 1심, 2심에서 나란히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액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천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수출액이 2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달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앞으로는 야구장 매점까지 가서 줄을 서지 않아도 관람석에서 핫도그나 닭강정, 추로스 등 조리식품을 사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가치는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6.35배로 2008년 금융위기 한창 때 기록한 6.82배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500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가 4,49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도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3도, 체감온도는 34도로 예상되고 경산은 37도, 대구는 36도 등 경북 곳곳에 35도 이상의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중부지방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날씨가 밖에 잠깐만 나가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어제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우리나라 기상 역사상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던 이것이 사상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던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더 위, 그러니까 더위 경보 중에서도 가장 센 단계가 새로 생긴 건데요. 낮 체감 온도가 38도까지 치솟을 걸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말 그대로 최고 비상

전야. 3번 폭염 중대 경보. 4번 폭풍 흡입. 1번 폭설주의보. 2번 폭풍 전야. 3번 폭염 중대 경보. 4번 폭풍 흡입.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더위 경보의 최고 단계입니다. 밖에 절대 나가지 마라. 아, 이렇게 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도 밖에서 이렇게 더울 때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진 단계인데 이제는 들어본 적 없는 사상 처음 내려진 가장 높은 단계의 최고 비상 단계의 이것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 보셨을 거예요. 1번 폭설주의보, 2번 폭풍전야, 3번 폭염중대경보, 4번 폭풍흡입.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하니까 전화 받아주시고요. YTN 라디오 평소 즐겨 듣는 프로그램 말씀해 주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우리 애청자분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난주부터 시작 시간이 좀 늦춰졌죠? 10시 30분 시작입니다. 그리고 12시까지 진행됩니다. 90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게 됐죠? 이번 여름 개편을 통해서요. 이번 여름 개편에 대한 응원의 문자와 더불어서 오늘 정답 보내주시고 여러분 더운데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예, 여러분의 일상도 좀 보내봐 주시면 좋겠네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올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모바일 커피 쿠폰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이렇게 더운데 아이스 커피 한잔 여러분 드시라고 저희 모바일 커피 쿠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신에 커피 쿠폰 같은 경우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종료된 후에 일괄적으로 발송되니까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처음 내려지면서 밖에 나가지 말라고 경고한 더위 경보의 최고 단계인 이것 무엇일까요? 1번 폭설주의보, 2번 폭풍전야, 3번 폭염중대경보, 4번 폭풍흡입.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7696번님. 해마다 올해 여름이 최고로 시원한 여름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점점 더 더워지는데요. 외부에서 일하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모두 온열질환 걸리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한낮에 일하셔야 되는 분들 진짜 더울 때는 그늘에서 쉬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물 자주 드셔야 되고 반드시 쉬어가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열질환 정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더위경보의 최고 단계 1번 폭설주의보, 2번 폭풍전야, 3번 폭염중대경보, 4번 폭풍흡입.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예. 그렇죠. 이거는 뭐 사람뿐만 아니라

0: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면은 끝이 없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비 부담 때문에 배움을 망설이는 분들 많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 평생교육 이용권 2차 지원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선정된 분들은 1인당 연간 3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서울시 우효정 평생교육정책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평생교육정책팀장 우효정입니다.
0: 서울 평생교육 이용권 이게 뭔가요?
1: 네, 서울 평생교육이용권은 한마디로 19세 이상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1인당 연간 최대 35만 원의 교육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기개발이나 자격증 취득, 취미 관련 강좌 등 등록된 교육기관에 내가 원하는 강좌를 스스로 선택해서 듣고 수강료와 해당 강좌에 교재비를 결제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배움을 망설였던 분들에게 소중한 학습 사다리가 되어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0: 등록된 교육기관의 강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모든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1: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관내에는 969개의 교육기관들이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0: 969개 교육기관.
1: 네,
0: 969개 교육기관이고 서울시 말고도 다른 시도에도 있어요?
1: 예, 맞습니다. 전국에 약 2천여 개가 넘는 교육기관들이 있는데요. 평생교육 이용권은 국비 70%가 지원되는 제도다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기관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뭐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1: 예를 들면 취업훈련 관련 학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뭐 디지털이나 AI 강좌 뭐 그런 곳들을 이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서울시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교육기관들과 강좌들의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이 평생교육 이용권을 통해서 인생 2막을 연 분들이 많으시다면서요?
1: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 이용권 우수 사례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격증 취득으로 새로운 꿈에 도전하거나 배움을 통해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단순한 교육비 지원을 넘어 개인의 역량 강화와 삶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어 화상 학습을 이어간 어르신 학습자의 성취감과 자신감 회복에도 이런 사례들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0: 평생교육 이용권 지금 2차 지원자를 추가 모집한다는 거는 기존에도 모집을 하셨었다는 얘기네요?
1: 예, 맞습니다. 올해 3월에 1차 모집을 했었는데요. 그때 서울 시민 1만 7,967명이 선정됐고요. 지난 7월 9일부터 오는 7월 27일까지 2차 지원자 2,51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차 모집에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이용권 1,918명과 30세 이상 디지털 평생교육 수요자만 신청할 수 있는 디지털 이용권 296명, 65세 이상 신청할 수 있는 노인 이용권 148명, 그리고 19세 이상 등록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이용권 156명, 이렇게 4개 유형으로 운영되고요. 유형 간 일반 유형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서 19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서울시 평생교육 이용권 2차 지원자 추가 모집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7월 27일까지, 7월 9일부터 7월 27일까지 현재 모집 중인 건데요.
1: 네.
0: 일단 서울시에 거주하셔야 되는 조건은 맞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어떻게 신청하시면 될까요?
1: 일반과 디지털 노인 이용권은 서울시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장애인 이용권의 경우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8월 초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가 됩니다. 최종 선발자는 8월 초부터 신청인 명의의 카드 포인트 형태로 35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 문의는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 온라인 상담 또는 카카오톡, 서울톡의 챗봇 또는 상담원 채팅으로 가능하고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이용권 상담센터 1551-4777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0: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 으로 일단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고요. 네네. 상담센터 있습니다. 1551-4777번으로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35만 원 지급받으면 올해 연말까지 쓰셔야 되네요.
1: 네, 맞습니다. 지원금 총 35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강좌 수강료만큼 차감되는 방식이라 이제 여러 개 강좌를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단 본인 사용, 본인 수강이 원칙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 가족이나 제3자에게 양도 판매는 할 수 없고요. 강좌 수강 없이 교재만 구매하거나 유무선 전자 통신 기기 구매 등에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0: 예, 지금도 뭐 많은 기관들이 교육기관들이 이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앞으로 뭐 기관을 늘려가신다거나 그런 계획도 있으세요?
1: 네,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역량 강화나 직업 훈련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이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 기관으로 많이 등록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용 기관 등록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용 기관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예, 지금까지 서울시 우효정 평생교육정책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듣고 계신데요. 7606번님이 와, 세월이 갈수록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어린 시절에 냇가에서 수영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더운 줄도 모르고 신나게 물놀이 하면서 여름 보냈었는데. 그쵸. 옛날에는 물장구 치고 그렇게 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너무 더워서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6635. 지난 주말에 낚시 갔다가요. 얼굴, 팔, 다리가 붉게 타버려서 밤새 열 빼느라 엄청 고생했어요. 유유. 주말이 엄청 더웠거든요. 7601번님은요. 슬라생 청취율 폭염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며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더위는 슬라생 들으며 날리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으시면 더위를 날리실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청취자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진짜 7601번님이 말씀하셨는데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온열 질환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 된 것 같거든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너무 더울 때는 일 그만하셔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되고 물, 수분 섭취 자주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4467번님은요. 시에서 노면 청소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내려서 도로를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열기까지 정말 쉽지 않네요. 노면 청소하는 차들 종종 다니는 거 보는데 그 일을 하시는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내려서 도로 정리도 하신다는데 아스팔트 너무 뜨겁잖아요. 너무 뜨겁습니다. 진짜 일하시는데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폭염이 엄청날 때는 너무 힘드시겠어요. 1069번님, 저는요 주말에 반일했는데요. 오후 3시까지 작업했는데요. 햇볕에 타죽는 줄 알았습니다. 반일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후 3시면 그때도 엄청 뜨거워요. 진짜 뜨겁습니다. 요즘에 한 4시, 5시 돼도 뜨겁던데요. 네. 1011번님은요. 야외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 방금 들어왔는데요. 와, 정말 뜨겁습니다. 유유, 다들 폭염 조심하세요. 차, 맞아요. 차. 실외에 야외에 차 주차하잖아요. 지금처럼 폭염이 절정일 때는 차 안에도 가마솥 같죠, 가마솥. 차 타시자마자 창문 다 열고 그 열기부터 빼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3861번님은요. 날씨 대단합니다. 유유. 즉석 떡볶이 가게는요. 18도로 해놔도 몇 테이블에서 이 떡볶이를 끓이면 금세 25도로 올라갑니다. 이 날씨에 와주시는 손님들께 감사하고 죄송하네요. 주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공이 전화 오면 매일 듣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큰 소리로 말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면 진짜 더웁죠. 이게 다 열기 옆에 계신 거잖아요. 아, 진짜 다 덥네요. 다 힘드시네요, 지금. 어쨌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707. 이제 점점 더 더워질 텐데 여름철에 전력도 모자랄까 봐 걱정이네요. 유유. 맞습니다. 예, 전력, 냉방비 엄청 많이 나오겠죠. 특히 에어컨을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선풍기나 뭐 이런 걸로도 가능했는데요. 요즘엔 진짜 너무 더워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다만 에어컨 그 사용 방법하는 방법 중에도 좀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사용법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숙지하셔가지고 에너지 비용도 좀 아끼면서 냉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다 너무 어렵네요. 할 게 너무 많네요. 9702번님, 하우스 안에서 일하면서 하루 종일 YTN 라디오 함께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다리는데 전화 없어요. 그래도 슬라생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가 안 와도 들어주신 우리 여러분, 전화가 혹시 오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평소에도 이렇게 늘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위에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면서 이 여름 잘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SAT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처음 내려지면서 밖에 나가지 말라고 경고한 더위 경보의 최고 단계 뭘까요? 1번 폭설주의보, 2번 폭풍전야, 3번 폭염중대경보, 4번 폭풍흡입.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6: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대표가 영치금이 가압류돼서 생수는 물론이고 휴지와 치약, 의약품도 살 수 없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교정시설 안에는 영치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영치금이 없으면 정말 생필품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건지, 또 영치금도 일반 예금처럼 압류가 가능한 건지 이것저것 좀 궁금한데요. 알아보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0: 네. 영치금이라는 말을 일반 시민들도 종종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일단 이게 뭔가요?
1: 네, 원래 이제 영치금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그 표현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보관금이라고 해서. 이게 말하자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수용자가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개인적인 그런 돈인데 이거를 국가가 대신해서 보관해 준다, 맡아 준다라는 개념에서 이걸 보관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영치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뭐 수용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될 때 그 당시에도 현금을 뭐 갖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수용된 상태에서 지인들이 보내준 돈, 친척들이 보내준 돈 이런 돈들 송금 돈 그런 돈들이 이 보관금 계좌에 묶여서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갖고 있는 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영치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요즘에 보관금이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1: 네,
0: 보관금. 그러니까 수용자의 재산인 건데 결국은 외부에서도 다른 사람이 이 보관금을 더 넣어줄 수도 있는 시스템인 거네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그 수용소에서 계좌를 지정해 줍니까?
1: 예, 그 수용되면 보관금 계좌라는 계좌가 별도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좌에 넣는 형식으로 이제 운용이 되는 것입니다.
0: 아, 그러면은 본인이 수용이 되면 자기가 갖고 있던 일부 자기 재산도 그 계좌로 넣어둬야 되는 거예요?
1: 아니요, 이게 처음에 체포될 때 현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돈이 자동으로 이제 그 교정청에서 이제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 예전에 갖고 있던 계좌는 별도로 사회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0: 아하, 네. 체포될 때 현금, 가지고 있던 현금이요.
1: 그렇죠.
0: 현금이 없으면 그러면은 보관금이 0원이네요.
1: 처음에 그렇죠.
0: 일반 은행에 넣어서 쓰는 입출금 예금과는 어찌 보면 시스템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1: 뭐 비슷한데요. 이제 교정청이나 뭐 교도소 구치소가 은행은 아니니까요.
0: 그렇죠.
1: 은행과는 다른 역할을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어쨌든 보관이죠. 보관. 그러니까 그렇죠. 이자 이런 거 안 붙죠.
1: 그렇죠. 이자 붙지 않고 단순 보관만 한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ATM에서 뽑듯이 뭐 아니면 뭐 폰뱅킹을 하듯이 이렇게 송금하거나 뭐 인출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뭐 이제 이걸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각 방별로 보면 이런 양식제가 있어가지고 그 양식제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구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서 뭐 써야 된다 이런 제약이 따르니까 어떻게 보면 예금보다는 훨씬 더 뭐 좀 까다로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얼마까지 넣어둘 수 있어요?
1: 이게 그 맥시멈 한계는 400만 원 인데요.
0: 네.
1: 예. 그 이상은 자동으로 이제 다른 계좌, 자기 일반 계좌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고요.
0: 아, 맥시멈 보관금으로는 400까지 넣어둘 수 있는데 이거 외부에서 누가 넣어줄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렇죠. 400에 넘어가면 그건 이 사람의 사회에 있는 일반 계좌로 그냥 넘어가는군요.
1: 그렇죠.
0: 네. 그냥 자기 재산이 되네요.
1: 자기 재산이죠.
0: 근데 이 영치금, 그러니까 수용자 본인이 모든 그 안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다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1: 그게 모든 물품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 쉽게 생각하면 군대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대 가면 처음에 훈련소에서 뭐 기본적으로 군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속옷이라든지 뭐 비누, 샴푸 이런 것들 조금씩 이제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뭐 교도소 구치소 내에도 그런 물품들이 지급이 됩니다. 아, 근데 다만 뭐 우리 군대 가면 PX 있듯이 뭐 네. 장병들이 뭐 군대 밥 먹기 싫으면 뭐 병장들 같은 경우는 라면도 끓여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좀 더 기호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이불, 뭐 옷 이런 것도 더 좋은 것, 뭐 음식도 더 맛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더 생활을 편리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기 위해서 이 보관금에 있는 돈을 통해서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양식에다 적어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거겠죠.
1: 그렇죠. 네.
0: 그러면 영치금이 영원일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주는 생필품도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0: 그것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계속 국가에서 주나요? 아니면 그거는 최초 1회만 주고 나머지는 다 본인이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1: 정기적으로 뭐 휴지 같은 것들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지금 김세희 씨 주장을 보면요. 생수는 물론이고 휴지, 치약, 칫솔 구매도 어려워졌다. 두루마리 휴지 두 통 남았다. 의약품 구매 못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자기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러니까 보관금이 0원이면 이렇게도 가능합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아요?
1: 그러니까 만일에 약간 제 생각에는 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이제 과장된 표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이제 뭐 영치금이 이제 보관금이 없어가지고 아예 사용을 못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교정 행정 자체가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말하자면 이제 삼시세끼 밥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건강에 너무 이제 지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죠.
0: 그래요. 네. 그래 지금 이 김세희 씨가 있는 곳이 구치소죠.
1: 그렇죠. 네.
0: 그리고 여기는 지금 교도소랑 다르죠.
1: 그렇죠.
0: 의미 잠깐 짧게 짚어주세요.
1: 우리가 보통은 이제 구치소는 미결수 말하자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교도소는 기결수가 가는 곳. 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뭐 그렇긴 한데요.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과밀 수용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방이 아주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0: 네.
1: 뭐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지역에 따라서는 뭐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가 없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뭐 교도소임에도 불구하고 미결수들이 별도의 방을 이제 형성을 해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의정부 교도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미결수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미결수는 보통 이제 구치소, 기결수는 교도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그걸 왜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미결수가 있는 구치소든 지금 기결수가 있는 교도소든 똑같이 보관금으로 본인이 신청해서 그걸로 사서 써야 되는 건 똑같은 시스템인 거예요?
1: 그렇죠.
0: 그렇군요. 보통 이 보관금이 있으면 수용자들은 뭐 어떤 것도 어떤 물품들을 좀 구매를 많이 하나요?
1: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군대에서 냉동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훈제 닭고기, 뭐 소세지, 뭐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사고 또 이불 담요 같은 것도 조금 더 재질이 좋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 그 관급으로 주는 법무부에서 주는 담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덮으면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원한 재질의 그런 담요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우표, 뭐 서신 같은 거 이제 많이 보내려면은 우표도
0: 네네.
1: 좀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기호에 맞는 약품 이런 것들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올해 들어서 수용시설 내에 물가도 좀 올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까?
1: 뭐 제가 사실 이거 뭐 조사까지는 해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의약품은 그래도 뭐 말하자면 가격 방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진 물품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그 외에 뭐 아까 말씀드린 음식류, 간식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뭐 물가 같은 경우에는 한 4-5% 정도 좀 상승된 것으로 체감된다. 이런 얘기를 뭐 전해 듣긴 했습니다.
0: 보통 뭐 수용자들도 그곳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기본적인 생활비가 필요할 거예요.
1: 네.
0: 우리 일반적으로 월 지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들도 생활하면 월 생활비 이런 것들이 좀 뭐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1: 이게 이제 그 구치소에 뭐 구치소 교도소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물품을 사는 경우도 있고 공동으로 그 방에서
0: 그렇죠.
1: 구매하는 그런 이제 비용도 있는데요. 이걸 딱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구매하는 물품 비용이 보통 1인당 평균적으로 20만 원 정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그래도 약간 넉넉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만 원 정도. 그리고 정말 좀 내가 약간 뭐 비교하자면 그 내에서 조금 호사를 누린다라고 하게 되면 토탈 한 50만 원 정도 이 정도 사용을 하신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요. 예.
0: 아까 보관금에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액수는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네. 400 정도로 네,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럼 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나요?
1: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월 사용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하루에 2, 3만 원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3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안쪽이겠죠.
0: 사실 수용시설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도 재산 차이가 클 것이고 주변에서 외부에서 돈을 넣어줄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원래도 현금도 없었고 그리고 밖에도 뭐 가족이나 누구나 나한테 돈을 넣어줄 사람이 없으면 보관금이 0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1: 네.
0: 그럼 이런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생활보장 제도 같은 건참 마련이 돼 있나요?
1: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속칭 법자라고 합니다. 법자.
0: 네.
1: 법자가 뭐냐면 법무부의 자식이다라는 건데요.
0: 아.
1: 우리가 외부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영치금을 넣어주는 사람들은 뭐 가족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뭐 누구의 자식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뭐 지인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약간 은어 같은 개념으로 이제 법자라고 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그런 이제 인간적인 생활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삼시세끼 밥이라든지 뭐 의약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주어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도적인 거를 떠나서 어쨌든 거기도 이제 사람 사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뭐 좀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한다든지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몸으로 때우는 형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자신이 어떤 뭐 돈이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리함을 극복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앞서 김세희 씨는 의약품도 못 산다 이랬던데 일단 아프다고 하면 의약품도 지급받을 수 있는 거네요 시스템상으로는?
1: 지급받을 수 있죠. 다만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0: 이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치금 가압류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가압류가 되네요 일단.
1: 그렇죠.
0: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1: 채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0: 채권자라면 지금 김세희 씨 같은 경우는 가압류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압류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또 다른 유튜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그건 가능합니까? 그 사람이 채권자면.
1: 그렇죠.
0: 거예요?
1: 범죄 피해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가능한 거죠. 채권자, 범죄 피해자가 이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니까요.
0: 네, 네. 네. 그러니까 채권자가 수용자 일반 은행 계좌가 아니라 법무부 교정 시설에 맡겨진 이 보관금 채권을 이제 콕 집어서 가압류가 된 상황인 것 같고 이거를 법원이 인용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가압류 신청을 했을 때
1: 네.
0: 인용이 되는 기준 있나요?
1: 그러니까 뭐 이 보관금이라고 해서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0: 네.
1: 일반적인 그 가압류의 기준이 있는 거죠. 가압류 이제 가압류가 집행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0: 예.
1: 인용되는. 그게 뭐냐면 뭐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피보전 권리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저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보전의 필요성은 지금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본안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소송 진행 뭐 소송이 보통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뭐 1년도
0: 네네.
1: 걸리고 2년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의 돈을 묶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승소하더라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건을 설명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인용을 해주는 그런 구조인 거죠.
0: 일반 은행 계좌를 압류할 때는 최저 생계비는 압류되지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네.
0: 이건 어떻습니까? 보관금 같은 경우는?
1: 이제 이 최저 생계비가 뭐 최근에 이제 원래는 185만 원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250만 원으로 올해 개정이 돼서 늘어났는데요.
0: 일단 일반 은행 계좌
1: 그렇죠.
0: 압류할 때 말씀하시는
1: 예, 예.
0: 거예요?
1: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 은행 계좌에 250만 원 이하의 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돈에 대해서는 이제 뭐 최저 생계비라고 해서 뭐 압류 가압류를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금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0: 네, 네, 네.
1: 근데 지금 이 보관금은 법적 성격이 예금이 아닙니다. 뭐 예금 비슷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정청이나 뭐 구치소, 교도소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예금은 아니고 별도의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서 국가에서 보관해 주는 그런 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최저 생계비와 관련된 그 규정이 딱 고지곳대로 적용되는 거는 아니고 원칙적으로 다 압류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이제 묶을 수 있고 뭐 압류 같은 경우에는 집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민사집행법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민사집행법 264조 3항인데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0: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봐서 아, 이거는 조금 이 채무자가 쓸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풀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좀 이슈가 됐, 한두 달 전쯤에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유명한 사건 중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어떤 여성을 돌려차가지고 굉장히 중상을 입혔던 그 사건의 이제 가해자가 그 피해자가 압류한 그 보관금에 대해서 본인이 10만 원 한도 내에서 쓸수 있도록 그 압류 범위를 변경해 달라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법원에서 결국에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여 줄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1: 아하, 그렇군요. 법원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기준은 뭔 거죠?
0: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뭐법 표현상으로는 뭐 채권자의 채무자의 생활 형편 뭐그 밖의 사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재량 비슷하긴 한데요. 근데 뭐 나쁜 놈이라고 무조건 다 괴롭히기만 하겠다 이런 시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1: 왜냐하면 지금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말씀도 하셨는데 조주빈 경우도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조주빈은 왜 구치소에서 볼펜 한 자루도 못 살까? 지금 조주빈도 이 보관금이 압류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식이나 종이 볼펜 뭐 이런 거 구매 아예 못하게 돼서 살이 빠졌다. 지금 이런 기사도 나와 있거든요.
0: 아, 그런 기사가 있네.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1: 그래서
0: 그 본인이 뭐이암 압류 범위 변경 신청과 관련된 제도를 몰랐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법원이 허가를 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법원에서 허가를 안 해줬다고 하면 기사가 별도로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1: 아하, 그렇군요. 지금 뭐 기사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영치금 잔고 영원이어서 이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결국 못 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감옥 안에 어떤 경제적 사형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나와서 정말 그 정도까지 이게 그 수용자한테는 굉장히 힘든 조건이 되는 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거
0: 힘든
1: 한번
0: 조건인 건 맞죠.
1: 그러니까요.
0: 예, 힘든
1: 여쭤보고
0: 조건이죠.
1: 싶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김세희 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일단은 지금 그게 묶인 상태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묶인 상태인데 예를 들어 이거를 다른 뭐 차명 계좌나 뭐 이런 방식으로 우회 행동도 가능합니까? 이런 건 법적으로 문제 생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세희 씨의 그런 계좌를 압류한 분이 뭐 은현장 유튜버 은현장 씨 장사이신
1: 그렇습니다.
0: 그분이신데 이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김세희 씨가 차명으로 뭐 다른 수용자의 뭐그 보관금 계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거 뭐 형사 고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뭐 말하자면 이제 금융실명법 같은 경우에 보면 타인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해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금융실명법 뭐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지금 압류를 회피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이 김세희 씨가 은현장 대표의 어떤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강제집행 면탈이라고 해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해가지고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서의 어떤 강제집행 작용을 방해하는 그런 죄가 성립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융실명법 위반, 강제집행 면탈 이런 죄들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앞서 그 조주빈 사건 제가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 부분이 있네요. 조주빈의 경우에 수많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고통을 입혔기 때문에 수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 보상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0: 아,
1: 그 집행
0: 그렇군요.
1: 과정에서 영치금 반환 채권이 압류 및 추심된 걸로 보인다고
0: 아,
1: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전혀 못쓸수 있는.
0: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제 고려를 할 겁니다. 뭐 사회적인 해악이 너무 뭐큰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 국민 법감정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쉽사리 허가해주기 어려운 그런 부담감도 있을 수는 뭐 있겠죠.
1: 끝으로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난 4월에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중에 영치금이 12억 원 넘게 입금됐다가 잔액 한도에 따라서 대부분 출금된 사실이 알려져서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치금이 어떤 사실상 거액의 자금을 또 관리하는 통로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제도상 이런 것들은 괜찮나, 허점은 없나. 이제 이런 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0: 영치금이 사실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슈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1: 네.
0: 금액이 큰 그런 계좌도 아니고 그냥 이제 재소자들이 안에서 뭐 소세지 사 먹는 금액이지 이 정도의 생각이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아까 말씀 주신 뭐전 대통령의 그런 이슈라든지 뭐 김세희 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이게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제도적으로 좀 완비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런 금액에 대해서 뭐 증여세를 어떻게 부과할 거냐부터 해서 이게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자금법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아직 그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겠다. 이제부터 그런 뭐 생각이 듭니다.
1: 네. 8616번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다 같은 범죄자인데 영치금이 영치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게참 아이러니하다. 이게 럭셔리 교도소 생활은 없어야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0: 네.
1: 영치금 보관금이 많으면 럭셔리 생활도 가능합니까?
0: 호사를 어쨌든 인간관계는 저는 이제 인간관계는 권력관계로 대치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거기서도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죠.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뭐 워낙 이슈가 된 사안이기도 해서 좀 하나하나 좀 쉽게 짚어보느라고 오늘 변호사님과 이야기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장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SAT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 너무 덥습니다. 배송 중인데 슬라생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응원의 문자도 주셨고요. 아, 8616번님, 또 프랑스에선 사람들이 에어컨 사려고 사람을 때리는 것까지 봤습니다. 거긴 40도라고 하니까 이제는 생존 문제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 6951번님, 너무너무 덥네요. 올여름 어떻게 보낼지 걱정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정답 보내주셨어요. 오늘 정답은 폭염 중대 경보였습니다. 지난달에 새로 생긴 한 단계 더위 경보 중에서도 가장 센 단계 새로 생긴 겁니다. 낮 체감 온도가 38도까지 치솟을 걸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것. 많은 분들 오늘 함께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더위 조심하면서 이 더위에 좀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정말 없었는지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도 약속은 한 개도 없었어. 늦게서야 자리에 누웠을 때.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4도에 체감 온도가 32.1도로 가리키고 있는데요. 습도로 인해서 더 덥게 느껴집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대전은 35도, 포항은 37도 이상이 됩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드셔야겠고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부와 호남, 경남, 제주도는 비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밤 사이에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로 목간 지점 5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한남대교 진안 지점 4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서강대교 부근부터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에도 사고 소식입니다.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을 진안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뒤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외곽 쪽으로도 월릉에서 신내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이 밖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나들목 부근 4차로에도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의 범행이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윤기 측 변호인은 강간 목적의 살인 등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장윤기 역시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범행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공개되자 결국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16살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하고 이를 도우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장윤기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규탄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즉각적인 원구성 합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중대한 의혹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국회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안위가 멈춰있는 한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점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국회 공백은 결국 국민 안전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을 향해 민생과 치안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금 즉시 국회로 복귀해 장윤기 사건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피해자 편에서 범죄 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안 수사권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 편의 문제가 아니라 장윤기 사건처럼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최선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수사권을 몰아두고 최소한 견제 장치도 무력화하겠다는 거라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곧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는데 정말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기 시작했고 장윤기 사건 등 형사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오늘부터 본사와 대형마트 매장의 임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홈플러스는 상품 대금과 전기, 수도 등 매장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해 상황이 바뀔 때까지 본사와 대형마트 매장을 임시 휴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쇼핑몰 부문은 입점주들이 원할 경우 영업을 계속하며 홈플러스는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2천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영업체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과 연계한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5시 이후 뉴욕 증시에 잇따라 출시됩니다. 미국 투자 운용사인 렉스쉐어즈의 오기석 아시아 사업 대표는 YTN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모든 하이닉스 ADR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은 한국 시간 14일 오후 5시부터 거래가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렉스 쉐어즈 외에도 레버리지 쉐어즈, 그래나이트 쉐어즈, 프로 쉐어즈, 코기 펀즈 등 미국 ETF 운용사들도 뉴욕 증시에 SK 하이닉스 ADR과 연계한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가치는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6.35배로 2008년 금융위기 한창 때 기록한 6.82배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코스피 상승 랠리가 투자 심리 과열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력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170% 이상 상향되는 등 실제 기업 이익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현재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반도체 비중이 비슷한 대만 자취안 지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액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천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수출액이 2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달 기록을 한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실제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35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3.9% 커졌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112억 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93% 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8%포인트 증가한 37.6%에 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강원 산지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동남권, 서남권을 포함한 중부 지방과 전북, 경북은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 10시를 기해 충청과 강원 곳곳이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특보가 상향됐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5도가 예상되고 대구와 강릉은 3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에도 열기는 식지 않겠는데요. 서울은 이틀째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밤에도 전국 많은 지역에서 찌는 듯한 밤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무리한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6도, 습도는 62%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어제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오전 10시를 기해

이어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데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질 정도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기상청은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면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행동 수칙은 중단, 이동, 확인 이렇게 3단계입니다. 야외 활동과 작업은 즉시 중단하고 냉방 시설이 갖춰진 실내 혹은 그늘로 즉시 이동해서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염 중대 경보 재난 문자를 받으면 단순한 알림으로 넘기지 말고 즉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에 따라 행동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늘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하는 등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ADR 상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SK하이닉스도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폭락하면서 장중에 20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이 코스피 시장에 사이드카가 또 발동됐다고요?
2: 네, 오늘 코스피는 0.85% 내린 7,411호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낙폭을 키웠고 오전 10시 34분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장중 지수는 6% 넘게 내린 7,017까지 무너졌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한때 상승세였지만 하락 전환에 5%가 넘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난주 미국 증시 ADR 상장을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2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전망 리포트 등으로 매도 심리가 자극돼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10%가량 폭락하면서 20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로 전환해 지수를 내리고 있고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는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흥행에도 메모리 업황이 고점을 지났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악재로 해석될 뉴스나 보고서에도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도체주의 역대급 변동성도 수급 이탈을 초래하는 분위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주말 중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엇갈린 발표로 지정학적 갈등 재심화가 되면서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올라 주식시장에 불리한 거시경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27% 오른 839로 출발해 상승폭을 더 키워 3%대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좀 어떻습니까?
2: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98.5원으로 시작해 오전 9시 기준으로 1504.5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500원대 중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으로 인한 달러 확보, 수출업체 등을 중심으로 인한 달러 매도세가 역내 달러 공급을 늘리며 환율 하락 기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중동 불확실성과 강달러 기조는 환율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이고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4%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7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1.1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경영진들과 만나서 ETF 허위 과장 광고와 관련해 운용업계 자정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늘 금융투자협회장과 운용사 20곳의 대표이사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의결권 행사 등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 원장은 과장 광고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특단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투자자가 ETF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광고에 주로 의존함으로 운용사의 거짓 과

0: 가장 광고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업계의 모범이 돼야 할 대형 운용사에서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광고 제작과 자체 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투자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미군과 이란이 이틀째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이틀째 추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추가 공습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군도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는 등 대규모 반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해협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이란이 협상에서 합의를 해놓고도 바로 선박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공격 원인을 이란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선박 공격을 계속한다면 압도적인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란을 향해 내부 단속에 나서라고 충고했습니다.
2: 선박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사람들은 평화협정을 협상하는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토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1: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 이후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페르시아만
2: 해협청은 성명에서 최근 미군의 불법적인 이동 때문에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TV 앵커 낭독입니다.
1: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호르무즈 해협이 수십 개의 원자폭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협상 동력도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정치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합니다. 어제 당권 주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함께 보시죠.
2: 지난 3년여에
3: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2: 함께 교감해온 국정 방향을 바탕으로 확고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을 당대표가 돼서 뒷받침할 것입니다. 총선, 지선, 대선 총괄 본부장을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서 2년 후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4: 어떤 작가의 평론이나
5: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3: 이사장입니다.
5: 증축이었어요. 증축이요. 근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4: 어떤 이념을 주장하는 알리바이성 계획이
3: 송영길 민주당 의원입니다.
4: 왜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대통령까지 됐으니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권여당은 모든 것을 결과 책임을 져야 됩니다.
6: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3: 고민정 민주당 의원입니다.
6: 수사를 하지 않고도 검찰이 부실 수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7: 출마 선언하시는 분들께서
3: 정청래 전 민주당
7: 저를 다
3: 대표입니다.
7: 공격하시고 비판하시는데 많이 아픕니다.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 2대1, 3대1로 싸우는 것은 불공정하지만 정당 방위는 하겠습니다.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 탈락했지만 탈당하지 않고 총선 승리의 재물이 되겠다며 덕컷 유세단을 이끌고 공천받은 동료 후보들을 위해서 전국을 뛰었습니다.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입니다.
0: 이제는 면전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탈당해서 다른 후보 돕는 게 최악의 정치지. 뭐가 네. 최악이겠느냐. 네. 정청래 전 대표가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뭐 김민석 전 총리가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받을 부분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약간 동문서답이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후보들과 당원들이 묻고 있는 건 뭐냐면 현 정부, 현 정권과의 관계성이에요.
0: 네.
1: 그 관계성 속에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데 뭐 과거의 한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는 좀 동문서답이다. 지금 당원들이 관심을 갖는 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서 성공한 정부로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를 정청래 후보한테 묻고 있고 지난 1년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저 역시도 방송에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그때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지 저기서 김민석 전 총리하고 싸운다고 해가지고
0: 예.
1: 선거 구도가 바뀌질 않아요. 선거 구도 자체가 지금 이재명 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차별화냐 아니면은 강한 협력 관계냐 이걸 가지고 지금 짜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냉정하게 다시 돌아봐야 한다. 그래야 선거 전략을 잘 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0: 정말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김민석 총리가 전 총리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서 정몽준 후보 캠프에 합류한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 당시의 얘기가 아무래도 토론회 과정에서도 또 제기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9: 굉장히 많이 되겠죠.
0: 예.
9: 그 당시에 소위 말해 선도 탈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몽준 후보 쪽 국민통합 20일로 기억하는데.
0: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정말 오래전 일입니다. 그죠?
9: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근데 이제 결과가 어쨌든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해서 승리하고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그 일로 인해서
0: 예.
9: 무려 18년 동안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제도권 정치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큰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이렇게 당 주변에 오래 계셨던 분이 어떻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주축을 자처하고 나와서 당대표를 하느냐. 이 공격을 지금 정청래 후보는 하고 있는 거죠.
0: 예.
9: 본인이 당을 계속 지켜왔다. 나는 공천 탈락을 했어도 당 후보들을 이끌고 나가서 당을 위해서 일했다고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20년도 훨씬 지난 일을 가지고 미래를 얘기해야 할 여당 전당대회를 끌고 오는 게 맞느냐 하는 지적은 아마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
0: 타격감은 없습니까?
9: 타격감은 그래도 좀 있죠.
0: 좀 있을까요?
9: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예. 있어서는 그 사건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는 계속 이런 공격을 할 것이고 또 그동안 김민석 의원이 뭐 총리 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 뭐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까지 다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이 후보들 간의 이 경쟁이 너무나 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방향으로 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일종의 뭐 저 장면을 보면은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는 좀 잊고 싶은 기억일까요? 뭐 흑역사일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9: 본인은 굉장히 마음속에
0: 네.
9: 아픈 기억으로 가지고 있고 또 나름 극복을 했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그냥 본인 스스로 생각하듯이 덮고 갈 수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0: 예.
9: 차라리 잘 됐다. 어떤 식으로는 더 해명을 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오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0: 네. 뭐 계엄의 밤. 국회에 왜 표결 참여 안 했냐. 이것은 이제 CCTV를 공개되면서 어느 정도 상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어떻게 갈무리를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오후에 출마 선언을 드디어 한다고 합니다.
1: 네.
0: 마지막 순번에 아마 출마 선언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 걸 내걸고 나올까요?
1: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다른 후보들이 출마 선언 속에서 본인을
0: 예.
1: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박을 할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결국에는 뭐 선명성, 그동안 본인이 보여온 선명성을 강조하는 뭐 당대표로서의 지난 1년 동안의 성과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력에 협력 전선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더 큰 협력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0: 예.
1: 좋은 연설이

0: 수 있지만 결국은 선거는 구도, 이슈, 인물이에요.
1: 예.
0: 근데 구도가 지금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후보를 개개인을 비판을 하고 개별적인 장점을 강조해도 지금 여당은 대통령을 빼면 여당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가 더불어 여자
1: 예.
0: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른 길을 못 가면 쓴소리를 하고
1: 예.
0: 그리고 이를 바른 길을 가거나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구도에서 본인이 어떤 인식을 당원들에게 주느냐, 이거를 중심으로 출마
1: 예.
0: 선언문도 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어떤 부분을 호소할지 모르겠는데 2대1, 3대1로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다구리 이런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좀 동정표가 쏠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2: 분명히 그 점도 작용을 할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직전 당대표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는 굉장히 소수의 입장에서 투쟁하는 거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면 편을 먹고 본인 혼자를 집단 구타하고 있다. 뭐 이런
1: 예.
2: 얘기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성정상 약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쓰는 것이 상례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도,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소환하면서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청래 후보의 전략은 아마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1: 네. 어쩌다 뭐 직전 당대표를 지낸 분인데 뭐 이런 2대1, 3대1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출마 선언에서 어떤 부분을 내세울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이 혼란스러운 이때 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중진 의원이 난데없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저는
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24년 12월 3일 밤에 제가 직접 듣고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반응을 접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복당한다면 당이 어떻게 혼란에 휩싸일지 그 예고편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서사가 되어야 합니까? 본인의 서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실을 증언한 동료 의원을 공격해도 되고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몰려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5: 부담을 얘기한 상황도 아닌데 부담을 반대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6: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처음에는 뭐 나중에 복당 가능할 수도 있겠지, 좀더 기다리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엔 또 빠르게 복당하겠다는 그런 또 의사를 밝힌 걸 제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5: 징계에 대해서도 좀 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6: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나가게 된게 단계 사건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 윤리위하고 예. 맞습니다.
1: 네.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이렇게 흑화된 거예요?
2: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1: 예.
2: 그 추경호 대구시장 관련한 그 재판에서 증언한 것, 거기서 의원들을 당사로 처음 오라고 한 것은 한동훈 당시 대표였다. 이말 때문에 보도가 많이 나갔고
1: 예.
2: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반발이 있으니까 갑자기 또 한동훈 의원의 뭐 복당을 반대한다. 여기까지 간 걸로 저는 생각을
1: 네.
2: 해요. 방금 전에 사실대로 증언하셨다는데 안철수 의원의 의도를 갖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 사실이 다릅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최고위원이었고 그것이 11시 한 3분 정도였고요.
1: 예.
2: 11시 24분 정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로 가니까 우리 국회로 가자는 뜻의 메시지를 올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쭉 일관되게 국회로 오라고 얘기를 해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11시 33분부터 국회로 오라고 하다가 0시 3분에 갑자기 의원들을 당사로 오게끔 한 겁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0: 거예요. 0시 3분에 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했느냐. 이걸 묻기 위해서 검사가 법정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물어본 건데 안철수 의원은 그냥 내가 듣기로 당사로 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관계를 정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마치 한동훈 의원 혼자만의 영웅서사로 되는 것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영웅서사라고 저희가 강조한 적은 없고요. 그 당시 18분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이 들어가서 계엄해제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그분들 중에서도 입장이 바뀌어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도 아니면서도 당대표로서 계엄해제 앞장선 한동훈 당시 저희 당 대표의 행동이 부각되는 거지 저희가 그것을 강조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꼭 짚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많은 혼선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거, 당사로 처음 오라고 한건 한동훈 전 대표였다라고 한게 위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사실관계에서
0: 네.
1: 흐름상 맞지 않는 얘기다, 그 얘기인
0: 예,
1: 거죠.
0: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이 쟁점의 중요한 것은 계엄해제 의결이 있었던 1시 1분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보려고 한 건데 11시 3분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그때는 당사로 오라고 했는데요. 대상조차 국회의원이 아니었는데.
1: 그땐 본회의장을 들어갈 수가 없는
0: 그렇죠.
1: 상황이었고.
0: 그래서 국회가 봉쇄돼서 그렇게 된 건데 마치 잘못 들으면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당사에 모이라고 한 것이 마치 뭐별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 그것을 바로잡자는 얘기입니다.
1: 뭐 감정이 안 좋아진 건 그렇다 쳐도 휴일에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을 한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저걸 SNS에 올렸어도 되는 거잖아요.
2: 어쨌든 뭐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1: 뭔가 좀
2: 왜냐하면
1: 주목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2: 원래 자기 주장을 할때 감정이 앞서면 주장하고자 하는 논점이 흐려지고 감정만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때 지금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보다는 왜 이렇게 화가 났지? 화를 내지? 뭐 이런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싸우자는 거네? 뭐 오케이 목장의 결투도 아니고 뭐 그런 결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기를 누르고 차분한 이야기를 해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한동훈 쪽에 이제 좀 친하신 분들의 말씀이 좀 약간 감정적인 부분은 없었나? 이것도 한동훈 의원 측 쪽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1: 어떤 부분이요?
2: 있겠다. 예를 들어서 그 법정 증언을 잘못했으면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정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한테 뭐 거짓 정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를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너무 이렇게 먼저 할수 있는 행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적인 비판과 비난 이런 쪽으로 가니까 발생하는 일 같아서 뭐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도 적절치 못했지만 한동훈 의원 측에서도 한번 정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를 한번 복기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그냥 그 부분을 비판하면 되는데 복당도 하지 말고 얼씬도 하지
2: 그렇죠.
1: 말라
2: 이게
1: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2: 감정이 너무 이제 지나친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예전에 제가 뭐 누굽니까 하는 그런 게또 떠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장은요, 뭐 이번만이 아닙니다. 모든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자기 애가 너무 강하고 너무 조급하고 이러면은 저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리더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1: 리더
2: 드립니다.
1: 얘기하셔가지고 단순히 얼씬도 하지 말아라, 국민의힘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게 감정만으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리더가 되기 위한 당권 대결을 염두에 둔, 그러니까 한동훈이 들어오면 내가 좋을 게 뭐냐, 내가 대표가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계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저는 그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안철수 의원은 또 아니라고 굉장히 언짢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는 해석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주현철이라는 당의 외신 대변인 최근에

0: 설화가 많죠.
1: 예.
0: 이분이 내가 안철수 의원한테 얘기해서 기자회견 한 거다. 뭐 빙고 이런 글까지 올립니다. 애초에 이분이 안철수 국민의당 시절에 안철수 의원과 같이 일을 많이 했다고
1: 바로
0: 해요.
1: 저분이죠. 그래픽에 나오는
0: 예,
1: 저분.
0: 저도 뭐 얼굴은 처음 보는데요.
1: 예.
0: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치 행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대중에게 인식이 되면 안철수 의원이 2010년경에 새정치를 들고 처음에 나왔을 때의 그 위상에 비해서 지금 한 15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쪼그라들지 않았냐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주현채라는 사람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잘. 근데 저런 분이 내가 시켜서 기자회견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대중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과거처럼 보지 않는다. 그런데 뭐 한동훈 의원 보고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 그리고 뭐 우리 당뭐 이런 말씀 쓰시면
1: 예.
0: 당에 20년 이상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재 부조화가 느껴진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1: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고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한동훈 의원이 답변이 없더라고요. 대응이 없어요. 전략적인 건가요?
0: 뭐 그런 면도 충분히 있을 수
1: 예.
0: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 너무 거세게 비난을 하거나 반박을 하면 또 대중들이 다르게 볼수 있다는 말씀 방금 전에 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제 입장에서도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하는 건 맞는데
1: 네.
0: 그 방식이 너무 과하면 또는 과하게 느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반박하는 사람의 허물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1: 예.
0: 그 점까지 잘 감안해서 행보를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의원이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잠자코 계신 것은 그래도 정무적으로 잘 판단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약간 참고 있다.
0: 참는다기보다는
1: 네.
0: 뭐 상황을 좀 보겠다는 거겠죠.
1: 상황을 보겠다. 조갑제 대표는 이럴 게 아니라 그냥 갈라질 사람은 빨리빨리 갈라져라. 한동훈 의원이 그냥 당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더라고요.
2: 근데 뭐 이제 갑갑하시니까 그런 말씀
1: 예.
2: 하시는 거겠죠.
1: 현실성은
2: 그렇지만
1: 떨어집니까?
2: 근데 그게
1: 예.
2: 당을 쪼개고 나간다는 거는요,
1: 예.
2: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리고 그때는 판단의 기준이 그거 하나로 느껴지지만 또 쪼개고 나가면 판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먼저 튀어나간 사람이 그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열과 분당에는요, 먼저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조갑제 그 분께서 뭐 말씀하시는 감정적인 거는 뭐 저도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지만
1: 예.
2: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분은 아니기 때문에
1: 네.
2: 책임질 분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어쨌든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서는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정당 지지율도 이런 상황입니다. 보여주시죠. 더불어민주당 44.8, 국민의힘 38.1%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PK만 놓고 볼까요? PK, 부산, 울산, 경남 지지율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제 강세 지역인데 이곳에서 지금 지지율 하락 추이가 굉장히 뚜렷한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나 국민의힘의 세대별 지지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70대 이상 지지율도 전주 대비 7.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전체적 지지율도 떨어지고 보수 지지층도 등을 돌리고 있거든요.
0: 특히나 이제 PK 지역에서 많이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1: 예.
0: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의원을 무소속이지만 당선시켰던 그런 보수 지지층들의 마음이 또다시 이제 좀 실망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 지지율이 그동안 지방선거 이후에 좀 반등을 해서 거의 뭐 골든크로스까지 일어났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잖아요.
1: 네.
0: 그 이유는 저희 당이 뭐 선거를 많이 이겼다거나 뭐 잘했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그래도 오세훈,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니까 앞으로 있을 28년 총선이나 30년 대선에서 희망을 걸어볼 수도 있겠다. 아마 그런 지지층의 또 기대 섞인 바람, 그런 것이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선거 끝나고 한 달이 좀 지나니까 이제 또, 당대표가 막 장외 집회에 계속 나가고 당 안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실망세가
1: 예.
0: 역력해진 것이라고 봐요. 이 얘기는 지역별로도 봐도 그렇고 연령별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더 이상 국민들께 또는 보수 지지층께 희망을 줄수 있는 행보가 없이 지금처럼만
1: 예.
0: 가게 되면 계속 민주당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1: 예.
0: 거니까 당 지도부에서 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 민주...

0: 민주당이 지금 뭐 계파 싸움으로 분열돼가는 양상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호재인데 그 호재를 다 놓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당대표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장애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1: 올림픽봉을 해서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성을 질러주십시오.

0: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올림픽 공원 그리고 전국에서 들끓고 있는 함성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특검 거부한다면 결국 시민의 함성이 이 정권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1: 네, 장동열 대표, 그야말로 마이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네. 올공 시위에 내가 나가서 저렇게 하는 것이 네. 오히려 보수 재건에 힘이 네. 된다. 이런 지금 분석인 거잖아요, 본인은?
2: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대표 내려놓고 국회의원 내려놓고 나가시면 돼요. 당대표 국회의원을 가지고 저기 나가시면 그건 패해지 기여가 아닙니다. 저렇게 개인으로서 함성을 지르는 분들의 예. 이야기를 대표해가지고 제도로 만들고 그런 갈등과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라고 뽑아놓은 것이 우리들의 대표 국회의원이고 리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안 하시고 거기에 가셔가지고 함성을 지르시겠다고 한다면 아니 뭐 당대표 내려놓으시고 국회의원 그만두시고 가시면 예.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아 열정이 있구나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건 열정으로 보이지 않고요. 아 겁이 나는구나. 내가 내 권력을 잃을까 봐 겁이 나는구나. 저기 나가서 저러면 적어도 그동안은 나를 못 건드리겠지라고.
1: 두려움의 표상이라고 보십니까?
2: 저 공간을 네. 자기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거예요. 저 공간을. 그러면 저 공간을 만든 2030들은 저 모습에 동의할까요? 예?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장 대표가 아, 우리가 시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와주세요. 와서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때의 그 진정성을 가진 2030들이 갈까요? 아니죠. 우리를 이용하고 남용하고 소비하는구나라고 느껴서 절대 네. 오히려 비판을 하지 근처도 얼씬거리지 않을 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들끓는 함성이 아니라요. 자기 조직층을 선동하고 그 선동에 부흥되는 사람들의 모습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주말 화면 좀 크게 보여주실까요? 아무래도 요즘에 뭐 손팻말이 본인의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좀 흥이 났는지 또 들고 나왔습니다. 제명아 봤지? 들었지? 그럼 국민특검 받아야지. 이렇게 또 반말 팻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막을 잠시 좀 빼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저런 팻말을 두고 박지원 의원이 이제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것은 뭐 폐륜 아니냐. 아이들 볼까 정말 두렵다. 뭐 이런 표현까지 올렸습니다.
3: 박지원 의원의 반응이 과하지 않습니다.
1: 과하지 않다. 예.
3: 국민의힘의 구성원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요. 대통령에 향해서 비난할 수 있고 또 비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을 지칭하는 그 호칭이 성도 빼고 직함도 빼고 이름만 부르는 그 자체로 저는 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사석에서 대통령 이름을 부를 때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저 시위에서 제1야당 대표가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 피켓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 내용보다도 저 앞에 있는 호칭 저것만 보입니다. 제 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도혁 대표가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하시려면 예. 장외에서 하시지 마시고 장외에서 하시더라도 저런 멸칭 섞인 피켓을 직접 써서 나와서 저렇게 사람들과 주먹을 불끈쥐고 팔을 흔드는 모습은 정말 부끄럽다. 안 그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은데 더 심해지실 것 같아서 더 걱정입니다.
1: 네. 자꾸 이렇게 보도를 하면은 계속 하실 것 같아서 안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네.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이고 민주당에 의해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 멸칭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P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거 보여드렸는데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부산에서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 자작극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 뭐 확실한 거는 5월 17일 날 박형준 캠프의
5: 이준석 개혁신당 모 인사가
4: 정의한 후보를 접촉한 것을 저희는 그때 이미 파악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가 되는 단일화인지 문제가 안 되는 단일화 협상일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만은
6: 정의한 후보가 자작극하는 걸 의원님이 나갔다면 오히려 단일화를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오히려 단일화된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4: 아니 그런 식의 가정법이라 그러면요 저희한테 다 적용되죠. 저희 같은 뭐 그러면 에? 그러면은 어?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알았다 그러면은 우린 단일화해서 떠넘기고 싶었겠지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1: 네, 뭐 사건이 상당히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정의한 전 후보가 목에 깁스를 하고 이제 유세를 다닐 때 정치 테러다, 테러의 피해자다라고 했었는데 수사를 해봤더니 이게 자작극이었고요. 정의한 전 후보는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제 벌어진 거고 개혁신당에서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건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우리도 잘못했지만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다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2: 예. 이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공작이 있었다
1: 예.
2: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 선거 공작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범죄이기도 하고 역사의 죄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많이 바뀌었다면 더 큰 역사의 죄로 예. 기록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거와 관련된 게 있었다면 예. 이거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즉각적으로 들어가야죠. 사주한 사람이 있다, 배후의 인물이 있다 그러면 밝혀야 하는 겁니다.
1: 예.
2: 같이 밝혀가지고 이걸 바로잡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과연 국민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모습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근데 이게 오늘 뭐 좀 흘리기만 했는데 박형준 캠프 인사라고 이게 이름을 완전 특정을 했잖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언론에서도 다 취재에 들어갈 거고 누군지 밝혀지면 이거 파장이 엄청 커질 것 같은데요.
3: 뭐 제 입장에서는 예. 뭐라도 더 밝혀져서 이 사건에 대한 전모를 국민들이 아시고 평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그냥 겉으로만 보면
1: 네.
3: 개혁신당에서 내세운 후보가 테러 자작극을 벌였는데
1: 예.
3: 그 책임을 도의적으로 인정은 하지만 상대당인 국민의힘 후보 쪽에서 단일화를 위해서 뭔가 한 거라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얘기잖아요.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자작극을 벌이도록 한 게 저희 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말이 맞다면은
1: 네.
3: 만약에 이 수사를 통해서 뭐 박형준 후보 쪽에 누군가가 뭔가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 모든 것이 전모가 드러날 테니 그때
1: 예.
3: 국민들이 판단하셔서 아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구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말이 안 맞구나 여기에 따른 결과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실관계를 다 모른 상태에서 옥신각신할 필요 없고 다만 드러난 것은 분명히 테러 자작극을 벌인 사람은 개혁신당의 후보였다는 것이고 이준석 의원은 그 당의 현직 당대표라는 겁니다.
1: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7: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 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공개 반대하며 차기 당권 경쟁 구도가 가시화됐습니다. 관련 대응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1: 천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Walk it, walk it.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8: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조금 전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출연 중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무선 자동응답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10: 라디오 청취율 조사.
9: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10: 02.
9: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10: YTN 라디오.
9: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10: YTN 라디오.
11: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10: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10: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9: 어떻게 다르게?
10: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12: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11: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3: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린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1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13: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찌르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아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5: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FM.
1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만큼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서울이 34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 산지에 비가 조금 더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고요.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을 시작으로 퇴근길에는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100mm 이상, 충청에는 30에서 80mm, 전남과 영남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작업하는 구간이 좀 많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외곽으로는 남사 진이에서 남사까지 쭉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발이 묶여 있고요.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는 서운에서 송내,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송내를 중심으로 오고 가는 차량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일산 들어가는 길은 한남대교 위에서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가양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에서 정상속도 안 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예,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그야말로 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변동성이 컸는지 이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이 사이드카는 반년 만에 역대 최다 발동됐고 매매 중단 조치죠. 서킷 브레이커 올해만 6차례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 쭉쭉 오르던 코스피가 갑자기 요동을 치자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가 주범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1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가 됐는데 이 상승률을 맞추기 위해서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사고 떨어질 때는 더 팔아야 하는 조정이 반복되면서 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들어누워서라도 출시를 막았어야 했나라며 이 때늦은 후회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자산운용사 CEO들과 만나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 투자자는
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2: 운용사 광고에 주로 의존하므로 운용사의 거짓 과장 광고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또한 ETF 운영 과정에서 LP 증권사와 함께 그리율 관리 등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네, 금융감독원장이 강경한 당부성 메시지를 낸 건 그만큼 레버리지 ETF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운용사들이 광고전을 펼치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지만 이미 시장에 남아버린 레버리지 ETF. 일각에서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3: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 ETF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미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많고 이것에 따라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입니다.
3: 쉽게 이것을 사실 없앤다는 것은 금융시장에 내놓은 상품을 쉽게 없앤다는 것이 사실 좀 어렵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자라고 하면은 빅빅대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고 이 상품을 없애게 되면은 어떤 금융시장의 관리 차원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1: 네, 청와대까지 나서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손재를 시사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0: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으로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나란히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인 김건희 씨는 오늘 16일 첫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4: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 오늘 선고가 몇 시입니까?
4: 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도 오늘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재판장은 앞선 내란 사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시로부터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재작년 국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해서 김명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대화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의 여론조사

0: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이 관련 혐의가 무죄가 선고가 됐죠?
0: 네, 그렇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됐던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먼저 김 씨 1심 판단부터 살펴보면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명 씨가 영업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0: 해당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통일교 청탁 사건과 함께 오는 16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 특검은 선고 기일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생중계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씨 선고가 열리는 16일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 김건희 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예석 씨도 각각 상고심 판단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다가오는 8.17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부각하는 데 당력을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정청래 전 대표 주초에 출마 선언한다는 예상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이군요.
2: 네, 정 전 대표는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8월 전당대회는 정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까지 5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군이 거의 추려진 데다 공식 후보 등록 역시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룰 세팅은 아직입니다. 지도부는 어제 오후에도 최고위를 개최해 선호투표제 도입을 논의했 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 역시 취소됐는데 당 관계자는 이견이 있으니 숙의하잔 것이다. 비공개 최고위도 아직 잡힌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후보 등록 직전인 수요일까지는 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선호투표제 재검토를 주장하는 친청계와 도입을 압박하는 친명계 모두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1: 네,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서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던데요. 국민의힘이 저지 총력전에 돌입했죠?
2: 네,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의 최대 화두는 역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였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검찰의 절대 권력을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괴물이 탄생해 절대 부패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보안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루어졌다면 박종철 열사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 심장마비가 됐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당권이 우선인 정당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비판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을 거론하며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보안수사권 졸속 폐지 규탄을 위한 의원 총회를 예고하는 등 그야말로 전방위 압박을 퍼붓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법안소위가 오전 10시부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홍기현 의원이 민생 사건이나 시한이 촉박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김남희, 김동화 의원이 제한적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회견을 진행하는 등 신중론도 만만찮습니다. 원내 지도부도 내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숙의에 나서는데 다만 신속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권

0: 변호사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2개월 만에 강간 목적 살인이다라는 점을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1: 결국에는 뭐 지금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들을 좀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향후에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예측을 좀 하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건이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적어도 강간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왔습니다. 뭐 초기에는 범행 자체에 대해서 우발적이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은 지난번 재판에서는 일단 뭐 우발적인 그런 계획이 있었다,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다 처리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인정을 하면서도 다만 이제 강간 목적이었다라는 점만큼은 유보를 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엔 지금 그 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들을 봤을 때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보기 힘들고 오히려 이제 강간 목적이 더욱 뚜렷해지는 그런 정황들, 심지어는 당시에 수사팀까지도 조직적으로 이 관련된 증거들 그리고 관련된 사실들을 은폐하려 한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점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라도 앞으로 계속 이 강간 목적 자체는 부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받고 심지어는 형량 역시도 훨씬 더 높게 선고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전부 범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감경을 받는 쪽으로 목표를 좀 설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2: 일단 이렇게 되면 최하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일단 최하 형량 자체는 무기징역부터 시작을 하는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정해놓은 형량에서 향후에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자백 등을 감경 요소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무기징역이 최저한의 법정형이긴 하지만 선고형 자체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기징역 50년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고려를 하지 않았나. 사실 뭐 아마 국선 변호인의 그런 설명과 설득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부친에 의해서 주요 증거들이 사라졌어도 만약에 장윤기가 이렇게 뭐 본인이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결국 검찰 입장에서도 이 강간 목적을 입증하는 데 주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실물 증거 자체가 극히 드물고 이런 내적인 그런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뭐 상당한 쟁점에 대해서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법원의 그런 판결 역시도 뭐 지금 이제 여론이라든가 혹은 보도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전망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범죄 사실, 심지어는 이 당시 살인의 목적까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른 증거들, 그것들이 뭐 간접 증거든 혹은 정황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백을 보강하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확보된 그런 증거들, 예컨대 당시 범행 상황이 찍힌 그런 CCTV 장면에서 뭐 차량의 뒷문을 열어놨다. 혹은 이 여학생을 15분 정도 미행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뭐 이제 증거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뭐 리얼돌이 훼손된 모습들이 촬영된 부분들, 혹은 뭐 케이블타의 실물이라든가 이걸 수집하는 과정에서 찍힌 영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백이 있을 때는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현재 모든 것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전체적인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 경찰의 부실 수사 상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단순한 이 부실 수사 과정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유족이 상당히 좀 참담한 심정일 텐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잠시 듣겠습니다.
3: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폐기되었고 운동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유품조차 이렇게 취급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진실이기는 한 것인지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습니다. 겨우 다른 가족들을 통해 전해드는 것은 법이 어떻고 고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두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럼 우리 채원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채원이는 왜 그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왜 진실마저 숨기려 했습니까? 왜 우리 아이의 억울함보다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까? 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고 가해자가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0: 지금과 같은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1: 네. 단순히 이제 부친이 증거인멸하는데 정보 제공을 한게 아니고 지금 수사팀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광산경찰서장이 강간살인 적용을 반대했다. 뭐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광산 경찰서장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당시에 수사팀장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형사 과장에게만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뭐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1: 예.
2: 주장을 하고
1: 일단
2: 있긴
1: 서장은
2: 합니다만.
1: 부인하고 있는
2: 네,
1: 거군요.
2: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이 수사팀원들이 하는 얘기를 봤을 때는 결국 서장까지도 개입을 했다라고 의심을 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압수수색과 같은 그런 주요 절차 등에 대해서 뭐 직접 지휘를 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고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서 또그 적용을 반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사실 그전에도 뭐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새벽에 긴급 또 회의를 주최를 하고 뭐 심지어는 수사팀원 중 일부를 뭐 장윤기 아버지의 집에 보내기도 했다.
1: 예.
2: 그리고 뭐 윗선에서 이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점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시도 내려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종합하자면 사실 상당히 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제 이런 뭐 조직적인 개입 의혹이 있을 때에도 과연 이게 수사팀 내에서 책임을 질 만한 사건인가 혹은 윗선에서 지시가 있어야 이제 이런
1: 예.
2: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에도 충분한 상황이기도 했었고 뭐 지금 이런 진술들, 수사팀원들의 진술들이 사실 없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에서부터 혹은 뭐 서장이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1: 예.
2: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뭐 지금 커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뭐 사실이 상당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3: 네. 당시에 광산경찰서장이 뭐 압수수색 현장도 지휘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일반적인 압수수색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윗선 또는 뭐 서장 정도 지위에 있는 인물이 직접 이렇게 지휘를 하는 일이 뭐 드문가요? 아니면 뭐 일반적입니까?
2: 좀 드물다고 보는 게 맞죠. 일반적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수사팀원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이제 담당 수사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다 수사를 하고 또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이지 사실 뭐 서장급까지도 나가서 현장을 지휘한다. 사실 이것들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본 바가 없고
3: 네.
2: 뭐 일단 드문 사례다라고 보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장윤기 부친이 이제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장윤기 부친의 행적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뭐 연차나 병가까지 써가면서 이제 증거 인멸을 했다는 이제 정황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날짜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발생한 게 5월 5일이었습니다.
1: 예.
2: 그런데 그날부터 이제 연가를 쓰기 시작을 했었고 결국 이제 계속해서 뭐 병가라든가 혹은 장기 재직 휴가 공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차를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그 시점을 봤을 때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연가를 썼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달을 받은 상황에서 뭐 상당 부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관련돼서 중요한 증거들을 은폐하고 은닉하기 위해서 연가를 빨리 쓴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 초기에 결국에는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이때 수집되는 증거들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1: 예.
2: 증거로 활용이 될 텐데 이 그날부터 연차를 썼다. 그리고 실제 지금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뭐 그 이후에 곧바로 장윤기 집에 들어가서 리얼돌 등을 폐기하고 휴대전화 등을 폐기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초기부터 경찰과 수사팀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이 주요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은폐하기 위한 연차들이 뭐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 휴대전화 불태워버린 거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뭐 경찰 출신이고 그러면 이 휴대전화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알고 있을 테잖아요. 예를 들어 위치라든지 검색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텐데 단순히 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불태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 사실 이 부분 변호사 입장에서는 매우 좀 이해하기 힘든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2: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이 우려가 돼서 불태웠다. 이게 뭐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사든 간에 그 핸드폰이 유력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렌식을 진행을 하는 거고
3: 네.
2: 당연히 이 사건과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정보들 조사 대상이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예.
2: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수사관, 알고 있는 경찰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했다라는 그 변명 자체가 너무 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실제 사건들에서 휴대전화들을 은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닉하고 불태우고 폐기하는 예.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하는 변명을 하는 이야기들은 예컨대 뭐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바꿨다, 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걱정했다라는 변명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명 자체가 설득력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경찰인 입장에서 사실 당시에 휴대전화를 폐기했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변명이라고 이런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1: 네. 사실 뭐 아버지의 마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아니면 이런 증거인멸하면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일단 예. 뭐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 증거인멸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간살인이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예. 그리고 매우 중요한 증거를 폐기했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실형까지도 걱정을 할 만큼 좀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 네. 저희가 주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이제 무상 여론조사 관련한 그 혐의로 1심 재판이 잠시 후 2시에 열리게 됩니다. 특검은 이제 징역 4년을 구형을 한 상태인데 어떤 부분이 지금 쟁점인가요?
2: 결국 이제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데 이게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 되는 문제인가가 네. 중요한 부분이고 검찰에서 뭐 지금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결국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은 그 요건은 이게 과연 대가성이 있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가성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을 하면서 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대가로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됐다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입증이 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 뭐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는 될 수가 있긴 합니다만 결국 대가성이 있을 때 이게 명태균 씨가 뭐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대가로 해서 목적을 두고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위법한 적용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받은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 당시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예. 사실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네. 앞서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 발언 녹취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됐던 부분이고 저 이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되겠네요.
2: 그렇죠. 이 부분을 예. 뭐 사실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정치자금 위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단서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앞서 있었던 그런 무상의 여론조사가 사실은 뭐 김영선과 같은 그런 정치인에 대한 공천을 대가로 전제를 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평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뭐 충분하게 뭐 설명이 된 것 같고 다만 이제 결국 법원에서 봤을 때 이 네. 정도 내용을 보더라도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무상의 여론조사가 제공됐던 그 시점 그리고 이 통화가 있었던 그 시점 자체에 또 시차가 있기도 하고 또 중간에 결국에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과정에서 뭐 절차적으로 당내 그런 절차도 진행된 바가 있긴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발언 혹은 그 밖에 다른 정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은 뭐 일단 법원에서는 상당히 좀 엄격하게 판단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무상 여론조사 지금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재판을 보고 이제 오늘 있을 선고에 뭐 어떤 게 나오겠다 이렇게 전망하는 어떤 분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2: 좀 충분히 좀 전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다른 재판부에서 다른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김건희 씨가 무죄를 받은 이유를 보면은 단순히 뭐 김건희 씨가 몰라서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명태균 씨가 독자적으로 이걸 제공을 한 거다. 그리고 뭐 김영선 전 의원의 그런 공천 과정에 있어서는 적법한 그런 절차가 있었다. 또 여론조사에 뭐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같은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예. 그런 내용들이 결국 무죄의 근거가 됐었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은 윤 전 대통령의 이 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개별적인 판단을 따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긴 하지만은 뭐 일단 김건희 씨의 판결이 상당히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선고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조금 전 오후 1시 6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폭염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입니다. 재해 지역은 서울, 경기입니다. 7월 13일 오후 2시 경기 가평 양평 동부, 서울 동부권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안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 네, 미국과 이란의 휴전협정,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죠. 미군의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으로 이란 남

0: 최대한 도시들과 핵심 도서 지역에서 연쇄적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국영 TV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호르무즈해협의 관문인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서부 외곽을 비롯해서 게슘섬과 자스크 등에서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게슘섬에만 10여 차례 폭발이 목격됐지만 민간인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다시 시작하자 이란은 이번 공격이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 13일 새벽 미군이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해 새로운 공습을 시작하자 이런 내용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런 야만적인 공격은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공습이 서아시아 지역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몇달 동안 기울인 모든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0: 이스라엘의 차기 총선일이 오는 10월 27일로 확정되면서 누적 재임 기간만 19년에 달하는 네타냐후 총리의 장기 집권 연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별도의 조기 의회 해산 없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4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진행됩니다. 특히 최근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체결된 휴전 합의가 이스라엘에 불리했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네타냐후 총리 지지율은 29%대까지 급락하며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복심이자 의회 소통 창구였던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이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에 갑작스럽게 숨졌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전면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장악력이 약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2: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 귀국 직후 숨진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의 마지막 활동으로 기록됐습니다. 향년 71세, 사인은 심장마비의 일종인 급성 대동맥 박리였습니다. 백악관에 조기 개항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측근 의원의 갑작스런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3: 사망 직전 통화에서 저에게 조금 피곤하지만 기분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2: 공화당 내 대표적 매파로 외교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레이엄 의원. 미 의회 내 전쟁 반대 여론을 잠재우던 거물 정치인의 사망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상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 이스라엘은 슬픔에 잠겼고 이란은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린제는 선과 악을 결코 혼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2: 그레이엄 의원의 부재로 트럼프의 의회 장악력이 약해지고 중동전쟁에 대한 여론 방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다만 고인의 마지막 역점 사업이었던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 법안은 초당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0: 태국 방콕에서는 유명 술집에서 큰 불이 나 현재까지 최소 27명이 숨졌습니다.
1: 현지 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인명피해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4: 어두운 밤 건물에서 붉은 화염이 무섭게 뿜어져 나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급히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밤 태국 방콕 북부에 있는 유명 술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1시간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현재까지 20여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술집 내부는 새까맣게 그을리고 현장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불길이 거셌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공연 중이던 술집에서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잦다는 목격담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났고 모두 연기와 불길을 피해 도망가려 했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찬위라쿤 태국 총리입니다.
4: 사망자 대부분은 불길

0: 이를 피해 건물 뒤편 화장실에 숨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자가 많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에선 지난 2022년에도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 26명이 숨지는 등 유흥업소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안전규정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1: 월드컵 4강 대진이 확정됐습니다. 모든 팀이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데다 사상 처음으로 FIFA 랭킹 1위부터 4위 팀이 네 자리를 모두 차지해 엄청난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 함께 보시죠. 먼저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4시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맞붙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불릴 만큼 빅매치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 2022 카타르 월드컵 준우승에 이어서 세 대회 연속 결승에 진출하는 프랑스. 이번 대회 6경기를 모두 이긴 건 물론 16득점, 2실점으로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는데요. 음바페를 필두로 우스만 덤벨레, 마이클 올리세로로 구성된 공격진은 이번 대회 최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맞서는 스페인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에 16년 만에 월드컵 우승에 도전합니다. 최근 A매치 36경기 무패, 이번 대회 6경기에서 11득점, 1실점으로 말 그대로 무적함대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로드리와 페드리단이 올모로로 구성된 증원은 이 모든 팀 가운데 최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전 4시에는 손꼽히는 앙숙이죠.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맞붙습니다. 두 나라는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을 계기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 4년 뒤에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에서 그 유명한 신의 손 사건이 터졌죠. 당시 아르헨티나의 에이스 마라도나는 잉글랜드 골키퍼와 공중골을 경합하다가 손으로 공을 쳐서 골을 만들며 신의 손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는 1966년 자국대회 우승 이후에 60년 동안 월드컵 결승 무대를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핵심 선수는 해리 케인과 주드 벨링엄인데요. 이 둘은 이번 대회 각각 6골을 뽑아내며 든든한 쌍포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역시 선수 몇 면이 화려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6경기에 13득점 6실점으로 빈틈을 노출했는데요. 8강전에선 노르웨이의 혼란을 경기 내내 걸어잠그면서 4강에 올랐습니다. 이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인 잉글랜드, 4강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이 됩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2연패를 노립니다. 이번 대회 6경기 17득점으로 4강 팀 중에 가장 많은 골을 뽑아냈는데 최근 3경기에서 5골이나 내주면서 수비 빈틈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키플레이어 단연 리오넬 메시입니다. 이 황혼기에도 믿기지 않는 활약을 펼치면서 이번 대회 8골 2도움 은바페와 득점 선두에 올라 있는데요. 과연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화력을 뽐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팀을 두고 해외 베팅 사이트에서도 우승 확률을 엇비슷하게 예상할 정도로 이번 4강전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어느 팀이 이겨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역대급 대진표. 누가 상대를 꺾고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지 축구 팬들의 설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앞으로는 게시한 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요구하는 숙박업소에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것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숙박업자에게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개정령을 어긴 숙박업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고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등의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임산부와 보호자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통계정보 플랫폼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서 누구나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이트 안의 건강지도를 통해 위치 기반으로 주변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0: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대응 TF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라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6: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7: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8: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9: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11: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12: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13: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4: 지난 7일이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온라인에서 허위거나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막겠다.
15: 땡땡 식당 조심하세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그래서 아주 싼 재료만 쓰는 곳입니다. 최근 식중독도 그거랑 관련 있단 말이 있어요.
16: 이 병원도 난리 났습니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는데 휴지하고 있대요. 내부자한테 들은 정보입니다.
15: 저기 나 자주 가던 데인데 이거 공유해야겠다.
14: 온라인에서 이런 글을 봤다 생각해보죠. 심지어 내가 가던 식당, 가족이 다니던 병원이라면 설마 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17: SNS에 올라온 식당과 병원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 확인 결과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5: 네? 가짜라고요? 너무 그럴듯했는데?
14: 사실 그동안 이런 허위 정보가 아무런 법적 책임 없이 방치돼 왔던 건 아닙니다. 해당 정보로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명예훼손죄, 가게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선거법 위반, 이런 식으로 기존 법 안에서도 처벌은 이루어져 왔죠. 그렇다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15: 아니, 그럼 친구들끼리 썰푸는 단톡방도 조심해야 하나?
17: 아니, 누가 나 마음에 안 든다고 허위 정보입니다. 신고부터 하면 나 어떡해? 내 아이디 바로 삭제되는 거야?
15: 그런데 그게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 건데?
14: 과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댓글이나 단톡방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기존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꼭 알아둬야 할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8: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14: 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이 됐습니다. 자,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존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달라진 부분의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18: 예,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허위 정보를 처벌하는 법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는 과정 자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막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들이 허위 조작 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노출 제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무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14: 그런데 기존에도 허위 정보로 피해가 생기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만으로는 부족했던 어떤 부분을 채우는, 뭐 보완하는 취지인 건지, 기존 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지점은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18: 물론 기존에도 허위 정보로 피해를 입히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개정은 허위 조작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이 신고를 받아 조기에 대응하도록 하고 반복적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14: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데 집중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그 전 단계, 애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개정안에서 말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 이게 뭡니까? 어디까지가 단순 의문 제기나 뭐 불만 제기인 거고 어디부터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으로 문제까지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알려주시죠.
18: 법에서 말하는 허위 조작 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틀린 정보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또 기사 내용에 근거한 단순한 의문 제기나 의견 표현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리거나 이미 허위로 확인된 내용을 반복해서 유포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풍자나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 네, 그러면

0: 정보 피해가 생겼을 때 기존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책임과는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상 책임까지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다 이거 같은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조치들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1: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기존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동시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조작 정보 유통과 관련된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수익을 얻으며 허위 조작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까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0: 근데 여기서 민감한 쟁점 중에 하나가, 자,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 이거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들이 존재하잖아요. 물론 오래 걸리긴 하지만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사전적으로 미리 예방을 하겠다 이런 거라면은 이 판단 주체가 누군지 거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플랫폼이 자체 정책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건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또 여기서 만약에 잘 걸러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사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법에서 가장 위험한 법적 빈틈 뭐라고 보십니까?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1차 판단을 민간 플랫폼이 하게 되는데, 플랫폼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게시물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플랫폼마다 운영 기준이 달라 같은 게시물이라도 어떤 곳에서는 삭제되고 다른 곳에서는 그대로 남을 수도 있어 이용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위축 효과 또는 대리 검열 가능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0: 네, 위축 효과 또는 대리 검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 또 있어요. 소송전이 난무할 수 있다. 마음에 안 드는 보도나 게시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법조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떤 유형의 분쟁이나 소송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1: 예,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 전에도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글을 블라인드 처리 요청에서 블라인드가 되었다가 추후에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공개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기업이나 공인, 정치인 등이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게시글이나 보도를 문제 삼아 먼저 삭제를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전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역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기업이나 권력 집단이 언론의 입막음을 위해 일단 민사소송부터 제기하자라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0: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사례들 실제 많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예전보다 구제받을 길이 좀 넓어졌다 또는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1: 예전보다 구제 수단은 분명 확대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명예훼손 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플랫폼 신고를 통해 신속한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이른바 사이버 레카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연예인의 활동 중단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일반 손해배상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중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유명 연예인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유튜버 채널 운영자의 경우 이제는 법 개정으로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 특정 요건 하에 가중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0: 그렇죠. 사실 이런 법의 미비점이 이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명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뭐 기업들에 대한 공익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마다 만약에 지금 이 법을 활용을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고 하면 굉장한 입막음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명예훼손죄 처벌은 처벌 수위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죠. 반복적으로 게재를 하거나 아니면 인신공격적인 어떤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것이 더 무섭다. 특히 이제 기업을 상대로 그런 소송을 당했을 때 이거 여기에서 오는 그 공포감이 엄청 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사실을 인터넷상으로 밝혔다 또는 뭐 언론에 제보를 해서 밝혔다 했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제 다섯 배로 부풀려 가지고 소송 제기를 하면서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가 들어오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소송 조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 법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갈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실무적인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워낙 SNS가 발달을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또 법적으로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1: 예를 들어 독일은 2017년 네트워크 집행법을 도입해 명백히 불법인 게시물은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내용은 EU 디지털 서비스법 체계로 흡수됐지만, 독일은 일찍부터 플랫폼의 적극적인 삭제 의무를 강조했던 나라로 평가됩니다. 이와 달리 싱가포르는 온라인 허위 정보 및 조작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정보에 대해 정정 공지 명령이나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 확산을 빠르게 막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정부의 너무 큰 권한이 집중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이들 제도의 중간 정도 성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상은의 삶은 여행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한낮에 어제만큼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서울이 34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으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 산지에 비가 조금 내릴 수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지역에 갑작스런 소나기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오전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퇴근길에는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가는 길 용비교 인근 부근 4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4차로가 차단되고 있고요. 이 여파로 인해서 병목 현상과 더불어 정체가 빚어지는데요. 이 구간을 지나셔야 한다면 시간 소요가 평소보다 좀 더 된다는 점, 그래서 꽤 지체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따라서 의정부 쪽 올라가는 길은 월계 1교와 녹천교 사이 2차로 쪽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 2차로 주의해서 가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와 같이 가는 동일로는 영동대교 방면으로 군자교차로에서 영동대교 북단까지 속도 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0: 다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2: 모든 당권은 당원들로부터 나옵니다. 당원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욱 강하고
0: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2: 더 민주적인 당원 주권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는 당원 중심, 당원 주권 정당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중단 없는 개혁, 전광석화, 속전속결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년 저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입니다. 개혁으로 민생을 챙기고 민생으로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을 멈추면 쓰러집니다.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습니다. 개혁의 페달과 민생의 페달을 같이 힘차게 밟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의 마침표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선에서 승리합니다. 정권을 재창출해야 국가 발전도, 국민 행복도, 한반도 평화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입니다.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믿을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찰떡궁합으로 합을 이루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당을 공명정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자이자 민주당주의자요, 개혁주의자입니다.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보입니다.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0: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2016년 억울한 컷오프 공천 탈락했지만 총선 승리의 재물이 되겠다며 백의 종군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 사전엔 이혼과 탈당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컷 유세단을 만들어 지원 유세까지 다녔습니다. 2014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24일간 단식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저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켰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옆자리 짝꿍으로 가장 앞장서 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을 때 원내대표를 사퇴시키고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당내 혼란을 수습했습니다. 당의 명령에 따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도 했습니다. 국민 사이다 법사위원장으로 국민들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내란 수계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재판소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으로 국민과 함께 역사적 무게를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청산 과정에서는 당대표로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1: 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공식 출마 선언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는데요. 현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2: 오늘은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범정부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입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운영의 세 가지 원칙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입니다.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미래 대응 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전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이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셋째,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

0: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각자가 대한민국의 최고 재무 책임자다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건 사고 관련한 대담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주말 사이에 아찔했던 사고 장면을 함께 보시겠는데 지난주에 저희 뉴스에서 경주월드 놀이기구 사고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주말 새 다른 놀이기구에서 또 사고가 나서 이용객들이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오전 경주월드에서 운행하는 롤러코스터 드라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수직낙하 코스 직전에 이 선로에서 멈춰버린 열차에 안전관리요원들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모두 24명이었고요. 안전요원들이 기기를 수동으로 조작해서 승객들은 10여 분 만에 다행히 부상 없이 지상으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놀이기구 드라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에도 낙하 직전의 열차가 선로에서 멈춰서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서 승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대형 관람차 타임라이더 캐빈 한 대가 추락한 지 이틀 만에 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인데요. 경주월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경주월드 측은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위해서 오는 16일까지 임시 휴장을 결정했습니다. 자, 최근 경주월드 그 대관람차 객차 추락 소식도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 이틀 만에 또 사고가 발생했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경주월드 측에서는 사고를 수습할 시간조차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는 생각 듭니다. 9일에 그 타임라이더의 빈 객차가 추락하는 바람에 5명의 승객이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다시 수직낙하 롤러코스터인 드라켄이 급강하 직전에 저렇게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탑승객이 24명 타고 있었는데 저게 지상 55m 높이라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높이인데 만약에 낙하하는 도중에 멈춰섰다고 하면 탑승객들이 굉장히 더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도 엄청난 극한의 공포를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이기구라는 것이 아주 조그만 이 뭔가가 이물질이 끼인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멈춰서는 장치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멈춰선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춰서거나 또 이전 사고는 빈 캐빈이 추락하거나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어서요. 정밀 안전 진단 필요해 보입니다.
3: 예,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경주월드 측에서는 닷새간 전면 휴장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뭐 제대로 된 처벌이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4: 이 관광진흥법이나 관련 법 규정들을 보자면요. 이런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측에서 만약 30분 이상 이 운행이 멈추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행정제재들이 뒤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7월에만 벌써 두 번째 이런 이상 움직임이 발견이 된 건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다친 사람이 나오지 않은 건 사실상 천운이었다. 정말 다행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겠지만 만약 누군가 다쳤다고 한다면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도 현 시점에서 딱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확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원인에 대한 규명을 통해서요. 공작물 책임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뭐 손해배상 책임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해도 또 반복된다면 안전 담보할 수 없잖아요.
3: 그렇죠.
4: 연달아 두 번 발생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추정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닷새간 운영을 멈추고 점검에 들어간다고는 해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제대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해 보이고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지자체에서도 좀 직권으로 좀 발동을 해서 최대한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강풍이 불었던 제주에서 강한 바람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기도 했는데요. 아찔했던 착륙 장면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0: 제주공항에 티웨이 항공 여객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안해 보이죠? 한눈에 봐도 좌우로 휘청휘청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뒤에서 찍은 모습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내려오면서 착륙을 시도를 하는데 오른쪽으로 상당히 기운 상태에서 겨우 착륙을 합니다. 자, 이 순간 상당히 두려웠을 것 같은데 기내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흔들리는 여객기 안에서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기도 했고요.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던 승객도 휘청하면서 앵글을 놓치기도 합니다. 다행히 착륙에 성공하면서 일부 승객들은 안도의 마음으로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에는 이날 한때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 운행에 차질을 빚었고요. 이로 인해 10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린 것만 봐도 항공기가 막 기우뚱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날씨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제가 저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트라우마가 크게 남았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화면으로만 봐도 아찔하다는 기분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당시에 있던 승객들은 혹시라도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지금 제주 지역에 최대 초속 25m의 강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바람 세기냐면요. 15m만 돼도 건물에서 간판이 떨어지는 정도이고 초속 25m까지 정도 된다고 하면 기와장이 날아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위력의 강풍입니다. 네. 특히 제주공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 지형적인 특성상 이 급변풍,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짧은 순간에 방향과 세기가 마구 변하는 그런 돌풍이 불기 쉬운 지역인데 네. 이 강풍의 영향으로 지금 제주공항에 엄청난 급변풍과 강한 횡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항공기 이착륙 시에 가장 주요하게 꼽히는 위험 요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선이 100편 넘게, 국제선도 3편가량 결항이 되고 있는 상태고 제주공항에서는 체류객 주의 단계를 발효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승객 3천 명 이상이 결항 등으로 비행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때 발효하는 단계거든요. 공항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자 제주 오가는 분들은 항공기 결항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내려질 예정인데요. 관련 녹취 먼저 듣겠습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명태균 씨입니다.
2: 자, 저희가 상당히 많이 들었던 녹취입니다. 지금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을 했고 그리고 명태균 씨에게 징역 3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그 재판의 핵심 쟁점이 어떻게 될까요?
4: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여부입니다. 예, 예.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모해서 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의 여론조사를 58차례 정도 받았는데 그 가액이 2억 7천만 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사례 받은 대가가 있을 텐데 그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 아닌가가 지금 논점이 되는 겁니다.
5: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4: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이 되려면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은 것이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여부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공천에 대한 대가로서 이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은 것인가 이 대가성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조금 전 2시부터 이제 1심 선고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고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김건희 씨는 관련 의혹에서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잖아요. 오늘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만약에 이게 좀 영향을 끼칠지 어떻게 보세요?
1: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했다는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씨는 1심, 2심 모두에서 무죄가 나왔고, 네. 무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창원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미래한국연구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 직접 의뢰를 받아서 그들만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뿌리기 영업 방식으로 많은 정치인들에게 사전에

0: 여론조사를 하고 이걸 무상으로 제공한 다음에 계약을 따내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고, 특히 지금 실제로 이걸 이 조사로 인해서 공천이 이루어졌냐, 이 부분에서도 법원이 일관되게 이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통해서 공천까지 대가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시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투표와 회의를 거쳐서 이걸 단수 공천을 진행했던 기록이 있고, 윤전 대통령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를 했던 부분을 윤상현 의원이 그 공천관리위원회에 숨기고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했다라는 그런 것까지 모두가 인정이 된 상태거든요. 네. 대가성도 부족하고 실제로 공천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입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무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재판의 부장판사가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앞서 여러 그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저희 가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16일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지난주에 윤 전 대통령 대법 첫 선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관련 의혹들이 선고가 되죠?
2: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아있는데요.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고요. 이 일명 통일교와 관련해서 청탁을 받고 샤넬백 등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이 유죄의 논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항소심의 결론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가서 일정 부분 판단을 받겠다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유죄 취지가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훈훈한 소식 하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열로 의식을 잃은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소식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인천의 한 도로입니다. 순찰차 후방 카메라 영상인데 뒤쪽에서 택시 한 대가 상향등을 깜빡거리면서 순찰차 뒤에 정차를 하죠. 택시 기사와 또 아이를 안고 있던 보호자가 급하게 내려서 순찰차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이가 고열로 의식을 잃었는데 신호 때문에 택시로는 속력을 낼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들을 순찰차에 태운 경찰 곧바로 병원을 향해 속력을 냅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다행히 도로에서 순찰차에 양보를 한 운전자들 그리고 보행자들 덕분에 1분 안에 응급실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열경련 증세를 보인 아이는 새벽까지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순찰차를 발견했던 택시기사의 기지 그리고 경찰의 민첩함, 시민들의 배려가 아이를 살린 순간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사람의 기지와 또 시민의식이 결합이 돼서 이 소중한 생명을 살린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뒤에서 깜빡깜빡하고 비추던 그 신호가 아이를 살려주세요 깜빡깜빡하는 신호였는데 예. 그걸 놓치지 않고 판단한 파악한 경찰차가 아이를 무사히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걸 피해준 시민들, 보행자와 운전자들도 모두 합심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열이 오르면 순식간에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골든타임 안에 아이를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을 해서 이렇게 살려준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또 한 명의 생명이 살아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들 요즘에 문제 많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찰관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찰 내부의 비리는 척결돼야 될 거라는 생각 듭니다.
3: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봤는데 마무리는 훈훈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오늘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ADR 상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SK하이닉스도 장중 19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요?
1: 네, 오늘 0.85% 내린 7,412로 개장한 코스피는 폭락세에 장중 7,000을 넘어 6,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앞서 지수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낙폭을 키웠고 오전 10시 34분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급락세가 더욱 가팔라져 지수가 8%대로 폭락하면서 낮 1시 28분에는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돼 코스피 시장은 20분 동안 모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한때 상승세였지만 하락 전환에 장중 25만 원대까지 내렸고 지난주 미국 증시 ADR 상장을 성공적으로 치렀던 SK하이닉스도 장중 13%가량 폭락하면서 19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하고 있고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는 메모리 업황이 고점을 지났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악재로 해석될 뉴스 등에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도체의 극심한 변동성도 수급 이탈을 초래하는 분위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재심화로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올라 주식시장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27% 오른 839로 출발해 상승폭을 더 키워 3%대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하락세로 전환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1: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98.5원으로 시작해 오후 2시 기준으로 1506.9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500원대 후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으로 인한 달러 확보 등이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중동 불확실성과 강달러 기조는 환율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4%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7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1.1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과 연계한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부터 뉴욕 증시에 출시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2: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을 통해 뉴욕 증시 나스닥에 입성한 SK하이닉스가 첫 거래일부터 공모가보다 13.08% 급등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월가에선 SK하이닉스 ADR과 연계된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ATF가 우리 시간으로 1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렉스 쉐어즈와 프로 쉐어즈, 레버리지 쉐어즈 등이 SK하이닉스 ADR 주가의 1일 변동폭과 연동된 2배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주가 하락에 역으로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약 7개 정도의 상품이 동시에 상장이 될 예정이고요. 이 정도 규모의 상품이 동시에 상장된다는 것은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표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상승세를 탄 주식에 무작정 올라타는 투자 흐름을 뜻하는 모멘텀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종목 1일 등락폭의 2배 성과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매일매일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질 수 있는 위험 수준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만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2: JP모건은 레버리지 ETF의 등장을 건전한 신호로 여기지는 않는다며 상승 사이클 후반의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K금융 영토 확장이라는 기대감 속에 상장 초반 나타날 원화 환율과 현지 유동성 위험을 감안한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0: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미 증시 상장으로 1조 달러 기업이 된 SK하이닉스의 당면한 과제가 까다로운 이해관계자들의 상충하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은행가 출신인 슐리 렌은 황금알 거위인 SK하이닉스는 앞으로 더 많은 알을 낳아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짚었습니다. 칼럼은 SK하이닉스를 국가의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사로 보는 한국 진보 정부를 시작으로 모든 이들이 이 돈나무를 흔들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워싱턴도 이 파이의 한 조각을 원한다며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미국 내 생산 증대 압박에 최태원 회장은 기존 350억 달러보다 훨씬 더큰 투자를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0: 네, 며칠째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는 아침부터 기온이 30도를 넘어섰고 지금은 36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폭염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김근우 기자.
1: 네, 대구 수성못에 나와 있습니다.
0: 자, 이제 2시 반이니까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입니다. 지금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1: 네, 시간이 오후 2시를 넘으면서 정말 체감될 정도로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더운 날씨인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구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이자 도심 공원인 수성못입니다. 평소 같으면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시간인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구는 밤사이에도 기온이 27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오늘도 오전 8시쯤 이미 기온이 30도를 넘기면서 일찌감치 무더운 날씨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7도 정도로 예보됐고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기온은 35.1도입니다. 하지만 공식 관측 지점이 강변이어서 실제 도심 기온은 36도를 넘어선 곳이 많습니다. 이번 더위는 경주와 포항, 경산 등 경북 지역에서 한층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기도 했고 오늘도 낮 1시 기준 경북 영덕군이 37.1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이 뜨겁습니다. 이런 더위에 온열질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제 경북 예천에서는 80대 남성이 전동차를 타다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대구에서도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온열질환자 4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지자체들은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대비용품을 전달하는 등 피해 예방에 비상입니다. 더위가 절정인 낮 시간대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시거나 충분히 쉬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못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0: 네, 보신 것처럼 반낮 없이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인데요.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2: 네, 홍제천 폭포에 나와 있습니다.
0: 자, 지금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이 어디입니까?
2: 네, 오늘도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특히 경북 영덕 지역에는 기온이 현재 37.1도로 사람 체온보다 높은데요. 그 밖의 지역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맑은 하늘이 함께한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모레까지 수도권 등 중서부에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이들 지역은 밤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대부분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습도 높은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전국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강릉과 서울의 아침 기온 26도, 제주는 2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31도로 오늘보다는 다소 내려가겠지만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비가 늦게 시작되는 영남지방은 대구 35도, 포항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

0: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목요일에 제주도와 남부지방부터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늘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한때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겸 양산 챙기셔서 소나기와 자외선에 모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1: 네, 들으신 것처럼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으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수영장이나 한강으로 시민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손효정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 주말의 마지막 밤, 서울 도심의 한강 수영장은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잘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음악에 맞춰 물을 튀기고 물살을 가르다 보면 물러날 김이 없는 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3: 너무 더워서 알바 끝나고 바로 수영장 오자고 해서 오게 됐어요. 분위기가 너무 다들 뜨거우셔가지고 저도 약간 좀 다급성나라 신나는 것 같아요.
4: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밤에 노는 게 너무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2: 큐브를 타고 엄마 아빠와 물장구를 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물놀이도 식후경, 컵라면과 닭강정으로 출출한 배를 달래면 다시 학교 갈 힘도 샘솟습니다.
5: 맨날 올 수 있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냥. 그래도 수영장 오니까 더 활기차고 학교를 갈 준비가 될 것 같아요.
2: 한강 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벤치에 몸을 기대고 강물에 발을 담그며 식지 않는 밤 공기를 견딥니다. 찜통 더위가 밤까지 계속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6: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도도 60%를 훌쩍 넘기면서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 너무 더워서 집에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있다가 밤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물놀이 하니까 애들도 시원해하고.
2: 당분간 밤에도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잠들기 전 실내 온도를 충분히 낮추고 냉방과 환기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 곳곳에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김승배 전 기상청 대변인 모시고 폭염의 원인과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0: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사상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네. 내려지기도 했고요. 지금 오늘도 뭐 저희가 앞서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도 들어봤습니다만은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이불 두 개를 덮고 네. 온풍기나 드라이어를 튼 정도다. 네. 이게 상상만 해도 정말 더운데요.
8: 그렇습니다.
0: 원인이 뭘까요?
8: 그 폭염 중대 경보라는 제도가 올해 이제 처음 기상청이 마련해서 시작이 네. 됐는데 아까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해줬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는 하강 기류 이불 한나 네. 또 티벳 고기압이라고는 그 위에 이불 두 채 온풍기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쪽에 뜨거운 공기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마치 그 솜 이불 밑에 온풍기들 또 태풍 9호 태풍이 중국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 태풍의 그 어떤 강풍권이나 비가 오는 지역이 우리나라까지 뻗어 있지는 않지만 태풍의 반시계 방향의 순환으로 아까 그 온풍기 말고 또 드라이기 네,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서 더운 날씨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7월 12일입니다. 앞으로 한 두 달 그 사이에 물론 기온이 떨어지고 높아지곤 하겠지만 네. 한 두 달 정도 더 이 더위 속에 있어야 되니까 지금 7월 초에 나타난 이 정도 가지고 뭐 그냥 놀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1: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네. 절망적인 멘트를 주셨고요. 네. 지금 뭐 전국이 다 더운 상황이죠. 네. 우리가 늘 이렇게 가장 더운 곳 얘기할 때 네. 대구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대프리카라고 네.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대구보다 경북 포항 경산 네. 지역이 네. 더 덥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8: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942년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이런 얘기가 없을 때 네.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40도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런데 돌이켜보면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41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자, 그때마다 이제 이유가 있는데 지금 왜 그 경주, 경산 이쪽이 다른 지역보다 높냐면 똑같은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바람이 남서풍이 아니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구 경산 이쪽 지역에 약간 높은 산맥을 타고 넘어가고 넘어 내려가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팬 현상. 그러니까 똑같은 공기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플러스 1, 2도 가점을 주고 있거든 지금. 예. 그런 원인 때문에 그쪽이 기온이 높은데 2018년 8월 1일도 동쪽에서 보면서 팬 효과가 홍천에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그때 다 38도, 39도 막 이랬는데 예. 41도 기록했습니다.
9: 예. 지금 이제 뭐 앞으로 한 두 달 정도는 이 더위를 더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마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8: 그렇습니다.
9: 지금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비가 더위를 가시게 해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습하게 만들까요?
8: 비 내리는 순간은 당연히 기온이 떨어지겠죠. 예. 그런데 그 비가 뭐 일주일 내내 내리는 비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일시 시원함은 있지만 습도는 더 높아지는 거죠. 아까 폭염 관련해서 절망적인 얘기를 얘기했는데 6월 22일이 하지였잖아요. 하지로부터 약 한 달간 이후가 가장 뜨겁습니다. 그게 한 7월 22일 정도. 그때부터 한 8월 10일 정도까지가 가장 더운데 이제 불을 막 그 하지 때 뗐거든요. 네. 자, 금방 방이 안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달 또는 한 달 반 뒤에 가장 높은데 지금 그래서 시작이라 이 얘기죠. 그래서 뭐 금방 시원해지고 이런 건 아닌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을 떼고 있는 시기다라는 설명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태풍 이야기도 좀 해보면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다행히 좀 비껴갔습니다. 네. 중국을 강타를 했는데 지금 뭐 태풍 난민이 200만 명이 발생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왜 이 정도로 네. 좀 피해가 컸을까요?
8: 중국 입장에서는 이 구호 전에 10호 나중에 생겼으니까 10호인데 빨리 태풍의 일생을 마친 게 하이난도 그 섬 부근에서 예. 그때도 뭐 축산농가에서 돼지 16,000 마리가 떠내려가는 그런 화면을 봤는데 예. 그거보다 더 강한 태풍 9호가 상륙을 했거든요. 예. 아직 태풍의 일생을 마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륙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공급을 못 받아서 약 내일쯤에 이제 온대저기압 불이 약화돼서 우리나라 북한 북쪽으로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일 14일과 15일 우리나라에 좀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와서 비가 온 게 아니고 예. 그 온대저압으로 약화된 뒤에 우리나라 부근 오면서 북쪽에 찬 공기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런 폭우가 내릴 거고 그러면 이제 일종의 기온이 좀 떨어지겠죠. 예. 하루 이틀. 그게 이제 바로 그 구름이 끝나면 다시 또 기온 폭염 나타났고 그 뒤에 이제 또 한 19일, 20일 또 그런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장마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9: 예. 비도 빈데 어제 제주에는 강풍이 상당히 많이 불어서 항공기가 결항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태풍의 영향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8: 그러니까 태풍의 이제 직접적 영향 또는 간접적 영향 그러는데 그 태풍의 강풍권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제주도는. 그런데 네.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냐? 그 제주도와 태풍 사이에 뭐 울타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대기의 연속성으로 연관은 좀 있죠. 자,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시계 방향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우리나라 일본 쪽으로 돌고 있고 네. 태풍 9호 바비가 반시계 방향으로 또 톱니바퀴가 돌아요. 자, 이 두 톱니바퀴가 돌면서 이 공기가 길이 어디로 났냐? 제주도로 났거든요. 그래서 태풍은 멀리 있는데 왜 이렇게 바람이 강하지? 예. 이랬는데 그 정도로 태풍보다 오히려 더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순환, 태풍의 순환에 두 힘이 합해지면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에 직접 그 제주도에 영향을 준 건 아닌데 그 정도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5호 태풍 장미가 우리나라에 그 남해상에 영향을 지난 5월에 줬거든요. 그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아, 이 태풍은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9호 태풍으로 태풍주의보가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었다라는
8: 그런데
1: 말씀이신데
8: 공기에 예. 기여는 했다.
1: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태풍을 더 보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태풍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8: 맞습니다.
1: 하거든요.
8: 네.
1: 올해 태풍 그럼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8: 네. 제 기억으로 2009년도가 태풍이 하나도 없었고요.
1: 예.
8: 작년에 2025년도에 태풍 영향 그게 16년

0: 자, 그러면 한해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많이 받느냐?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1: 예.
0: 어떤 거대한 자연의 순환상 없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현상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 주변에 지금 785호가 일본을 영향을 줬고 지금 9호, 10호가 중국에 영향을 줬고 우리나라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올해 발생한 태풍의 한개 또는 두개 정도는 분명히 우리나라까지 강한 세력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 예, 폭염과 장마, 태풍까지도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배 전 기상청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2: 네,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 속에 각국으로 산불이 번지면서 사망자가 늘고 원자로 가동도 속속 멈춰서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수도 파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퐁텐블로 숲에 불이 나 남북을 잇는 주요 도로인 A6 고속도로가 부분 폐쇄됐습니다. 당국은 소방 비행기를 파리 지역에 급히 보내고 소방 헬기와 소방관 100여 명을 투입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1: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가 결국 오늘부터 대형마트 영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2: 네, 홈플러스 측은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운영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홈플러스가 결국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부터 대형마트의 영업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은 물론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운영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시 휴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은 점주가 원할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오는 20일까지 2천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면 회생 절차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자금 조달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 최근에 홈플러스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이 몰렸었는데 그만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3: 그렇습니다. 최근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면서 상품 공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업체들이 상품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 매장에서는 비어있는 매대를 홈플러스 자체 브랜드 PB 상품으로 채우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4: 거의 대부분
3: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에는 재고를 처분하고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 50% 할인 행사까지 진행하면서 일부 매장에는 소비자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의 운영자금 지원은 여전히 구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홈플러스는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오늘부터 대형마트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오동건입니다.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6: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5: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0: 교통안전 1분 터.
11: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12: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4: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7: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8: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7: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8: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7: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8: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3: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어제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폭염 중대경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폭염경보로도 경각심을 충분히 줄 수 없는 극한 더위를 경고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입니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데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질 정도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행동수칙은 중단, 이동, 확인 이렇게 3단계입니다. 야외 활동과 작업은 즉시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 혹은 그늘로 즉시 이동해서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염중대경보 재난 문자를 받으면 단순한 알림으로 넘기지 말고 즉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에 따라 행동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만큼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32도 선인데요. 앞으로 34도까지 오르겠고요. 하늘 표정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 산지에 비가 조금 내릴 수 있겠고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는 갑작스럽게 소나기도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정체 전선이 남아 면서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퇴근길에는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내부 순환 후 위로는 비교적 원활합니다. 홍지문 터널 통과할 때만 차량들 잠깐 모아져서 홍지문 터널 지나갈 때 속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같이 가는 성산로는 봉원고가차도에서 연세대까지 성산2교에서 성산대교 북단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언주로 따라 분당 가는 길 성수대교 남단 나오자마자 밀리는데요. 성수대교 다리 위에서도 남단 쪽으로는 서행하는데 나와서 두산항공까지 다시 개나리 아파트에서 강남 세브란스병원까지 서행하고 있고요. 반대 성수대교 쪽으로는 구룡터널에서 센터필드 앞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사평대로는 사평 지하차도에서 3호가든 반대쪽으로는 반포나들목에서 3호가든까지 속도 줄고요. 반포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다리 위에서 밀립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연이었습니다.
2: 오늘 폼 미쳤다.
3: 미쳤다.
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우와. 우와.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검찰 보안 수사로 세상에 드러난 전직 시장의 뇌물 사건 당시 녹취를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2: 네, 시장의 연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는데도 측근의 개인 비리로 묻힐 뻔했던 이번 사건은 검찰 보안 수사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심규원 전 동해시장의 뇌물 사건은 해양경찰이 송치했을 때만 하더라도 배달 사고로 취급됐습니다. 측근이 천만 원을 꿀꺽했다는 말만 믿고 시장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전면 재검토한 검찰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받은 돈을 가로챘다면 다음 날 뇌물을 준 사람에게 시장과 통화했냐고 물을 리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4: 시장과 통화했으면?
5: 아니.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안 읽었네.
3: 같은 날 심 전 시장과 수산업자의 통화도 이어졌습니다.
4: 대표님.
5: 예, 선생님.
4: 예, 문자를 늦게 봐가지고.
5: 어저께 말씀하셨던 거.
4: 예.
5: 그거 언제쯤 준비해야 됩니까?
4: 제가 갔다 와서.
3: 보안 수사에 나선 검찰은 결국 돈을 받은 몸통이 시장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액수도 천만 원이 아니라 이른바 저수지 역할을 하는 업체를 통해 받은 것까지 모두 11억 6천만 원에 다다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6: 경찰이 어떤 부실하게 수사하거나 사건을 암장시키더라도
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 3부장 검사입니다.
6: 항의할 수 있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보안수사가 그 실체 규명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장치인지를 여실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3: 기록 속 스모킹건을 깨운 셈인데 향후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보안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고 보안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한다면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특히 최근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고의로 증거인멸에 나서거나 경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백조서를 빠뜨린 채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의 경우 기록을 직접 검증할 수사권 없이 요구만으론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게 검찰 내부의 중론입니다.
7: 부실 수사를 걸러내는 보안 수사의 순기능이 현장에서 계속 입증되는 가운데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 경찰이 광주일고와의 야구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 부원들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 부원의 모욕 혐의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서울청장은 진정을 제기한 본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1: 대전 유성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위험 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밤 11시 23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순찰차를 추월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로 위험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를 발견하고 추격한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유명 술집에서 큰 불이 나 현재까지 최소 27명이 숨졌습니다.
2: 현지 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인명피해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어두운 밤 건물에서 붉은 화염이 무섭게 뿜어져 나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급히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밤 태국 방콕 북부에 있는 유명 술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1시간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현재까지 20여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술집 내부는 새까맣게 그을리고 현장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불길이 거셌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공연 중이던 술집에서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샜다는 목격담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났고 모두 연기와 불길을 피해 도망가려 했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아누틴 찬위라군 태국 총리입니다.
10: Flee themselves from the smoke and the flame.
8: 사망자 대부분은 불길을 피해 건물 뒤편 화장실에 숨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자가 많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에선 지난 2022년에도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 26명이 숨지는 등 유흥업소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안전규정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1: 이번 북중미 월드컵 4강전에는 메시와 케인, 음바페와 야말 등 세계 축구의 현재를 지배하는 슈퍼스타들이 총출동합니다.
2: 네, 득점왕도 이들 가운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프랑스 음바페 대 스페인 야말. 4강 첫 경기는 세계 축구의 현재와 미래 간 맞대결입니다. 2018년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4골을 넣어 명플레이어 상을 받은 음바페는 2022년엔 8골을 터뜨려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8골 터뜨려 2개 대회 연속 타이틀 획득을 노립니다. 신성 야말은 월드컵 데뷔골로 스페인 역대 월드컵 최연소 득점자 2위에 올랐습니다. 아직 득점력이 아쉽지만 18살인 그에게 4강전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앙숙인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대결은 축구의 신 메시와 득점기계 케인이 이끕니다. 메시는 39살에도 불구하고 경기 때마다 새 기록들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8번이나 골망을 흔들며 월드컵 토너먼트 역대 최다 출전 기록까지 갈아치웠는데 잉글랜드를 상대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 강팀을 상대로 경기를 치르는 건 언제나 특별한 일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경기는 정말 특별한 경기가 될 겁니다. 월드컵 준결승전이니까.
10: 2018 러시아 대회 득점왕 출신인 케인은 이번 대회 6골로 득점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1966년 우승 이후 60년 만에 축구 종가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그의 어깨에 달렸습니다.
11: 우리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걸 다 발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결승전에 진출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싶단 말이죠.
10: 이번 4강전은 별들의 전쟁일 뿐 아니라 모두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팀들 간의 진검 승부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0: 미군과 이란이 이틀째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이틀째 추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추가 공습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군도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는 등 대규모 반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해협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이란이 협상에서 합의를 해놓고도 바로 선박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공격 원인을 이란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선박 공격을 계속한다면 압도적인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란을 향해 내부 단속에 나서라고 충고했습니다.
3: 선박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사람들은 협정을 협상하는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2: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 이후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성명에서 최근 미군의 불법적인 이동 때문에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TV 앵커 낭독입니다.
2: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호르무즈 해협이 수십 개의 원자폭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협상 동력도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0: 상황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제 공격하는 그 수위나 공격하는 지역이 조금 확대돼 호르무즈협이나 네. 상선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이란 본토 그리고 걸프 주변 미군 기지까지 이제 갔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이게 확전, 그러니까 전면적인 확전으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확전 국면으로 지금 저 어떻게 보면 통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양측에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그 워딩들은 발언들은 수위가 세긴 하지만 네. 세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이란 정권이나 이란 체제 전복을 위한 공격이 아니라 이것은 호르무즈 항행에 대한 자유항행을 막고 있는 그리고 상선 민간 상선을 공격하고 있는 이란군의 역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위권 발동, 그러니까 MOU에 그 체결한 합의한 상황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응전을 하는 것이고 자위권 발동이다라고 얘기해서 상당히 그것을 제안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워딩 중간중간에서는 휴전은 난 끝났다고 네네.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반대로는 협상은 그냥 진행 중이다. 물밑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양측이 전면전을 지금 그 생각하고 각오를 하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그 하메네이 장례식 국면 때문에 잠깐 그 협상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중단된 상태에서 협상이 본격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삿바싸움, 그러니까 협상력을 좀 키우는 그런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당연 그러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공격하는 범위나 수위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물론 지금까지는 통제하고 제한을 한다 하지만 이런 그 저 국면에서 이번에 이란 공격을 해서 한 명이 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해자가 더 는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미군이 사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지금 제한된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런 석유 생산 인프라나 그런 데들 아니면 최고 지도부 이란 최고 지도부에 대한 사망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면 또다시 전쟁에 나선 확전에 나선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그래도 지금 제한적인 그 확전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통제되고 있는 확전 예. 국면 안에 있다. 그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명분을 통해서 이제 미군이 공습을 한 거고 이란 쪽에서도 좀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군에서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에 있는 미군 시설을 공습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지금 공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전 당시에 그 MOU가 과연 지금 유효한 상태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당연히 그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MOU가 작동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MOU의 1항과 5항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MOU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전제 조건, 안전 장치였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지금 흔들렸었던 겁니다. 뭐 첫 번째는 이제 레바논 전선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는 시범적으로 그 레바논에서 빼는 것도 한번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좀 안전 국면이 됐다고 한다면 5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5항이 어떻게 보면 60일 협상 국면 내내 그 자유항행을 보장을 하고 이란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뭐 기뢰 제거나 기뢰 소외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항로로 자유항행을 보장하느냐는 디테일하게 나와있지 세부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도 자기네들이 상선을 공격하는 이유가 미국이 MOU를 어겼다. 즉 원래 이 자유항행에 관련해서는 이란과 오만 그리고 미국이 같이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미국 측이 오히려 이란의 통제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호르무즈협이 이제 이란 항로가 아닌 오만 쪽으로 해서 빼려고 하는 시도를 했고 그거를 규격화를 해버리면 이란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이란이 가장 주도 이야기하고 있는 MOU에서 얘기한 관리권이나 통제권 이란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유하고 있는 통제권이나 관리권을 인정을 안 하는구나라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건 레드라인이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공격을 하면서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MOU가 지금 상황에서는 휴지 조각이 된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MOU 그러니까 이 MOU가 유지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했던 그 1항, 5항 그 중에서 그 5항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여서 지금 오만하고 이란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측 그리고 미국이 허용하는 어느 정도 서로 허용하는 항로가 만들어진다면 또 어떻게 보면 다시 또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곧바로 확전

0: 되는 것이 아니라 좀 통제된, 제한된 확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좀 적합한 분석일 것
1: 네.
0: 같습니다.
1: 이 MOU를 체결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호르무즈가 지금 계속 이제 관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이란 혁명수비대는 재봉쇄를 했다라고 선언을 했고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호르무즈는 아직도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쪽이 지금 맞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0: 저는 양측 다 맞지 않는 소리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1: 맞지 않는 얘기다.
0: 네,
1: 예.
0: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로 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통제권을 자기가 봉쇄를 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번 공격을 통해서도 지금 이란이 지금 쓸수 있는 봉쇄권이 그렇게 그 역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조그만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모기 함대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순항 미사일로 갖고 호르무즈 봉쇄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봉쇄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완전 봉쇄를 하기에는 좀 역량이 지금 부족한 상태임이 분명하고.
1: 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뚫렸다라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전쟁, 분쟁 지역이다라고 하는 인식만 심어줘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해운사라든지 아니면 보험사들이 다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운행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MOU가 되고 나서 보통 50척, 많게는 50척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지금 서로 미국과 이란이 부딪히고 나니까 15척으로 줄고 아마 더 줄어들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항행 우리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봉쇄되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봉쇄할 수 있는 역량은 없으나 봉쇄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좀 과장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란의 그런 여러 가지 역량들을 형해화시켰으니까 열린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성, 여기가 잘못해서 우리가 선박이 공격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봉쇄 효과와 같은 그 배들이 움직이지 않는 효과가 나오는
1: 네.
0: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측이 조금 자기 밭에 논 자기 논에 물대기, 그러니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진실은 그 중간쯤에 있다.
2: 미국이 이란에 추가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선박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틀 연속 타격이 이뤄지며 군사적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이 이어집니다. YTN 뉴스 FM.
7: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

0: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7월 13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 중에서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눈사람 만들래?

0: 7월 13일 월요일 듀에이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영화 겨울왕국 중에서 눈사람 만들래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연주자 본인이 직접 편곡한 버전이었어요.
0: 지난주 스티븐 허프의 새 음반 피아노 포스트카드가 발매되었죠. 피아노로 연주한 우편 엽서 정도의 뜻인데요. 전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여러 곡 모아놓은 음반입니다. 방금 들으신 디즈니 애니메이션 음악부터 러시아, 스페인, 남미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음악까지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1: 이 방금 들으신 곡도 스티븐 허프가 직접 편곡했다고 하는데 다른 곡들도 그런가요?
0: 보니까 절반 정도는 자신이 직접 편곡한 것이고요. 스티븐 허프는 영국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여러 작품을 남긴 작곡가입니다.
1: 디즈니 애니메이션 음악을 직접 편곡해 연주했다는 것이 상당히 독특한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나온 랑랑 음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은 또 아니죠.
0: 그렇죠. 예전보다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조금 낯설죠. 앵콜곡이 아니니까 이렇게 음반까지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 조성진이나 임윤찬 같은 연주자가 이런 시도를 또 하진 않았으니까요.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음반 중에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그라나도스의 스페인 무곡집 중에서 다섯 번째 곡 안달루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 중에서 리멤버 미,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그라나도스의 스페인 무곡집 중에서 다섯 번째 곡 안달루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 중에서 Remember Me,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Remember Me도 스티븐 허프가 직접 편곡한 버전이었는데요. 사실 스티븐 허프는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0: 이 스티븐 허프는 피아니스트 임윤찬과의 인연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1: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 나갔을 때 스티븐 허프가 새로 작곡한 작품이 지정곡으로 나왔죠. 참가자들은 이 곡의 악보를 처음 받아서 일주일 정도 안에 연주해야 했는데 임윤찬은 이 지정곡 연주에서도 최고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0: 자기 작품을 가장 잘 연주한 젊은 피아니스트, 이 스티븐 허프 입장에서는 임윤찬이 무척이나 대견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콩쿠르 이후에도 임윤찬에게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 특히 갑자기 유명해진 뒤 세계를 공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0: 사실 이런 게 진정한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1: 맞죠.
0: 그런 조언이야말로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고 이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1: 맞죠,
0: 컨디션
1: 맞죠.
0: 관리, 맞아요. 인간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1: 제가 노래를 뭐 가르쳐드릴 때도 노래를 직접 해본 사람 알 수 있는 그 고통.
0: 아, 그쵸.
1: 발성이 무대에서 되냐.
0: 안 되죠.
1: 컨디션부터 중요하고.
0: 사실 그냥 하는 거
1: 자신감인데. 다 필요 없다.
0: 미리 해놨어야 돼.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스티븐 허프의 자작곡 연주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어제의 세계 중에서 3악장,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마크 엘더가 지휘하는 할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기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어려서부터 어른들께 종종 듣던 말이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남자는 만나지 마라. 그런데 인생이 제 뜻대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무척 좋아합니다. 게다가 대기업 영업사원이죠. 업무상 술을 자주 마셔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장기 지방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이 된 상태였죠.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던 남자라는 걸요. 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받았으면서 결국 또 운전대를 잡아서 실형까지 살게 된 겁니다. 저한테는 이 모든 사실을 숨겼고요. 주변에서는 헤어지라고 했지만 아기를 봐서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1년간 혼자 아기를 키웠고 지극정성으로 옥바라지를 했죠. 그런데 남편이 출소하던 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죠. 그리고 저는 미련 없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집을 나온 뒤로 남편은 매일같이 잘못했다며 매달렸습니다. 흔들렸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일말에 정마저 사라졌습니다. 지인에게 충격적인 동영상 하나를 받았거든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다른 여자를 저희 집으로 데려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화를 낼 기력도 없어요. 완벽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다만 아이가 아빠한테 영향을 받을까봐 두려워요. 술을 끊지 못하는 남편의 면접교섭을 제안하고 양육권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집을 나간 뒤 친정에 있는 동안 외도를 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는 결혼할 때 따로 혼수를 해오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술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 상당하죠?
2: 네, 이전에는 남편들의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술 마시는 아내들로 이혼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안아줬습니다.
1: 네. 지금 남편이 결혼 전에 음주 전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숨겼습니다. 뭐 이혼은 물론이고 이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0: 네, 우선 사연자님이 결혼 전 음주하는 사람과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러한 조건을 이야기했음에도 일부러 석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 유지가 힘들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연자님은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와 관련한 전과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이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나 음주로 인해 혼인 기간 교도소를 다녀오고 그 기간 혼자서 아이와 가정을 지키며 감수했던 고통과 출소 후에도 반성 없이 술을 마시는 행동을 계속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혼인 파탄에 귀책이 있기에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집을 나간 뒤에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0: 사연자님이 이혼을 결심하고 나갔지만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오라며 관계 개선을 원했기에 이혼에 협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1: 네, 그렇죠.
0: 그리고 판례는 이혼 소송 중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문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일방의 여러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안에서 소제기 이후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위 전체가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 확정된다고 판시했고
1: 네.
0: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등을 파악하기에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따라서 사연자님의 경우 이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에까지 상간녀를 데리고 오는 행위는
1: 네.
0: 더 귀책성이 크다고 할수 있어 이를 인정하는 것에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이성을 데리고 온 거, 사실 부정행위에 해당하니까요. 요 부분으로는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음주 문제가 있는 남편의 양육권, 이제 면접교섭도 제안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또 양육권을 이제 사연자분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본인이 아빠니까 친권 양육권 내가 가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게 인정이 될 여지가 있을까요?
0: 단순히 음주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서 양육권 및 친권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그런데 사연자가 주 양육자로 남편의 복역 기간 아이를 양육하였고 아이가 아직 어린 나이여서 사연자와 형성된 안정이 우선시되어 남편보다는 사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심각한 음주 습관이 그대로 노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후라도 양육권 다툼에는 사연자님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재산분할 문제도 있는데요. 사연자분은 결혼할 때 따로 혼수를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혼인 기간이 한 3년 정도 돼요. 이런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요?
0: 네, 3년의 혼인 기간이지만 남편의 부재 동안 가정을 유지하며 양육까지 오롯이 감당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1: 네.
0: 이혼 이후 아이를 또 양육해야 하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1: 네, 다만 이제 혼인 기간이 짧으니까 이제 기여도가 이제 많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는 있겠네요.
0: 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음주 전과를 숨긴 사실만으로는 위자료 근거가 좀 약하지만 반복된 음주와 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별거 상태에서 부정행위도 위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집에 상간료를 들인 행위 유책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자료 인정 가능해 보이십니다. 지금 사연자분이 아이를 계속 양육해 오셨고요. 남편한테 음주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친권 양육권 결정에 사연자님이 유리해 보이고요.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혼수를 마련해 왔는지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어쨌거나 혼인 기간이 3년이고 또 미성년 자녀도 있다라고 하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속 시간입니다. 매년 여름 기승을 부리는 폭염 탓에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드론 기술을 활용해서 폭염 대응에 나선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 전남 화순군, 경북 구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열화상 카메라와 고성능 스피커를 장착한 드론을 논밭 위에 띄우기 시작한 건데요. 뙤약볕 아래에서 일하는 농민을 발견하면 즉시 작업 중단과 폭염 대응 요령을 방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드론 관련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흔히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드론도 하늘을 나는 순간 항공안전법에 통제를 받습니다. 자체 무게가 250g만 넘어도 온라인 교육을 듣고 4종 자격증을 따야 날릴 수 있죠. 아무리 내 집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해가 진 뒤에 야간 비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공항 주변 9.3km 이내, 휴전선이나 원전 인근, 그리고 서울 도심 대부분은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여기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웠다간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죠. 그렇다면 지자체의 폭염 감시 드론은 매번 허가를 받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항공안전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인명구조나 재난예방 등 공공목적으로 드론을 띄울 때 절차를 대폭 생략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덕분에 폭염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올여름 휴가지에서 드론을 날릴 계획이 있다면 드론 원스톱 시스템 앱을 통해 날려도 되는 구역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 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소나기 구름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뭉게 구름이 곳곳으로 피어나고 있는데요. 서울에는 소나기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고 전국에 폭염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에 폭염경보가 확대 발효 중인데 서울은 이틀째 연속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지방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출근길과 퇴근길의 날씨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내일 정체전선이 내려 오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요. 오전에 수도권부터 시작해 퇴근길에는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오후 시간 더해가면서 교통량도 조금씩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 나가는 길 마포대교를 시작으로 반포대교 쪽으로 더디게 통과하고 있고요. 성수대교나 청담대교는 모두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시흥대로는 말미사거리 주변으로만 양방향 서행하고요. 서부간선도로 금천 쪽으로는 광명교에서 금천교까지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동작대로는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로 신호대기 길게 받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3: 펄펄 끓는 찜통 더위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4: 가장 더운 지역인 대구는 아침부터 기온이 30도를 넘어섰고 오후 들어서는 36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폭염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5: 네, 대구 수성못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오후 3시가 넘으면서 아직 한창 더울 시간이죠.
5: 그렇습니다. 하루 중 가장

0: 더울 시간은 조금 지나갔지만 여전히 아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구름 덕분에 햇볕을 조금 피할 수 있는 시점에도 이 공기 자체가 너무 습하고 또 뜨겁다 보니까 더위를 피하기가 좀처럼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구 시민들의 대표적 휴식처이자 도심 공원인 수성못입니다. 평소 같으면 어느 정도는 이 산책하는 시민들이 있을 시간이지만 지금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한산한 모습을 너무 더운 탓에 한산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밤사이 기온이 27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오늘도 오전부터 기온이 30도를 넘기면서 일찌감치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37도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었는데 일단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최고 기온은 35.1도입니다. 하지만 기상청 공식 관측 지점이 강 주변이어서 실제 도심 기온은 36도를 넘긴 곳들이 많습니다. 이번 더위는 경주와 포항, 경산 등 경북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기도 했고 오늘은 낮 1시 기준 경북 영덕군이 37.1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더위에 온열질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도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온열질환자 4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지자체들은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대비용품을 전달하는 등 피해 예방에 비상입니다. 더운 시간대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시거나 충분히 쉬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못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1: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과 함께 쪽방촌의 힘겨운 여름나기도 시작됐습니다.
2: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더 힘들게 하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 수도 없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 네, 오늘 야외 가만히 있기만 해도 더운 날씨일 텐데 그곳은 어떻습니까?
3: 네, 저는 아침 8시 반부터 이곳에 도착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오전부터 땀이 많이 났는데 오후가 되고 체감 기온이 더 오르면서 지금은 몸 안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어젯밤 서울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지금도 30도를 넘는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곳 주민들은 어젯밤부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4: 30도 이상 되죠. 마음 안 들죠. 그러니까 뭐 밤에 애들 다 나가요. 들락날락해요.
3: 실제로 주민들이 사는 방에 들어가 보니 창문이 없는 경우가 많고 창문이 있더라도 바람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 일반적인 방보다 습하고 더운 느낌이었습니다.
1: 네, 서울시가 쪽방이 모여있는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해줬는데 밖에 나와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요?
3: 네, 이곳 쪽방촌에도 에어컨이 설치돼 있습니다. 건물 복도에 에어컨이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요금 걱정에 바깥에 나와서 더위를 식히는 실정입니다.
4: 그럼 방세를 또 올려봤게?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고 그랬어.
5: 도내이동 쪽방촌 주민입니다.
4: 더우니까 여기서 고태바 이게 지나가는데 냉채로 한쪽을 비키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3: 서울시가 여름철 석 달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쪽방 소유주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자칫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올까 봐 주민들은 섣불리 에어컨을 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밖에 나와 있는 등 폭염을 이겨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주민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골목길에 물을 뿌려주기도 했습니다. 골목에는 쿨링포그도 설치돼 자동으로 물이 뿌려지게 돼 있는데 전기 사용이 늘면서 지난 금요일 차단기가 고장난 이후 멈춰섰습니다. 쪽방촌 상담소에서는 수리에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쪽방촌에서의 힘겨운 여름나기가 이제 시작된 가운데 주민들은 이번 여름도 어떻게 버틸지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니동 쪽방촌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1: 전국에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 네,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6: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차광막 끝이 없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잡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추 수확을 앞두고 농사일에 나섰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로 일에 익숙한 농민조차 좀처럼

0: 견디기 힘듭니다.
1: 아, 힘들지요. 엄청 힘들죠, 요즘.
2: 비닐하우스 농가
1: 그러니까 그 나이
2: 주인입니다.
1: 드신 분들은,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저항력이 없으니까 진짜 뜨거운 땐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0: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씨에 밀폐된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3: 멜론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우스 내부가 얼마나 더운지 10분 동안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온도계는 46도를 넘어섰습니다.
0: 이처럼 가혹한 작업 환경 속에서 결국 충남 지역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발견 당시 체온이 무려 42도까지 치솟아 있었고 사후 강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돼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는 대표적인 급성 응급질환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처럼 고온다습한 밀폐 환경에서 장시간 육체 노동을 지속할 경우 의식저하나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단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염 속 농사일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합니다.
4: 작업할 때에는 모자 등을 이용해서 햇빛을 꼭 차단해 주셔야
2: 충남도
4: 합니다. 특히 낮
2: 보건정책과장입니다.
4: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농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작업할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0: 전문가들은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특보 발령 시 고령층의 하우스 작업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네, 이어서 전국 날씨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와 경산, 포항 등 경북 곳곳에서는 37도를 넘긴 가운데 전국적으로 나흘째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 네,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이번에도 중부지방은 밤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폭염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6: 네, 대구 동구 시남동의 기온은 37.6도까지 올랐고 경산 하양읍과 영덕 영덕읍, 포항 호미곶도 37.5도를 기록했습니다. 경주 36.8도, 포항 36.7도, 구미 35.6도 등 경북 곳곳에서는 오늘도 35도를 웃도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이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경북 지역은 체감온도도 35도를 넘겼습니다. 서울도 기온은 32.7도였지만 체감온도는 33.2도까지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보다 실제로 느끼는 더위는 더 심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과 경북 일부 산간, 제주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사실상 내륙 대부분 지역이 폭염 영향권에 들어있는 셈인데요. 또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어 오늘 밤 사이에도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밤에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폭염은 내일부터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면서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2: 네,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는데 이번 비는 얼마나 또 어디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까?
6: 네,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기상청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1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도 최대 8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에도 강한 비는 밤 사이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임진강과 한산강, 북한강 등 접경 지역 하천은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 유속도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또 내일 일부 산간과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2: 네, 조금 전 마감된 증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두 달여 만에 7,0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한 이후 17거래일 만에 7,000선이 붕괴된 건데요. 코스피가 전날보다 전 거래일보다 8.95% 내린

0: 선거 소식 짚어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거 공판에서 징역 2년과 1,396만 3,6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번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796만 7,200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윤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전달된 14차례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광주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1: 네, 첫 공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입장을 보류했던 장윤기는 성폭행 목적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추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범한 기자.
2: 네, 전남 광주 취재본부입니다.
0: 네, 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결국 성범죄 목적 범행을 인정한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요. 오전에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장윤기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성폭행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겁니다. 증거들이 보완되면서 범행을 시인하는 게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는 여고생을 살해한 사실만 인정하고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는 증거를 확인한 뒤에 말하겠다며 다소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차 공판에서 장윤기는 결국 공소 사실이 맞는다며 성폭행 목적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장윤기의 범행 당시 행적이 담긴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재생하고 증거 인정 여부를 두고 심리가 진행됐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장윤기는 최근 10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 이채원장 측 법률 대리인은 장윤기의 공소 사실 인정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형량을 낮추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윤기의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전남 광주 취재본부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0: 이렇게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숨진 여고생의 유족은 다시 한번 울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1: 아예 유품조차 동의 없이 폐기됐다면서 입장을 바꿔서 과연 피해자가 경찰의 딸이었어도 이렇게 수사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4: 고
3: 없이
4: 이채원양
3: 폐기되었고,
4: 어머니입니다.
3: 운동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유품조차 이렇게 취급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진실이기는 한 것인지,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습니다. 겨우 다른 가족들을 통해 전해드는 것은 법이 어떻고, 고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두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럼 우리 채원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채원이는 왜 그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왜 진실마저 숨기려 했습니까? 왜 우리 아이의 억울함보다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까? 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고 가해자가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1: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대응 기금을 신설해 미래와 청년, 지방과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범정부 재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0: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1: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요. 에어컨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여름날. 이럴 때는요. 미리미리 밥도 잘 챙겨 먹고요. 물 마시는 습관도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폭염을 이겨내려면 미리 보험으로 대비하고 저축과 투자로 자산에 대한 기초 체력 키워내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머니 소식입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 번째 코너 군 라이프 상담소에서는요. 재테크와 보험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방법, 사연과 함께 짚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 워리 상담소에서는요. 요즘 보험 해약해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위한 고민 문제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새 단장한 굿모닝 굿라이프 오늘도 잘 들어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우, 이렇게 또 월요일에 두 분을 만나 뵙게 되니 참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이 기간을 맞아 애청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감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진호 팀장님, 02번 전화 걸려온다면 꼭 받으셔야겠죠.
2: 당연히 받아야죠.
0: 그리고 네. 이미경 팀장님, 이 전화 받게 되신다면 어떤 라디오 잘 들으세요? 물어보는 청취율 조사 전화원의 물음에 무슨 프로그램 듣는다고 얘기하셔야 될까요?
1: 당연히 YTN의 굿모닝 굿라이프라고 해야 되겠죠.
0: 그렇죠. 두 분이 당연히 강조해 네, 주신 당연합니다. 것처럼 네. 매일 오후 4시 20분 평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되는 굿모닝 굿라이프 잘 듣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청취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릴게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문자도 같은 번호입니다.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의 메시지 기다리며 오늘의 첫 코너 시작해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봅니다. 첫 번째 머니 인사이트 소식입니다. 물가와 집값, 환율 3중 압박이 이어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인상됩니다. 수도권 전세난에 매매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1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3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는데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독려하고 있어 대출 한도 축소가 다른 은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는 전국의 사장님들 눈 크게 뜨고 주목하셔야 되는 소식인데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2026년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접수가 지난주인 지난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뉴스입니다. 세 번째 소식,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서 한숨 정말 크게 쉬었던 우리 사장님들.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두 분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이번 3분기 정책 자금 어떤 것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2: 네. 이번 정책 자금은 이제 시중은행 금리가 보통 5에서 8% 정도까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들과 비교하면 금리 면에서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연 2%대 후반에서 3%대 수준으로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일반 경영 안정자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 2년을 포함해서 총 5년 동안 넉넉하게 나눠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 여기에다가 더해서요. 2026년에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데다가 디지털 전환이나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활용하는 스마트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0: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다고 하다 보니까
2: 맞아요.
0: 정책 자금의 규모와 금리 면에서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텐데 조건이 좋아진 만큼 경쟁도 아주 치열할 것 같거든요. 혹시 이거 신청하실 때 우리 사장님들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이 정책 자금은 무제한이 아니라 정해진 국가 예산이 소진되면 그 즉시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빠르게 자가진단부터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0: 자가진단이요?
2: 네.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 체납이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신청 문턱에서 바로 거절되니까 신청 전에 반드시 완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정책 자금이 소진되거나 탈락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해 담보나 금융 이력 대신 매출과 상권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체계가 도입되어서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는데 8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아니 기존에는요 사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공단에 재단에 은행 이렇게 직접 발품 팔면서 찾아다니시느라 시간을 다 뺏기셨을 텐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 모바일 기업뱅킹 앱 같은 거 통해서 신청 서류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선착순이라니 좀 발빠르게 체크하셔서 경영 안정 자금 여러분들 손 쉽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매장 상황에서 어떤 자금을 신청해야 승인율이 높을지 바뀐 제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 깊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변 얻어가셔도 되겠죠?
2: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0: 좋습니다.
2: 네.
0: 돈 관련된 코칭과 솔루션 굿모니 굿라이프 전문가분들이 직접 해주고 계십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1:1 전문가의 맞춤 재무 컨설팅 전액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복잡한 재무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될 굿 라이프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0: 복잡한 재무, 경제 문제들 속에서 알짜 정보들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의 청취자분 사연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을지 사연 만나볼게요. 김진호 팀장님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번 사연은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저희 가정은 4인 가족으로 맞벌이 중인데요. 대출은 하나도 없고요. 그동안 남들처럼 비슷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직장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내 재테크와 보험에 문제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이상 납입 중이던 종신보험을 해약해서 주식을 사고 또 얼마를 벌었다. 미장을 해야 된다. 국장을 해야 된다. 너무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허, 나만? 우리 집만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나도 따라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0: 오늘의 굿라이프 상담소 사연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고민이 되게 깊고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1: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저희 방송을 듣고 상담을 신청해 주셔서 상담을 진행해드렸고 지금도 진행형이긴 해요. 근데 두 분은 궁금할 때마다 지금까지 저를 갖다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퇴직연금도 회사에서 알아서 불려줄 거고 현재 빚도 없고 적금도 놓고 있고 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모두 재테크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아주 불안했던 모양이시더라고요.
0: 그동안은 걱정이 없었는데 원래 이 불안이 남과 비교하면서 시작이거든요. 청취자님도 그런 데서 재무 고민이 시작되신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정말 이 가정처럼 주위에 이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가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안타깝지만 반면에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나도 변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겠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 가정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충분히 이런 마음은 사실은 이해가 좀 갔고요.

0: 재무적인 부분, 비재무적인 부분들까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자문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주변 이런 소음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변화하는 경제 트렌드에 맞춰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확실한 해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준호 팀장님, 먼저 청취자님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 사연에서 제 귀에 톡 들어왔던 게 종신보험을 해약해서 주식 투자, 미장해야 돼요? 국장해야 돼요? 뭐 이거 고민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네. 진짜 해도 괜찮을까요?
2: 일단은 이분들의 가정에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좀 되짚어보면 일단 맞벌이 가정으로 남편은 월 평균 한 500 정도, 배우자분은 한 300만 원 정도의 매월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고 계셨고요. 고정 지출은 약 한 4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교육비가 250만 원, 보험 보장성 보험료로 100만 원, 그다음에 뭐 관리비, 통신비, 뭐 구독료 그래서 고정 지출이 약 100만 원 정도 됐고요. 변동 지출로 식비, 예식비가 150만 원 정도 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350만 원이 저축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상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축은 150밖에 안 되고 있더라고요.
1: 두 분 합쳐서 맞벌이 소득으로 월 800만 원의 그렇죠. 이 소득이 있는 거니까 저는 사실 저축을 좀 더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2: 저도 그랬습니다.
1: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보험료가요. 4인 가족치고는 매우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2: 네. 일단은 200만 원 정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두 분께서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얼마 쓰는지 모르고 본인들이 그냥 용돈이다 생각하고 써왔던 게 각각 한 100만 원 정도 됐던 거죠. 실제 이렇게 많이 쓰는지도 잘 모르고 계셨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돈의 흐름을 갖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서 재테크다, 주식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솔깃해지는 거죠.
1: 그렇죠. 신용카드 매월 결제일 다가올 때 이용대금 명세서 살펴보면은 내가 어째 이런 돈을 다 썼나 싶을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벌고 있고 얼마나 쓰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분들께 어떤 솔루션 내주셨을까요?
0: 사실 이분들이 지금 필요한 건 재테크가 아니고요. 재무 설계를 통한 합리적인 급여 관리가 먼저 우선 되어야 됩니다.
1: 돈을 불리는 것보다 있는 돈을 관리하는
0: 그렇죠,
1: 게 중요하군요.
0: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족 모두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세고 있는 돈을 찾아내는 게 먼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사용되었던 항목들을 좀 살펴봤고요. 각각 용돈을 5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체크카드 사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장성 보험 부분이 4인 가족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내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두 분 종신보험료로 납입하는 돈이 6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 부분을 해약이 아닌 조정을 통해서 더 이상 납입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큰 줄기에서 이제 두 갈래로 나눠주신 거예요. 재무설계 전문가가 재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해법 중에 해법이라고 꼽는 것.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꿔라. 이거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범위 안에서 돈을 쓸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점검으로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셨습니다.
2: 네.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15년 정도 부었거든요. 20년 납 기준으로. 종신보험은 절대로 함부로 깨서는 안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처방은 이 주식으로 대박난 동료들의 얘기만 믿고선 그 섣불리 해약했다가 원금 손실은 물론이고 40대 후반이니까 이제 가정에게 꼭 필요한 사망이나 질병 보장 자산이 통째로 날아갈 뻔했었던 거죠. 그래서 납입하는 보험료도 줄이고 보장 자산은 그대로 지킬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장 자산은 좀 지켜드리고 보험료 납입은 종료함으로써 이 납입하던 종신보험료 60만 원은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되게 해드렸고 여기에 이제 부족했던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 수술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드려서 두 분이 20만 원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험이 21살 만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1: 되게 짧게 되어 있네요.

0: 그러니까 보험료가 좀 적게 나가는 편이긴 했지만 그만큼 짧다 보니까 이 부분도 20년 납 100세 만기로 제한을 드려서 아이들도 각각 한 13만 원 전후로 보험료도 기존보다 더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장 기간과 보장 범위를 더 넓게 해드렸습니다. 결국 이 가정의 총 납입 보험료는 새로 가입한 보험 46만 원과 기존 실손보험과 운전자 보험 등을 합쳐서 6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매월 35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우리 가정의 재무 목표에 맞게 저축이나 투자로 그 위치 이동하는 것, 그런 부분들 더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의 경우는 보장성 보험에서 지금 35만 원을 줄였잖아요. 그리고 두 분 용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을 찾아냈습니다. 기존 저축하던 150만 원과 찾아낸 135만 원, 즉 이제 매월 285만 원을 저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2: 그렇군요. 든든한 방패와 같은 보험은 일단 그대로 두고 새로운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재무 목표를 잘 설정해서 이것들을 장착할 수 있게끔 설계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미경 팀장님, 이분들 사실 상담을 신청한 주 목적 자체가 돈을 좀 불려나가고 싶고 주변 재테크로 막 투자 성공한 사람들에 휘둘려서였던 거잖아요.
1: 맞아요.
2: 이런 재테크와 저축에 대한 열망은 어떻게 좀 제안을 주셨을까요?
1: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제안해드린 내용으로는 바로 이제 절세 계좌 삼총사라고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렸고 활용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2: 절세 계좌 삼총사요?
1: 네, 맞습니다.
2: 어떤 삼총사들일까요?
1: 먼저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ISA 계좌, 이제 보통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죠.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재테크의 기본은 이제 세금을 아끼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중단기 재무 목표. 이분들의 경우는 고등학생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이나 몇 년 뒤 쓸 목돈을 마련을 위해서 각각 ISA 계좌를 먼저 개설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80만 원씩 1년간 1000만 원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ISA는 직장인만 만들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ISA 계좌는 직장인만 만들 수 있다? 그럼 이제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치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정답은 X입니다. 굉장히 소녀처럼 쳐주셨네요. 네,
1: 정답은 X가 맞습니다.
2: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1: 맞아요. 네, 맞아요. 네. ISA는 예금, 펀드, ETF, 국내 상장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순이익 기준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절세 계좌입니다. 19세 이상 거주자는 이제 한 명당 한 계좌로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ISA 계좌에는 일반형, 서민형 이렇게 소득 요건에 따라서 혜택 한도가 좀 달라지고요. 대신에 직전 3년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분은 가입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2: 그렇군요. 예금, 펀드, ETF, 국내 상장 주식, 여러 금융상품을 이 ISA 한 계좌에 담아서 관련해서 비과세 혜택도 받고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 어쨌든 재무 목표의 1단계 세금을 아끼고 줄여라에 있어서는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청취자님도 요거로 이제 해 나가시면서 돈을 조금 더 아끼실 수 있겠습니다. 중단기로 목돈을 굴려야 한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는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ISA 계좌 활용해서 두 자녀의 교육 자금, 독립 자금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ISA 계좌에 두 개씩 80만 원, 160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125만 원, 이건 어떻게 하셨을까요?
0: 나머지 125만 원은 일단은 뭐 장기적인 노후 준비와 또 매년 또 연말 정산하니까 13만 원의 월급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연금저축과

0: IRP를 갖다 매칭을 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두 계좌를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은 소득에 따라서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연말정산 받을 때 세액공제를 갖다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남편분은 좀 성향이 좀 공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금저축을 통해서 매월 50만 원씩, 그래서 연간 600만 원, 그다음에 배우자분께는 IRP에 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셨고 향후에 더 잉여자금을 찾아내신다면 한도인 900만 원을 채워서 가도록 제안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사연자분께서 회사가 알려주는 그 퇴직연금 DB형만 믿고 계셨는데 이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IRP 계좌를 스스로 개설하셔서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서 미국 우량주 ETF라든가 뭐 성장형 자산의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혜택도 보고 연금 자산도 시중 적금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변만에 휩쓸려서 무작정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마시고 이렇게 1단계로 종신보험 유지를 하고 보장을 확보를 하고 2단계로는 ISA를 통해서 중단기적인 목돈을 마련하고 3단계로 연금저축과 IRP로 노후와 절세를 동시에 잡는 포트폴을 짜신다면 주변 동료들 부럽지 않은 완벽한 재무 플랜이 완성되게 해드렸어요.
1: 이 정도면은 흔들리지 않고 내 재무 이 설계안을 믿고 꿋꿋하게 돈을 불리고 모아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보험료 조정에 노후 준비인 연금저축과 IRP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지셨을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특별히 뭐 청취자님이 고마움을 전하셨다고요?
0: 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1월에 상담받고 2월부터 진행을 하셔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고생 많으셨죠. 일단은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만 써야 되니까 그 소득 줄이는 데에 대해서 정말 고생을 하셨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3월부터 이제 저축계좌 ISA서부터 시작해서 쭉 만들어서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초반이니까 이제 돈이 불어나는 것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익도 붙는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이제 미래는 더 이상 이제 불안하지 않은 희망찬 미래구나라는 부분을 느끼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잘해오고 계십니다.
1: 오늘 굿라이프 상담소 이제 쭉 들으시면서 아우 우리 집도 이렇게 좀 돈 고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청취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설계 상담 받고 한두 달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꾸느냐고 고생하지만 그 고생
0: 맞아요.
1: 적응하다 보면은 3개월 차부터는 돈이 막 모이고 불어나는 게 느껴질 테니
0: 그럼요.
1: 언제쯤 우리 집은 좀 가정경제가 괜찮아지나 고민인 분들 한 반년 잡고 시작하시면 내년 초면은 또 굉장히 새로운 삶을 꿈꿔보실 수 있겠어요?
0: 그렇죠. 지나고 나서 통장을 열어보면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모을 수 있었어? 라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1: 좋습니다. 상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점검 보장체크 재무 노후 대비 상담을 위한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굿나이프 상담소였습니다.

0: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노후와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돈워리 상담소로 이어갑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연구사 5번으로 상담 신청 문자 그리고 청취자님들 궁금해하시는 돈 관련 질문들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거부터 해결을 하고 가볼게요. 7832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저는요, 프리랜서인데 고정급여가 아닙니다. 한 달에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700만 원 이렇게 급여의 큰 차이가 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네,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한테는 연중에서 제일 적게 수입이 들어오는 달, 를 기준으로 해서 가정의 모든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세팅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덜 벌더라도 벌어놨던 걸 갖다가 끌고 와서 또 써버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300만 원의 수입이라면 이 수입에 맞춰서 또 한 달 살아가는 연습이 꼭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300만 원보다 많은 수입이 생기는 경우는 모두 저축으로 돌리면 되겠는데 이 저축은 물론 이제 재무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단기에 쓸 돈, 중기에 쓸 돈, 장기에 쓸 돈 이렇게 나누어서 모아 가시면 됩니다. 단기는 무조건 이제 일단은 저희 항상 말씀드리죠. 안전이 우선이다. 그래서 정기적금 가입하셔야 되고요. 중기는 3년에서 한 7년 정도 쓸 자금들 뭐 ETF라든가 정기식 펀드를 통해서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장기 노후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국민연금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까지 지금 납입을 하고 있고 퇴직한 이후에 65세부터는 연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또 중간에 미납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한 다음에 얼마의 돈이 필요할 거다라는 부분들 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서부터 차분히 준비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요. 자영업자이시니까 노란우산공제도 가급적 가입을 해서 퇴직금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0: 아, 노란우산공제 사실 되게 익숙한데 정확하게 이거 뭐냐고 설명을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노란우산공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2: 예, 이제 노란우산공제는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 이제 개인사업자나 또는 이제 법인 대표님들이 가입하는 퇴직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연말정산 또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는 연복리로 운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하다 보니까 강제로 저축이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단점도 좀 있거든요. 단점으로는 중도 해지를 했을 경우나 또는 2년 이상 미납이 되었을 때는 강제 해지가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물론 이제 세액공제 받은 것도 모두 다 추징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업장의 현금 흐름을 보고서 납입 금액을 결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네, 돈어리 상담소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 텐데요. 이건 최근에 들어왔던 문자인데 꼭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이미경 팀장님이 골라오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2: 네, 이 부분은 꼭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두 번째 사연은 한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8847님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볼게요. 지난 4월에 국내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서 남편하고 저는 주식 투자를 하려고 2세대 실손보험이랑 오래된 암보험을 모두 해약을 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반토막이 나 있고요. 남편은 매일 한숨만 쉬고 저는 보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러다가 어디 아플까 봐 엄청 불안합니다. 이제 와서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하니 50대 초반이라 보험료가 너무 비쌀까 봐 걱정이 되고 있고요. 이걸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셔서 상담을 신청한 사연입니다.
0: 그렇군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께서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짧게 전문가가 이에 대한 솔루션 내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이분은 이제 청취자님 상담하면서도 마음이 좀 무겁긴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남편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최소한의 실손 의료비 보장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예전 2세대 실손보험을 해약한 건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대신 지금 출시되어 있는 5세대 실손보험은 예전 보험료에 비해 훨씬 저렴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50대 초반이더라도 월 한 2-3만 원이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실손보험부터 가장 먼저 준비를 합니다.
1: 네, 그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이제 깨질 암보험. 또 큰 질병 보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50대 연령 특성상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손실 때문에 가계 재정도 또 빡빡하잖아요. 이럴 때는 보장 범위를 쪼개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 놓지 마시고 한국인의 사망 원인인 1, 2, 3위 우리 암, 뇌, 심 이 3대 진단만 딱 골라서 가성비가 좋은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한다라면 보험료 저렴하게 잘 가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0: 그렇죠. 그리고 네. 관련해서 노후 불안으로 결심

0: 말씀하셨던 이제 투자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 굿라이프 상담소에서 오늘 그 솔루션들이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이
1: 네.
0: 들거든요. 방송 한번 다시 복귀하시면서 두 분이 싸움하지 마시고 탄탄한 노후 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의 따뜻하고 명쾌한 솔루션 덕에 8847번님의 답답했던 가슴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상담 신청하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에 상담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는 분들 굿모닝 굿나이프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창 샵 0945번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 브로콜리 너마저 마음의 문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경보 지역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요. 서울에도 폭염경보가 확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은 이틀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고요. 열대야 주의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내려오면서 전국에도 비가 내리는데요. 오전에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퇴근길에는 중부 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 들어오는 길 안성분기점 부근, 판교에서 판교분기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량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분기점까지 짧게 지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목포 쪽으로는 조남분기점 부근 1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으로 조심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문막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 광교터널에서 부곡까지 속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부곡 부근 3차로에 화물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군포에서 반월터널, 군자에서 월곶, 서창을 통과할 때 정체입니다. 매트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정면 승부 들어가 봅니다. 월요일 대담 여의도 구판 두 번째 시간이죠. 서영주 맥 정치연구소장, 하우영 한겨레 기자, 그리고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여의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진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0: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신들린 평론으로 여의도 판을 들여다본다. 평론계 무당들이 펼치는 토론회장 여의도 구판. 세 분 모셨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하우영 한겨레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하 기자님. 네. 그 오늘 이 대통령이 국가 재정 전략 회의를 주재를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 대응 기금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네. 뭐 당에서도 원내 지도부도 참석했고, 네. 각 상임위원장들도 많이 참여한 것 같은데, 8월 말 예산안 편성 때 구체적 안을 공개하겠다. 네. 큰 틀은 잡아놓고.
2: 예, 네, 그렇죠.
0: 어떤 이야기가 보였습니까?
2: 이렇게 말하자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부의 정책들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방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8월 말 예산안을 공개하겠다는 것 자체도 실천 방안을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일종의 효용감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간단하게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를 이야기하겠다는 것도, 예. 그것도 의미가 좀 있어 보여요. 예.
0: 지금 얘기한 초과 세수 지금 보니까는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 그러니까 500조 이상 더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 이제 초과 세수라는 게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좀 더 들어오는 것들을 초과된 세수라고 하는데 이게 예산의 범위라고 할 때 이제 기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추가 세수란 말 썼잖아요. 예. 추가라는 거는 예상치 못한 것으로 인해서 세금이 더 거치는 거. 물론 이제 세법 개정도 있겠지만 기업의 이익들이 아주 대단위로 일어났을 때 추가 세수를 쓴다는 거죠. 이게 예전에 김용봉 전체세 얘기했듯이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한번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게끔 한번 고민해보겠다라는 연장선상 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제 성장 자체가 어떤 특정 정부, 특히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성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들이죠. 그게 사실 미래 대응 기금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인데요. CSC 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대응 기금이란 건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예산을 초기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원내 지도부, 민주당의 지도부를 불러서 하는 거 보니까 향후에 이 전당대회에서의 탄생한 새로운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이런 미래 대응에 관련된 좀 정책적 실용 이런 부분들을 당부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포석과 어떤 자리가 아니었는지, 예.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뭐 사상 최대로 국세가 더 들어왔다. 이것은 뭐 기업이 또 사상 최대 실적을 연일 내고 있으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 플러스 뭐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대통령 얘기는 이렇게 초과로 들어온 돈을 청년, 지방, 교육 3대 틀을 짜서 거기에 집중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근데 지금 보수 언론하고 국민의힘은 연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때리는 중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를 너무 성급하게 도입해가지고 주식시장도 뭐 도박판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3: 저는 근데 ETF 레버리지는, 예. 좀 논란이 있을 거, 논란이 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0: 예.
3: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 문제 좀 보완하겠다고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0: 예.
3: 뭐 이건 뭐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원래 그 ETF라는 게 여러 개의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안정을 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0: 예.
3: 우리는 지금 한마디로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한 종목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몰빵을 하는 이거기 때문에 무슨 ETF에 이게 과연 그 본질에 맞느냐 이게 그 상당히 이제 저 뭐냐 위험성이 커졌고 도대체 레버리지라는 걸 해가지고 그것도 보니까는 올라갈 때도 두 배지만 떨어질 때도 두 배예요. 근데 저는 그 이 부침 많이 하시고 경험도 풍부하고 자본도 있고 이런 분들은 좀 출렁이고 해도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하이리스크인데 하이리턴 이거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재명 정부의 주식 부양 정책에 이제 굉장히 어떤 동기를 부여받아서 우리 서민들 일반 국민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분들은 출렁이는 거 감내 못합니다. 이런데 이런 지금 리스크가 이렇게 있는 롤러코스터식에 이것을 더군다나 한 종목으로 했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정부가 이렇게 지금 보완책을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
0: 예.
3: 이거 지금 사실 김용범 이분이 이제 올 초에 이거 꺼냈다가,
0: 예.
3: 지금 저 뭐 이게 지금 뭐 나름 내부적으로 물론도 뭐 노력을 했다곤 하나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지금 도입이 됐단,
0: 예.
3: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좌우지간 좀 더 신중하게, 예. 좀 불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0: 예. 그 레버리지 ETF 때문에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세졌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확실히 이거 도입하고 나서 사이드카가 연일 왔다 갔다 하고 또 외국인들도 이렇게 연동성이 심하면은 주식 투자를 또 안전하게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철호 소장 말처럼 정부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3: 예.
0: 그런데 보완책 마련이 너무 늦다.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1: 그러니까 뭐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문제고 해도 문제라면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좀 말씀드리면

0: 저는 릴레이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각들을 닫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강찬호 논설위원께서 이 릴레이 토론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안이란 부분들은 정책에 대한 미흡점을 인정한다. 인정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1: 예.
0: 사실 보면 정책은 100% 완전무계란 정책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서 고쳐 쓰는 게 정책이고 고쳐 쓰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냐라는
1: 네.
0: 측면에서는 시장의 안정성을 자꾸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좀 그래도 보완해 가면서 꾀하려고 하는 부분들 저는 뭐 비판적인 부분을 비판하시고 또 칭찬한 부분도 칭찬 좀 해줘라 그런
1: 그
0: 말씀드립니다.
1: 우리 관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지나쳤지 않느냐. 너무 계속 주식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처음에 이 레버리지 ETF 도입한다고 했을 때도 각계 전문가들이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여러 가지 보완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 미루어 갔단 말이에요. 조금 늦게 어쨌든 늦게라도 보완책이 나오고 다행인 것이고 나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주식 시장은 그렇고 오늘 많이 출렁이었으니까 내일 또 좋아질지 알수 없는 거니까 부동산 특히 이제 수도권 부동산입니다. 또 특히 서울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지방선거 끝나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낼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죠?
2: 예, 미뤄지고 있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론화 과정을 국민 참관단과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1: 아, 조금 이따가 토론회 정부 뭐가 이제 대국민 토론하겠다 이렇게
2: 예, 근데 문제는
1: 예.
2: 소통 이전에 이게 이제 현실적인 이 시장 불안과 관련돼서 실효적인 정책이 나올 것인가가 문제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은 미뤄지고 어떤 답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정부 쪽에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예. 뭐 우리 댓글에 또 환율 얘기도 많던데 환율은 최고점 때보다 약간 떨어져서 지금 뭐 1,500원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뭐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의 환율도 너무 높기 때문에 또 수입업자들도 힘들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물가도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또 중요한 것 같고요.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해보죠. 자, 선호 투표제는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결론을 내린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0: 이 선호투표제 궁극적으로는 부결시키기에는 좀 부담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전준희에게 나름대로 정권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원래 전당대회는 전준희가 준비하는 거고 전준희의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나 당무위는 의결이라고 하지만 인준종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후보 각 후보 진영 간의 유불리를 따져서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부결을 시켜버린다. 이거는 전체 그림에서 당헌당규를 무셔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준희를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있어도 이 부분은 부결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 만일 결국 최고에서 결정 못하면 어떻게 중앙위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0: 그러면 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당원 투표라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게 전준희를 설치한
3: 그거 자체가 전당대회가 아니에요.
0: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전준희를 마련한 이유는 전당대회는 전준희에게 이름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기구를 만드는 거는 전통적으로 전당대회를 할 때 그걸 해왔어요. 근데 사실 친청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두 번 정도 이게 이슈로 삼을 수는 있으나 정말로 이걸 부결시킨다? 그러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요. 국민들한테 볼썽사납게 됩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순리대로 나름대로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부결될 것 같아요. 아니, 부결이 아니라 인준될 것 같아요.
3: 저는 좀 이런 장면은 과거에 뭐 이게 본 적이 있는가. 전준이라는 게 선관인데
1: 예?
3: 선관위가 이제 딱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그 지금 현재 어차피 전당대회가 되면은 이제 결국은 다시 새롭게 뽑히게 될.
1: 예?
3: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걸 다시 뒤집게 하려고 하는 시도도 참 희한하고. 둘째 이 구도 자체가 너무 뻔해요. 7명 중에 4명의 친청계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이거 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냥 당연히 그냥 판에 박은 듯이 지금 반대만 하고 있고. 이러면 도대체 이건 뭐 하자는 거. 이게 공당이 맞고 집권당이 맞느냐. 콩가루고요. 제가 보니까는 이거를 이게 결국은 지금 그 작년에 이미 결정된 룰을
1: 그렇죠.
3: 좀 계파적인 어떤 계산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 그냥 그 전준희 결정을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라기보다 지금 계파별 구수 그냥 나눔 모임 같아요. 개모임 같아. 그런 데서 지금 이게 명백히 수가 4대 3, 뭐 이제 4명이 이제 이거 신청인데 지금 이런 얘기가 합니다. 여기 지금 지명직 누구예요? 박규환, 박지원이잖아. 이분들 그럼 사퇴를 해라.
1: 예.
3: 사퇴를 하고 왜냐면 지금 너무 눈에 보이니까.
1: 그러니까 당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3: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맨 아니냐.
1: 예.
3: 그러니까 청래맨은 빠지고
1: 예. 이거 투표로 뽑힌 사람이 아니니까.
3: 그러니까 투표로 뽑힌 사람들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한병도 지금 저 임시 지금 저 대표 대행이 그럼 굉장히 객관적이고 탈계파적인 어떤 두 사람을 지명을 해라 그러면 그러고 다시 이제
1: 예.
3: 하라.
1: 예.
3: 이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저 최고위원회의라는 걸 이제 인정받지.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그냥 개모임 같다. 이런

0: 라고도 불리는 그쪽의 정치인들이 대부분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 포지셔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이지 사실은 전주인 결정으로 내일까지 이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해봅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반청 입장인 사람들은 1인 1표제 통과될 때도 아무 말안 했고 그이 전당대회 순회 하는 것 첫판이 충청 마지막 충청이거든 별말 안
2: 그럼
1: 했는데
2: 충청 투 충청.
1: 이건 왜 그러냐 어떻게 하는 게 있으니까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0: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선호투표제 가지고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유불리를 계산을 해도 엄밀히 들여다보면 누가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 이 당원들의 표심을 함부로 결정하기 좀 어렵거든요.
1: 뭐
0: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전준희 결정대로
1: 따라 중이 맞다. 알 수는 없죠. 추측 영역이니까.
2: 근데 이 선호 투표의 특징이 재미있게 들어보니까 2순위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오히려 역설 1순위보다도 더 유리하다. 나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꽤 있더라고요.
1: 아니 그래서 이제 비호감이 많은 주자들은 좀 불리하다 이거 있죠.
2: 갱파별보다는
3: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를 좀 포지티브하게 해라.
1: 그렇죠, 그렇죠.
3: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순방향이지. 그냥 같은 당내 선거라는데 죽자 살자 덤벼봤자 그러니까. 상처밖에 안 남으니.
1: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세게 하면 2등 안에도 못 들어간다. 그게 그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걸 그냥 조금 더 꽈서 표현하면 이 선호투표제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비호감인 걸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이제 또 논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3: 근데 이제 당헌당 위반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선호투표자나 결선투표자나 당헌당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건 전준이가 결정하는 거라서 이거 선호투표제를 거부할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최고에서 이거를 붙잡고 저는 부결을 시킬 수가 없다.
1: 네. 그럼 오늘 정청래 대표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죠?
3: 네.
1: 어제 밤인가요? 딴지일보에 글 쓴 것 같은데. 딴지 글 쓰고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아까 제가 그 오프닝에서 언급했습니다. 오늘 대통령 국가재정 전략회의가 같은 시간에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것도 일부러 이 시간에 잡지 않았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3: 저는 일부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무리 정천혜 전 대표가 뭐 사실 모르겠어요. 일부러 하면은 정치적으로 이득될 게 없는데
1: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3: 이게 의원의 일치가 반복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당대표 출마 선거를 예를 들면 출마를 대통령이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원내대표 지도부가 다 불렀는데 한다? 1시에도 되거든요. 12시에도 되고 오전에도 돼요. 오전이 더 기사하고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 근데 특별히 저는 그 정청래 전 대표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딱 들어온 게 찰떡궁합이래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내 생각에는 물과 기름 궁합 같아요. 궁합이 안 맞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이번 그 출마 선언문의 메시지를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 지키겠다. 이재명 정부의 송을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어떤 충성 맹세의 메시지가 전혀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소구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이 현명합니다. 한 번은 속아도요. 두 번은 안 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한 번 속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3: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될 때 그 어딘가 비슷해요.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아 이재명이 정청래고 이게 썼어요.
1: 예.
3: 그거랑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찰떡궁합이다. 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성공을 가겠다. 재집권 총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 속기 쉽지 않을까.
1: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보죠. 요즘에 민주당 내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로 논란이 좀 많습니다. 이미 결정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시끄러운데 대통령은 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국민들 피해 없게 하라 숙의와 토론하라 지금까지 계속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3: 네.
1: 그런데 대통령과 나는 함께 길을 걷는다고 한 당대표는 일방적으로 완전 폐지 이렇게 이거 조금 지금 숙의하자고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3: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검찰 주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어제 그러니까 출마 전에 글을 올린 것이 딴지 게시판이에요.
1: 네.
3: 민심의 척도.
1: 네.
3: 거기에 마지막에 참 명언을 남겼죠. 닥치고 보안수사권 폐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로 이 좀 거친 언사를 하는 건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다 닥쳐버리게 하겠다. 결국에는 보안수사권이라는 이 이슈를 본인의 당대표 선거 이용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사실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권을 국민 피해 되지 않도록 숙의해달라. 이제 유죄해달라도 아니야. 숙의해달라. 심지어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국민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가야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19년

0: 민주당에서 정청래 전 대표랑 친창규 빼고는요 보안수사권 폐지 주장하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 검찰만 다 없애면은 대한민국이 다 변하고 이재명 정권이 성공합니까?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반대 길을 가면서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대통령한테 구애를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당원들을 또 현혹시키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1: 근데
0: 보이는
1: 뭐
0: 거예요.
1: 실질적으로 어쨌든 당론으로 통과가 됐고 이제 법사위에서 조금 다루겠습니다만은 야당이나 뭐 시민단체나 뭐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2: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이제 후보인데 정청래 후보가 이 같은 스타일이 정말 우려되는 거예요. 저는 김인석 후보한테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아니 본인이 총리 있을 때 당연히 이제 대통령하고 또 누구야 그 법무부 장관하고 다 해서 저 최소한 예외 존치시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기로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전당대회 표가 급하다고 그렇게 지금 뭐 아니 저뭐 보안수사권 나도 폐지 쪽으로 간다. 그랬더니 다시 또 정청래 후보가 뭐라 그럽니까? 언제까지 할 건데 당신은 한다고만 하지 내가 더 빨리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하나를 양보하면 더 지금 내놔야 되는 상황으로 몰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원칙을 지켜야죠. 대통령의 뜻도 분명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가깝다는 지금 여러 시민단체, 법조단체 다 반대해요.
1: 예.
2: 그리고 어제 저 정성호 장관은 뭐라 그랬어? 이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민주당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올 거다고 지금 저 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법무부 장관이 그거 사실상 공개경고 한 것입니다. 이런데 저는 오늘 더군다나 정청래 이 후보 선언 이제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장용기 사건이라든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될 때 문제가 심각한 건막 나오고 터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보안책인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이래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100% 마무리 제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안이라고 고작 얘기하는 게 수사 안 하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뭐 피해자 가해자 불러서 면담권 장난합니까? 그 면담에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면담밖에 면담이 무슨 강제권이 뭐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지금 경찰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지금 전당대회가 자칫하다가는 저는 국민들에게 야 이거 무슨 저당 민생 말아먹고 치안 말아먹을 지금 집단으로 가는 거냐? 이거 그렇게 해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방법이 아예 없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에서 좀 논의를
0: 네.
1: 해서 보완책을 조금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것 같아요.
0: 아니 저는 사실상 아직도 여지는 열려 있어요.
1: 네.
0: 왜냐하면 법사위 통과되고 본회의 상정되기 전까지
3: 그럼.
0: 본회의 안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2: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 이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리할 일은 아닌 것
2: 그렇지
0: 같고
2: 끝나고.
0: 다음 지도부에 넘겨주는 것들이 훨씬 낫다.
2: 맞아요.
0: 당론으로 정했지만 당론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당론은 또 논의해서 당론으로 다시 정하면 됩니다. 당론도 원래 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 그리고
0: 그러니까 수기 과정이라는 게 그런 거라서 저는 장용기 사건을 보면서 하나 우리가 민주당의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그냥 감정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게2030 여성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분들이요 장용기 사건에 대한
2: 들고 일어났어.
0: 트라우마들을 갖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런 사건을 접했을 때 우리는 구제받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의 인식들을 털어주고 가야 돼요. 최소한 보안수사권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수기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필요한데 지금 보안수사권의 폐지에 대한 본질은 전당대회에 이용되고 있다는 거.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정치적 슬로건으로 이용된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로 미리자라고 하고 이 전당대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안 다뤘으면 좋겠어요.
2: 오늘 제가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아침에 박범계 의원 이분 바로 이분도 전 법무부 장관이죠.
1: 예.
2: 이분이 오늘 아침에 저그 채널 A 아마 정치 시그널 나왔는데 제가 그 직접 들었어요. 이분도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분도 이 지금은 좀더 논의를 거쳐가지고 전당대회 이후에 결정을 하자. 박범계 하면은 저 처음에는 이분도 검찰 때려잡고 보안수사권 확실하게 없애자 약간 이런 쪽 비슷하게 얘기하셨는데 이분도 결국은 전 법무부
1: 예.
2: 장관 지낸 사람의 양심을 따르고 있다.
1: 예.
2: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명 빼고는 이 폐지에 다 반대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논의가 있을지 좀 봐야 되겠고 또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이 조중동을 대표하는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저렇게 폐지에 반대하니까
2: 오늘도 확인하셨겠네. 제가 얘기했다고.
1: 우리가 맞다. 뭐 이런 게
3: 제가 몇 마디 드리겠는데요.
1: 자, 진보 언론에서 한마디 해주세요.
3: 사실 이제 법안은 그 국회 안에서 원내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에서 그 전대에 나온 그 당권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한병도 원내대표나 정책수석이 지금 김한규 의원이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온도차는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외안을 담은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예외적인 사항을 담은 법안이 또 제출이 되고 있죠.

0: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지금 뜨거운 커뮤니티와는 다르게 예. 불 밑에서는 논의가 좀 시작되고 있다. 예, 그렇게 예. 보면 맞는 예. 것 같습니다.
1: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 그 현역 의원들이 좀 비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의 소신을 얘기했을 때 지지층으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이 두려워서 이런 질문이 오면 입을 닫고 있다.
2: 저는 그런 면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 예. 이 딴지 게시판 무서운 곳입니다. 잘못 얘기한 아니 딴지 게시판에 잘 보이면 곳간도 충만해지고 예. 표도 많이 들어와서 정말 은혜로운 곳이긴 하지만 여기 잘못 보이면 좌표 찍히고 문자폭탄에다가 영혼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좀 뭐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만한 그런 세력이에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거는 첫 번째 국민의 피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이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보안수사권 폐지를 감정적으로만 우리 지지층 저는 이제 구조적 다수에 속하지 않는 파편적 소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중요한 국가정책을 그냥 넘어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책임을 정청래 전 대표나 딴지 게시판이나 친청계가 질 거냐 안 져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집니다. 그런데 예.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 입장에서 본인들이 책임 안 질 거면서 왜 이걸 추진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숙고하자. 그러니까 폐지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숙고하자.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러면 국민들이 좀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근데 그렇게 전당대회 이후로 하자고 했을 때 전당대회 이후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표를 얻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런 정치적 고민도 할 텐데요.
2: 그게 이제 주춤거리가 그것도 가겠어 그 현실인데 그게 이제
1: 딜레마예요.
2: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사실 정선혜 대표가 딴지 게시판에 친하고 김은수 씨가 친하고 이러면 이런 지지층들한테 메시지를 줘야죠. 이게 사실 보안수사권 폐지가 우리가 감정 대립이나 검찰 주의자 아니냐가 아니라 이거 국민의 피해가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숙고하자는 거다. 조금 시간을 두고 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닥치고 폐지해버리니까 이거 난리가 나.
3: 이 딜레마를 해소할 길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이거는 당무가 아니라 국무잖아요. 보안수사권 문제는. 네. 그러니까 그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건 당이 좀 수기도 하고 조금 하여간 그 여러 측면을 좀 봐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놓고 아예 그 저 생각을 말하면 더 좋겠지만 뭐 그건 어쨌든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지금 사실 얼마나 많은 인플루언서입니까? 그 호남에 지금 반도체 투자한다는 거. 그게 지금 전당대회 뭐 본인은 저 이게 뭐 자의건 타의건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한 것이고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예. 역할이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네. 아,
1: 뭐 대통령은 본회의 소식을 계속 밝힌 것 같은데 그 본회의로 올라갔을 때 국회의장이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 방법도 네. 있으니까 네. 네.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지금은 뭐 김민석 정청래 양강 싸움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3부에 출연할 송영길 후보도 있고 또 고민정 후보도 있고
2: 그렇죠.
1: 또 이번에 만 36세의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이분이 이번에 정청래 전 대표 면전에서 엄청 비판을 세게 했더라고요.
2: 제가 봐서는 이제 뭐 내용은 내용이지만 그의 결기는 박수를 보낼 만하다. 청년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뭐 좀 오래된 선배들한테 주눅 들어서 할 말 못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김보미 후보의 출마 아주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보여줘야 될 민주당의 모습 아닌가. 예.
1: 그러니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 안 지고 다시 뽑아달라고 나왔다.
2: 그렇죠.
1: 다음에 화염병과 짱돌을 들고 싸우시던 분들이 아직도 민주당의 주축이다.
0: 세대 교체를 얘기한 거죠. 예. 세대 교체를 얘기한 거고 특히나 저는 의정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분이 했던 걸 보면 전국 최초로 육아수당 지원조를 발의했다거나 이런 실용적이고 효용적인 것들을 강진 군 내에서 했거든요. 실제로 군의회 같은 현장에 내려가 보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활약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것들 좀 기자들이 좀 더 주목하고 언론에서 알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그런데 이번에 그 청년 최고도 뽑느니 마느니 논란이 많더라고요.
3: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청년 최고위원 당연히 선거로 뽑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또 지금 다시 지명직으로 해야겠다. 예. 지금 이런 거 하니까 친청계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러고 이거는 정말 그 지금 시대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거에 최소한 조차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청년직 최고위원 한 명 지금 선출직으로 해도 예. 지금 등 돌린 청년들이 관심 줄까 말까 갈까인데 지금 이런 것조차도 선출직은 안 하고 지명직을 하겠다. 누가 봐도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7명 중에 4명이 이거 그래서 제가 저 이거 최고위원

0: 카페가 아니고 이거 개 모임 하는 것이냐 제가 이렇게 비꼬 왔는데 이렇게 계속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 선천 청년 선출직 하면 이거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 나올까 봐 지금 결국은 또 그냥 자기 편 안심하고 그냥 계속 유지할 그래요? 수 있는 지명직 하는 거 아니냐. 정말 기가 막히다 말씀드립니다.
1: 짧게 얘기하면 김보미 그 예, 후보 예. 이분은 이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예. 감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이게 불공정함에 분노해서 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대. 이게 정청래 지도부의 만행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말씀한 대로 이 청년 최고의 출마의 선출직 지명직이냐 선출할 거냐 이거를 신청기가 반대하는 건 이율배반이고 이건 이 당원을 속이는 겁니다. 아니 1인 1표제 하자매요. 예. 당원이 선출하게 하자매요. 그런데 예. 왜 청년을 당원이 선택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왜 말 다르고 행동 다르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2: 지금 진청계에서는 뭐 이게 선출직이나 지명직이 아니라 이 청년 최고 자체를 아예 만들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1: 아 여기 청년들이 지금 화가 나는 부분이 언제 잘해달라고 우리가 당신들 민주당한테 표를 안 주고 등 돌려서 그게 아니잖아요. 공감을 하자는 것인데 그 공감에 대해서 지명직이나 선출직으로 줄 거냐 이 자체부터 다투는 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2: 당연히 해야 된다.
1: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0: 저는 그리고 강진이라는 이 지역에 또 이 정치인 나왔다는 게 굉장히 정청래 후보한테 아픈 곳을 찔렀는데 아시다시피 정청래 후보가 대표 시절에 지금 6.3 지방선거 당시에 이 강진 군수 이분이 전과 경력도 있고 논란이 많은 분을 지금 후보로 했어요.
2: 부소속이 됐죠. 그래서.
0: 그렇죠. 그래갖고 부소속이 됐는데 그때 제일 눈에 띄었던 게 그래서 이분이 정청래 그래서 당시 대표가 전남에 가가지고 그 행사를 하는데 정청래 상여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강진 사위입니다 하고 저 우리 그 정청래 대표가 좀 무마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위 우리 처갓집 오지 마소 그런 또 반발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문제의 지역 정청래 공천에 가장 문제가 돼서 상징적 지역 그 강진 거기에 지금 이분이 김보미가 나왔다는 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이 기존 그동안 그 정청래 체제 민주당이 네. 보여지던 문제점 이게 노정되고 있다고 봅니다.
2: 그런데 네. 그 우리 방송에 나오는 보수 패널분들은 정청래 대표에 굉장히 호의적이던데 특복 네. 당선되라고 강찬우 의원 굉장히 비판적이시네요.
0: 아니 저는 뭐 사실 그 저 이 지금 친명 후보로 나온 두 분에 대해서도 특히 아까 말한 김민석 후보 네. 그 저 누구죠? 아 누가 아니라 저 이 보안수사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러난 거에서 굉장히 저는 그 아주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분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뭐 보수에서는 당연히 이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공수 취소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좀 어 좀 새로운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을 안 내고 있는 것도 참 불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넘어서 지금 정성회 후보는 어떤 그 보수가 용인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을 몽땅 다 어기고 있기 때문에 예, 저로서는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 예. 네. 송영길로원 얘기하네요.
0: 아니 송영길은 없어요. 아니 비판할 건 많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은
1: 근데 출연한다고 지금 봐주는
0: 상대적 아 잠깐만 근데 상대적인 거죠. 매사 상대적인 거고 저는 이거를 제가 한번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뉴 이재명 노선에서 예를 들어 외교라든가 원전 문제라든가 실용적으로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점을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고 네,
2: 송영길
0: 공수 취소 논란 이런 건 반대를 예, 하지만 그렇죠.
2: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는 이따 오면 직접 네. 물어보고요. 자 어쨌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의 흥행은 확실하게 보장된답니다. 자 1부 순서 마무리하고 2부로 돌아옵니다.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0: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2: 라디오 청취율 조사.
0: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2: 02.
0: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2: YTN 라디오.
0: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2: YTN 라디오.
0: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3: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3: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0: 어떻게 다르게?
3: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4: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0: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5: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1부에서 계속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용주 맥정치사회공소장, 하영 한겨레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전당대회 당대표 이야기 뭐 보안수사권 얘기 좀 했는데 전당대회 당대표만 뽑는 게 아니니까요. 뭐 청년 최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최고위원도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 뭐 당대표가 누군지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 개파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죠. 또 이게 뭐 친청이 몇 명이 되느냐, 친명이 몇 명이 되느냐 이런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6: 예.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그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면요. 친명계에서는 김용호, 박선은, 서미아, 이견태 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김용 전 민주연구 부원장이 있죠. 그다음에 친청계로 분류를 해도 되겠죠. 예. 예. 최민희 의원, 이성윤 의원, 한민수 의원이 이제 후보군이고요. 각각 출마 선언을 했거나 출마 선언이 임박해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5: 어쨌든 친명 의원이 더 많네요. 출마 선언을
6: 하는. 지금까지는 많고요. 다만 언론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친청계가 더 주목도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최민희 의원이나 이성윤,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애초부터 친청계로 분류되어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유력한 후보들은 또 따로 다르게 좀 분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예. 여기다가 또 만일 청년 최고를 뽑는다면 예. 또 누가 될지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6: 지금으로서는 정민철 전 정책부의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청년 최고위원 선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예. 같습니다. 예.
5: 그러니까 지금 김영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청년 최고로 아마 예. 추사표를 예. 던진 예. 것 같은데. 지금 하 기자 말한 것처럼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이 조금 낫지 않겠냐는 것은 최근에 많이 떴다. 예. 여러 가지 활약도 있습니다만.
6: 예. 그리고 픽이기도 하죠. 예.
5: 뭐 대통령이 샤라웃도 해줬고 예, 예, 예.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촉법이 정민철 아니냐.
7: 대표 촉법.
5: 뭐 그러면서 떴어. 예.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잠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봅시다. 조갑재 대표가 현 국민의힘 상황을 장동혁 친윤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 당을 납치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 의원이 부산을 기반으로 창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을 깨라. 이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갑재 씨 생각은 이거 지금 장동혁 대표를 내보낼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8: 뭐 가능성은 물론 이제 조갑재 이분이 이제 나름 그 보수가 좀 어떻게 좀 정도를 가야 된다는 나름의 예. 어떤 그 뭐 충정이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무슨 한동훈 의원이라든가 친한계가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고 결국 우리가 향후 보수의 주류는 우리가 갖고 가는 흐름이 분명한데 아니 왜 우리가 당을 나와서 딴집 살림을 차려야 되나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둘째는 보수가 과거 아시다시피 분당을 한 결과가 엄청나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전 해법이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 축구 찬바람 맞다가 결국은 나중에 또 어쩔 수 없이 같이 간 이런 그 경험 때문에 그 저 이 그런 경험 때문에라도 이 분당은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5: 예. 네. 그 아까 제가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비겁한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국민의힘도 그 원내 의원들이 장동혁 체제 관련해서 좀 비겁한 게 아닌가. 너무 몸을 사리고 있다.
7: 오래됐죠.
5: 네.
7: 비겁하죠. 오래됐고.
5: 근데 선거 때는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죠. 선거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말 안 하고 있잖아요.
7: 근데 일단 이제 장동혁 체제가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고 급속도로 무너진다면은 또 이빨을 드러내겠으나 사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윤 어게인이든 간에 강성 지지층의 어떤 지지를 뭐 사실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도 비슷해요. 강성 지지층한테 밑보이면 좌표 찍히고 그 안에서 국민의힘에서 의정활동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그 본인들의 역할 자체가 퇴색해지는 것 같아요. 눈치를 봐요. 이제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아주 시끄러운 소수의 눈치를 많이 본다.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예, 정치개혁이 필요해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장동혁 대표 사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못 내주는 것들 저는 그 자체가 비겁한 것 같아요. 당 살리려면 죽으라고 그냥 가서 장동혁 나가라 당신 안 나가면 이 국민의힘이 보수적은 어렵다 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들이 없다.
8: 저 거기 또 민주당이 저렇게 든든하게 밀어주지 않습니까?
7: 안 밀어요.
8: 아이 그
7: 제발 좀.
8: 아 근데 그게 저는 근데 여기서 본질은요. 결국은 이제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은 비슷한다 그러지만 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면은 뭐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상처도 있고 명픽이 많이 픽픽픽 떨어졌다 그래도 잘 보세요. 충청권, 그 다음에 강원, 인천, 경기. 주요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인천, 경기, 강원 누가 먹었습니까? 아 경기는 좀 그렇다 지금. 인천하고 강원 결국은 친명 먹었죠. 저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국민의힘 어떻게 됐습니까? 뭐 서울 지켰다고 하지만 서울 장동혁하고 완전히 거리두서 됐고요. 반대로 장동혁 개소식에 온 박형준 날라갔어요. 장동혁 이분이 저 선거에 도움 준 건 거의 없고 예. 선거 많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건 국민의힘의 당원 구조가 더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보다 훨씬 더 왜곡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 그리고 두 번째로 민주당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점에서 비겁도도 더하다 이제 이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건 뭐냐? 그 결과 지금 선거 한 달 선거 끝나고 한 달 동안 누렸던 일종의 국민의힘의 비정상적인 특수 이게 순식간에 팍 꺼졌어요. 지금 더군다나 우리한테 그래도 경상남도까지 주신 PK. 해서 굉장히 PK에서 다시 뜨나 했는데 지금 PK가 오늘 확 가라앉았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저는
5: 최근 여론조사.
8: 네 그렇죠. 예. 네 어차피 언급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예. 그래서 이런 걸 전체로 보면은 민심 이기는 그 정당은 없어요. 지지율은 깡패고 그래서 저는 결국에 가서는 민심 때문에 이 비겁한 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선택의 순간 모멘트 오브 트루스가 오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5: 강천호 위원 말이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렇게 비정상적이 오염됐으면 이거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물어도 압도적 찬성 나오겠죠. 그건 아니에요?
8: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국민의힘 우선 오염됐고 뭐 이랬다는 표현은 좀 그거는 좀 지나친 표현 같고
5: 예, 예, 예.
8: 아니면 이분들도 유 어게인 이분들도 뭐 꽉 그렇게 관 비정상적인 분들이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되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 부산 북갑에서 박민식 후보를 지지한 투표가 예. 15% 정도 나왔잖아요. 예. 대강 그러니까는 그냥 러프하게 국민의힘 전체 당원이나 지지층 한 15% 정도가 아 그래도 윤 어게인 내지
5: 될 것이다.
8: 그런데 예.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 15%는 예를 들어 박민식 후보 개인에 대한 어떤 호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의힘에 대한 전통 지지층 뭐 그 윤이 아니 윤여경이 아니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대신에 중도 보수가 벌써 40 한동훈 지지표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선거 끝나고 나서는 또 그분들이 더 돌아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5: 예.
8: 저는 그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믿고 있다는 그분들 더 숫자는 훨씬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예,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또 봐야 된다고 봅니다.
5: 하영 기자님,
6: 예.
5: 그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최근 여론조사가 P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락했어요. 그런데
6: 예.
5: 이게 일시적 현상인 건지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갈 건지 뭐 전재수 또 김상욱이 잘해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6: 일단 다음 주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여론조사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고
5: 예.
6: 추세적으로 한번 휘청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PK 지지율뿐만 아니라 TK도 연동이 되는지도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5: 예.
6: 예, 그렇게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수층 그러니까 특히나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5: 맞는 것 같다.
6: 예, 예. 예.
5: 그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계속 연일 대립하고 있는데
6: 예.
5: 원천적 이유는 뭡니까? 왜 싸우는 거예요?
6: 그러니까 12.3 계엄 비상계엄 당시 당일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사실 지금 그걸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복잡할 것 같고요.
5: 뭐 책에 써 있냐 안 써 있냐 뭐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6: 예. 이게 사실관계는 분명하고요. 분명하고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시각 그 시간 상황하고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하는 시각 상황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서 그건 좀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고 예. 다만 정치부 기자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안철수 의원이 당권을 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사실 울타리 밖에 있는 한동훈 의원은 먼 미래의 이야기고요. 예? 일단 울타리 안에 있는 안철수 의원은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있기 때문에 당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의원에 대한 비도정서가 국민의힘 내부에는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고려하자면 안철수 의원이 지금 한동훈 의원하고 각을 세우면서 아까 언급하셨던 강성지지층과도 소구력을 좀 강성지지층을 향해서 소구력을 좀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그러니까 예. 당권을 위해서 밖에 있는 한동훈을 견제한다?
6: 예.
7: 저는 한동훈에 대한 견제라기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기본적으로 기분이 좀 긁혔어요.
8: 맞아요.
7: 그러니까 본인 이제 추경호 대구시장 그러니까 내란 공조 동조 관련된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하면서 추경호가 그런 게 아니라 최초에 한 거는 한동훈이 당시에 대표하면서 당사를 모여라 했다. 이 증언을 하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이 나서서 뭔 소리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적 없다. 이제 때리니까 뭐 책에 써 있냐 어쩌냐 한동훈 의원이 썼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다 나온다 이런 논박에서 한 방 먹은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당시에 대표를 하면서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하고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죠. 저는 안철수 의원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그 부분에서 이제 저쪽 윤어긴 쪽에 점수를 따려는 증언이 아니었냐라고 저는 추측이 가는데 한 번 긁히니까. 이제는 바로 기자회견을 해서 한동훈 너 얼씬도 마 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사실 보면 이 흐름 자체가 그냥 감정적으로 삐졌어. 기분이 안 좋아.
8: 정확한 지적
7: 같습니다. 이 정도밖에 네. 저는 평가가 안 되지. 네. 이분이 네. 전략적으로 당대표에 네. 대한 행보를 위해서 한동훈 의원을 견제한다? 네. 아닌가. 아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요.
8: 저는 그러기엔 지금 타이밍도 그렇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흐름에 맞지 않아요. 지금 저는 재판에 가서 나름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좀 편 좀 들어주고 추경호 시장 편도 들어주면서 강성 지지층에 좀 소구하는 이런 측면이 이제 좀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 김에 그냥 약간 한동훈 이런 것도 좀 뭐랄까 좀 이제 그 너무 높이 올라간 거 좀 누르는 효과도 기대한 것 같은데 한동훈 쪽에서 이제 강하게 사실관계 바탕으로 나오니까 감정이 정말 상한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보면 저는 그 이게 좀 제일 좀 눈에 띄어요. 저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먼저 탄핵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억나실 거예요. 12월 7일 날 가장 먼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에 그때 탄핵하겠다고 들어간 사람은 본회의장 들어간 사람 딱 셋이에요.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입니다.
5: 예.
8: 그래서 그때 안철수 의원한테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 저 배신자 봤냐 예. 역시 원래 민주당에 있던 사람 와서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다고 엄청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도 안철수 의원은 아니 이게 맞다. 나라를 구하고 당을 구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고 계속 본인은 계속 탄핵한다고 갔습니다. 그걸 지금 전 국민이 기억하고 당선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과연 추경호 원내대표 조금 도움되는 말을 했다 그래서 동시에 한동훈을 디스했다 그래서 과연 그 본인의 그동안의 노선과 행적이 그것이 정말 확 뒤바뀌어 뭐냐 그 강성 지지층이 바로 받아줄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고 제가 오늘 안철수 의원하고 직접 통화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럼 기존의 탄핵이나 계엄에 대한 입장도 바꾸시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전혀 아니라고 네. 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계속 기존 노선 견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처영주 소장의 분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5: 네. 최근에 여야 정치인들 또 외곽에 있는 인사들 삐지고 잘 긁히네.
7: 아니
5: 왜 다 그런들 그래요?
7: 뭐 날이 더워져서 그러니 감정이 충만되나 봐.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좀 어른스럽게 네. 감정이 긁혀도 좀 참고 그러니까. 네. 한 번씩 쉬고 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 진짜 15년 전에 안철수를 기억해 봐라. 15년인가? 2011년도 그때 그 뭐 새정치 물결이 예. 있었죠. 아 이제 배터리가 다 된 거 같아요.
8: 근데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장동욱 대표가 이러면 좋아할 것 같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내 편 들어주네. 한동훈 까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자꾸 내 위치에 자꾸 자기가 들어오지? 왜 내 지금
5: 예 알겠어.
8: 거꾸로 뺐나 이런.
5: 자 그리고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징역 2년 선고. 그리고 명태균 씨는 아마 법정 구속된 것 같습니다.
6: 네, 예, 법정 구속됐습니다.
5: 예.
6: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좀 짚어보자면은요. 개혁소 유무에 상관이 없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오갔다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성립한다. 이것을 밝힌 겁니다. 예전에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이전 판결에서는 사실은 이 무상여론조사를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인 것인가 가지고 판결이 좀 엇갈렸었거든요.
5: 그게 김건희 씨 재판이었나요?
6: 김건희 씨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참고로 이번 재판부는 이진관 부장판사였습니다.
5: 예. 그리고 어쨌든 14번의 무상수수가 인정이 됨으로 해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예. 그럼 이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튀냐. 일단 오세훈 시장의 재판에도 불똥이 튈 수 있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유죄가 되면 지난번 대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6: 예.
5: 그러면 국가에서

0: 당시 국민의힘에 보조했던 한 450억 돈.
1: 예.
0: 그 돈을 국민의힘이 다 다시 국가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2: 선거법 관련이니까.
0: 예. 이 두 가지 물동이에요.
2: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가장 아플 것 같아요. 뭐 윤석열이야 지금 무기징역을 받아놓은 상태라 뭐 몇 년 더 받아봤자
0: 예.
2: 이거 뭐 강물에 조약돌 던지는 거라서 큰 논란일도 아니지만 국민의힘은 비상에 걸릴 수 있고 저는 이게 확정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한 400억, 450억 정도의 국고보조금 토해내야죠. 그러면 이제 당이 휘청거릴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씨가 아마 예언을 했던가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엔 당선이 되나? 나중에 그 법적으로 중간에 하차한다라고 명태균 씨가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예언이 실현될 수도 있는.
0: 뭐 SNS에 그런 식의 얘기는 많이 썼어요.
2: 아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예언이 실현되겠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예언을 실현하기 전에 법정 구속이 돼서 예, 아마 그 예언 실현은 감옥에서 받았죠.
0: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도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만 유죄가 나오면
2: 시장이 상실.
0: 시장 상실이니까. 예. 강철 의원님 어떻게 그 국민의힘 450까지 갈 거라고 봅니까 이 사건?
3: 글쎄요, 저는 이 오세훈 시장 건 좀 이건 다르다.
0: 오세훈 건 좀 다르다.
3: 좀 다르다고 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경우는 김한정 씨가 낸 것이고
0: 예.
3: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오세훈이 거기에 지시를 하고 다 알고 있었느냐.
0: 예.
3: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명태균 씨가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명확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만큼의 물증이나 이런 것을 저는 제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다른 문제겠지만
0: 그렇죠.
3: 네, 그런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그러니까 이 재판도 지금 1심이잖아요.
3: 그리고 또 같은 내용인데 김건희 여사는 이것 관해서 1심, 2심 모두 무죄를 무죄 받았단
0: 났으니까.
3: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심 판결하고 저는 2심 판결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이게 지금. 네.
0: 2심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구속이 됐습니다. 이 많은 법조인들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만 받아들여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많이 하던 구속이 됐어요. 아마 그 이게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다고 구속된 거죠.
2: 그러니까 증거인멸도 증거인멸이지만 사실 짧게 얘기하면 김태호 이분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중에 황태자 아니었어요?
0: 그렇죠. 왜 수사를 받지 않았냐고.
2: 나는 왜 궁금했어. 이 김태호가 빠졌다고.
1: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아주.
2: 그러니까 요리조리 미끄러져서 빠졌는데 이거는 솔직히 정진석 비서실장보다 훨씬 이분은 수사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구속이 좀 돼서 뭐 수사가 어떤 측면으로 좀 확산될지 좀 저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런 그 사건이다. 그렇게 좀 평가합니다.
0: 예. 마지막으로 조국 혁신당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자 조국 전 대표 걸그룹 리센드 멤버 원희의 무섭노 발언과 관련해서 결국 리센드를 겨냥한 적이 없다라고 다시 SNS에 글을 썼어요.
1: 예.
0: 관련해서 일주일에 일주일 동안 SNS에 한 30개 썼다고 하던데
1: 예.
0: 조국 전 대표의 뭐 SNS 정치라고 할까요? 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고 결국 이것 때문에 또 사과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 그 조급증에서 비롯됐다라는 게 이제 언론들의 해석이기도 하고 또 전당대회에서 합당 이슈가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에 대해서 어쨌거나 조국혁신당의 존재감,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야만이 이후 합당 과정에서도 그만큼의 지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SNS를 활발하게 한 것인데요. 그렇게 전망하는데요. 리센드는 이번에는 큰 실수했다. 이게 중론입니다. 야호 이것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0: 그런데 뭐 저도 이제 그냥 정치 평론가로 있을 때 조국 전 대표에게 충정 어린 마음으로 SNS 좀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2: 계정 폭파
0: 끊기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2: SNS도 중독이 되는데 그냥 산사에 휴대폰을 놔두고 들어가서 좀 많은 생각을 하시든지 조국 전 대표를 아끼는 참모들이 있다면 휴대폰 압수하세요.
3: 그러니까 저는 본질은 휴대폰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본인이 관심을 받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 성정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본인의 관심에 대한 끝없는 갈증.
0: 그러니까 SNS에 글을 쓰는 게 본인의 정치 인생에 도움이 지금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3: 도움이 안 되는데도 몸에 안 좋은 뭐 설탕 들어간 음료를 계속 마시면 안 되는 사람처럼 계속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할수록 근데 자해 행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분이 왜 평택에 나와가지고 기본적인 사실관계 예를 들어 40년 전에 시로 승격된 평택시를 평택
2: 주민 얘기라고 이제 선거를 끌어야 될 거만 해.
0: 우리 강철호 그게 그렇게 생각
3: 아니
0: 매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 그게 진짜 정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과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사안에 부응하는 정치인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2: 그래서 평택 시민들이 3등으로 선택을 한 거고
3: 그러니까
2: 거기에 대해서 그만하시고 네.
3: 아,
2: 저는 조국 전
3: 차라리 고향이 평택이 아니 저는 이 순간만큼은 평택 시민입니다. 아니 그렇게

0: 저는 유희동 그 의원이 이거 참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정치를 위해 평택을 선택한 사람과 평택을 위해 정치를 선택한 사람 중에 선택을 하시라는데, 아, 정말 이 조국 후보는 당시에 정치를 위해서 평택을 인위적으로 선택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관심 있었던 거는 연예인 말꼬리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에요.
1: 이해 갑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여 년에 대학교 처음 갔을 때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안동이라 그러니까 거기 군 아니야 이렇게 아 화가 얼마나 나지 안동 시대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거라고
2: 정기는 나와 뭐 더 화가 나는 거지 아무튼 조국 전 대표에게는 한 6개월간의 휴대폰을 따로 이제 뺏어서 보관하셔라
1: 아 오늘 조국 대표 SNS에 또 하나 올렸다
2: 또 올랐어요?
1: 스님에게 죽비 맞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고
2: 그러면은 산사로 들어가서
0: 아 맞네
2: 템스를 한 두세 달을 하셔라
0: 우리 저 서수장 텔레포시가 통한 거 같은데
2: 제가 이거 미호사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1: 그 이후에도 계속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그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을 놓고 또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 개혁신당 창당하고 가장 코너에 몰려 있다 지금 현재 시점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 제가 정의한 후보 부산시장 건은 저 이준석 대표가 쉽게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엮여 있는 게 정의한 후보 자체가 광역시장이었어요 기초도 아니라 광역은 대부분 정당에서 이게 지도부가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점 자체도 그렇고 관련 자체도 그렇고 저는 이준석 대표의 글 자체도 나는 국민의힘의 어떤 누가 뒤에서 추동했는지를 안다는 식에 썼단 말이에요. 사실관계를. 그러면 그 사실을 좀 미리 인지했던 거야? 라고
3: 그렇게도 가능하죠.
2: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냥 뭐 사과하고 이 사람을 뭐 법적 처벌하고 정계한테 시키고 해서 대 문제가 아니라서 이준석 정치인상의 최대 위기다. 저는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현재 구독자 수가 89만 8천 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90만 만들어주시고 올해 안으로 100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 마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1, 2부 마치고 3부에서 송영길 의원과 함께 돌아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이 된 지금도 많이 덥습니다.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열대야주의보도 함께 발효됐습니다. 실내 온도 시원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33.3도, 부산 28.9도, 광주 30.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남동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산과 강남에서도 사고 소식 들어왔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남대교부터 밀리고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구리 쪽은 가양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5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차로에서 차간 간격 좁게 지나고 있고,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포대교부터 정체고, 공항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성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에 도전한 인천 연수갑 성현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그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냈었을 텐데 네. 뭐 총선도 그렇고 지방선거죠. 지방선거도 그렇고 끝나고 네. 나서 또 당대표 선거 도전. 네, 그전에 뭐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네. 또 무죄로 방면됐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건강은 괜찮으시죠?
1: 네. 네.
0: 지역구는 어떠셨습니까? 보니까 지역구 행사도 많이 가시던데.
1: 네.
0: 많이 환영하고
1: 계십니까? 너무 고맙죠. 연수갑 지역 행사도 네. 제가 한 달 남짓 만에 왔는데 네.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서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송영길 의원뿐만이 아니고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또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도 출마선을 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왜 중요한지 또 왜 이 시점에서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네, 제가 감옥에 그 329일을 갇혀 있었는데 예. 갇히면서 많은 저 자신을 돌이켜보고 지난 정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이었던가 그 기간 동안 내가 나라의 발전과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2년 반 그 무도한 시대를 겪고 나니까 이재명 정부

0: 가 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임기 1년 채가 이제 막 지났는데 그 지난 1년 동안 우리 민주당의 모습이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아서
1: 예.
0: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1: 예. 그동안 민주 정권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 무도한 검찰 권력에 의해서
0: 네.
1: 부당하게 내가 감옥에 갔다. 지금 그런 생각이시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은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보안수사권에 관련해서 그 청와대 청와대가 아니죠. 이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검찰은 1g도 수사를 하면 안 된다. 다 뺏어야 된다. 그러면 그 의원님도 그이 무도한 검찰 권력에 당한 희생자이기 때문에
0: 네네.
1: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0: 저는 일관되게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보충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1: 이야,
0: 있습니다.
1: 요구권만으로.
0: 그래서
1: 예.
0: 보안수사 요구를 해서 안 들었을 때는 수사팀 교체 요구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아예 뭐 징계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보강을 해야 되고 특히 저는 중수청이 이제 출범하게 되니까 거기에 좀 수사 검사들을 많이 좀 유인해서
1: 예.
0: 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1: 네.
0: 이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보안수사 요건 가지고 마치 검찰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과장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소기소가 분리가 됐고 중수청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로 배석을 해서 완전히 이제 분리시켜
1: 예.
0: 놨잖아요. 그리고 인지수사나 수사 개시를 검찰이 할수 있는 게
1: 못하니까.
0: 아니니까 이제
1: 예.
0: 경찰이 했던 것을 이제 송치해서 가져와 기소해달라고 왔을 때 이걸로 기소하기는 부적합하고 뭔가 또 이번 광주 그 장윤기 사건처럼 이렇게 안매장 사건이 발생했을
1: 예.
0: 경우에 그 보안 측을 좀 논의하면 저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1: 그러니까 그 방금 왜 출마했는지 말씀하면서 그동안 1년이 조금 시원치 않았다. 민주당 내가. 아마 지금까지 보안수사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아마 그 문제에 포함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 정청래 대표 1년 동안 가장 문제가 어디 있었다고 보세요? 뭐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는 나와서 청와대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0: 소통은 이제 원내대표가 나오고 전혀 안된 것은 아니겠지만
1: 예
0: 기본적으로 이분이 자기 정치를 계속 한 거잖아요.
1: 자기
0: 자기는
1: 정치
0: 안 했다 그러지만
1: 예예예
0: 일단 대통령 선거 때도 왜 호남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야 될까요? 호남인들이 뭐 정청래 얼굴 보고 찍어줄까요? 어차피 다 지지할 텐데.
1: 다음 있을 전당대회 때문에 호남을
0: 그렇죠.
1: 돌았다
0: 당연히 그걸로
1: 예.
0: 보는 거죠. 아니 제가 박찬대 인천시장한테 들어봤더니 절대 호남으로 가지 마라 그랬대요.
1: 예.
0: 다른 데 돌아다니자 어려운데. 박찬대는 어려운데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다음 바로 당대표를 하려고 준비해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1: 예.
0: 사실상 같이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도 자기 연임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선거를 했다. 전체 승리보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제가 어제 의정부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보통 우리가 당내 경선을 할때 청와대 행정관이나 뭔 직책을 쓰려면 6개월 이상 근무된 것을 전제로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가 특보직을 한 800명인가 난발을 하면서 당대표 특보는 한 달, 두달 이런 기간 제한 없이 쓸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1: 예.
0: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게?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는 대통령 당선을 위해 당대표 특보나 이런 걸 많이 뭐 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도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한테 특보 자격을 줘서 그걸 홍보하게 한다는 것은 그의 말 자체가 불공정이 아닌가 생각이
1: 자기
0: 들고
1: 정치. 자기 정치는 뭐,
0: 사실상 연임을 위해서 자기 조직을 힘께서 얼마나 뛰었습니까?
1: 예.
0: 전라남북도 특히. 그건 뭐 이따 이제 당대표 토론하면 내가 생생한 사례를
1: 아하.
0: 가져와서 보여주려고 그래요. 정청래
1: 알겠습니다. 예.
0: 후보님한테.
1: 박찬대 지금 인천시장하고도 소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면 지난 지방선거 때이 인천 연수가 박찬대 시장이 따로 생각해 둔 사람이 있어서 송영길 안 된다. 이런 류의 평론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소문도 많이 돌았고. 그 얘기 한번 여쭤보셨습니까? 박찬대 시장한테.
0: 그때 박찬대 시장 아무래도 박남춘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었죠. 그래도 친한 관계였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조정이 잘 됐습니다.
1: 잘 돼서. 예. 여쭤본 거는 이제 이 조정이 잘 안 되면 어떡하느냐. 또 한쪽에서는 정청래 당시 대표가 송영길 후보 못 들어오게 하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 그런 건 아니고.
0: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1: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귀국 당일날 비공개 만찬 회동이 좀 뒤늦게 밝혀졌는데 이것 가지고도 뭐 추측 전언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때 어떤 얘기 나와서 살짝 여기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0: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짜 모든 방송에 대통령과 만남은 NCND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 예, 예.
0: 사실 그게 알려진 게 별로 조선일보가 어떻게 알아서 그걸 보도를 한 바람에 알려지게 된 건데
1: 예.
0: 이해해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이심 예. 송심으로.
1: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다시 제가 뭐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0: 예, 예.
1: 궁금한 걸 여쭙지 않을 수 없어서
0: 예.
1: 송영길 대표가 끝까지 완주하느냐 뭐 네. 페이스메이커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완주합니다.
1: 끝까지 완주하고 예, 예. 예.
0: 완주하고 이게 결선 투표제가 도입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선호 투표도 결선 투표 일종이니까 사표 방지 심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1: 예.
0: 누구든지 송영길, 김민석, 정천을 찍고 싶은 사람 찍으면 세 사람이 호각지세가 되면 누구도 1차 투표에서 5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1: 예.
0: 그럼 어찌됐건 선호투표든 결선투표든 되게 되면 그때 다 필요한 사람끼리 연합이 되는 거니까 마음 놓고 송영길 찍을 수 있다.
1: 예.
0: 이걸 강조하고
1: 그럼
0: 싶습니다.
1: 선호투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겁니까?
0: 예, 저는 처음부터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내부에서 반발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는 정청래 후보께서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봅니다.
1: 예.
0: 왜 그러냐면 이 더운데 또 대의원들을 불러서 대회를 또 합니까? 어디 장소는 구해놨습니까?
1: 예.
0: 이 8월 17일 날 우리가 마지막 대회를 할 텐데 그리고 1인 1표제가 도입돼서 중앙 대의원들에게 무슨 페이버가 있어요?
1: 예.
0: 대의원 안 하겠다는 데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경상도 쪽은? 아무런 뭐가 없잖아요. 대의원 해봤자
1: 예.
0: 자기가 어떤 자부심이 없잖아요.
1: 30년
0: 민주당을 위해 싸워 그 어려운 지역에 해왔던 당원들이나 6개월 전에 1,000원씩 내고 들어온 당원이 똑같은 1인 1표이기 예. 때문에 중앙당 대의원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1, 2등을 가지고 일주일 후 정도 걸린다는 거
1: 시간이 걸리겠죠.
0: 그 기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극심한 분열과
1: 네.
0: 벌어지겠어요.
1: 네가티브가 있겠죠.
0: 네가티브가. 뭔가 또 이상한 걸 터뜨리고 해서 뭔 반전을
1: 있습니다.
0: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차라리 세 사람이 하다가 정확하게 해버리면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그대로 당심을 이렇게 정리하는 너무나 효율적인 제도가 아닌가
1: 예,
0: 생각합니다.
1: 예. 자 끝까지 완주한다고 하셨으니까
0: 네.
1: 그 뭐 중진 의원에 당대표도 한번 해보셨고
0: 네.
1: 다시 한번 당대표 도전하는 것은 이번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0: 네.
1: 결국은 발판을 삼아서 대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0: 네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을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 재창출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 예.
0: 이 총선 승리가 과연 어떤 얼굴로 치러될 것인가 저는 정청래 의원께서 열심히 했다고 하시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저는 필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지방선거?
0: 아니 이번 정청래 당대표 체제로
1: 총선을 치르면
0: 예, 필패다. 예. 제가 어떤 친문 의원들 몇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친문 의원들이 이제 서운함을 표시하죠.
1: 예.
0: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뭐 저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일부 표시하지만 자기들끼리 상의해 보면 도저히 정청래 대표 얼굴로는 자기들도 떨어지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송영길 후보가 좀 다 포용하는 걸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그만큼 객관적으로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1: 그런데 뭐 지금은 약간 하락했다고 합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높았지 않습니까?
0: 네.
1: 당 지지율보다 훨씬 상회했었고
0: 네.
1: 그래서 처음에는 뭐 16대 뭐 15대 1이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0: 그렇습니다.
1: 또 지금 뭐 무역 수지도 워낙 좋고 뭐 주가도 좋고 역대 최고 수출을 계속 갱신하고 있고 국가 성장률도 뭐 다른 기관에서 뭐 국제 기관에서 한 거 보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고 그런데 이들어가면 총선 참패다 그런 예측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결국은 당 지도부의
0: 그렇습니다.
1: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아니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온전히 수용해서 그걸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1: 못 받침해주니까.
0: 억박자를 내기 때문에
1: 아, 네.
0: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대구도 지고 서울도

0: 뭐 그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뭐저 개인에 대한 뭐 투정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공정하게 좀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뉴스 공장 정도 되면 이제 가장 그 영향력이 큰 매체로 성장했는데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 조선일보를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게 다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김어준 씨나 최욱 씨나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 당내 선거에 대해서 더 영향이 더 커진다. 이건 뭐꼭 진보뿐만이 아니고 보수도 마찬가지겠죠. 보수 유튜버들도.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긴 한데 정치권이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 쫓아가면 되겠느냐 이런 지적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권이 반성할 부분도 있을 거고.
0: 그렇습니다. 예, 그게 너무 끌려다니는 모습도 적정한 그 긴장과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이 문제는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지적이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런데
0: 그렇습니다. 이번에 근데
1: 예.
0: 뉴스 공장에서 출연 요청이 와서 나가보려고 그러는데
1: 나오시죠.
0: 예, 김민석 후보님 한번 나가셨고.
1: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런 거대 유튜버를 비판하면 바로 또 역공이 들어오니까 함부로 용기를 내기가 또 어렵고 그래서 또좀 악순환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를 그 비난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 변희재 씨랑 왜 손잡았느냐, 소나무당을 도대체 만들었느냐 이런 비판도 합니다. 뭐 물론 당을 스스로 해체하고 이제 민주당으로 오셨습니다만.
0: 아니 아시다시피 지난번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옥중 출마를 통해 뭔가 이 검찰 권력과 싸울 수 있는 스피커를 얻어야 되려면 출마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저를 공천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당에 부담을 덜기 위해 스스로 탈당한 사람이 거기 요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이 정치 검찰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로서 만들어진 거죠. 그때 저는 감옥에 있어서 변희재 씨가 참여한지도 몰랐고 나중에 뭐 서령원 씨라는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6억의 부채를 제가 나와서 다 갚았어요. 그리고 왜 손잡았느냐? 그때는 가장 윤석열과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했고 입장이 바뀌어서서 지금 이제 손절하고 탈당한 거죠.
1: 아까 전준희 문제 이야기하면서 선호투표제는 뭐 충분히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가 청년 최고 문제입니다. 지금 청년 최고 문제는 김미석 전 총리는 찬성하는 것 같고 친청계에서는 반대하는 것 같거든요.
0: 왜 반대하죠? 그게 당헌당규 개정 사안이라.
1: 반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개정하면서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1: 그러니까
0: 싶은데.
1: 송영길 대표님은
0: 저는 찬성합니다.
1: 찬성한다. 아까 뭐 김보미 전 강진구의 의장도 얘기해 줬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30대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 풀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도 청년 최고를 들어와야 된다. 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이죠.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요 제도 말고 또 이 30대한테 민주당이 다시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제가 출마 기자회견에 밝혔습니다만 일단 10만 장보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10만 명의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에 1년 동안 파견을 해서 정말 프론티어 정신을 북돋고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이거를 제가 제안했고요. 또 하나는 기숙사의 지금 수용률이 20%인데 이걸 50%까지 높여보자 지원을 통해 그리고 청년주택 5만 호를 서울 중심부에 공급을 해보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또 함께 우리 청년 2030 없이는 2030년 대선 없다 이런 각오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2030으로 임명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 근데 김보미 전 강진구 의장이 어제 뭐 정청래 대표를 많이 비판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 화염병 짱돌 들고 있던 그386 세대가 민주당이 중시되면 어떡하냐 그런 비판도 했어요. 송 대표님도 거기 포함되시니까 조금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0: 나는 뭐 짱돌 이것만 든게 아니라 물병도 들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또 경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끊임없이 진화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김보미 청년 입장에서 당연히 저런 비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스스로 또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1: 방금 뭐 물병을 던져 이런 말씀 하셨는데 최근에 그 송영길 대표님 전 대표님을 흉내는 친구들이 네. 엄청 많아졌습니다.
0: 네, 물병 이야기를 많이 하고
1: 있는데. 이상민, 박영식 이런 분들인데 보셨어요?
0: 네, 봤습니다.
1: 아, 정말 그 하면 할수록 똑같이 느껴져서 저도 좀 자주 보는데 너무 재밌게 이제 보고 네. 있습니다. 예.

0: 아, 자, 그리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총리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저는 지금 당장에 조국혁신당 합당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합당해가지고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아도 20, 30대가 외면하고 있는데 합당을 통해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당보다는 저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재 20명에서 10명 국회의원 되도록 만들면 12명의 지금 의원을 가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진보적 영역에 자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안별로 연대하고 총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합당 여부는 그때 상황을 뭐 판단해야겠지만 저는 그때는 선거 연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대선 때 가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한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서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가 도입되면 사실 억지로 합당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 나와가지고 경쟁하다가 나중에 결선 투표에서 통합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면은 총선 전에도 합당이 안될 수도 있다. 합당 반대한다 이 말씀이네요.
1: 제가 반대하기보다는 그 조국혁신당과 우리 당에 달려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과연 자기들이 그런 합당의 준비가 돼
0: 돼 있는가?
1: 있는가 맨날 DNA 따지고 그러던 분들이고 20, 30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정리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뭔가 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통해 20, 30대에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당에 우리가 동의를 하는
0: 그러니까
1: 거지.
0: 지금 20대
1: 합당했다가 20, 30대가 더 멀어지게 되면 그거는 자기 모순이잖아요.
0: 지금 뭐 20대, 20, 30대 특히 20대는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1: 네,
0: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지금 최고위원 도전한다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합당을 안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1: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0: 그럼
1: 있습니다.
0: 앞으로도 합당을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또뭐 분열되면 또 진다 뭐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 나온 겁니다. 저는 최민희 의원님 같이 생각하는 세력과의 정책적 경쟁이잖아요. 시각의 경쟁인데 그걸 우리 당원들께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손을 들어줘서 최민희 의원님 같은 분들이 주류가 돼서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를 장악하면 저는 총선 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총선이 망할 수도 있다.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호남에 이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꼭뭐 호남뿐만 아니고 충청하고 또 연계되는 것인데 이제 국민의힘하고 보수 언론에서는 이게 뭐 역차별 아니냐 이런 또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후보님 출마 회견 보면 당의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의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이 메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 말씀이겠죠?
1: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수토인 전기와 물과 토지와 사람인데 일단 전기 문제 공급도 중요한 과제가 있고요. SMR 부품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군 비행장을 이전해야 되는데 예전보다 빨리 이전했을 때 공군 전력을 어디다 그러면 할 거냐. 무안공항의 통합 문제도 시간이 걸릴 거고 여러 가지 거기도 미군 부대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이 행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챙긴다 그랬으니까 저희 제도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의 특위를 만들어서 같이 당정 협의를 통해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0: 정청래 대표가 호남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다 준비했던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 글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아쉬운 게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에
0: 했죠.
1: 따라서 그래서 원전이 왜 중요한지 제가 그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부딪혔잖아요. 저도 장기적으로 탈원전이 필요하지만 핵융합발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서로 동맹군이 돼서 탈석탄, 탈LNG를 먼저 해야 된다 이걸 주장했고 특히 신고리 오리코기 이후에 신한울 3, 4호기는 이미 결정이 돼서 약 7천억 이상의 매몰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취소한다는 것은 행정소송에서도 정부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는데 그걸 끝까지 안 해서 5년 동안 안 해버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다시 재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탈원전 속도 조절만 우리가 제대로 했어도 지난 대선에 쉽게 질 사건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0: 이번에 뭐 메가 프로젝트에서는 전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1: 네.
0: 원전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1: 네.
0: 말씀하신 것 같고요.
1: 네.
0: 구체적 공약 사항 한번 여쭤볼게요. 그주

0: 주택 시장의 불길을 확실히 잡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뭐 지금 지방은 사실 미분양도 많고 뭐 부동산이 많이 뛰지 않은 상태인데 이 말씀한 건 아마 서울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서울에 공급할 땅이 있습니까?
1: 당장 용산부터 있습니다. 처짐이 있고.
0: 용산 미군기지 말씀하신 겁니까?
1: 용산 미군기도 그렇고 현재 국제무지구 15만 평이 있습니다. 거기가 코레일이 한 70% 이상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각 캠퍼스에 있는 부지를 활용을 해서 저는 기숙사 비율을 높이자 50%까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인천에도 그런 부지가 많이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게 공급의 타임 지체가 있잖아요. 한 4, 5년, 3, 4년 이게 걸리기 때문에 저는 모듈료 주택법을 통과시켜서 신속한 시기에 이 주택 공급이 되도록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하려면 모듈료 주택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 민주당이 뭐 최근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청년을 강조는 해왔습니다. 네. 그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민주당의 추측 지지층은 40대 50대거든요. 근데 40대 50대들한테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뭔 혜택을 줬느냐. 늘 말하면 뭐 신혼부부, 청년, 여성, 노인만 얘기한다. 그래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 50대는 늘 외면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40, 50대, 60대한테 핵심 문제가 20, 30대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 내 자녀들이 취준생이 돼가지고 직장을 먹고 집에서 캥거루처럼 앉아있으면 얼마나 50대, 60대 우리 40, 50대 이런 아빠들, 엄마들이 힘들겠어요. 저는 20, 30대의 프로젝트가 40, 50대가 분리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시간을 착각해서 3분 더 남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끝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중요한 게 몇 개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4: 나비엔.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0: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4: 워킷 워킷 안전화.
1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네, 전국적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남부 지방에서는 지역에 따라 폭염 경보까지 내려진 경우도 있는데요.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터.
4: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YTN 뉴스 FM 전용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채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미래와 청년, 지방과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범정부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더 비싸고 이 때문에 국제 경쟁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설명에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선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법 등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구성원의 8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내년 사측과의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 조건 등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측도 조합과 미팅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19일 만에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당 대표가 되겠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이 시대 정신이라면서 앞으로도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이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탄핵 의혹과 관련해 끝내 병적 기록부 공개를 거부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방부가 장관의 병적 기록을 공개하면 더 오해를 키울 거라고 거부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같은 당 중진 의원들과 만나 사실상 민주당과의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중진 12명과 50분 정도 비공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의 대체적 생각은 선관위 특검에 야당 추천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과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거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검찰의 예외적 보안수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합니다. 홍 의원은 오늘 SNS에 장에 구더기가 생기는 정도의 일이라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찬성하겠지만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들고 범죄자가 범망을 피할 가능성이 커지는 일이기에 반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3.3도, 습도는 57%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한국일보제 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7: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8: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0: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1: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지난 7일이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온라인에서 허위거나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막겠다.
2: 땡땡 식당 조심하세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그래서 아주 싼 재료만 쓰는 곳입니다. 최근 식중독도 그거랑 관련 있단 말이 있어요.
3: 이 병원도 난리 났습니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는데 휴지하고 있대요. 내부자한테 들은 정보입니다.
4: 저기 나 자주 가던 데인데 이거 공유해야겠다.
1: 온라인에서 이런 글을 봤다 생각해보죠. 심지어 내가 가던 식당, 가족이 다니던 병원이라면 설마 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5: SNS에 올라온 식당과 병원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 확인 결과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네? 가짜라고요? 너무 그럴듯했는데?
1: 사실 그동안 이런 허위 정보가 아무런 법적 책임 없이 방치돼 왔던 건 아닙니다. 해당 정보로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명예훼손죄, 가게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선거법 위반, 이런 식으로 기존 법 안에서도 처벌은 이루어져 왔죠. 그렇다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4: 아니, 그럼 친구들끼리 썰푸는 단톡방도 조심해야 하나?
5: 아니, 누가 나 마음에 안 든다고 허위 정보입니다. 신고부터 하면 나 어떡해? 내 아이디 바로 삭제되는 거야?
4: 그런데 그게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 건데?
1: 과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댓글이나 단톡방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기존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꼭 알아둬야 할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1: 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이 됐습니다. 자,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존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0: 달라진 부분의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1: 예,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허위 정보를 처벌하는 법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는 과정 자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막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들이 허위 조작 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노출 제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무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기존에도 허위 정보로 피해가 생기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만으로는 부족했던 어떤 부분을 채우는, 뭐 보완하는 취지인 건지, 기존 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지점은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1: 물론 기존에도 허위 정보로 피해를 입히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개정은 허위 조작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이 신고를 받아 조기에 대응하도록 하고 반복적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0: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데 집중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그전 단계, 애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개정안에서 말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 이게 뭡니까? 어디까지가 단순 의문 제기나 뭐 불만 제기 거고, 어디부터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으로 문제까지 될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알려주시죠.
1: 법에서 말하는 허위 조작 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틀린 정보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또 기사 내용에 근거한 단순한 의문 제기나 의견 표현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리거나 이미 허위로 확인된 내용을 반복해서 유포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풍자나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 네, 그러면 허위 정보 피해가 생겼을 때 기존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책임과는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상 책임까지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다, 이거 같은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조치들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1: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기존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동시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조작 정보 유통과 관련된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수익을 얻으며 허위 조작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까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0: 근데 여기서 민감한 쟁점 중에 하나가, 자,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 이거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사법 당국의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들이 존재하잖아요. 물론 오래 걸리긴 하지만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사전적으로 미리 예방을 하겠다, 이런 거라면은 이 판단 주체가 누군지 거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플랫폼이 자체 정책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건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또 여기서 만약에 잘 걸러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사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법에서 가장 위험한 법적 빈틈 뭐라고 보십니까?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1차 판단을 민간 플랫폼이 하게 되는데 플랫폼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게시물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플랫폼마다 운영 기준이 달라 같은 게시물이라도 어떤 곳에서는 삭제되고 다른 곳에서는 그대로 남을 수도 있어 이용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위축효과 또는 대리검열 가능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0: 네, 위축효과 또는 대리검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 또 있어요. 소송전이 난무할 수 있다. 마음에 안 드는 보도나 게시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법조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떤 유형의 분쟁이나 소송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1: 예,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 전에도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글을 블라인드 처리 요청해서 블라인드가 되었다가 추후에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공개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기업이나 공인, 정치인 등이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게시글이나 보도를 문제 삼아 먼저 삭제를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전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역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기업이나 권력 집단이 언론의 입막음을 위해 일단 민사소송부터 제기하자라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0: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사례들 실제 많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예전보다 구제받을 길이 좀 넓어졌다 또는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1: 예전보다 구제 수단은 분명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명예훼손 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플랫폼 신고를 통해 신속한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이른바 사이버 레카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연예인의 활동 중단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일반 손해배상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중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유명 연예인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유튜버 채널 운영자의 경우 이제는 법 개정으로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 특정 요건 하에 가중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0: 그렇죠. 사실 이런 법의 미비점이 이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명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뭐 기업들에 대한 공익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마다 만약에 지금 이 법을 활용을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고 하면 굉장한 입막음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명예훼손죄 처벌은 처벌 수위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죠. 반복적으로 게재를 하거나 아니면 인신공격적인 어떤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것이 더 무섭다. 특히 이제 기업을 상대로 그런 소송을 당했을 때 이거 여기에서 오는 그 공포감이 엄청 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사실을 인터넷상으로 밝혔다 또는 뭐 언론에 제보를 해서 밝혔다 했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섯 배로 부풀려 가지고 소송 제기를 하면서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가 들어오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소송 조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 법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갈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실무적인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워낙 SNS가 발달을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또 법적으로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1: 예를 들어 독일은 2017년 네트워크 집행법을 도입해 명백히 불법인 게시물은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내용은 EU 디지털 서비스법 체계로 흡수됐지만 독일은 일찍부터 플랫폼의 적극적인 삭제 의무를 강조했던 나라로 평가됩니다. 이와 달리 싱가포르는 온라인 허위 정보 및 조작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정보에 대해 정정 공지 명령이나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 확산을 빠르게 막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정부에 너무 큰 권한이 집중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이들 제도의 중간 정도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상은의 삶은 여행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0: 다짐입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낮에는 밖에 잠시 서 있기만 해도 바로 땀이 나는 날씨였는데요. 아직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서울 32.5도, 광주 29.5도, 제주 30도 나타났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함께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 더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날 예정입니다. 강남과 송파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올림픽대교에서 천호대교 구간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포대교부터 밀리고 공항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방향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내려가는 길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10분 전에 난 사고라서 시간 더 필요하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일산 쪽은 반포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동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구미 하이패스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자, 이번 북중미 월드컵 4강전에 메시와 케인, 음바페, 야말 등 세계 축구의 현재를 지배하는 슈퍼스타들이 총출동합니다. 득점왕도 이들 가운데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2: 프랑스 음바페 대 스페인 야말. 4강 첫 경기는 세계 축구의 현재와 미래 간 맞대결입니다. 2018년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4골을 넣어 명플레이어 상을 받은 음바페는 2022년엔 8골을 터뜨려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8골 터뜨려 2개 대회 연속 타이틀 획득을 노립니다. 신성 야말은 월드컵 데뷔골로 스페인 역대 월드컵 최연소 득점자 2위에 올랐습니다. 아직 득점력이 아쉽지만 18살인 그에게 4강전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앙숙인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대결은 축구의 신 메시와 득점기계 케인이 이끕니다. 메시는 39살에도 불구하고 경기 때마다 새 기록들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8번이나 골망을 흔들며 월드컵 토너먼트 역대 최다 출전 기록까지 갈아치웠는데 잉글랜드를 상대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강팀을 상대로 경기를 치르는 건 언제나 특별한 일입니다. 잉글랜드를 상대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기가 될 겁니다. 월드컵 준결승전이니까요.
2: 2018 러시아 대회 메시 득점왕 선수입니다. 출신인 케인은 이번 대회 6골로 득점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1966년 우승 이후 60년 만에 축구 종가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그의 어깨에 달렸습니다.
3: 우리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을 다 발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결승전에 진출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싶다면 말이죠. 해리 케인 선수입니다.
2: 이번 4강전은 별들의 전쟁일 뿐 아니라 모두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팀들 간의 진검 승부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1: 프로축구 전북이 구단 유수팀인 전주 영생고 미드필더 김예건과 정식 프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전북 구단은 김예건과의 프로계약 사실을 알리며 고등학교 재학 중에 준프로에서 정식 프로로 전환된 사례는 구단 역사상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준프로 계약을 맺고 전북 N팀에 데뷔해 K3 리그 성인 무대에 오른 김예건은 모두 11경기에 출전해 프리킥골을 포함한 3골을 터뜨렸습니다. 김예건은 지난 4일 강원과의 16라운드를 통해 1군 데뷔전을 치렀고 지난 11일 울산과의 경기에선 1군 데뷔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김지영과 유혜란이 유럽에서 열린 미국 프로골프 투어에서 동반 우승했습니다. 김지영은 PGA 투어와 DP 월드 투어가 함께 주관한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최종 합계 17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우승 이후 33개월 만에 통상 4승째로 올렸습니다. 앞서 유혜란은 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연장 승부 끝에 캐나다의 앤더슨을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유혜란은 이로써 2주 전 KPGA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2회 연속 메이저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4: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이어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점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시간당 20에서 5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고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강릉 34도, 대전 32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예년보다 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1: 네,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 이어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강간 등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등 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 범행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장윤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지난 공판에서 보류했던 강간 살인 등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한 재판에선 범행 당시 영상의 증거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영상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태연이 세탁소와 미용실을 들린 장 씨의 행적 등이 담겼습니다. 장 씨의 잔혹한 범행 모습엔 피해자 측도 잠시 퇴정했습니다.
3: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를 특정하고 타겟팅 삼아서 이제 여러 차례 멈춰가면서 피해자를 동선을 확인하고 최종 범행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고요.
2: 법원은 장윤기의 다음 재판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장윤기 주변인과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0: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2차 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품도 유족의 동의 없이 폐기된 상황에선 어떤 조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며 실체적 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경찰의 가족, 가해자가 일반인의 가족이었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은폐했겠냐며 조직을 지키는 게 억울하게 숨진 아이와 관련한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재판부를 향해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며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부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당시 강력 팀장과 팀원 등 총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구속된 장윤기 사건 담당 강력 팀장을 포함해 수사팀원, 광주경찰서 형사과와 또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 관계자 등 7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 검찰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며 속도를 내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잇따라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1: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부 예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 채 또다시 법력권 단독으로 문을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계속됐습니다. 보안수사권은 박탈하되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보완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5: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6: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증거라든가 다 전자화해서 다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4: 다만 비공개 회의에선 법사위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열어두자고 제안한 건데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보안수사 폐지에 대한 당내 신중론은 추가 입법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한해 검찰 보안수사권을 남겨두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제한적 존치를 담은 개정안 발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7: 장애인 여성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6: 더불어민주당
7: 수사
6: 의원입니다.
7: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4: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존치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일부 당권주자도 신중론에 가세했습니다.
8: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 사건 이런 것에 국한해서라도
6: 더불어민주당
8: 보안 수사권은 놔두는 게 좀 필요하겠다.
4: 민주당은 일단 추가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입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잇따르는 이견 속 일부 격론도 예상되는데 아직은 전면 폐지라는 큰 방향은 유지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별도 법안을 발의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1: 다만 국회 보이콧 기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9: 보안수사권 졸속 폐지,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양손에 피켓을 들고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대응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맞댄 겁니다.
10: 보안수사권 집행하자! 집행하자! 집행하자! 집행하자!
9: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맞서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보이콧을 풀고 법사위를 비롯해 향후 상임위에 참여할지는 사실상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대안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정작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11: 특별한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6: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11: 원내대표께 일임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9: 당분간은 장외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은 물론 40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소환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12: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2: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9: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당시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13: 대부분의 사람들은
6: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3: 보안수사권이 없어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14: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2: 국민의힘은 내일 외부 전문

0: 15.4% 하락한 184만 5천 원에 마감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10.7% 하락하는 등 대형주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85% 내린 7,411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낙폭이 커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장중 하락세는 더 가팔라지며 지수는 한때 6,783까지 폭락했고 8.95% 내린 6,80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올해로 7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는 역대 13번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발동된 겁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이 3조 8천억 원가량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재부각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반도체 주 자체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1: 펀더멘털 훼손과
2: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입니다.
1: 장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외 매크로적인 이슈들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에 4.55% 내린 799로 마감하며 800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1,400원대로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재심화 등으로 상승하며 주간 거래 종가 1,503.4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과 연계한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5시 이후 뉴욕 증시에 잇따라 출시됩니다. 미국 투자 운용사인 렉스쉐어즈의 오기석 아시아사업 대표는 YTN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모든 하이닉스 ADR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은 한국 시각 14일 오후 5시부터 거래가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렉스쉐어즈 외에도 레버리지 쉐어즈, 그래나이트 쉐어즈, 프로쉐어즈, 코기펀즈 등 미국 ETF 운용사들도 뉴욕 증시에 SK하이닉스 ADR과 연계한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미국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AI 열풍 이면엔 올해에만 수백조 원의 빚을 끌어다 쓴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4: 막대한 부채 위에서 지어지는 거대한 AI 제국을 향해 시장의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5: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이 최근 37조 원 규모 회사채를 찍어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대규모 빚내기입니다. 투자자들 반응은 싸늘했고 불과 석 달 전보다 청약 경쟁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서버의 수명은 고작 3년 안팎입니다. 게다가 막대한 열을 식힐 냉각 장치와 전력망 구축 비용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만으로는 이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결국 올해 빅테크 6곳이 발행한 채권만 274조 원으로 미국 전체 채권 시장의 15%를 집어삼켰습니다. 무리한 AI 인프라 투자는 부메랑이 됐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던 오라클은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해 신용 등급이 정크본드 직전까지 떨어졌습니다.
2: AI 거품은 단순히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얼마나 과열됐는가이며 분명한 현재 과열 상태입니다. 미국 투자 자문사 수석 전략가입니다.
5: AI가 가져다주는 실적 깜짝 쇼는 막바지에 달했다고 경고합니다. 눈높이가 한껏 높아진 시장은 이제 빌린 돈을 갚을 진짜 수익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각자 도생도 치열해 메타는 비싼 외부 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당장 9월부터 자체 AI 칩 양산에 돌입하며 비용 절감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2: 이제는 확실한 가치를 창출할 곳에만 냉정하게 집중하고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세바스찬 웨어 글로벌 컨설팅사 AI 책임자입니다.
5: 과거 인터넷 혁명 당시 수많은 통신망 기업들이 빚더미에 앉으며 쓰러졌고 그 인프라 위에서 지금의 거대 IT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빅테크 기업들 역시 냉혹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을 증명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극심한 폭염 속에 주말 사이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4: 일요일 기준으로 80명대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80명을 넘긴 건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0: 온열 질환자는 지난 일요일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모두 88명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명, 서울 9명, 충남 8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짓게 된 토요일 온열 질환자 숫자인 115명보다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올해 들어 8명 넘게 온열 질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주말 두 차례뿐입니다. 실제 주말 이틀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숫자는 올해 전체 환자 숫자의 27%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30%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노약자들이 야외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더위 속에서 가벼운 어지럼증, 두통 등이 찾아온다면 방치하지 말고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해야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충남에서는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3: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차광막 끝이 없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잡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추 수확을 앞두고 농사일에 나섰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로 일에 익숙한 농민조차 좀처럼 견디기 힘듭니다.
4: 아, 힘들죠. 엄청 힘들죠, 지금. 그러니까 그
5: 나이 드신 농가 주인입니다.
4: 나이가 많이 먹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저항력이 없으니까 진짜 뜨거운 때는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3: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씨에 밀폐된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6: 멜론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우스 내부가 얼마나 더운지 10분 동안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온도계는 46도를 넘어섰습니다.
3: 이처럼 가혹한 작업 환경 속에서 결국 충남 지역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발견 당시 체온이 무려 42도까지 치솟아 있었고 사후 강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돼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는 대표적인 급성 응급질환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처럼 고온다습한 밀폐 환경에서 장시간 육체 노동을 지속할 경우 의식저하나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단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염 속 농사일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합니다.
7: 작업할 때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농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작업할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3: 전문가들은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특보 발령 시 고령층의 하우스 작업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중국으로 향한 9호 태풍 바비가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중국 칭다오 남서쪽 육상에서 열대 저압으로 약화했습니다. 태풍은 열대 저압으로 약화했지만 이 방향을 북동쪽으로 틀어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북한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남긴 수증기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모레까지 우리나라에도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120mm 이상, 강원 북부에는 100mm 이상, 수도권에는 최대 100mm, 충청과 전북에도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전 대표 출마로 당권 레이스는 5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는데 개파 갈등 속 룰 세팅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약속했습니다.
9: 오직 민심,
10: 정청래 오직 전 더불어민주당
9: 당신만
10: 대표입니다.
9: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8: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자신은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다며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이재명이었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 후사를 실천해 온 저 정청래입니다.
8: 정 전 대표의 연임 도전 공식화로 민주당 당권 레이스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김보미 등 4명 주자를 더해 5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는 이기는 민주당을 강조하며 당대표 교체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방선거 지위를 제대로 못해 생긴 아쉬움을 2년 뒤 총선에서 남겨선 안 된다며 당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당과 정부, 대한민국이 함께 흔들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며 외교 안보 전문성 행보를 이어갔고 고민정 의원은 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당심을 파고들었습니다. 후보들의 젠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전당대회 규칙 확정은 선호 투표제와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둘러싼 개파 갈등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논의를 이어온 당 지도부는 좀 더 수기를 거치자며 최종 결정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 후보 등록은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공식 일정 시작을 코앞에 두고 룰 세팅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둘러싼 공방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가세했습니다.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범보수 진영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1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사실상 공개 저격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을 당사로 먼저 모은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는 안철수 의원의 최근 법적 증언에 힘을 실으면서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12: 개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치를 위해 이용하는
13: 사람은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12: 특히 자신의 분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해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11: 안철수 의원이 한 의원 복당 반대를 외칠 정도로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당사자도 아닌 이 대표가 참전한 배경으로는 최근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 테러 자작극을 둘러싼 논란이 거론됩니다. 한 의원은 최근 정 후보 사건에 대한 개혁신당 인지 시점을 두고 이 대표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의원 공격을 받은 두 사람이 일종의 공동전선을 구축한 모양새인데 한 의원 측은 일단 추가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차기 당권을 포석에 두고 한 의원을 견제하는 거란 볼멘소리도 적잖습니다. 정의한 자작극 사태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이 신경전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개혁신당은 박형준 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정 후보에게 단일화를 빌미로 부당거래를 제시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띄우고 있고
12: 19일에 잠적하게 된 계기가
1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12: 그런 사전 조율을 하는 그게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파악했었기 때문에
11: 국민의힘은 궁지에 몰린 개혁신당이 물귀신 작전을 편다고 발끈했습니다.
14: 국민의힘과 야합
13: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4: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1: 장동혁 대표 거친 논쟁이 공전하는 가운데 개혁파 성향 보수 진영 주자들이 벌써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자성과 보수 재건을 위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개파 간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미군과 이란이 이틀째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5: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이틀째 추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추가 공습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군도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는 등 대규모 반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해협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이란이 협상에서 합의를 해놓고도 바로 선박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공격 원인을 이란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선박 공격을 계속한다면 압도적인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란을 향해 내부 단속에 나서라고 충고했습니다.
10: 선박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사람들은 평화협정을 협상하는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배슈 휘테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15: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 이후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0: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성명에서 최근 미군의 불법적인 이동 때문에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TV 앵커 낭독입니다.
15: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호르무즈 해협이 수십 개의 원자폭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협상 동력도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이 59%를 기록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지지율은 59%고 기름값은 내려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 등이 집계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7%에서 40%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59%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라고 제시한 수치와 실제 부정평가는 거의 일치했습니다.
2: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공범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건희 씨는 앞서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가 같은 죄로 정반대 판결을 받은 건데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부분을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6: 58차례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
17: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는
10: 있어도
17: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6: 2심 역시 세부 법리만 수정했을 뿐 전체적인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명 씨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유리한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전체 58차례의 조사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14차례에 대해서도 김 씨 재판부는 일부만 전달했다며 무죄 근거로 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14차례만큼은 명백히 사전 합의된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18: 김건희란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10: 이진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부장판사입니다.
18: 잘 부탁한다, 명성에만 믿겠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16: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는 김 씨 재판부는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일 뿐이라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등에게 실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은 사흘 뒤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 재판부들의 법리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김기현, 나경원 의원에 대해 오는 2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윤상현 의원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김 의원과 나 의원은 의견서만 송부했다고 출석 통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5분쯤 인천 중산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무더위 속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전은 변전소 송전선로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19: 네, 먼저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 집안에 불이 꺼져 있고 에어컨과 TV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냉장고 안쪽 역시 어둡고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인천 중산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5시 15분쯤입니다. 인천 영종도 하늘도시 일대의 아파트와 빌라 등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한국전력은 정확한 정전 세대수는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전력 공급 계약단인 호를 기준으로 하면 2000호 규모에 걸쳐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중산변전소에서 영종구로 향하는 송전선로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원인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예비 전력이 남아있는 만큼 무더위로 인한 에어컨 사용량 증가 등은 큰 관계가 없어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정전 이후 조금 전까지 아파트 등 13곳에서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은 승강기 문을 열어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는 등 조치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아직 부상당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들은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과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했는데요. 한전은 현장에서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복구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러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서 미래와 청년, 지방, 그리고 교육 등 이렇게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2: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 운영 원칙, 그리고 재정의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화두로 꺼내든 건 반도체발 추가 세수였습니다.
3: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 특히 예상보다 더 거칠 세금을 소중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발판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청년과 지방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3: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2: 만약 경제 상황이 바뀌어 세수 결손이나 추경이 필요할 때는 이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재정 안정화 또한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기금의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인데 일각에선 100조 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4: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2: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이야말로 현 정부가 편성부터 오롯이 그려낼 첫 예산이라며 민생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지출이 성장과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청년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1: 앞으로는 게시한 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요구한 숙박업소에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것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숙박업자에게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높은 요금을 요구해도 경고나 개선 명령에 그쳐 한계가 있었습니다.

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성범죄 목적 범행 의도를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1: 네, 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십시오. 네, 장윤기 2차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이전에는 이제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이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처음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뭐였을까요?

0: 보통 피고인들이 자신의 신병이 확보되면요, 이 피고인들의 관심사는 단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자신의 변호인과 또 치열하게 토의를 거친 끝에 인정하자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량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냐, 우발적인 범행이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마지막이 과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느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는 장윤기에 관련해서 이미 물적 증거를 통해 계획범죄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까지도 기대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장윤기 입장으로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방법,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하는 방법만이 유일하다라는 판단 하에 2개월 만에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한 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 공소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블랙박스 영상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있었나 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찰에서는 확보되지 못한,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장윤기 차량을 비추는 근처에 화물차가 있었는데 그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경찰에서는 화질 개선을 하려고 했지만 판독 불가다라는 수사 보고만 쳐서 올렸던 겁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동일한 이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화질 개선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따라서 이 장윤기의 차량 뒷좌석 문이 열려 있었다. 즉 피해자를 납치하려 했었고 성범죄 목적이었을 것이다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물적 증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달 전에 있었던 첫 번째 기일 때는 장윤기의 변호인이 아직 검찰 측 증거를 모두 확인하지 못해서 강간 목적만큼 우리가 의견을 보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법정에서는 그 해당 블랙박스 영상 모두 받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전부 인정으로 돌아선 그런 상황입니다.
2: 네, 일단 반성문 내용도 일부 공개가 됐는데 좀 보면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이렇게 쓰면서 뭐 그로 인해 수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단 뭐 유족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이라는 표현으로 고인을 잃은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부모가 목 놓아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경찰에 어떤 부실수사 내지는 증거인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의 딸이어서도 이렇게 수사했을 것이냐라고 피눈물을 토하면서 또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죠. 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형용사들로 점철된 이 반성문이 진지하게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낳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자신의 범행을 시인을 했고 진심 어린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려 한 또 인멸을 한 자신의 아버지의 반성문까지 빨리 이 재판부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형량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어떤 이런 사실들을 오늘 이제 있는 그대로 말을 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밝힌 그런 내용들이 기존에 밝혔던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량에 있어서는?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윤기의 사건과 사실은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사건은 우리가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장윤기가 지금 자신의 성범죄 목적까지 모두 인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 입장에선 사실 유죄 판결은 당연히 나오는 부분인 거고요. 형량을 어느 정도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형량을 측정함에 있어서 장윤기 본인이 인멸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가족을 이용해서 증거 인멸한 것도 장윤기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과연 적시돼서 형량에 참고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윤기가 인정한 것은 그 전기일에 있었던 살인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내가 살인한 것입니다 라고까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혐의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인정이다. 이 부분은 결국 형량 감소를 위한 시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 범행을 인정한다든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범죄 인정하고 반성문도 내고 의견서 제출을 했는데 양형에 그럼 참작이 되는 걸까요?
0: 아무래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일단 인정으로 돌아선 것 자체가 형량에 있어서는 장윤기에게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반성문을 많이 낸다고 해서 형량이 어떤 반성문의 개수만큼 깎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건 반성문을 통해서 본인이 본건 범죄 사실을 다투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

0: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인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유족이 억울한 심경에 대한 기자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동 등을 봤을 때 사실상 합의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자백한 것 외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양형 참작 사유를 가져가기는 어려운 사건이지 않을까. 심지어는 지금 장윤기는 이고 이채원 양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범죄 또 함께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를 다수 있기 때문에 형량 감경을 많이 받기는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이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또는 이제 공판에서 이 성범죄 목적 범행을 인정한 걸 두고 물론 이제 양형을 낮추려는 목적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유족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주변인 수사로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장윤기 입장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라든지 큰아버지까지 개입되어서 수사의 범위가 이제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이 장윤기 체포 당시에 발견된 장윤기가 사용하던 공기계에서 불상의 여성들에 대한 사실은 이 불법 촬영물까지 같이 발견됐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에 대한 여죄 수사에 어떤 속도가 붙을 가능성, 또 자신을 둘러싼 이 가족들의 증거인멸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사건에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물증 증거를 보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볼 때도 본인이 부인한다 한들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다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일단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전면 인정을 하자라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 그 앞서 이제 광산 서장이 장윤기에 대해서 이 성폭행 목적의 살인죄 적용하지 말란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진술을 경찰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광산 서장 측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저는 이 부분은 정확히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기 사건이 5월 5일 00시 10분경 발생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이제 서장 주재에 간부 회의가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장윤기 관련한 증거인멸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윤기의 부친은요, 경감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광산경찰서가 꽤나 규모가 큰지 통상적으로는 경찰서장은 총경의 직급을 갖지만 여기는 경무관의 직급을 가진, 그러니까 총경보다 더 높은 직급의 사람이 서장이라는 거죠. 경감이 어떻게 힘을 써서 경무관급까지 어떤 손을 뻗쳤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서장 주재로 열렸던 그날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가, 단순히 이번에 구속된 수사 팀장선에서 이것이 또 조작된 그런 사건인 것인가, 아니면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가를 통해서 이것이 경찰이라는 조직적인 은폐 사건인가를 밝힐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의 일탈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밝혀야지만 추후에 있을 유사 사건에서 또 경찰이 어떤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러한 시시비비에 얽매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 장윤기 원룸 압수수색 때도 보면은 리얼돌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서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지휘가 없었다. 이렇게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관련해서도 사실관계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0: 달라질 수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수사팀장만 현재는 이 구속이 됐고 증거인멸이라든지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를 받아서 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인데 과연 그러한 범행의 공범의 범위를 서장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실시간, 예를 들어 리얼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가를 두고 단순히 수사팀장이 경에게 그분은 못본 척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서장 단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적으로 경찰은 검찰과 사건 처리의 어떤 단계가 좀 다릅니다. 일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라는 수사 검사가 있습니다. 수사 검사가 1차적으로 수사 결과를 내리면 그것을 부장 검사에게 결재를 득하고요. 차장 검사까지 순차적으로 실제 기록을 검토하고 그 결론에 대해서 도장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 통상 서장이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수사의 검토나 보고 여부가 서장까지 가는 경우 극히 이례적이고요. 통상적으로는 형사 과장까지의 결재와 지휘를 받는 것이 통상입니다. 만약 장윤기 사건에 대해 서장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다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어떠한 지상이 있는지는 명확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근데 이제 장윤기 아버지가 이 리얼도를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대전화도 뭐 개인정보 유출될까 봐 불태웠다고 하고 근데 이를 두고 이제 주요 증거 폐기한 게 짐정리 차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시점을 보면 공교롭게도 그 두 달 동안 연가와 병가 공가를 잇따라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0: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리얼돌과 또 장윤기가 쓰고 있던 네 대의 휴대전화가 사라지고 그러한 것을 사라진 행위를 한 것은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가 썼던 이 연차의 기간과 증거를 인멸했던 기간이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장윤기가 체포됐던 그날 긴급하게 연차를 신청하고 사후에 그 연차 승인까지 받았다라는 것이 네. 이 장윤기 아버지 행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내 아들의 휴대전화를 불태웠다라는 주장을 누가 믿을까요? 통상적으로 이러한 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집에서 보관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판매를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지 개인정보가 없어질까 봐 휴대전화를 불태우는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특히 장윤기가 체포된 이후에 내 아들이 살인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소각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이례적이고요. 지금 수사를 실제로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부친이 소각이라는 방법을 통해야만 SD카드 유심까지도 명확히 소각할 수 있고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은 아닌지 혹시 다른 곳에 유기가 됐거나 이랬을 때는 충분히 또 그런 부분들이 후에 또 그것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의 여지조차도 없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은 아닌지 또 합리적으로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의자 신분이고 또 참고인 신분이죠.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있는 해당 인물의 말에만 너무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수사 경험이 충분히 있는 경감이라는 직급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러한 방법으로 중요한 증거를 없앴는가 이 부분을 객관적인 물증 내지는 인적 증거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이제 묻힐 뻔한 사건으로 또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 기록 속의 스모킹건을 찾아내기가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만약에 보안수사권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네, 그렇습니다. 보안수사권, 보안사 요구권 사실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 거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보안수사권이라는 거는 지금 이 장윤기 사건처럼 이 담당 검사가 경찰에 송치한 기록을 검토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압수수색을 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블랙박스를 검사가 압수해와서 다시 화질 개선도 해볼 수 있고요. 경찰이 누락한 피의자의 통신 내역 같은 것이 필요하면 조회해서 보고 범행 전후에 통화한 내역들이 누구지라고 수사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 요구권을 가지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다시 요구했을 때 경찰이 리얼도를 우리가 폐기했습니다라고 자백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특히 사건의 1단계 그러니까 기록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은 경찰이기 때문에 보안수사권 없이는 경찰이 올린 서류만 보고 판단하라라는 것은 검사로 하여금 정확한 실체적 발견을 상당히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5: 나비엔.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글레오?
1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5: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4: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3: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YTN News FM.
7: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그래도 밤 공기는 시원했었는데 이제 열대야로 더위가 쉬어갈 틈이 없습니다.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특히 충북과 경북 내륙은 더 덥습니다. 현재 안동은 31.7도, 청주 32.7도 보이고요. 낮 기온보다는 떨어졌지만 이 정도면 이외 다른 지역의 한낮 기온 수준입니다. 냉방기기로 실내 온도 시원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회임 졸음쉼터 내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졸음쉼터는 이용이 어렵고 인근 휴게소나 다른 졸음쉼터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수

고속도로 성남 방향 수서에서 복정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40분째 수습 중인데 청담대교 남단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강남과 여의도, 마포와 용산에서 정체 남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리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에서 상계교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에서 탄천 일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연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3: 일요일 기준으로 80명대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하루에 80명을 넘긴 건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4: 온열 질환자는 지난 일요일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모두 88명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명, 서울 9명, 충남 8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집계된 토요일 온열 질환자 숫자인 115명보다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올해 들어 8명 넘게 온열 질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주말 두 차례뿐입니다. 실제 주말 이틀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숫자는 올해 전체 환자 숫자의 27%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30%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노약자들이 야외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더위 속에서 가벼운 어지럼증, 두통 등이 찾아온다면 방치하지 말고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해야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쪽방촌 주민의 여름나기는 더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3: 전기요금 부담에 냉방기기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해 무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는 주민들을 정영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5: 불볕 더위가 이어지는 오후, 쪽방촌 주민들이 하나둘 골목에 자리 잡습니다. 찜통 같은 방을 피해 조금이라도 바람이 부는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돗자리에 앉아서 더위를 식히거나 문을 활짝 열어둔 집도 눈에 띕니다.
6: 여름에는 덥지. 아니 찜통이야 찜통. 더우니까 여기서 바로 여기서 고트바이 이게 지나가는데 냉장고 한쪽을 비키고 이렇게 앉아 있어.
5: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주민들은 이웃의 안부부터 살핍니다.
7: 여기서 사람 안 죽어서 나가면 다행이야. 더우면. 아 더워서 쓰러진 사람이 있으니까.
5: 에어컨이 있어도 마음 놓고 틀기는 어렵습니다. 각 방이 아니라 공용 복도에 설치돼 있는 데다 전기 요금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여름철 석 달 동안 쪽방 소유주에게 전기 요금을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주민들은 요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8: 에어컨 많이 넣는다고 안 좋아하지요. 갖고 나서 한 번씩 뜨겁게 틀고 껐다가 막 이러라고 그래.
5: 골목에 물 한 개를 뿌려주는 쿨링포그에 의지해왔지만 폭염이 닥칠 즈음 이마저도 고장났습니다. 평소라면 골목에 물을 뿌려주고 있어야 할 쿨링포그가 전기 사용에 몰리면서 작동이 멈췄습니다. 해가 져도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몰라 밤잠도 설치는 상황.
9: 38도 이상 불죠.
10: 바람은 안 불죠.
9: 바람 안 불죠. 그러니까 뭐 밤에 애들 다 나가요. 들락날락해요.
5: 한여름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올해 초 큰 불로 집을 잃은 구룡마을 주민들은 누구보다 힘든 여름을 맞았습니다.
3: 주민들은 천막으로 만든 임시 거처에서 선풍기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표종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1: 구룡마을 한가운데 비닐을 덧댄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1월 큰 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의 임시 거처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도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건 선풍기 몇 대가 전부입니다.
12: 일반 주택 더운데 여기는 말할 수도 없죠. 엄청 더워요. 4개, 5개 틀어놔도 나중에는 따뜻한 바람 나요. 그래도 다음으로 그냥 시원하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11: 비바람은 피할 수 있지만 비닐하우스처럼 열이 빠져나가지 않다 보니 차라리 그늘진 야외가 더 시원하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13: 임시 거처 안에는 후덥지근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천장에서는 열기가 그대로 전해지고 사방이 가로막혀 바람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11: 남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인데 폭염에 건강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14: 어저께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주사 맞고 처방하고 약하지 마서 처방 맞고.
11: 화재 피해로 집을 잃은 주민은 모두 181명. 서울시가 일정 기간 임시주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은 시한부 대책에 불과하다며 깃털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폭염에 대비해 구룡마을 자치회관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취약 주민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미군과 이란이 이틀째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5: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이틀째 추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추가 공습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군도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는 등 대규모 반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해협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이란이 협상에서 합의를 해놓고도 바로 선박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공격 원인을 이란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선박 공격을 계속한다면 압도적인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란을 향해 내부 단속에 나서라고 충고했습니다.
16: 선박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사람들은 평화협정을 협상하는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매슈 휘테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15: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 이후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6: 페르시안만 해협청은 성명에서 최근 미군의 불법적인 이동 때문에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TV 앵커 당독입니다.
15: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호르무즈 해협이 수십 개의 원자폭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협상 동력도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상황이 격화하자 국제 유가가 4% 넘게 급등하며 세계 경제에 다시 먹구름을 키우고 있습니다.
3: 상황이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고 자신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7: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밤 자신의 SNS에 지지율 59%, 기름값은 내려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59%에 달한다는 의미이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코노미스트 등이 집계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평가가 59%를 기록했습니다.

0: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란과의 교전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4%가 넘게 올라 배럴당 80달러대까지 육박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주춤했던 국제 유가가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합의를 마쳤는데 이란이 갑자기 선박을 공격했다며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1: 합의까지 다 했는데 2시간 뒤 갑자기 공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하지만 이딴 말실수와 오락가락 태도에 정작 트럼프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 백악관 담당 기자는 트럼프의 건강 상태는 알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다며 갈수록 관련 정보를 덜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의 건강은 문제가 없다면서 형편없는 보도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3: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서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지론 기자입니다.
4: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 운영 원칙, 그리고 재정의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화두로 꺼내든 건 반도체발 추가 세수였습니다.
5: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4: 특히 예상보다 더 거칠 세금을 소중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발판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청년과 지방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5: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4: 만약 경제 상황이 바뀌어 세수 결손이나 추경이 필요할 때는 이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재정 안정화 또한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기금의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인데 일각에선 100조 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6: 2027년 국세 수입은
1: 기획 예산처 장관입니다.
6: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4: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이야말로 현 정부가 편성부터 오롯이 그려낼 첫 예산이라며 민생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지출이 성장과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이와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청년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2: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과 연계한 레버리지 ETF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뉴욕 증시에 출시됩니다.
3: 전문가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7: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상장을 통해 뉴욕 증시 나스닥에 입성한 SK하이닉스가 첫 거래일부터 공모가보다 13.08% 급등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월가에선 SK하이닉스 ADR과 연계된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ATF가 우리 시간으로 1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렉스 쉐어즈와 프로 쉐어즈, 레버리지 쉐어즈 등이 SK하이닉스 ADR 주가의 1일 변동폭과 연동된 2배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주가 하락에 역으로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8: 약 7개 정도의 상품이 동시에 상장이 될

0: TF의 등장을 건전한 신호로 여기지는 않는다며 상승 사이클 후반에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진단했습니다.
1: 경제 전문가들은 K금융 영토 확장이라는 기대감 속에 상장 초반 나타날 원화 환율과 현지 유동성 위험을 감안한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블룸버그 통신은 미 증시 상장으로 1조 달러 기업이 된 SK하이닉스의 당면한 과제가 까다로운 이해관계자들의 상충하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은행가 출신 슐리 렌은 SK하이닉스의 압도적인 성공으로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됐다며 정부는 경제 부흥을 위해 의존하고 가계는 주가 상승으로 노후 자금 마련을 희망하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상충하는 이해관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그들의 투자 결정은 글로벌 AI 투자 붐의 성패도 좌우할 거라며 최 회장의 황금알 거위는 앞으로 아주 많은 알을 낳아야 할 거라고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여자인 줄도 몰랐다며 우발적 살인이라 주장했던 장윤기가 결국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고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3: 고 이채원양 변호인은 장윤기가 양형에서 도움을 받으려 입장을 바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4: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든 장윤기. 앞서 검찰에 넘겨질 때도 장윤기는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5: 왜 찾아갔습니까?
4: 하지만 정작 재판정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6: 저희들이 본 바로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채원양 법률 대리인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자신도 바라보는 모습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4: 그리고 마침내 검찰이 적용한 성폭행 목적 살인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영상 자료 등을 재판정에서 직접 확인한 뒤입니다.
7: 이런 자백 등을 감경 요소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무기징역이 최저한의 법정형이긴 하지만 선고형 자체는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4: 장윤기는 최근 12여 장의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장윤기는 반성문에 뒷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할지 또 재판부는 뒤늦게 성폭행 목적 범행을 시인한 장윤기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2: 검찰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속도를 내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잇따라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3: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부 예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 채 또다시 법력권 단독으로 문을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계속됐습니다. 보안수사권은 박탈하되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보완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9: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증거라든가 다 전자화해서
10: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남길 수 있도록 하는.
8: 다만 비공개 회의에선 법사위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열어두자고 제안한 건데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보안수사 폐지에 대한 당내 신중론은 추가 입법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한해 검찰 보안수사권을 남겨두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제한적 존치를 담은 개정안 발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11: 장애인 여성 등 형사사건 더불어민주당 피해자들이 의원입니다.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8: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존치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일부 당권 주자도 신중론에 가세했습니다.
5: 사회적 약자, 특히 성

0: 성폭력 사건 이런 것에 국한해서라도
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0: 놔두는 게 좀 필요하겠다.
2: 민주당은 일단 추가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입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잇따르는 이견 속 일부 격론도 예상되는데 아직은 전면 폐지라는 큰 방향은 유지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검찰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별도 법안을 발의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4: 다만 국회 보이콧 기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5: 보안수사권 졸속 폐지,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양손에 피켓을 들고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대응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맞댄 겁니다.
6: 보안수사권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5: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맞서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보이콧을 풀고 법사위를 비롯해 향후 상임위에 참여할지는 사실상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대안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정작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7: 특별한 얘기가
1: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7: 전체적인 분위기는 원내대표께 일임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5: 당분간은 장외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은 물론 40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소환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8: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1: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5: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당시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9: 대부분의 사람들은
1: 한동훈 의원입니다.
9: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10: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1: 부산 돌려차기
10: 지금
1: 사건
10: 진행되는
1: 피해자입니다.
10: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5: 국민의힘은 내일 외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러 토론회도 여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장외 총력전 체제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3: 경동 나비엔.
14: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5: 합성 목재 예스틴바.
14: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8: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1: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2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2: 듀엣토의 더 클래식.
23: 7월 13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4: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 중에서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눈사람 만들래?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7월 13일 월요일 듀에이트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영화 겨울왕국 중에서 눈사람 만들래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연주자 본인이 직접 편곡한 버전이었어요.
0: 지난주 스티븐 허프의 새 음반 피아노 포스트 카즈가 발매되었죠. 피아노로 연주한 우편엽서 정도의 뜻인데요. 전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여러 곡 모아놓은 음반입니다. 방금 들으신 디즈니 애니메이션 음악부터 러시아, 스페인, 남미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음악까지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1: 이 방금 들으신 곡도 스티븐 허프가 직접 편곡했다고 하는데 다른 곡들도 그런가요?
0: 보니까 절반 정도는 자신이 직접 편곡한 것이고요. 스티븐 허프는 영국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여러 작품을 남긴 작곡가입니다.
1: 디즈니 애니메이션 음악을 직접 편곡해 연주했다는 것이 상당히 독특한

0: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나온 랑랑 음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은 또 아니죠.
1: 그렇죠. 예전보다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조금 낯설죠. 앵콜곡이 아니니까 이렇게 음반까지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0: 조성진이나 임윤찬 같은 연주자가 이런 시도를 또 하진 않았으니까요.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 음반 중에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그라나도스의 스페인 무곡집 중에서 다섯 번째 곡 안달루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 중에서 리멤버 미,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그라나도스의 스페인 무곡집 중에서 다섯 번째 곡 안달루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 중에서 Remember Me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Remember Me도 스티븐 허프가 직접 편곡한 버전이었는데요. 사실 스티븐 허프는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0: 이 스티븐 허프는 피아니스트 임윤찬과의 인연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1: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 나갔을 때 스티븐 허프가 새로 작곡한 작품이 지정곡으로 나왔죠. 참가자들은 이 곡의 악보를 처음 받아서 일주일 정도 안에 연주해야 했는데 임윤찬은 이 지정곡 연주에서도 최고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0: 자기 작품을 가장 잘 연주한 젊은 피아니스트 이 스티븐 허프 입장에서는 임윤찬이 무척이나 대견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콩쿠르 이후에도 임윤찬에게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 특히 갑자기 유명해진 뒤 세계를 공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0: 아, 사실 이런 게 진정한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1: 맞죠.
0: 그런 조언이야말로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고 이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맞죠, 컨디션 맞죠. 관리 맞아요. 인간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1: 제가 노래를 뭐 가르쳐드릴 때도 노래를 직접 해본 사람 알 수 있는 그 고통.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발성이 무대에서 되냐.
0: 안 되죠.
1: 컨디션부터 중요하고
0: 사실 그냥 하는 거
1: 자신감인데 다 필요 없다.
0: 미리 해놨어야 돼.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스티븐 허프의 자작곡 연주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어제의 세계 중에서 3악장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마크 엘더가 지휘하는 할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기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어려서부터

0: 어른들께 종종 듣던 말이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남자는 만나지 마라. 그런데 인생이 제 뜻대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무척 좋아합니다. 게다가 대기업 영업사원이죠. 업무상 술을 자주 마셔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장기 지방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이 된 상태였죠.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던 남자라는 걸요. 벌금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았으면서 결국 또 운전죄를 잡아서 실형까지 살게 된 겁니다. 저한테는 이 모든 사실을 숨겼고요. 주변에서는 헤어지라고 했지만 아기를 봐서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1년간 혼자 아기를 키웠고 지극정성으로 옷바라지를 했죠. 그런데 남편이 출소하던 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죠. 그리고 저는 미련 없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집을 나온 뒤로 남편은 매일같이 잘못했다며 매달렸습니다. 흔들렸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일말에 정마저 사라졌습니다. 지인에게 충격적인 동영상 하나를 받았거든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다른 여자를 저희 집으로 데려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화를 낼 기력도 없어요. 완벽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다만 아이가 아빠한테 영향을 받을까봐 두려워요. 술을 끊지 못하는 남편의 면접교섭을 제안하고 양육권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집을 나간 뒤 친정에 있는 동안 외도를 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는 결혼할 때 따로 혼수를 해오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술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 상당하죠?
1: 네, 이전에는 남편들의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술 마시는 아내들로 이혼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0: 네, 지금 남편이 결혼 전에 음주 전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숨겼습니다. 뭐 이혼은 물론이고 이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1: 네, 우선 사연자님이 결혼 전 음주하는 사람과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러한 조건을 이야기했음에도 일부러 속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 유지가 힘들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연자님은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와 관련한 전과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이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나 음주로 인해 혼인기간 교도소를 다녀오고 그 기간 혼자서 아이와 가정을 지키며 감수했던 고통과 출소 후에도 반성 없이 술을 마시는 행동을 계속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혼인 파탄에 귀책이 있기에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집을 나간 뒤에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 사연자님이 이혼을 결심하고 나갔지만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오라며 관계 개선을 원했기에 이혼에 협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0: 네, 그렇죠.
1: 그리고 판례는 이혼 소송 중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문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0: 네.
1: 일방에 여러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안에서 소재기 이후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착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위 전체가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 확정된 된다고 판시했고
0: 네.
1: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등을 파악하기에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0: 네.
1: 따라서 사연자님의 경우 이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에까지 상간녀를 데리고 오는 행위는 네. 더 귀책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인정하는 것에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이성을 데리고 온 거 사실 부정행위에 해당하니까요. 이 부분으로는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음주 문제가 있는 남편의 양육권, 이제 면접교섭도 제한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또 양육권을 이제 사연자분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본인이 아빠니까 친권 양육권 내가 가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게 인정이 될 여지가 있을까요?
1: 단순히 음주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서 양육권 및 친권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그런데 사연자가 주 양육자로 남편의 복역 기간 아이를 양육하였고 아이가 아직 어린 나이여서 사연자와 형성된 안정이 우선시되어 남편보다는 사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심각한 음주 습관이 그대로 노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후라도 양육권 다툼에는 사연자님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리고 지금 재산분할 문제도 있는데요. 사연자분은 결혼할 때 따로 혼수를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혼인 기간이 한 3년 정도 돼요. 이런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네. 3년의 혼인 기간이지만 남편의 부재 동안 가정을 유지하며 양육까지 오롯이 감당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0: 네.
1: 이혼 이후 아이를 또 양육해야 하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재산분해 청구는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0: 네. 다만 이제 혼인 기간이 짧으니까 이제 기여도가 이제 많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는 있겠네요.
1: 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음주 전과를 숨긴 사실만으로는 미자료 근거가 좀 약하지만 반복된 음주와 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별거 상태에서 부정행위도 위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집에 상간료를 들인 행위 유책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자료 인정 가능해 보이십니다. 지금 사연자분이 아이를 계속 양육해 오셨고요. 남편한테 음주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친권 양육권 결정에 사연자님이 유리해 보이고요.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혼수를 마련해왔는지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어쨌거나 혼인기간이 3년이고 또 미성년 자녀도 있다라고 하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자팍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매년 여름 기승을 부리는 폭염 탓에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드론 기술을 활용해서 폭염 대응에 나선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 전남 화순군, 경북 구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열화상 카메라와 고성능 스피커를 장착한 드론을 논밭 위에 띄우기 시작한 건데요. 뙤약볕 아래에서 일하는 농민을 발견하면 즉시 작업 중단과 폭염 대응 요령을 방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드론 관련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흔히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드론도 하늘을 나는 순간 항공안전법에 통제를 받습니다. 자체 무게가 250g만 넘어도 온라인 교육을 듣고 4종 자격증을 따야 날릴 수 있죠. 아무리 내 집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해가 진 뒤에 야간 비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공항 주변 9.3km 이내 휴전선이나 원전 인근 그리고 서울 도심 대부분은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여기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웠다간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죠. 그렇다면 지자체의 폭염 감시 드론은 매번 허가를 받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항공안전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인명구조나 재난예방 등 공공목적으로 드론을 띄울 때 절차를 대폭 생략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덕분에 폭염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올여름 휴가지에서 드론을 날릴 계획이 있다면 드론 원스톱 시스템 앱을 통해 날려도 되는 구역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밤에도 식지 않는 더위에 체력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치기 쉬운 날씨인데요. 건강식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도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 25도 내외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 중부지방과 해안 지역은 31도 안팎을 보이겠고 남부 내륙은 35도 내외의 기온 예상됩니다. 정체는 모두 풀렸고 고속도로 위로는 야간 작업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칠곡 물류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옥천 1터널에서 금강 구간 2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 부근에서 용인 휴게소 구간 이후 양지까지 작업 중입니다. 인천 방향은 여주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이고 반포대교부터 서행하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월드컵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서울 도심 안쪽으로 남영역 부근에서는 어제 밤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목요일 새벽 4시까지 남영역 교차로에서 한

0: 한강대로 71길 입구까지 이용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형이었습니다.
1: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번 여론조사 사건 심리를 맡은 건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잇따라 높은 형량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였습니다.
2: 이진관 재판부는 이번에도 엄벌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신기해 기자입니다.
3: 주문. 피고인을
0: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3: 23년에 처한다.
4: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내란 특검의 구형량을 훨씬 웃도는 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이번에도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가 같은 김건희 씨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다르게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 더 나아가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2021년 당시 홍준표 경선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이 치열하게 순위를 다투던 상황에서 명 씨의 여론조사가 유권자들과 당내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며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민주정치 발전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저버린 건 물론 재판에서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3: 특별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0: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입니다.
3: 그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명 씨에 대해서도 법정에서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을 남겼고 변호인단은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이 사건에서 이렇게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0: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입니다.
5: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4: 반면 김건희 특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로소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오는 20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국민의힘 권영진, 윤상현 의원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김 의원과 나 의원은 의견서만 송부했다고 출석 통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홈플러스가 결국 대형마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2: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의 자금 지원 논의도 진전되지 않으면서 파산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6: 홈플러스 매장 입구에 임시 휴업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앉아 있어야 할 계산대는 텅 비었고 쇼핑카트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대 묶여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을 알지 못한 채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7: 좀 걸어서 아이들하고 힘들게 왔는데 임시 휴업인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6: 홈플러스가 전국 대형마트 매장의 영업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은 점주의 판단에 따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대형마트 매장과 본사 조직은 운영을 멈췄습니다.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장의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는 영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8: 한 5만 원돈 돼요. 폐쇄가 된다면 사용하지 못할지 나도 그게 좀 궁금해요.
6: 하지만 사실 이미 매장에서는 영업 중단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가 공급을 중단하며 일부 매대가 비기 시작했고 남은 재고를 처분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50% 할인 행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일부 매장에는 할인 상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렸지만 매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여전히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오는 20일까지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닫힌 매장 문이 다시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1: SK하이닉스가 성공적으로 미국 증시 ADR 상장을 치렀지만 우리 증시는 폭락장을 맞았습니다.
2: 코스피 시장에는 역대 13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에 집중되는 등 시장에는 극심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6: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에서 공모가보다 10% 넘게 급등하는 등 성공적으로 ADR 상장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가는 15.4% 하락한 184만 5천 원에 마감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10.7% 하락하는 등 대형주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85% 내린 7,411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낙폭이 커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장중 하락세는 더 가팔라지며 지수는 한때 6,783까지 폭락했고 8.95% 내린 6,80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올해로 7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는 역대 13번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발동된 겁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이 3조 8천억 원가량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재부각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반도체주 자체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9: 펀더멘털 훼손과 관련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0: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입니다.
9: 다른 해외 매크로적인 이슈들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에 4.55% 내린 799로 마감하며 800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1,400원대로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재심화 등으로 상승하며 주간 거래 종가 1,503.4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구성원의 8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내년 사측과의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조합원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측도 조합과 미팅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고객의 금과 돈을 가로챈 혐의가 있는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 업주가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금은방 업주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고객들을 상대로 금을 맡기면 배당을 해주겠다며 금을 받고는 배당금을 주지 않거나 현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피해자 150여 명이 150억 원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의 신상 정보가 오는 16일 공개됩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나체로 몸에 피를 묻히고 거리를 돌아다녔고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거나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 측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를 보고도 지나쳤고 시간이 지나 친구들에 의해 제압된 뒤에야 뒤늦게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애초 신고가 살인 사건이 아니라

0: 인 나체로 피를 묻히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접수됐고 A씨를 발견해 멈추라고 했지만 도망쳐서 핏자국을 보고 추적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당 대표를 사임한 지 19일 만에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권 레이스는 5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계파 갈등 속에 전당대회 룰 세팅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약속했습니다.
3: 오직 민심, 오직
4: 정청래 전
3: 당신만
4: 더불어민주당
3: 믿고
4: 대표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2: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자신은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다며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이재명이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4: 정청래 전
3: 지킬 사람은
4: 대표입니다.
3: 선당 후사를 실천해 온저 정청래입니다.
2: 정전 대표의 연임 도전 공식화로 민주당 당권 레이스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김보미 등 4명 주자를 더해 5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는 이기는 민주당을 강조하며 당대표 교체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방선거 지위를 제대로 못해 생긴 아쉬움을 2년 뒤 총선에서 남겨선 안 된다며 당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당과 정부, 대한민국이 함께 흔들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송전 대표는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며 외교 안보 전문성 행보를 이어갔고 고민정 의원은 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당심을 파고들었습니다. 후보들의 젠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전당대회 규칙 확정은 선호 투표제와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논의를 이어온 당 지도부는 좀더 숙의를 거치자며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공식 일정 시작을 코앞에 두고 룰 세팅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12.3 비상기업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둘러싼 공방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가세했습니다.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범보수 진영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5: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사실상 공개 저격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을 당사로 먼저 모은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는 안철수 의원의 최근 법적 증언에 힘을 실으면서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6: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4: 이준석
6: 있을 수
4: 개혁신당
6: 있습니다.
4: 대표입니다.
6: 특히 자신의 분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해까지 할수 있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5: 안철수 의원이 한 의원 복당 반대를 외칠 정도로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당사자도 아닌 이 대표가 참전한 배경으로는 최근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 테러 자작극을 둘러싼 논란이 거론됩니다. 한 의원은 최근 정 후보 사건에 대한 개혁신당 인지 시점을 두고 이 대표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의원 공격을 받은 두 사람이 일종의 공동전선을 구축한 모양새인데 한 의원 측은 일단 추가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차기 당권을 포석에 두고 한 의원을 견제하는 거란 볼멘소리도 적잖습니다. 정의한 자작극 사태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이 신경전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개혁신당은 박형준 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정 후보에게 단일화를 빌미로 부당거래를 제시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띄우고 있고
6: 19일에 잠적하게 된 계기가 17일에 그런 사전
4: 이준석
6: 교류를
4: 개혁신당
6: 하는 그게
4: 대표입니다.
6: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파악했었기 때문에
5: 국민의힘은 궁지에 몰린 개혁신당이 물귀신 작전을 편다고 발끈했습니다.
7: 국민의힘과 야합 가능성을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들이
4: 신동욱
7: 납득할
4: 국민의힘
7: 수 있는
4: 최고위원입니다.
7: 해명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8: 장동혁 대표 거친 논쟁이 공전하는 가운데 개혁파 성향 보수 진영 주자들이 벌써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자성과 보수 재건을 위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계파 간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여

0: 태풍의 여파로 중국 북부에 기습폭우가 내려서 허를 찔렸는데 한반도 북부도 비상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 제9호 태풍 바비가 상륙한 중국 동부 연안은 수중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저장성 외칭에서만 1,300그루 넘는 나무가 쓰러졌고 위안에선 1,800억 원 이상 경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268만 명이 미리 대피하고 고가도로에 비상주차를 허용하는 등의 예방조치로 선방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2: 태풍 바비 탓에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드는 밤을 보냈는데 많은 당원 간부들이 소식을 듣고 즉시 움직여 홍수방지와 긴급구조 최전선에서 서민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중국 관영 CCTV입니다.
1: 베이징에서 가까운 북부 내륙 지방이었습니다. 허베이성 청도와 탕산, 친황다오 등지에 누적 552mm의 폭우가 내려 13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거리에 주차된 차량이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고립됐습니다. 북중 접경 랴오닝성에선 1,223차례의 국지성 호우가 관측되면서 17만 명 이상 대피했습니다. 성도인 선양엔 하룻밤 사이 최대 325mm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기상당국은 태풍 바비의 간접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바비는 수증기를 천리밖에 떨어진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으로 보냈고 찬 공기와 부딪혀 폭우가 촉발됐습니다. 리닝 중국 기상국 고급 연구원입니다. 태풍은
1: 열대 저압부로 약해졌지만 여전히 두꺼운 비구름을 몰고 바다 건너 한반도로 소용돌이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압록강 하류인 중국 단둥에도 큰 비가 예보돼 있어서 물난리에 취약한 북한 지역도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6: 라디오 청취율 조사.
5: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6: 02.
5: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6: YTN 라디오.
5: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6: YTN 라디오.
5: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6: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6: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5: 어떻게 다르게?
6: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7: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5: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8: 굿모닝 굿라이트.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요. 에어컨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여름날. 이럴 때는요. 미리미리 밥도 잘 챙겨 먹고요. 물 마시는 습관도 평소보다 더

0: 더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폭염을 이겨내려면 미리 보험으로 대비하고 저축과 투자로 자산에 대한 기초 체력 키워내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머니 소식입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 번째 코너 군 라이프 상담소에서는요. 재테크와 보험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방법, 사연과 함께 짚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 워리 상담소에서는요. 요즘 보험 해약해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위한 고민 문제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새 단장한 굿모닝 굿라이프 오늘도 잘 들어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우, 이렇게 또 월요일에 두 분을 만나 뵙게 되니 참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이 기간을 맞아 애청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감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진호 팀장님, 02번 전화 걸려온다면 꼭 받으셔야겠죠.
2: 당연히 받아야죠.
0: 그리고 네. 이미경 팀장님, 이 전화 받게 되신다면 어떤 라디오 잘 들으세요? 물어보는 청취율 조사 전화원의 물음에 무슨 프로그램 듣는다고 얘기하셔야 될까요?
1: 당연히 YTN의 굿모닝 굿라이프라고 해야 되겠죠.
0: 그렇죠, 두 분.

0: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청취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릴게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문자도 같은 번호입니다.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의 메시지 기다리며 오늘의 첫 코너 시작해 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봅니다. 첫 번째 머니 인사이트 소식입니다. 물가와 집값, 환율 3중 압박이 이어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인상됩니다. 수도권 전세난에 매매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1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3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는데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독려하고 있어 대출 한도 축소가 다른 은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는 전국의 사장님들 눈 크게 뜨고 주목하셔야 되는 소식인데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2026년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접수가 지난주인 지난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뉴스입니다. 세 번째 소식,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서 한숨 정말 크게 쉬었던 우리 사장님들. 가뭄의 담비 같은 소식입니다. 두 분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이번 3분기 정책 자금 어떤 것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1: 네. 이번 정책 자금은 이제 시중은행 금리가 보통 5에서 8% 정도까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들과 비교하면 금리 면에서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연 2%대 후반에서 3%대 수준으로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일반 경영 안정자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 2년을 포함해서 총 5년 동안 넉넉하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여기에다가 더해서요. 2026년에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데다가 디지털 전환이나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활용하는 스마트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0: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다고 하다 보니까
1: 맞아요.
0: 정책 자금의 규모와 금리 면에서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텐데 조건이 좋아진 만큼 경쟁도 아주 치열할 것 같거든요. 혹시 이거 신청하실 때 우리 사장님들 주의하실 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 정책자금은 무제한이 아니라 정해진 국가 예산이 소진되면 그 즉시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빠르게 자가진단부터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0: 자가진단이요?
1: 네.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 체납이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신청 문턱에서 바로 거절되니까 신청 전에 반드시 완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정책 자금이 소진되거나 탈락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해 담보나 금융 이력 대신 매출과 상권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체계가 도입되어서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는데 8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아니 기존에는요 사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공단에 재단에 은행 아우. 이렇게 직접 발품 팔면서 찾아다니시느라 시간을 다 뺏기셨을 텐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 모바일 기업 뱅킹 앱 같은 거 통해서 신청 서류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선착순이라니 좀

0: 발빠르게 체크하셔서 경영 안정 자금 여러분들 손 쉽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매장 상황에서 어떤 자금을 신청해야 스닝률이 높을지, 바뀐 제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 깊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변 얻어 가셔도 되겠죠?
1: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돈 관련된 코칭과 솔루션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분들이 직접 해주고 계십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1대1 전문가의 맞춤 재무 컨설팅 전액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복잡한 재무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0: 복잡한 재무, 경제 문제들 속에서 알짜 정보들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의 청취자분 사연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을지 사연 만나볼게요. 김진호 팀장님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저희 가정은 4인 가족으로 맞벌이 중인데요. 대출은 없고 그동안 남들처럼 비슷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직장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 재테크와 보험에 문제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이상 납입 중이던 종신보험을 해약해서 주식을 사고 또 얼마를 벌었다. 미국장을 해야 된다. 국장을 해야 된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만 우리 집만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나도 따라해야 되나?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0: 그렇군요. 고민이 되게 깊고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1: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저희 방송을 듣고 상담을 신청해 주셔서 상담을 진행해 드렸고 지금도 진행형이긴 해요. 근데 두 분은 궁금할 때마다 지금까지 저를 갖다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퇴직연금도 회사에서 알아서 불려줄 거고 현재 빚도 없고 적금도 놓고 있고 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모두 재테크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아주 불안했던 모양이 있더라고요.
0: 그동안은 걱정이 없었는데 원래 이 불안이 남과 비교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청취자님도 그런 데서 재무 고민이 시작되신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정말 이 가정처럼 주위에 이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가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안타깝지만 반면에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나도 변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겠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 과정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충분히 이런 마음은 사실은 이해가 좀 갔고요. 재무적인 부분, 비재무적인 부분들까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자문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주변 이런 소음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변화하는 경제 트렌드에 맞춰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확실한 해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준호 팀장님, 먼저 청취자님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 사연에서 제 귀에 톡 들어왔던 게 종신보험을 해약해서 주식 투자, 미장해야 돼요? 국장해야 돼요? 이거 고민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네. 진짜 해도 괜찮을까요?
1: 일단은 이분들의 가정에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좀 되짚어 보면 일단 맞벌이 가정으로 남편은 월 평균 한 500 정도, 배우자분은 한 300만 원 정도의 매월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고 계셨고요. 고정 지출은 약 한 4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교육비가 250만 원, 보험 보장성 보험료로 100만 원. 그다음에 뭐 관리비, 통신비, 뭐 구독료, 그래서 고정 지출이 약 100만 원 정도.

0: 정도 됐고요. 변동 지출로 식비 예식비가 150만 원 정도 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350만 원이 저축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상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축은 150밖에 안 되고 있더라고요.
1: 두분 합쳐서 맞벌이 소득으로 월 800만 원의 이
0: 그렇죠.
1: 소득이 있는 거니까 저는 사실 저축을 좀더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0: 저도
1: 있었는데
0: 그랬습니다.
1: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보험료가요, 4인 가족치고는 매우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0: 네. 일단은 200만 원 정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두 분께서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얼마 쓰는지 모르고 본인들이 그냥 용돈이다 생각하고 써왔던 게 각각 한 100만 원 정도 됐던 거죠. 실제 이렇게 많이 쓰는지도 잘 모르고 계셨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돈의 흐름을 갖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서 재테크다, 주식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솔깃해지는 거죠.
1: 그렇죠. 신용카드 매월 결제일 다가올 때 이용대금 명세서 살펴보면은 내가 어째 이런 돈을 다 썼나 싶을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벌고 있고 얼마나 쓰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분들께 어떤 솔루션 내주셨을까요?
2: 사실 이분들이 지금 필요한 건 재테크가 아니고요. 재무 설계를 통한 합리적인 급여 관리가 먼저 우선 되어야 됩니다.
1: 돈을 불리는 것보다 있는 돈을 관리하는 게
2: 그렇죠.
1: 중요하군요.
2: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족 모두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세고 있는 돈을 찾아내는 게 먼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사용되었던 항목들을 좀 살펴봤고요. 각각 용돈을 5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체크카드 사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장성 보험 부분이 4인 가족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내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두분 종신 보험료로 납입하는 돈이 6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 부분을 해약이 아닌 조정을 통해서 더 이상 납입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큰 줄기에서 이제 두 갈래로 나눠주신 거예요. 재무설계 전문가가 재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해법 중에 해법이라고 꼽는 건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꿔라. 이거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범위 안에서 돈을 쓸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점검으로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0: 네.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15년 정도 부었거든요. 20년 납 기준으로. 종신보험은 절대로 함부로 깨서는 안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처방은 이 주식으로 대박난 동료들의 얘기만 믿고선 그 섣불리 해약했다가 원금 손실은 물론이고 40대 후반이니까 이제 가장에게 꼭 필요한 사망이나 질병 보장 자산이 통째로 날아갈 뻔했었던 거죠. 그래서 납입하는 보험료도 줄이고 보장 자산은 그대로 지킬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장 자산은 좀 지켜드리고 보험료 납입은 종료함으로써 이 납입하던 종신보험료 60만 원은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되게 해드렸고 여기에 이제 부족했던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 수술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드려서 두 분이 20만 원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험이 21살 만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1: 되게 짧게 돼 있네요.
0: 그러니까요. 보험료가 좀 적게 나가는 편이긴 했지만 그만큼 짧다 보니까 이 부분도 20년 납 100세 만기로 제한을 드려서 아이들도 각각 한 13만 원 전후로 보험료도 기존보다 더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장 기간과 보장 범위를 더 넓게 해드렸습니다. 결국 이 가정의 총 납입 보험료는 새로 가입한 보험 46만 원과 기존 실손보험과 운전자 보험 등을 합쳐서 6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매월 35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우리 가정의 재무 목표에 맞게 저축이나 투자로 그 위치 이동하는 것, 그런 부분들 더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2: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의 경우는 보장성 보험에서 지금 35만 원을 줄였잖아요. 그리고 두분 용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을 찾아냈습니다. 기존 저축하던 150만 원과 찾아낸 135만 원, 매, 즉 이제 매월 285만 원을

0: 저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1: 그렇군요. 든든한 방패와 같은 보험은 일단 그대로 두고 새로운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재무 목표를 잘 설정해서 이것들을 장착할 수 있게끔 설계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미경 팀장님, 이분들 사실 상담을 신청한 주 목적 자체가 돈을 좀 불려나가고 싶고 주변 재테크로 막 투자 성공한 사람들에 휘둘려서였던 거잖아요.
0: 맞아요.
1: 이런 재테크와 저축에 대한 열망은 어떻게 좀 제안을 주셨을까요?
0: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제안해드린 내용으로는 바로 이제 절세 계좌 삼총사라고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렸고 활용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1: 절세 계좌 삼총사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떤 삼총사들일까요?
0: 먼저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ISA 계좌, 이제 보통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죠.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재테크의 기본은 이제 세금을 아끼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중단기 재무 목표. 이분들의 경우는 고등학생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이나 몇 년 뒤 쓸 목돈을 마련을 위해서 각각 ISA 계좌를 먼저 개설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80만 원씩 1년간 1천만 원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ISA는 직장인만 만들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ISA 계좌는 직장인만 만들 수 있다? 그럼 이제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치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정답은 X입니다. 굉장히 소녀처럼 쳐주셨네요. 네,
0: 정답은 X가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0: 맞아요. 네, 맞아요. 네. ISA는 예금, 펀드, ETF, 국내 상장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순이익 기준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절세 계좌입니다. 19세 이상 거주자는 이제 한 명당 한 계좌로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ISA 계좌에는 일반형, 서민형 이렇게 소득 요건에 따라서 혜택 한도가 좀 달라지고요. 대신에 직전 3년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분은 가입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예금, 펀드, ETF, 국내 상장 주식, 여러 금융상품을 이 ISA 한 계좌에 담아서 관련해서 비과세 혜택도 받고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 어쨌든 재무 목표의 1단계 세금을 아끼고 줄여라에 있어서는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청취자님도 요거로 이제 해나가시면서 돈을 조금 더 아끼실 수 있겠습니다. 중단기로 목돈을 굴려야 한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는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ISA 계좌 활용해서 두 자녀의 교육자금, 독립자금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ISA 계좌에 두 개씩 80만 원, 160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125만 원, 이건 어떻게 하셨을까요?
2: 나머지 125만 원은 일단은 뭐 장기적인 노후 준비와 또 매년 또 연말 정산하니까 14만 원의 월급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를 갖다 매칭을 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두 계좌를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은 소득에 따라서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연말정산 받을 때 세액공제를 갖다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남편분은 좀 성향이 좀 공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금저축을 통해서 매월 50만 원씩, 그래서 연간 600만 원, 그다음에 배우자분께는 IRP에 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셨고 향후에 더 잉여자금을 찾아내신다면 한도인 900만 원을 채워서 가도록 제안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사연자분께서 회사가 알려주는 그 퇴직연금 DB형만 믿고 계셨는데 이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IRP 계좌를 스스로 개설하셔서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서 미국 우량주 ETF라든가 뭐 성장형 자산의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혜택도 보고 연금자산도 시중적금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변만에 휩쓸려서 무작정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마시고 이렇게 1단계로 종신보험 유지를 하고 보장을 확보를 하고 2단계로는 ISA를 통해서 중단기적인 목돈을 마련하고 3단계로 연금저축과 IRP로 노후와 절세를 동시에 잡는 포트폴을 짜신다면 주변 동료들 부럽지 않은 완벽한 재무 플랜이 완성되게 해드렸어요.
1: 이 정도면은 흔들리지 않고 내 재무 이 설계안을 믿고 꿋꿋하게 돈을 불리고 모아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보험료 조정에 노후 준비, 연금 저축과 IRP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지셨을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특별히 뭐 청취자님이 고마움을 전하셨다고요?
2: 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1월에 상담받고 2월부터 진행을 하셔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고생 많으셨죠. 일단은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만 써야 되니까 그 소득 줄이는 데에 대해서 정말 고생을 하셨고.
1: 그렇죠.
2: 그다음에 3월부터 이제 저축계좌 ISA서부터 시작해서 쭉 만들어서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초반이니까 이제 돈이 불어나는 것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익도 붙는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이제 미래는 더 이상 이제 불안하지 않은 희망찬 미래구나라는 부분을 느끼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잘해오고 계십니다.
1: 오늘 굿라이프 상담소 이제 쭉 들으시면서 어우 우리 집도 이렇게 좀 돈 고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청취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설계 상담 받고 한두 달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꾸느냐고 고생하지만 고생
2: 맞아요.
1: 적응하다 보면은 3개월 차부터는 돈이 막 모이고 불어나는 게 느껴질 테니
2: 그럼요.
1: 언제쯤 우리 집은 좀 가정경제가 괜찮아지나 고민인 분들 한 반년 잡고 시작하시면 내년 초면은 또 굉장히 새로운 삶을 꿈꿔보실 수 있겠어요?
2: 그렇죠. 지나고 나서 통장을 열어보면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모을 수 있었어? 라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1: 좋습니다. 상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재무 노후 대비 상담을 위한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굿나이프 상담소였습니다.

0: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노후와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돈워리 상담소로 이어갑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연구사 5번으로 상담 신청 문자 그리고 청취자님들 궁금해하시는 돈 관련 질문들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거부터 해결을 하고 가볼게요. 7832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저는요, 프리랜서인데 고정급여가 아닙니다. 한 달에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700만 원 이렇게 급여의 큰 차이가 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네,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한테는 연중에서 제일 적게 수입이 들어오는 달, 를 기준으로 해서 가정의 모든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세팅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덜 벌더라도 벌어놨던 걸 갖다가 끌고 와서 또 써버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 300만 원의 수입이라면 이 수입에 맞춰서 또 한 달 살아가는 연습이 꼭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300만 원보다 많은 수입이 생기는 경우는 모두 저축으로 돌리면 되겠는데 이 저축은 물론 이제 재무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단기에 쓸 돈, 중기에 쓸 돈, 장기에 쓸 돈 이렇게 나누어서 모아 가시면 됩니다. 단기는 무조건 이제 일단은 저희 항상 말씀드리죠. 안전이 우선이다. 그래서 정기적금 가입하셔야 되고요. 중기는 3년에서 한 7년 정도 쓸 자금들 뭐 ETF라든가 정기지펀드를 통해서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장기 노후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국민연금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까지 지금 납입을 하고 있고 퇴직한 이후에 65세부터는 연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또 중간에 미납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한 다음에 얼마의 돈이 필요할 거다라는 부분들 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서부터 차분히 준비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요. 자영업자이시니까 노란우산공제도 가급적 가입을 해서 퇴직금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0: 아, 노란우산공제 사실 되게 익숙한데 정확하게 이거 뭐냐고 설명을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노란우산공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2: 예, 이제 노란우산공제는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 이제 개인사업자나 또는 이제 법인 대표님들이 가입하는 퇴직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연말정산 또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는 연복리로 운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하다 보니까 강제로 저축이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단점도 좀 있거든요. 단점으로는 중도 해지를 했을 경우나 또는 2년 이상 미납이 되었을 때는 강제 해지가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물론 이제 세액공제 받은 것도 모두 다 추징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업장의 현금 흐름을 보고서 납입 금액을 결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네. 돈어리 상담소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 텐데요. 이건 최근에 들어왔던 문자인데 꼭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이미경 팀장님이 골라오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2: 네. 이 부분은 꼭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두 번째 사연은 한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8847님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볼게요. 지난 4월에 국내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서 남편하고 저는 주식 투자를 하려고 2세대 실손보험이랑 오래된 암보험을 모두 해약을 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반토막이 나 있고요. 남편은 매일 한숨만 쉬고 저는 보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러다가 어디 아플까 봐 엄청 불안합니다. 이제 와서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하니 50대 초반이라 보험료가 너무 비쌀까 봐 걱정이 되고 있고요. 이걸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셔서 상담을 신청한 사연입니다.
0: 그렇군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께서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짧게 전문가가 이에 대한 솔루션 내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이분은 이제 청취자님 상담하면서도 마음이 좀 무겁긴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남편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최소한의 실손 의료비 보장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예전 2세대 실손보험을 해약한 건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대신 지금 출시되어 있는 5세대 실손보험은 예전 보험료에 비해 훨씬 저렴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50대 초반이더라도 월 한 2-3만 원이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실손보험부터 가장 먼저 준비를 합니다.
1: 네, 그다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이제 깨질 암보험. 또 큰 질병 보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50대 연령 특성상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손실 때문에 가계 재정도 또 빡빡하잖아요. 이럴 때는 보장 범위를 쪼개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 놓지 마시고 한국인의 사망 원인인 1, 2, 3위 우리 암, 뇌, 심 이 3대 진단만 딱 골라서 가성비가 좋은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한다라면 보험료 저렴하게 잘 가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0: 그렇죠. 그리고 네. 관련해서 노후 불안으로 결심하셨던 이제 투자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 굿라이프 상담소에서 오늘 그 솔루션들이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방송 한번 다시 복귀하시면서 두 분이 싸움하지 마시고 탄탄한 노후 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의 따뜻하고 명쾌한 솔루션 덕에 8847번님의 답답했던 가슴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상담 신청하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에 상담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0: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는 분들 굿모닝 굿나이프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창 샵 0945번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 브로콜리 너마저 마음의 문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좀 출했었어.
2: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5: YTN's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위와 열대야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밤에도 더위로 고생 많으신데요. 냉방기기로 실내 온도 적정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으로 양이 가장 많겠고 이외 수도권에도 3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북부 내륙에도 100mm 이상의 비가 오고요. 충청에 최대 80mm, 남부지방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도로 교통 더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수원에서 사고 소식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탄분기점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문학 4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 수습 중이고요. 도로 곳곳으로 야간 작업이 시작된 곳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이고 한강대교부터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노원교에서 도봉터널 출구 3차로 구간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네, 오늘도 정말 무더운 하루였죠.
8: 네.
7: 네, 이 장마가 주춤한 사이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영남 지방은 그 기세가 더 심합니다.
8: 이른 아침부터 30도를 넘는 무더위에 시민들은 종일 비지땀을 흘렸습니다. 첫 소식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출근에 나선 사람들 머리 위로 뜨거운 햇볕이 쏟아집니다. 지하철 출입구부터 건물 입구까지 짧은 거리지만 양산 없이는 다니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손마다 부채와 소형 선풍기. 이런 날씨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 됐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30도를 넘어선 대구. 시원한 얼음과 뒤섞인 음료가 더위에 찌든 출근길을 겨우 달래줍니다.
10: 버스가 솔직히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정류장에서 계속 한참 기다렸다가 타야 되고 하니까 버스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버스에도 또 사람 많고 이러면은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도 않고 막 엄청 덥더라고요.
9: 도심 호수공원이 텅 비었습니다. 어르신 일부가 나무 그늘을 지킬 뿐 대부분 시원한 실내 공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구 낮 최고 기온은 나흘 연속 35도를 넘었습니다. 또 영남 지역 곳곳이 37도를 넘는 등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11: 친구하고 지금 뭐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요 잠깐 바람 쐬러 나왔는데 네, 더워서 못 다닐 것 같아요.
9: 폭염이 영남권을 넘어 전국으로 영향력을 키우면서 온열 질환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재난에 가까운 폭염에 대비해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비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7: 전국에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서는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8: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12: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차광막 끝이 없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잡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추 수확을 앞두고 농사일에 나섰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로 일에 익숙한 농민조차 좀처럼 견디기 힘듭니다.
13: 아, 힘들지요. 엄청 힘들죠 지금.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저항력이 없으니까 진짜 뜨거운 땐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12: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씨에 밀폐된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14: 멜론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우스 내부가 얼마나 더운지 10분 동안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온도계는 46도를 넘어섰습니다.
12: 이처럼 가혹한 작업 환경 속에서 결국 충남 지역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발견 당시 체온이 무려 42도까지 치솟아 있었고 사후 강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돼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는 대표적인 급성 응급질환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처럼 고온다습한 밀폐 환경에서 장시간 육체 노동을 지속할 경우 의식저하나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단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염 속 농사일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합니다.
15: 작업할 때에는 모자 등을 이용해서 햇빛을 꼭 차단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낮 12시부터
16: 권민식 충남도 보건정책과장입니다.
15: 가급적 농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작업할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12: 전문가들은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특보 발령 시 고령층의 하우스 작업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7: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는 성폭행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 이어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강간 등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등 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 범행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장윤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지난 공판에서 보류했던 강간살인 등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한 재판에선 범행 당시 영상의 증거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영상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태연이 세탁소와 미용실을 들린 장 씨의 행적 등이 담겼습니다. 장 씨의 잔혹한 범행 모습엔 피해자 측도 잠시 퇴정했습니다.
18: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를 특정하고 타겟팅 삼아서 이제 여러 차례 멈춰가면서 피해자를 동선을 확인하고 최종 범행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고요.
17: 법원은 장윤기의 다음 재판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장윤기 주변인과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7: 장윤계에게 살해당한 고 이창원 양 유족은 이 양이 마지막까지 신었던 운동화마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은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0: 그래서 이정미 기자입니다.
1: 장윤기에게 습격을 당할 당시 피해자는 스웨터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소중한 딸의 마지막 유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3: 고 이채원 양 어머니입니다.
2: 운동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1: 옷은 혈흔 분석을 위해 조각난 채 폐기됐고 운동화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가해자의 차량과 블랙박스, 케이블 타이 등 경찰이 놓친 증거품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부실 수사 배경으로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경찰이란 사실이 지목되자 유족은 조직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2: 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고 가해자가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1: 검찰은 경찰이 초기에 빠뜨린 장윤기의 차량 감식 영상과 성인 용품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지휘선에 있던 광산서 전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경찰관은 모두 4명. 광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장윤기의 혐의 결정 과정에 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4: 공유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 적극적인 지시를 한 사람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좀 피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1: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사건을 광수대가 아닌 광산서에 배당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0: 이런 가운데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당시 강력팀장과 팀원 등 총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구속된 장윤기 사건 담당 강력팀장을 포함해 수사팀원, 광주경찰청 형사과와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 관계자 등 7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5: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명 씨의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라 제20대 대선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14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7: 김건희는 처음부터
8: 이진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입니다.
7: 피고인 명태균과 협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명태균과 의사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6: 그러면서 14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2,792만여 원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절반인 1,396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그 보답으로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명 씨가 부탁한 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가중해 민주 정치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표본값을 부풀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만들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명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 씨 관련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지는 가운데 유무죄 판단이 어떻게 나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5: 이번 여론조사 사건 심리를 맡은 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잇따라 높은 형량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였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이번에도 엄벌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신기해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0: 합니다.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2: 이진관
3: 한덕수
2: 부장판사입니다.
3: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내란 특검의 구형량을 훨씬 웃도는 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이번에도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가 같은 김건희 씨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다르게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 더 나아가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2021년 당시 홍준표 경선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이 치열하게 순위를 다투던 상황에서 명 씨의 여론조사가 유권자들과 당내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며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민주정치 발전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저버린 건 물론 재판에서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1: 특별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으면 그걸 증거로 내세요라고 내놓고 그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명 씨에 대해서도 법정에서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을 남겼고 변호인단은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이 사건에서 이렇게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2: 최명성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입니다.
3: 반면 김건희 특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로소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SK하이닉스가 성공적으로 미국 증시 ADR 상장을 치렀지만 우리 증시는 폭락장을 맞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역대 13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오래 집중되는 등 시장에는 극심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에서 공모가보다 10% 넘게 급등하는 등 성공적으로 ADR 상장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가는 15.4% 하락한 184만 5천 원에 마감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10.7% 하락하는 등 대형주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85% 내린 7,411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낙폭이 커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장중 하락세는 더 가팔라지며 지수는 한때 6,783까지 폭락했고 8.95% 내린 6,80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올해로 7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는 역대 13번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발동된 겁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이 3조 8천억 원가량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재부각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평균 전망치

0: 3.4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홈플러스가 결국 대형마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매장 유지를 위한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의 자금 지원 논의도 진전되지 않으면서 파산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2: 홈플러스 매장 입구에 임시 휴업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앉아 있어야 할 계산대는 텅 비었고 쇼핑카트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대 묶여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을 알지 못한 채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3: 좀 걸어서 아이들하고 힘들게 왔는데 임시 휴업인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2: 홈플러스가 전국 대형마트 매장의 영업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은 점주의 판단에 따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대형마트 매장과 본사 조직은 운영을 멈췄습니다.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장의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는 영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 한 5만 원 돈 돼요. 폐쇄가 된다면 사용하지 못할지 나도 그게 좀 궁금해요.
2: 하지만 사실 이미 매장에서는 영업 중단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가 공급을 중단하며 일부 매대가 비기 시작했고 남은 재고를 처분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50% 할인 행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일부 매장에는 할인 상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렸지만 매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여전히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오는 20일까지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닫힌 매장 문이 다시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이란과 미국 간 무력 충돌이 재점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당장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긴장의 끈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정부와 업계의 긴장감도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1,800원대까지 내려온 국내 석유 가격을 비롯해 나프타 등 원가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원유 도입 물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6: 원유는 7월, 8월이
7: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입니다.
6: 필요로 한 양의 100%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나프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양을 확보함으로써
5: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 등 우회 공급망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역시 이미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가 이뤄졌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된 뒤에도 추가로 들어올 물량이 많지 않아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정부가 1억 배럴 이상의 비축 원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 이란 전쟁 초기만큼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8: 괜찮아도 왜냐하면 대체 수입선들을 많이들 확보했기
7: 때문에 유성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입니다.
8: 중동에서만 나는 건 아니고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뭐 지난번처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5: 다만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은 여전히 긴장을 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부 공격을 받았던 HMM 소속의 남우호가 이제 수리를 마치고 해협 통항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통항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해운업계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해 중동 정세와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기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자 의회 소통 창구였던 그레이엄 미국 상원 의원이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 갑작스레 숨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전면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장악력이 약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 귀국 직후 숨진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의 마지막 활동으로 기록됐습니다.

0: 향년 71세. 사인은 심장마비의 일종인 급성 대동맥 박리였습니다. 백악관에 조기 개항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측근 의원의 갑작스런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 사망 직전 통화에서 저에게 조금은 피곤하지만 기분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공화당 내 대표적 매파로 외교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레이엄 의원. 미 의회 내 전쟁 반대 여론을 잠재우던 거물 정치인의 사망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상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 이스라엘은 슬픔에 잠겼고 이란은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린지는 선과 악을 결코 혼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0: 트럼프의 의회 장악력이 약해지고 중동 전쟁에 대한 여론 방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다만

0: YTN 권준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2: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 운영 원칙, 그리고 재정의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화두로 꺼내든 건 반도체발 추가 세수였습니다.
4: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3: 특히 예상보다 더 거칠 세금을 소중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발판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청년과 지방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4: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3: 만약 경제 상황이 바뀌어 세수 결손이나 추경이 필요할 때는 이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재정 안정화 또한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기금의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인데 일각에선 100조 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5: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6: 기획예산처 장관입니다.
5: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3: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이야말로 현 정부가 편성부터 오롯이 그려낼 첫 예산이라며 민생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지출이 성장과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거로 보입니다.
7: 이 대통령 이와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청년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2: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구성원의 8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내년 사측과의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측도 조합과의 미팅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206억 원의 차입금을 갚지 못해 부도를 낸 JTBC가 올해 초 사실상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알고도 93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원금 상실 위기에 놓인 채권 피해자들은 JTBC를 비롯해 신한투자증권 등 회사채 발행과 판매에 관여한 모든 금융기관들에 대해 엄정한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8: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들은 JTBC가 올해 2월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알고도 93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의 지난해 말 자본 총계는 190억 원이지만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 1544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354억 원으로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독특한 금융상품으로 돈을 빌리는 채권이지만 만기가 길어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을 받아 재무구조가 튼튼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신한투자금융은 불과 4개월 뒤에 JTBC가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해 부도를 낼 정도로 재무상황이 최악이었음에도 오히려 원리금 상환 무난이란 평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 핵심은 금융 전문가인
10: 신동환 피해자 대리인입니다.
9: 공시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했었던 JTBC의 부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8: 채권 피해자들은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0: 서로 채권을 발행해 돌려막기를 하는 동안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한양증권 그리고 신용평가사 등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중앙그룹 경영진에 대해선 신문과 방송을 소유한 언론기업이란 점을 믿고 투자한 만큼 조속히 재원 방안을 마련해 원금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대형그룹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고
2: JTBC 회사채 피해자입니다.
1: 경영진이 이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신한이 배포한 IR 자료 그리고 주관사에서 말한 상황이 무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0: 피해자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중앙그룹의 이전 회사채 발행 과정에도 의문이 많다며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3: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걸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2: 이복현 피해자 대리인입니다.
3: 절차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0: 변호인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채권 피해자들은 250명, 피해 금액은 325억 원이지만 접수가 계속 늘고 있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4: 중앙그룹 채권 피해구제 공동변호인단의 기자회견

0: 400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해 완전 자본잠식을 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 상황을 적절히 공시했고 자본시장법을 준수했다고 알렸습니다. 또 JTBC 예능을 제작하는 자회사 스튜디오 아이의 중앙에서 대여한 330억 원 가운데 130억 원은 필수 제작비 등 명목으로 대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뒤에 출범한 K축구 혁신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에서 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혁에 첫발을 뗐습니다.
0: 우선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규정부터 연장한 뒤 본격 개선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2: 지난주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두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서 혁신위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부터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장 자리가 공석일 경우 60일 이내에 차기 협회장을 뽑아야 하는 대한체육회 규정부터 연장할 계획입니다.
3: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내일부터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이달 내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한 건 지난 6일. 기존 규정대로라면 오는 9월 초까지 차기 회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혁신위가 이를 연장하면서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도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박 위원장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팬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아니다 많은 분들이 어쨌든 회장 선거에 대한
4: 박지성 위원장입니다.
3: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회장이 나온다면
2: 박 위원장은 이밖에 차기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축구협회 안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해서는 혁신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혁신위는 다음 회의부터 선거 인단 확대 등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1: 네, 최근 우리도 무더위로 고생했지만 지금 서유럽은 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0: 에펠탑을 비롯한 프랑스 유명 관광지들은 단축 운영에 들어갔고 스페인에서는 닷새 전 시작된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단축 운영을 알리는 안내판이 걸렸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탓에 주말 동안 자정까지인 운영 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에펠탑을 찾은 관광객들은 줄을 서서 물세례를 받으면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도 각각 오후 4시와 5시까지만 단축 운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 사이클 대회인 뚜르드 프랑스는 사상 처음으로 일부 언덕 코스를 단축했습니다. 에어컨 없는 오래된 건물의 주민들은 창문을 은박지로 가리는 방법으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4: 이상용 차광막으로 창을 가렸습니다. 너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한쪽 면만 붙였는데 이상도는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파리 시민입니다.
5: 파리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이웃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사비도 1,000만 원 이상이라 최악의 폭염 속에도 보급률은 25% 수준입니다.
4: 저는 운이 좋게도 아파트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끄럽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만 켭니다. 파리 시민입니다.
5: 프랑스는 파리를 포함해 국토의 4분의 1 이상에 주말 동안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폭염의 영향으로 큰 산불이 이어지면서 지난주 남부 안달루시아에서 12명이 숨지고 20명 이상 실종됐습니다. 유럽연합 기후감시기구는 지난달 서유럽 평균 기온이 관측 역사상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했지만 예상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0: 그러나 태풍의 여파로 중국 북부에 기습 폭우가 내려 허를 찔렸는데 한반도 북부도 비상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 제9호 태풍 바비가 상륙한 중국 동부 연안은 수중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저장성 외칭에서만 1,300그루 넘는 나무가 쓰러졌고 위안에선 1,800억 원 이상 경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268만 명이 미리 대피하고 고가도로에 비상 주차를 허용하는 등의 예방 조치로 선방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2: 태풍 바비 탓에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드는 밤을 보냈는데 많은 당원 간부들이 소식을 듣고 즉시 움직여 홍수 방지와 긴급 구조 최전선에서 서민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중국 관영 CCTV입니다.
1: 베이징에서 가까운 북부 내륙 지방이었습니다. 허베이성 청도와 탕산, 친황다오 등지에 누적 552mm의 폭우가 내려 13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거리에 주차된 차량이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고립됐습니다. 북중 접경 랴오닝성에선 1,223차례의 국지성 호우가 관측되면서 17만 명 이상 대피했습니다. 성도인 선양엔 하룻밤 사이 최대 325mm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기상당국은 태풍 바비의 간접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바비는 수증기를 천리밖에 떨어진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으로 보냈고 찬 공기와 부딪혀 폭우가 촉발됐습니다.
1: 산둥반도까지 북상한 고급 연구원입니다. 열대 저압부로 약해졌지만 여전히 두꺼운 비구름을 몰고 바다 건너 한반도로 소용돌이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압록강 하류인 중국 단둥에도 큰 비가 예보돼 있어서 물난리에 취약한 북한 지역도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태국 방콕의 유명 술집에서 큰 불이 나 현재까지 최소 27명이 숨졌습니다.
0: 현지 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인명피해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어두운 밤 건물에서 붉은 화염이 무섭게 뿜어져 나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급히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밤 태국 방콕 북부에 있는 유명 술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1시간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현재까지 20여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술집 내부는 새까맣게 그을리고 현장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불길이 거셌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공연 중이던 술집에서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샜다는 목격담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났고 모두 연기와 불길을 피해 도망가려 했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한우틴 천일학군 태국 총리입니다.
4: 사망자 대부분은 불길을 피해 건물 뒤편 화장실에 숨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자가 많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에선 지난 2022년에도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 26명이 숨지는 등 유흥업소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안전규정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8.17 전당대회를 35일 앞두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전당대회는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의원, 그리고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까지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먼저 정 전 대표의 발언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2: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3: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재명 대.

0: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입니다.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1: 자, 당원 정당,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 또 조국 혁신당 합당 등 여러 가지 이제 의제를 던졌는데, 특히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가 좀 오늘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당대표가 되게 되면 네. 임기는 2년이죠. 2028년에 임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대선은 2030년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남은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저 말이 전제가 되려면 당대표를 산연임을 해야.
3: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입니다.
2: 그러니까 2년 아, 또 2년 이렇게 되는 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 말씀을 하신 게 많은 분들께서 그랬기 때문에 저 예. 말의 의미가 뭔가에 대한 많은 궁금함이 있고요. 일단 그런 지점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된 지가 만 1년이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1년 1개월이 된 시점에서 사실 우리 집권 여당에서 벌써부터 다음 대권을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임기 초반에 다음 대권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 임기 말 때는 가능한 일이겠지만 예. 지금 이제 막 역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이 정부에서 자꾸 다음 대권으로 치닫다 보면은 이게 그렇군요. 계속 정쟁과 경쟁이 예,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국정 운영이 동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하신 당대표직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러면은 당대표직이 없이 대선 출마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럼 당대표를 세 번을 연임하겠다는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기 네.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의구심 얘기한 만큼 언젠가 뭐 설명할 일이 또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은 합니다.
1: 어쨌든 이게 당대표를 출마하면서 대선 불출마를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또 상당히 이제 화제였는데 어쨌든 오늘 출마 선언 안에서 지나온 길을 보면은 나아갈 길이 보인다라고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발언들도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4: 네, 네거티브와 검증의 차이 네. 이거를 좀 비교해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검증은 정말로 과거에 어떤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 행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 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는 그야말로 뭐 인신 공격성 가십에 머물면 네거티브가
3: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입니다.
4: 전 민주당 대표 이제 후보죠. 이번 당권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김민석 후보를 염두에 둘 텐데 예. 김민석 후보가 지난 뭐 한 30여 년간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그 지지자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던 건 누가 뭐래도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전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예. 정몽준 전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것일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상대방의 약점은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곧 본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지나친 공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선을 하다 보면 예.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경쟁의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1: 그런 가운데 김민석, 송영길 이 두 당권 주자들도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집중 포화를 쏟아냈는데요. 발언 역시 듣고 오겠습니다.
5: 이번에 올바른 노선과
3: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5: 리더십으로 당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우리 당은 흔들립니다. 대통령도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흔들릴 것입니다. 당이 흔들릴 뻔할 때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서 그 다음 2년 후 총선을 선의에 메고 30년 황금시대를 단단하게 열어낸 이런 역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6: 이 소중한 대통령 이제 임기 4년이 남았는데
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도대체 대한민국 1년 만에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는 명천대전이 언론 1면 기사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청 갈등이 아니라 당청이 하나가 돼서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 글로벌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 김민석 송영길 의원 연일 정 전 대표를 이제 견제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뭐 매일 강조하듯이 2대1, 3대1 구도 맞습니까?
2: 그러니까 이게 특정 후보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요. 네. 지난 1년에 대한 지적과 시스템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을 되돌아봤을 때 과연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동력을 잘 뒷받침했냐에 대한 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특정 그 정청래 후보에 대한 비판은 아니다라는 점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6.3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집권 1년 차에 굉장히 높은 국정 지지 이유를 갖고 출발한 그런 선거에서 약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그게 당이 오롯이 국정 운영 지지율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받지 못하고 선거를 치렀고 실제로 결과로도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예. 이걸 굳이 싸움으로 몰아가서 2대1, 3대1 얘기하면서 뭐 다구리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거 표현은 조금 과했다고 보여지고 예. 어쨌든 정당 대회라는 걸 치러지다 보면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건 맞지만 예. 이게 특정인을 경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난 1년을 반성하고 책임지자라는 것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반성과 성찰과 책임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연임을 또 하겠다라는 그 정청래 의원의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정치는 어떻게 보면 실리와 실리도 중요하지만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 과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그 지적을 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얘기하신 거 그걸 굳이 싸움을 얘기를 하시는 거는 예. 뭐 각자의 셈법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예. 저도 굉장히 아름다운 경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1: 정 전 대표 최근에 SNS를 보면은 많이 아프다, 다구리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많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4: 근데 실제 보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민주당 당권 구도라는 것이 친명계가 여러 명이 그 당권 도전을 선언했고 이른바 친청계라고 하는 분은 본인 외에 또 최고위원 선거를 나온다고는 하지만 당내 의원들 놓고만 보면 굉장히 소수인 것 같아요. 특히 구도상에서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연대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조를 맞추는 과정에서 공통된 점은 뭐냐?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지난 1년간의 민주당 운영 과정.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앞으로 2년 동안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다시 당권을 맡았을 때 민주당이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거 그 방식과 관련해서도 결선 투표를 할 거냐 선호 투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예. 친명계 후보들은 다 선호 투표를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른바 이 친청계 후보들만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결선 투표 놔두고 왜 선호 투표를 갑자기 도입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정청래 후보로서는 상당히 좀 억울하다는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고 예.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언더독 그리고 피해자, 약자 이런 쪽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예. 이런 얘기들을 거듭하지 않을까 진지하게 봅니다. 예.
1: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공식 후보 등록이 이제 목요일이라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날짜가. 이거 언제 결정이 됩니까? 선호 투표제?
2: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선호 투표제든 결선이 되든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번에 전준이 자체가 굉장히 늦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견 조율을 했고 결정된 사항이 또 다시 번복되는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룰을 만들면 플레이어들은 따르는 게 원칙인 것이죠. 근데 지금 뭐 일부 최고위원들께서 이제 뭐 이걸 부당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멈춘 상황인데요. 어떠한 방식이 됐든 빠르게 결정이 돼서 후보들이 그 관련 준비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저는 더 나아가서 다른 게 무엇이 문제냐 보면은 마치 이번에 그 선호 투표제 때문에 당의 또 당원들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또 갈라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도 빠르게 결정되고 플레이어들은 그걸 따르는 게 원칙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1: 일단 수요일 진행되는 최고위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거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이 친청계 의원들이 잇따라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민희 한민수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공식화했고 최고위원 경쟁도 상당히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4: 네, 민주당이 지금 5명의 최고위원을 뽑게 되는데 이 가운데 네. 청년 최고위원을 직접 선출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도 또 친청계와 친명계가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여성 몫의 최고위원은 따로 뽑기 때문에

0: 아마 여성 최고위원은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최민희 의원과 아마 친명계선 서미화 의원 간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1: 예.
0: 그러면 나머지 3명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될 텐데 당 대표 지금 선거 구도만 놓고 보면 이른바 친명계 후보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전만 하더라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적어도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꽤 앞서 나가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친명계에서는 적어도 당대표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최고위원회에 한 2명 정도의 최고위원은 꼭 집어넣고 싶겠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텐데 지금 친명계에서는 다수의 후보가 나왔고 친청계에서는 소수의 후보만 나왔기 때문에 표가 이렇게 갈리게 되다 보면 5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친청계 최고위원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1: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제 최고위원 선언 출마 선언을 한 분들이 계파별로 나누자면 친명계가 이제 6명이고요. 친청계가 이제 2명이고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데 자리가 한 5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할당이라든가 청년계, 청년 최고위를 죄송합니다. 그거를 이제 감안하자면 나머지 세 자리밖에 안 남아서
2: 맞습니다.
1: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2: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할당이라기보다는 6등을 했든 7등을 했든 여성 중에 1등이면 무조건 이제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청년은 배려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명직 최고로 이제 청년 임명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치열한 경쟁으로 청년의 몫을 이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청년 최고위원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 자리가 맞는 것 같고
1: 예.
2: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명계 같은 경우는 후보가 많지만 친청계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가 두 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있는 거겠지만 또 아직 룰이 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청년 예.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이것도 아직 안 정해져가지고 네. 이 최고위원도 어떻게 될지 이것도 상당한 변수가 중간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의 보완수사권 이 폐지 추진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를 했는데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3: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희대의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3: 경찰 아버지 액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단순 살인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이나 부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5: 장윤기 사건에는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경찰 단계에서는 그냥
4: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5: 같이 됐었죠. 이렇게 보안 수사권 자체가 폐지된다면 당초 경찰이 했던 그 수사 내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할 방식은 없습니다.
1: 예, 국민의힘에서 이 형소법 개정안을 자체 발의를 지금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보완 수사권 존치는 물론이고요.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1년 늦추자. 이런 내용까지 지금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국민의힘은 역사적 증거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청 폐지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이에 따른 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앞으로 민생사범 또 범죄 피해자들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원내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분명히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절대 소수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민심이 뒷받침되는 주장만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 예.
0: 지금 보안수사권이 그런 겁니다.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장윤기 사건 외에도 수많은 민생 범죄들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내고 그 범죄자들을 응징한 사례가 다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본인들의 신념적 언어로 경찰에는 어떠한 수사권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3, 4년 지나서 분명히 사회적인 병폐가 대단히

0: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책임을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지금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 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 예. 과연 이 국민의힘의 개정안을 민주당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이제 의문이기는 한데, 민주당도 지금 완전히 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단일 대우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같기는 합니다, 보면은.
2: 이번에 이제 장윤기 네. 사건이 좀 촉발된 면도 있지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보완수사권이나 이런 검찰 개혁 문제가 좀 오염됐다. 실제로 정치적 구호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수기의 과정과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아주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런 주장하시고 뭐 비판 혹은 이렇게 대안 얘기하신 거 굉장히 존중하고 그것도 특히 받아들여야 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필요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만
1: 예.
2: 근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 지난 1년 동안 지난하게 이런 주제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아무 말 없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지금 저희 그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약간의 선악의 구도와 정치적 구호가 됐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또 혹은 이제 장윤기 씨 이권 때문에 뭔가 불거지자 이제 와서 목소리를 낸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순수한 지적인가에 대한 예.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저희는 그런 지적은 존중하지만 앞으로도 또 많은 수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일부 민생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가되 그 외에 보완책에 대한 아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깊숙한 논의와 또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 장윤기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보안사건 이야기를 할 때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것도 이제 빼놓지 않고 등장을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오늘 이 피해자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또 역시 이제 국민의힘하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 이 보안사건을 고려를 해서 좀 연대하는 분위기 그것도 좀 느껴지긴 합니다.
0: 보안사건과 관련해서는 예. 뭐 이건 국민의힘만이 주장하고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보안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정말로 장윤기 씨 관련 사건이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든 김창민 감독의 집단 폭행 사망 사건이든 이렇게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는 더 커지고 그리고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자들이 동분서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안수사권이 있었을 땐 공적인 기능, 사법체계 내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보안수사권과 관련해갖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예. 지난 1년간 민주당이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어떤 대안을 내놨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뭐 언론에 알리면 된다? 킥스에 뭐 참여하면 된다? 피해자들의 수사 참여를 확대하면 된다? 이게 과연 얼마나 실제 형사사법체계에서 실효성이 있는가? 이거 정말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고 법조계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민주당이 이런 정도의 국민 여론이 있다면 적어도 여론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 당권 선거를 앞두고 성명성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얘기하면 항상 지지자들이 뽑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이 보안수사권 다 없애겠다고 하는데 실제 당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이러한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 그 민주당 상황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 이제 홍기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안사건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개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 이것도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건전한 토론을 결국은 대통령께서 주문하신 게 이런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적하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게 모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토론하고 관련해서 혹시 필요한 건 수정하고 보완하다는 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 였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시기가 조금 이때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요. 또 다양한 또 의견 국민의힘에서 내주시면 또 민주당에서도 적절하게 또 현명하게 잘 협조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예.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한동훈 의원 복당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해도 얼씬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이제 자극적인 발언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의원도 안철수 의원의 법정 증언이 상당히 무겁다. 역시 이제 동조를 하는 그런 입장을 또 냈단 말이에요.
0: 일요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어떤 내용일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예. 어떤 한동훈 의원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 이렇게 치중한 그 기자회견을 해서 상당히 좀 의외였습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있었던 안철수 의원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다라고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 네. 내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게 뭐냐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좀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해 있는 것 같은데 문제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사실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일부만 얘기한 거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처음에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사에 모이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후에 당사가 아닌 국회로 와서 계엄 해제에 투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누차 계속돼 있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언급을 하면서 한동훈 의원이 마치 계엄과 관련해서 뭐 이정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의 기록은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각각의 기억 속에 각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했었던 발언과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이걸 갖고 뭐 중도 보수 진영의 어떤 그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뭐 이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마침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최근의 분위기는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반장연대, 반장동연대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주말 사이에 이제 포화가 집중됐단 말이에요.
2: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뭐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한동훈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서사가 되냐고 하는데 저 이 말에 이 말씀의 맥락을 잘 모르겠지만 동의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날의 영웅의 서사는 한동훈 의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국회를 지키고 국회 앞을 어떻게 보면 막았던 시민의 역할이 가장 컸고 담을 넘어서까지 투표 표결을 갔던 우리 의원님들께서 역사를 만드신 거죠. 시민의 역할과. 근데 그 자리에 안철수 의원은 안 계셨습니다. 표결에 참여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회에 있다가 표결에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몇 분은 다 당사로 가셨던 그 장면을 제가 눈앞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지 당시에 뭐 한동훈 의원이 얼씬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했는 역사냐 이거는 그냥 안철수 의원이 심각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저 말을 굳이 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나라는 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1: 예, 말해도 이제 때일은 보수 재편 주도권 경쟁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자, 오늘 좀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대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극심한 폭염 속에 주말 사이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일요일은 어제 하루에만 80명이 넘었고요.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2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온열 질환자는 지난 일요일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모두 88명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명, 서울 9명, 충남 8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집계 된 토요일 온열 질환자 숫자인 115명보다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올해 들어 8명 넘게 온열 질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주말 두 차례뿐입니다. 실제 주말 이틀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숫자는 올해 전체 환자 숫자의 27%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30%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노약자들이 야외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더위 속에서 가벼운 어지럼증, 두통 등이 찾아온다면 방치하지 말고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해야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쪽방촌 주민들의 여름나기도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에 냉방기기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해 무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는 주민들을 정영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 불볕 더위가 이어지는 오후, 쪽방촌 주민들이 하나둘 골목에 자리 잡습니다. 찜통 같은 방을 피해 조금이라도 바람이 부는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돗자리에 앉아서 더위를 식히거나 문을 활짝 열어둔 집도 눈에 띕니다.
5: 여름에는 덥지. 아니 찜통이야 찜통. 더우니까 여기서 바로 여기서 고트바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냉철로 한쪽으로 비키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0: 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주민들은 이웃의 안부부터 살핍니다.
1: 여기서 사람 안 죽어서 나가면 다행이야. 더운데. 아, 더워서 쓰러진 사람이 있으니까.
0: 에어컨이 있어도 마음 놓고 틀기는 어렵습니다. 각 방이 아니라 공용 복도에 설치돼 있는 데다 전기 요금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여름철 석 달 동안 쪽방 소유주에게 전기 요금을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주민들은 요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2: 에어컨 많이 나온다고 안 좋아하지요. 갖고 가서 한 번씩 들을까 틀고 껐다가 막 이러라고 그러네.
0: 골목에 물한 개를 뿌려주는 쿨링포그에 의지해왔지만 폭염이 닥칠 즈음 이마저도 고장났습니다.
3: 평소라면 골목에 물을 뿌려주고 있어야 할 쿨링포그가 전기 사용이 몰리면서 작동이 멈췄습니다.
0: 해가 져도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몰라 밤잠도 설치는 상황.
4: 38도 이상 불죠.
5: 바람은 안 오는데.
4: 바람 안 불죠. 그러니까 뭐 밤에 애들 다 나가요. 들락날락 들락날락해요.
0: 한여름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더 비싸고 이 때문에 국제 경쟁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설명에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법 등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다며 고쳐야 한다면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에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내일부터는 이 호우와 돌풍이 비상입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숨막히는 극한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대구 동구와 경산 하양읍 기온이 38도에 육박했고 서울 노원구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인데 강한 저기압의 중심이 북한을 지나며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우특보는 물론 재난 문자도 발송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8: 14일 화요일 오전부터 15일 수요일까지
9: 펜가염
8: 우리나라 북쪽을
9: 기상청 예보
8: 지나는 저기압의
9: 분석관입니다.
8: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 일부 중부지방에는 짧은 시간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7: 이번 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가 고비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임진강과 한탄강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는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서해안과 수도권, 강원 내륙, 동해안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특보 수준의 돌풍이 우려됩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주 후반에는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전국에 또다시 비를 뿌리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와 기습호우가 교대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여름 재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0: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장윤기는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라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7일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송하다는 반성문을 제출했고, 지난 10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엔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광주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결국 이렇게 성폭행 목적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고 이채원 양 변호인은 장윤기가 양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입장을 바꾼 것

0: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든 장윤기. 앞서 검찰에 넘겨질 때도 장윤기는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 왜 찾아갔습니까?
1: 하지만 정작 재판정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 저희들이 본 바로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고 간혹 이제 일부 증거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4: 김문석 고이채환 양 법률 대리인입니다.
3: 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마침내 검찰이 적용한 성폭행 목적 살인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영상 자료 등을 재판정에서 직접 확인한 뒤입니다.
5: 이런 자백 등을 감경 요소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무기 징역이 최저한의 법정형이긴 하지만 선고형 자체는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1: 장윤기는 최근 12여 장의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장윤기는 반성문에 뒷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할지 또 재판부는 뒤늦게 성폭행 목적 범행을 시인한 장윤기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0: 검찰 보안 수사로 세상에 드러난 전직 시장의 뇌물 사건 당시 녹취를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시장의 연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는데도 측근의 개인 비리로 묻힐 뻔했던 이번 사건은 검찰 보안 수사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심규원 전 동해시장의 뇌물 사건은 해양경찰이 송치했을 때만 하더라도 배달 사고로 취급됐습니다. 측근이 천만 원을 꿀꺽했다는 말만 믿고 시장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전면 재검토한 검찰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받은 돈을 가로챘다면 다음 날 뇌물을 준 사람에게 시장과 통화했냐고 물을 리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7: 시장과 통화하셨나요?
8: 아니요. 아니.
7: 안 하셨구나.
8: 내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안 읽었네.
6: 같은 날 심 전 시장과 수산업자의 통화도 이어졌습니다.
7: 아, 대표님.
8: 아, 예, 선생님.
7: 예, 문자를 늦게 봐가지고.
8: 아, 어저께 말씀하셨던 거.
7: 예, 예, 예.
8: 그거 언제쯤 준비해야 됩니까?
7: 제가 갔다 와서.
6: 보안 수사에 나선 검찰은 결국 돈을 받은 몸통이 시장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액수도 천만 원이 아니라 이른바 저수지 역할을 하는 업체를 통해 받은 것까지 모두 11억 6천만 원에 다다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9: 경찰이 어떤 부실하게 수사하거나
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 3부장 검사입니다.
9: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보안 수사가 그 실체 규명에 얼마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장치인지를 여실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6: 기록 속 스모킹건을 깨운 셈인데 향후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보안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한다면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특히 최근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고의로 증거인멸에 나서거나 경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백 조서를 빠뜨린 채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의 경우 기록을 직접 검증할 수사권 없이 요구만으론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게 검찰 내부의 중론입니다. 부실 수사를 걸러내는 보안 수사의 순기능이 현장에서 계속 입증되는 가운데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검찰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며 속도를 내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잇따라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부 예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0: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 채 또다시 법력권 단독으로 문을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계속됐습니다. 보안수사권은 박탈하되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보안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11: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증거라든가 혹은 다
4: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10: 다만 비공개 회의에선 법사위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0: 있는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열어두자고 제안한 건데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보안 수사 폐지에 대한 당내 신중론은 추가 입법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한해 검찰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제한적 조치를 담은 개정안 발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 여성 등
2: 김남기 더불어민주당
1: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2: 의원입니다.
1: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0: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존치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일부 당권주자도 신중론에 가세했습니다.
3: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
2: 고민정
3: 사건 이런
2: 더불어민주당
3: 것에
2: 의원입니다.
3: 국한해서라도 보안수사권은 놔두는 게좀 필요하겠다.
0: 민주당은 일단 추가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입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잇따르는 이견 속 일부 격론도 예상되는데 아직은 전면 폐지라는 큰 방향은 유지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별도 법안을 발의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회 보이콧 기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5: 보안수사권 졸속 폐지,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양손에 피켓을 들고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대응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맞댄 겁니다.
6: 보안수사권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5: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맞서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보이콧을 풀고 법사위를 비롯해 향후 상임위에 참여할지는 사실상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대안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0: 원내대표입니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당시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은
0: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2: 권이 없어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3: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피해자입니다.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1: 국민의힘은 내일 외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러 토론회도 여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장외 총력전 체제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4: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에 함께 넘겨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의 공범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는 앞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부부가 같은 죄로 정반대 판결을 받아든 건데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을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58차례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
6: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
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7부 부장판사입니다.
6: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5: 2심 역시 세부 법리만 수정했을 뿐 전체적인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명 씨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유리한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전체 58차례의 조사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14차례에 대해서도 김 씨 재판부는 일부만 전달했다며 무죄 근거로 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14차례만큼은 명백히 사전 합의된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7: 김건희란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명태균에게
0: 이진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부장판사입니다.
7: 잘 부탁한다. 명성에만 믿겠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5: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는 김 씨 재판부는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일 뿐이라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등에게 실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1: 김건희 씨 사건은 사흘 뒤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 재판부들의 법리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4: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사건 등 상고심 선고 사흘 뒤인 오는 19일 종합특검에 출석합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첫 피의자 조사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2차 종합특검이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9: 이번 주 일요일인 7월 19일 김건희를 소환하여
0: 김지미 종합특별검사부입니다.
9: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다는 혐의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 관련 참고인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특검은 이번엔 김 씨 측과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g이 관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은 김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 명품을 제공받고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차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공모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김 씨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모두 3개. 가장 속도가 빠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은 오는 16일

0: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고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메간 매직 사건은 김씨측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배당됐습니다. 통일교 집단 정당 가입 사건은 다음 달 21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수사기관 연장으로 마지막 전력을 확보하려는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를 네 번째로 법정에 세우는 성과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김재미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김기현, 나경원 의원에 대해 오는 2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윤상현 의원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김 의원과 나 의원은 의견서만 송부했다고 출석 통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과 관련한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14일부터 뉴욕 증시에 출시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을 통해 뉴욕 증시 나스닥에 입성한 SK하이닉스가 첫 거래일부터 공모가보다 13.08% 급등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월가에선 SK하이닉스 ADR과 연계된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ATF가 우리 시간으로 1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렉스 쉐어즈와 프로 쉐어즈, 레버리지 쉐어즈 등이 SK하이닉스 ADR 주가의 일일 변동폭과 연동된 두배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주가 하락에 역으로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약 7개 정도의 상품이 동시에 상장이 될 예정이고요. 이 정도
5: 오기석
4: 규모의
5: 렉스쉐어즈
4: 상품이
5: 아시아
4: 동시에
5: 사업 대표입니다.
4: 상장된다는 거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표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상승세를 탄 주식에 무작정 올라타는 투자 흐름을 뜻하는 모멘텀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종목 1일 등락폭의 두배 성과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매일매일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5: 오기석
4: 관리할 수가
5: 렉스쉐어즈
4: 있고
5: 아시아 사업
4: 그리고 내가 질
5: 대표입니다.
4: 수 있는 위험 수준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만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3: JP 모건은 레버리지 ETF의 등장을 건전한 신호로 여기지는 않는다며 상승 사이클 후반의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K금융 영토 확장이라는 기대감 속에 상장 초반 나타날 원화 환율과 현지 유동성 위험을 감안한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상시 근무 필요에 따라 주말에도 근무하는 현업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미만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9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우체국에서 근무했는데 정부가 이들이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정한 현업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정액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반발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미군과 이란이 이틀째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0: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이틀째 추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추가 공습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군도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는 등 대규모 반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해협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이란이 협상에서 합의를 해놓고도 바로 선박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공격 원인을 이란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선박 공격을 계속한다면 압도적인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란을 향해 내부 단속에 나서라고 충고했습니다.

0: 합니다.
1: 선박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사람들은 평화협정을 협상하는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매슈 휘테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0: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 이후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성명에서 최근 미군의 불법적인 이동 때문에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TV 앵커 당국입니다.
0: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호르무즈 해협이 수십 개의 원자폭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협상 동력도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상황이 격화하자 국제 유가도 덩달아 4% 넘게 급등하며 세계 경제에 다시 먹구름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고 자신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밤 자신의 SNS에 지지율 59%, 기름값은 내려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59%에 달한다는 의미이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코노미스트 등이 집계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평가가 59%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란과의 교전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4%가 넘게 올라 배럴당 $80대까지 육박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주춤했던 국제 유가가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합의를 마쳤는데 이란이 갑자기 선박을 공격했다며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5: We had a deal with them yesterday. They were giving up everything.
1: 합의까지 다 했는데 2시간 뒤에 갑자기 공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And I said these peopl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m.
4: 하지만 이딴 말실수와 오락가락 태도에 정작 트럼프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뉴욕 타임즈 백악관 담당 기자는 트럼프의 건강 상태는 알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다며 갈수록 관련 정보를 덜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의 건강은 문제가 없다면서 형편없는 보도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며 중동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수도 사나의 국제공항을 겨냥해 여러 차례 공습을 단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있는 후티의 야히야 사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사우디가 사나 공항을 공습해 긴장 완화 국면은 끝났다고 비난했습니다. 후티 반군 측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사우디와의 휴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후티와 맞서는 예멘 정부는 자신들이 감행한 공습이라며 사우디 개입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전 대표 출마로 당권 레이스는 5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는데 계파 갈등 속 룰 세팅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약속했습니다.
8: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1: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8: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7: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자신은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다며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이재명이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1: 전 대표입니다.
8: 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입니다.
7: 정 전 대표의 연임 도전 공식화로 민주당 당권 레이스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김보미 등 4명 주자를 더해 우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는 이기는 민주당을 강조하며 당대표 교체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방선거 지휘를 제대로 못해 생긴 아쉬움을 2년 뒤 총선에서 남겨선 안 된다며 당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당과 정부, 대한민국이 함께 흔들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며 외교 안보 전문성 행보를 이어갔고 고민정 의원은 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당심을 파고들었습니다. 후보들의 젠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전당대회 규칙 확정은 선호 투표제와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논의를 이어온 당 지도부는 좀 더 수기를 거치자며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 후보 등록은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공식 일정 시작을 코앞에 두고 룰 세팅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둘러싼 공방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가세했습니다.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범보수 진영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9: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사실상 공개 저격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을 당사로 먼저 모은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는 안철수 의원의 최근 법적 증언에 힘을 실으면서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10: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1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10: 특히 자신의 분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해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9: 안철수 의원이 한 의원 복당 반대를 외칠 정도로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당사자도 아닌 이 대표가 참전한 배경으로는 최근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 테러 자작극을 둘러싼 논란이 거론됩니다. 한 의원은 최근 정 후보 사건에 대한 개혁신당 인지 시점을 두고 이 대표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의원 공격을 받은 두 사람이 일종의 공동전선을 구축한 모양새인데 한 의원 측은 일단 추가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차기 당권을 포석에 두고 한 의원을 견제하는 거란 볼멘소리도 적잖습니다. 정의한 자작극 사태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이 신경전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개혁신당은 박형준 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정 후보에게 단일화를 빌미로 부당거래를 제시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띄우고 있고
10: 19일에 잠적하게 된 계기가 17일에
11: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10: 그런 사전 조율을 하는 그게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파악했었기 때문에
9: 국민의힘은 궁지에 몰린 개혁신당이 물귀신 작전을 편다고 발끈했습니다.
12: 국민의힘과
11: 신동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2: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13: 장동혁 대표 거친 논쟁이 공전하는 가운데 개혁파 성향 보수 진영 주자들이 벌써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자성과 보수 재건을 위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개파 간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4: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5: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7: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어제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폭염 중대경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폭염경보로도 경각심을 충분히 줄 수 없는 극한 더위를 경고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입니다.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데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질 정도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행동수칙은 중단, 이동, 확인 이렇게 3단계입니다. 야외 활동과 작업은 즉시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 혹은 그늘로 즉시 이동해서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염중대경보 재난 문자를 받으면 단순한 알림으로 넘기지 말고 즉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에 따라 행동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7월 13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 중에서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눈사람 만들래?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7월 13일 월요일 듀에이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영화 겨울왕국 중에서 눈사람 만들래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연주자 본인이 직접 편곡한 버전이었어요.
0: 지난주 스티븐 허프의 새 음반 피아노 포스트 카즈가 발매되었죠. 피아노로 연주한 우편엽서 정도의 뜻인데요. 전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여러 곡 모아놓은 음반입니다. 방금 들으신 디즈니 애니메이션 음악부터 러시아, 스페인, 남미를 비롯해

0: 중국과 일본 음악까지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1: 이 방금 들으신 곡도 스티븐 허프가 직접 편곡했다고 하는데 다른 곡들도 그런가요?
0: 보니까 절반 정도는 자신이 직접 편곡한 것이고요. 스티븐 허프는 영국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여러 작품을 남긴 작곡가입니다.
1: 디즈니 애니메이션 음악을 직접 편곡해 연주했다는 것이 상당히 독특한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나온 랑랑 음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은 또 아니죠.
0: 그렇죠. 예전보다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조금 낯설죠. 앵콜곡이 아니니까 이렇게 음반까지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 조성진이나 임윤창 같은 연주자가 이런 시도를 또 하진 않았으니까요.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음반 중에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그라나도스의 스페인 무곡집 중에서 다섯 번째 곡 안달루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 중에서 리멤버 미,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그라나도스의 스페인 무곡집 중에서 다섯 번째 곡 안달루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 중에서 Remember Me,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Remember Me도 스티븐 허프가 직접 편곡한 버전이었는데요. 사실 스티븐 허프는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0: 이 스티븐 허프는 피아니스트 임윤찬과의 인연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1: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 나갔을 때 스티븐 허프가 새로 작곡한 작품이 지정곡으로 나왔죠. 참가자들은 이 곡의 악보를 처음 받아서 일주일 정도 안에 연주해야 했는데 임윤찬은 이 지정곡 연주에서도 최고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0: 자기 작품을 가장 잘 연주한 젊은 피아니스트, 이 스티븐 허프 입장에서는 임윤찬이 무척이나 대견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콩쿠르 이후에도 임윤찬에게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 특히 갑자기 유명해진 뒤 세계를 공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0: 사실 이런 게 진정한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1: 맞죠.
0: 그런 조언이야말로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고 이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1: 맞죠,
0: 컨디션
1: 맞죠.
0: 관리. 맞아요. 인간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1: 그 제가 노래를 뭐 가르쳐드릴 때도 노래를 직접 해본 사람 알 수 있는 그 고통.
0: 아, 그쵸, 그쵸, 그쵸.
1: 발성이 무대에서 되냐.
0: 안 되죠.
1: 컨디션부터 중요하고.
0: 사실 그냥 하는 거
1: 자신감인데. 다 필요 없다.
0: 미리 해놨어야 돼.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스티븐 허프의 자작곡 연주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어제의 세계 중에서 3악장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마크 엘더가 지휘하는 할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민주당 안에서 잇따라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부 예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건데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 채 또다시 법력권 단독으로 문을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계속됐습니다. 보안수사권은 박탈하되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0: 능력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보완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1: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증거라든가 다 전자화해서 다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0: 다만 비공개 회의에선 법사위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열어두자고 제안한 건데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당내 신중론은 추가 입법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한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제한적 존치를 담은 개정안 발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여성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0: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존치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일부 당권주자도 신중론에 가세했습니다.
3: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 사건 이런 것에 국한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은 놔두는 게 좀 필요하겠다.
0: 민주당은 일단 추가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입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잇따르는 이견 속 일부 격론도 예상되는데 아직은 전면 폐지라는 큰 방향은 유지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혐의의 다툼에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진을 소집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별도 법안을 발의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회 보이콧 기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양손에 피켓을 들고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응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맞댄 겁니다.
6: 보완수사권 집행하자!
7: 집행하자! 집행하자! 집행하자!
5: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맞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보이콧을 풀고 법사위를 비롯해 향후 상임위에 참여할지는 사실상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대안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정작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8: 특별한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원내대표께 일임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5: 당분간은 장외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은 물론 40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소환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9: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5: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당시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10: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11: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5: 국민의힘은 오늘 외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러 토론회도 여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장외 총력전 체제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4: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중앙선관위원을 포함해 증인 90여 명을 불러 1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선관위 국조특위는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열고 선거 부실관리 의혹과 투표용지 인쇄비 꼼수 전용 문제 등에 대해 고강도 검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야는 앞서 청문회 전현직 중앙선관위원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태훈 검경합동수사본부장 등 모두 9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는 22일 한 차례 더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2: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명 씨의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세현 기자입니다.
13: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라 제20대 대선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14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14: 김건희는 처음부터 피고인 명태균을 직접 만나 협의하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피고인 명태균과 협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명태균과 의사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13: 그러면서 14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2,792만여 원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절반인 1,396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그 보답으로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명 씨가 부탁한 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가중해 민주정치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표본값을 부풀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만들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명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 씨 관련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지는 가운데 유무죄 판단이 어떻게 나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2: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1심에 대해 비로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노수 특검보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씨의 1, 2심 판결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이번 선고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에서 특검의 여러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을 속속들이 세심히 잘 살펴서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은 괜찮지만 우리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판결에 대해 김건희 씨 사건에서 이미 배척된 부분을 너무 지엽적으로 확대 해석했다며 무리한 논리 구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17: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가 성공적으로 미국 증시 ADR 상장을 치렀지만 우리 증시는 폭락장을 맞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역대 13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집중되는 등 시장에는 극심한 변동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6: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에서 공모가보다 10% 넘게 급등하는 등 성공적으로 ADR 상장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가는 15.4% 하락한 184만 5천 원에 마감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10.7% 하락하는 등 대형주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85% 내린 7,412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낙폭이 커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장중 하락세는 더 가팔라지며 지수는 한때 6,783까지 폭락했고 8.95% 내린 6,80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올해로 7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는 역대 13번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발동된 겁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이 3조 8천억 원가량 순매수했

0: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재부각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반도체주 자체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1: 펀더멘털 훼손과 관련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외 매크로적인 이슈들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에 4.55% 내린 799로 마감하며 800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1,400원대로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재심화 등으로 상승하며 주간 거래 종가 1,503.4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과 연계한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이후 뉴욕 증시에 잇따라 출시됩니다. 미국 투자 운용사인 렉스 셰어즈의 오기석 아시아 사업 대표는 YTN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모든 하이닉스 ADR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은 한국 시간 14일 오후 5시부터 거래가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3: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 운영 원칙, 그리고 재정의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화두로 꺼내든 건 반도체발 추가 세수였습니다.
4: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3: 특히 예상보다 더 거칠 세금을 소중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발판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청년과 지방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4: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3: 만약 경제 상황이 바뀌어 세수 결손이나 추경이 필요할 때는 이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재정 안정화 또한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기금의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인데 일각에선 100조 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5: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3: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이야말로 현 정부가 편성부터 오롯이 그려낼 첫 예산이라며 민생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지출이 성장과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청년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2: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을 듣는 첫 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희탁 1차관, 주택정책 관련 실국 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학계, 언론계,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합니다. 국토부가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만큼 주택 공급 확대가 주된 화두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전 대표 출마로 당권 레이스는 5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는데 개파 갈등 속 룰 세팅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약속했습니다.
7: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0: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자신은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다며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이재명이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입니다.
0: 정 전 대표의 연임 도전 공식화로 민주당 당권 레이스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김보미 등 4명 주자를 더해 5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는 이기는 민주당을 강조하며 당대표 교체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방선거 지휘를 제대로 못해 생긴 아쉬움을 2년 뒤 총선에서 남겨선 안 된다며 당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당과 정부, 대한민국이 함께 흔들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며 외교 안보 전문성 행보를 이어갔고 고민정 의원은 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당심을 파고들었습니다. 후보들의 젠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전당대회 규칙 확정은 선호 투표제와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논의를 이어온 당 지도부는 좀 더 숙의를 거치자며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 후보 등록은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공식 일정 시작을 코앞에 두고 룰 세팅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8월 17일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 의원은 SNS에 민주당을 지키고 개혁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검찰, 언론, 사법, 경제개혁 등 민생개혁이라며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내란청산과 개혁의 성과가 있었지만 그 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둘러싼 공방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가세했습니다.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 논란까지 맞물리며 범보수 진영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사실상 공개 저격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을 당사로 먼저 모은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는 안철수 의원의 최근 법적 증언에 힘을 실으면서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4: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분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해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3: 안철수 의원이 한 의원 복당 반대를 외칠 정도로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당사자도 아닌 이 대표가 참전한 배경으로는 최근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 테러 자작극을 둘러싼 논란이 거론됩니다. 한 의원은 최근 정 후보 사건에 대한 개혁신당 인지 시점을 두고 이 대표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의원 공격을 받은 두 사람이 일종의 공동전선을 구축한 모양새인데 한 의원 측은 일단 추가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차기 당권을 포석에 두고 한 의원을 견제하는 거란 볼멘 소리도 적잖습니다. 정의한 자작극 사태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이 신경전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개혁신당은 박형준 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정 후보에게 단일화를 빌미로 부당 거래를 제시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띄우고 있고
5: 19일에 잠적하게 된 계기가 17일에 그런 사전 조율을 하는 그게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파악했었기 때문에
3: 국민의힘은 궁지에 몰린 개혁신당이 물귀신 작전을 편다고 발끈했습니다.
6: 국민의힘과 야합 가능성을 운운하기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7: 장동혁 대표 거친 논쟁이 공전하는 가운데 개혁파 성향 보수 진영 주자들이 벌써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자성과 보수 재건을 위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개파 간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는 성폭행 목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 이어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강간 등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등 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 범행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장윤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지난 공판에서 보류했던 강간살인 등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한 재판에선 범행 당시 영상의 증거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영상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태연이 세탁소와 미용실을 들린 장 씨의 행적 등이 담겼습니다. 장 씨의 잔혹한 범행 모습엔 피해자 측도 잠시 퇴정했습니다.
6: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를 특정하고 타겟팅 삼아서 이제 여러 차례 멈춰가면서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최종 범행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고요.
5: 법원은 장윤기의 다음 재판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장윤기 주변인과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4: 광주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결국 성폭행 목적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고 이채원 양 변호인은 장윤기가 양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입장을 바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7: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든 장윤기. 앞서 검찰에 넘겨질 때도 장윤기는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8: 왜 찾아갔습니까?
7: 하지만 정작 재판정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6: 저희들이 본 바로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고 간혹 이제 일부 증거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자신도 바라보는 모습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7: 그리고 마침내 검찰이 적용한 성폭행 목적 살인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영상 자료 등을 재판정에서 직접 확인한 뒤입니다.
9: 이런 자백 등을 감경 요소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무기징역이 최저한의 법정형이긴 하지만 선고형 자체는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7: 장윤기는 최근 12여 장의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장윤기는 반성문에 뒷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할지 또 재판부는 뒤늦게 성폭행 목적 범행을 시인한 장윤기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화입니다.
4: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당시 강력팀장과 팀원 등 총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구속된 장윤기 사건 담당 강력팀장을 포함해 수사팀원 광주경찰청 형사과와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 관계자 등 7명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며 속도를 내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잇따라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부 예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 채 또다시 법력권 단독으로 문을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계속됐습니다. 보안수사권은 박탈하되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보안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10: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증거라든가 다 전자화해서 다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8: 다만 비공개 회의에선 법사위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열어두자고 제안한 건데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보안수사 폐지에 대한 당내 신중론은 추가 입법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한해 검찰 보안수사권을 남겨두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제한적 존치를 담은 개정안 발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11: 장애인 여성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8: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존치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일부 당권주자도 신중론에 가세했습니다.
12: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 사건 이런 것에 국한해서라도 보안수사권은 놔두는 게 좀 필요하겠다.
8: 민주당은 일단 추가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입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잇따르는 이견 속 일부 격론도 예상되는데 아직은 전면 폐지라는 큰 방향은 유지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해 총력적에 나선 국민의힘은 별도 법안을 발의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회 보이콧 기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을 걸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3: 보안수사권 졸속 폐지,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양손에 피켓을 들고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대응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맞댄 겁니다.
14: 보안수사권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13: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맞서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보이콧을 풀고 법사위를 비롯해 향후 상임위에 참여할지는 사실상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대안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정작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15: 특별한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원내대표께 일임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13: 당분간은 장외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은 물론 40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소환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16: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13: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당시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17: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보안수사권이 없어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18: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13: 국민의힘은 오늘 외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러 토론회도 여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장외 총력전 체제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관위 특검 출범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방식은 한국법학교수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각각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과거 대한변협회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건 억지이고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 절차 역시 기존 특검법에서 활용해온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즉각 나서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405일째지만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청와대는 수차례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막아세우는 짜인 각본에 따른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왔다며 이제라도 즉각 추천 절차에 돌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에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9: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차광막조차 없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잡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추 수확을 앞두고 농사일에 나섰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로 일에 익숙한 농민조차 좀처럼 견디기 힘듭니다.
20: 아, 힘들죠. 엄청 힘들죠, 지금.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저항력이 없으니까 진짜 뜨거운 때는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19: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씨에 밀폐된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21: 멜론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우스 내부가 얼마나 더운지 10분 동안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온도계는 46도를 넘어섰습니다.
19: 이처럼 가혹한 작업 환경 속에서 결국 충남 지역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발견 당시 체온이 무려 42도까지 치솟아 있었고 사후 강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돼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는 대표적인 급성 응급질환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처럼 고온다습한 밀폐 환경에서 장시간 육체 노동을 지속할 경우 의식저하나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단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염 속 농사일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합니다.
22: 작업할 때에는 모자 등을 이용해서 햇빛을 꼭 차단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0: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농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작업할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1: 전문가들은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특보 발령 시 고령층의 하우스 작업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 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 주말 사이 전국에서 온열질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80명대 온열질 환자가 발생했는데 80명을 넘긴 건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4: 온열질 환자는 지난 일요일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 환자는 모두 88명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명, 서울 9명, 충남 8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짓게 된 토요일 온열질 환자 숫자인 115명보다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올해 들어 8명 넘게 온열질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주말 두 차례뿐입니다. 실제 주말 이틀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숫자는 올해 전체 환자 숫자의 27%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30%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노약자들이 야외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더위 속에서 가벼운 어지럼증, 두통 등이 찾아온다면 방치하지 말고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해야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3: 전국에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오늘부터는 호우와 돌풍이 비상입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를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와 초속 20mm 이상의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5: 숨막히는 극한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대구 동구와 경산 하양읍 기온이 38도에 육박했고 서울 노원구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인데 강한 저기압의 중심이 북한을 지나며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우특보는 물론 재난문자도 발송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6: 14일 화요일 오전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 일부 중부지방에는 짧은 시간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5: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고비입니다. 경기 북부와

0: 강원 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임진강과 한탄강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는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서해안과 수도권, 강원 내륙, 동해안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특보 수준의 돌풍이 우려됩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전국에 또다시 비를 뿌리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와 기습호우가 교대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여름재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장윤기는 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라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범행 전 장윤기의 추가 성범죄 등 범행 전후 행적을 증거로 제출하자 계속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에 열리며 피고인 장윤기의 주변인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윤기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이 양이 마지막까지 신었던 운동화마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은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2: 장윤기에게 습격을 당할 당시 피해자는 스웨터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소중한 딸의 마지막 유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3: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폐기되었고 운동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2: 옷은 혈흔 분석을 위해 조각난 채 폐기됐고 운동화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가해자의 차량과 블랙박스, 케이블 타이 등 경찰이 놓친 증거품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부실 수사 배경으로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경찰이란 사실이 지목되자 유족은 조직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3: 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고 가해자가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2: 검찰은 경찰이 초기에 빠뜨린 장윤기의 차량 감식 영상과 성인 용품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지휘선에 있던 광산서 전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경찰관은 모두 4명. 광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장윤기의 혐의 결정 과정에 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4: 공유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 적극적인 지시를 한 사람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좀 피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2: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사건을 광수대가 아닌 광산서에 배당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사건 심리를 맡은 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잇따라 높은 형량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였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이번에도 엄벌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6: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내란 특검의 구형량을 훨씬 웃도는 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이번에도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가 같은 김건희 씨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다르게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 더 나아가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2021년 당시 홍준표 경선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이 치열하게 순위를 다투던 상황에서 명 씨의 여론조사가 유권자들과 당내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며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민주정치 발전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저버린 건 물론 재판에서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5: 특별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으면 그걸 증거로 내세요라고 대묻고 그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6: 명 씨에 대해서도 법정에서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을 남겼고 변호인단은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이 사건에서 이렇게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6: 반면 김건희 특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로소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김지미 특검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 일요일인 오는 19일 김건희 씨를 소환해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종합특검팀 대면 조사에 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앞서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특검의 참고인 신분 출석 통보에는 불응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부실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을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어제 유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 의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결과 조작이나 축소 은폐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11: 네, 감사합니다.
12: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1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4: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13: 굿모닝 매거진 해.

0: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1: Just a little bit of pixie dust. Now, think of the happiest things. It's the same as having wings.
2: Let's all try it just once more.
3: Look, we're rising off the floor.
4: To my knee.
2: Oh, my.
3: We can fly.
1: You can fly.
3: We can fly.
1: Come on, everybody. Here we go.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AI 는무엇이든척척만들잖아요그런데 AI 가되살릴수없는소리도있대요사라지면다시살릴수없는대한민국의푸른자연을지켜주세요공익광고협의회
3: FM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한국의뉴스채널 YTN 뉴스 FM 에서4시를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5: YTN 뉴스퀘어4시뉴스시작합니다
4: 광주에서여고생을살해한장윤기의두번째공판이어제열렸습니다
5: 재판과정에서장윤기는성폭행목적범행을저질렀다는공소사실을모두인정하며잘못했다는말만반복했습니다오선열기자입니다
6: 광주도심에서여고생을무참하게살해한23살장윤기지난달22일첫재판에이어장윤기의2차공판이열렸습니다강간등살인과살인미수살인예비등8개혐의로구속기소된장윤기의두번째재판은2시간동안진행됐습니다이번재판의가장큰관심사는장윤기의성폭행목적범행의인정여부였습니다장윤기의변호인은법정에서지난공판에서보류했던강간살인등공소사실모두를인정한다고밝혔습니다장윤기도변호인의의견에동의하는지를묻는재판부의질문에맞다고짧게답했습니다일부비공개로진행한재판에선범행당시영상의증거조사가이루어졌습니다영상엔범행도구를준비하고태연이세탁소와미용실을들린장씨의행적등이담겼습니다장씨의잔혹한범행모습엔피해자측도잠시퇴정했습니다
7: 피고인이이제피해자를특정하고타겟팅삼아서이제여러차례멈춰가면서피해자동선을확인하고최종범행지를선택하는그런과정이담겨있고요
6: 법원은장윤기의다음재판을오는27일로정하고장윤기주변인과피해자유족등에대한증인신문을이어갈예정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4: 장윤기에게잔혹하게살해당한고이채원양유족은이양이마지막까지신었던운동화마저돌려받지못했습니다
5: 부실수사와은폐의혹이확산하는가운데검찰은형사과장을소환조사했습니다이정미기자입니다
8: 장윤기에게습격을당할당시피해자는스웨터차림에운동화를신고있었습니다하지만유족은소중한딸의마지막유품을아직도돌려받지못했습니다
9: 아이가마지막으로입었던옷은부모의동의도없이폐기되었고운동화는지금어디에있는지도모른다고합니다
8: 옷은혈흔분석을위해조각난채폐기됐고운동화는병원이송과정에서사라진겁니다여기에가해자의차량과블랙박스케이블타이등경찰이놓친증거품은한둘이아닙니다이런부실수사배경으로장윤기의아버지와큰아버지가모두경찰이란사실이지목되자유족은조직을지키는게그렇게중했느냐며울분을토했습니다
9: 만약피해자가경찰가족의딸이고가해자가평범한시민의아들이었다면과연지금과같은수사가이루어졌겠습니까
8: 검찰은경찰이초기에빠뜨린장윤기의차량감식영상과성인용품에대한과학수사보고서를다음재판에증거로제출할예정입니다또수사지휘선에있던광산서전형사과장을소환조사했습니다경찰청특별수사단에서조사를받은지하루만입니다

0: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경찰관은 모두 4명. 광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장윤기의 혐의 결정 과정에 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1: 공유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 적극적인 지시를 한 사람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좀 피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0: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사건을 광수대가 아닌 광산서에 배당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6일 저녁 9시에 대국민 연설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조금 전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9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보안책 등을 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합니다. 당 일각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인 보안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됩니다.
3: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주제로 한 외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정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늘 국회에 검사 출신 등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의 한계와 검찰의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짚고 기존 형사사법 체계 개선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 전국에 극심한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충남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3: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4: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차광막조차 없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잡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추 수확을 앞두고 농사일에 나섰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로 일에 익숙한 농민조차 좀처럼 견디기 힘듭니다.
5: 아, 힘들지요. 엄청 힘들죠, 지금.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저항력이 없으니까 진짜 뜨거운 땐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4: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씨에 밀폐된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6: 멜론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우스 내부가 얼마나 더운지 10분 동안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온도계는 46도를 넘어섰습니다.
4: 이처럼 가혹한 작업 환경 속에서 결국 충남 지역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발견 당시 체온이 무려 42도까지 치솟아 있었고 사후 강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돼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는 대표적인 급성 응급질환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처럼 고온다습한 밀폐 환경에서 장시간 육체 노동을 지속할 경우 의식저하나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단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염 속 농사일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합니다.
7: 작업할 때에는 모자 등을 이용해서 햇빛을 꼭 차단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농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작업할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4: 전문가들은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특보 발령 시 고령층의 하우스 작업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그제 하루 동안 전국 곳곳에서 88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 같은 날 43명과 비교하면 2배 넘게 환자가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환자의 57%가 열탈진 증상을 보였다며 탈수를 막기 위해 물을 자주 마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했을 때는 수시로 시원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쪽방촌 주민들의 여름나기도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3: 전기요금 부담에 냉방기기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해 무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는 주민들을 정영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8: 불볕 더위가 이어지는 오후, 쪽방촌 주민들이 하나둘 골목에 자리 잡습니다. 찜통 같은 방을 피해 조금이라도 바람이 부는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돗자리에 앉아서 더위를 식히거나 문을 활짝 열어둔 집도 눈에 띕니다.
9: 여름에는 덥지. 아니 찜통이야, 찜통. 더우니까 여기서 바로 여기서 고트바 이게 지나가는데 냉철로 한쪽으로 비키고 이렇게 앉아 있어.
8: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주민들은 이웃의 안부부터 살핍니다.
10: 여기서 사람 안 죽어서 나가면 다행이야. 더운데. 아 더워서 쓰러진 사람이 있으니까.
8: 에어컨이 있어도 마음 놓고 틀기는 어렵습니다. 각 방이 아니라 공용 복도에 설치돼 있는 데다 전기 요금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여름철 석 달 동안 쪽방 소유주에게 전기 요금을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주민들은 요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11: 에어컨 많이 넣는다고 안 좋아하지요. 갖고 가서 한 번씩 들을까 틀고 껐다가 막 이러라고 그러네.
8: 골목에 물 한 개를 뿌려주는 쿨링포그에 의지해왔지만 폭염이 닥칠 즈음 이마저도 고장났습니다. 평소라면 골목에 물을 뿌려주고 있어야 할 쿨링포그가 전기 사용이 몰리면서 작동이 멈췄습니다. 해가 져도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몰라 밤잠도 설치는 상황.
12: 38도 이상 들죠.
13: 바람은 안 불죠.
12: 바람 안 불죠. 그러니까 뭐 밤에 애들 다 나가요. 들락날락 해요.
8: 한여름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4: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장윤기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고 이채원 양 유족은 이 양이 마지막까지 신었던 운동화마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은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3: 장윤기에게 습격을 당할 당시 피해자는 스웨터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소중한 딸의 마지막 유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4: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폐기되었고 운동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3: 옷은 혈흔 분석을 위해 조각난 채 폐기됐고 운동화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가해자의 차량과 블랙박스, 케이블 타이 등 경찰이 놓친 증거품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부실 수사 배경으로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경찰이란 사실이 지목되자 유족은 조직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4: 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고
0: 고 이채원 양
4: 어머니입니다. 가해자가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3: 검찰은 경찰이 초기에 빠뜨린 장윤기의 차량 감식 영상과 성인 용품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지휘선에 있던 광산서 전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경찰관은 모두 4명. 광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장윤기의 혐의 결정 과정에 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5: 공유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
0: 임주의 변호사입니다.
5: 지시를 한 사람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좀 피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3: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사건을 광수대가 아닌 광산서에 배당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검찰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며 속도를 내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잇따라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2: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부 예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6: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 채 또다시 법력권 단독으로 문을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계속됐습니다. 보안수사권은 박탈하되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보완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7: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0: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전자화해서 다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6: 다만 비공개 회의에선 법사위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열어두자고 제안한 건데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보안수사 폐지에 대한 당내 신중론은 추가 입법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한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제한적 존치를 담은 개정안 발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8: 장애인 여성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0: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8: 수사
0: 의원입니다.
8: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6: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존치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일부 당권주자도 신중론에 가세했습니다.
9: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 사건 이런 것에 국한해서라도
0: 의원입니다.
9: 보안수사권은 놔두는 게 좀 필요하겠다.
6: 민주당은 일단 추가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입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잇따르는 이견 속 일부 격론도 예상되는데 아직은 전면 폐지라는 큰 방향은 유지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별도 법안을 발의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 다만 국회 보이콧 기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을 걸로 보입니다. 박혜재 기자입니다.
10: 보안수사권 졸속 폐지,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양손에 피켓을 들고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대응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맞댄 겁니다.
11: 보안수사권 집행하자! 집행하자! 집행하자! 집행하자!
10: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맞서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보이콧을 풀고 법사위를 비롯해 향후 상임위에 참여할지는 사실상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대안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정작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12: 특별한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0: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12: 일임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10: 당분간은 장외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은 물론 40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소환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13: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0: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당시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14: 대부분의 사람들은
0: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4: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15: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10: 국민의힘은 오늘 외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러 토론회도 여는데 보안 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장외 총력전 체제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1: 극심한 폭염 속에 주말 사이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2: 일요일 기준으로 80명대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80명을 넘긴 건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온열 질환자는 지난 일요일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모두 88명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명, 서울 9명, 충남 8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집계된 토요일 온열 질환자 숫자인 115명보다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올해 들어 80명 넘게 온열 질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주말 두 차례뿐입니다. 실제 주말 이틀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숫자는 올해 전체 환자 숫자의 27%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30%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노약자들이 야외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더위 속에서 가벼운 어지럼증, 두통 등이 찾아온다면 방치하지 말고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해야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가장 뜨거운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숨도 쉬기 어려운 폭염 속에서 맹렬한 불길까지 견뎌야 하는 소방대원들의 하루를 이소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 군데군데 검게 그을린 방화복을 미처 다 벗지도 못한 채 계단 바닥에

0: 앉아 잠시 숨을 고릅니다. 장비를 손에 든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는 대원들에게선 지친 기운이 묻어납니다. 한때 34도까지 육박한 폭염 속에서 진화 작업을 막 끊는 소방대원은 말을 잇기도 버겁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출동 지령이 떨어지면 곧장 현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출동 준비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2분. 무거운 방화복과 장비를 챙겨 차량에 오른 뒤 좁은 차 안에서 착용을 마쳐야 합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는 현장 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체력 소모가 시작됩니다.
1: 외부 열을 차단해주는 기능은 있는데 저희 내부에 활동했을 때 나오는 내부의 열들은 바깥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방화복이어서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친 상태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0: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갈수록 체감 열기는 더 높아지고 진압 활동을 이어가다 탈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출동할 때 이렇게 방수화와 방호복까지 갖춰 입고 공기 호흡기까지 매야 합니다. 이렇게 장비를 다 갖춰 입으면 20kg 정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한여름에는 말벌집 제거 작업도 잦아지는데 이때는 두껍고 답답한 보호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방서로 복귀한 대원들의 이마에는 아직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습니다.
2: 그런 현장을 나갔을 때 숨이 턱 막힌다고 표현을
3: 소방대원입니다.
2: 많이 해서 좀 진이 빠지고 그런 한증막에 있는 느낌이 제일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소방대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2: 다치는 사람이라든가 또 저희 대원들 다치지 않게 뭐 그런 인명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매 출동 현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0: YTN 이수빈입니다.
4: 전국에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오늘부터는 호우와 돌풍이 비상입니다.
5: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정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숨막히는 극한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대구 동구와 경산 하양읍 기온이 38도에 육박했고 서울 노원구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인데 강한 저기압의 중심이 북한을 지나며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우특보는 물론 재난 문자도 발송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7: 14일 화요일 오전부터 15일 수요일까지
3: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7: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 일부 중부지방에는 짧은 시간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6: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고비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임진강과 한탄강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는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서해안과 수도권, 강원 내륙, 동해안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특보 수준의 돌풍이 우려됩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전국에 또다시 비를 뿌리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와 기습호우가 교대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여름재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 정부가 국민 여론을 듣는 첫 토론회가 오늘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하며 발표한 97 대책, 수도권 우수 입지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올해 129 대책 등의 이행 상황과 과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5: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발행을 통해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 규모를 조달했는데요. 오늘 달러 공모 대금이 SK하이닉스로 들어옵니다. 실제 환전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환율 안정에 기여할 걸로 기대됩니다.
4: 고환율과 이란 전쟁 여파로 식당 물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0% 할당 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시장 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늘 2차 합동 현장 점검을 합니다. 할당 관세를 적용받은 업체는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 해당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야 합니다.
5: 정부가 800조 원이 투입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그 효력이 오늘부터 2년간 발효됩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 살펴봤습니다.
4: SK하이닉스가 성공적으로 미국 증시 ADR 상장을 치렀지만 우리 증시는 폭락장을 맞았습니다.
5: 코스피 시장에는 역대 13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집중되는 등 시장에는 극심한 변동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8: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에서 공모가보다 10% 넘게 급등하는 등 성공적으로 ADR 상장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가는 15.4% 하락한 184만 5천 원에 마감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10.7% 하락하는 등 대형주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85% 내린 7,411호 출발했던 코스피는 낙폭이 커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장중 하락세는 더 가팔라지며 지수는 한때 6,783까지 폭락했고 8.95% 내린 6,80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올해로 7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는 역대 13번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발동된 겁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이 3조 8천억 원가량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재부각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반도체주 자체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9: 펀더멘털 훼손과 관련한 부분은
3: 김석환 미래에셋 증권연구원입니다.
9: 확대되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외 매크로적인 이슈들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에 4.55% 내린 799로 마감하며 800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1,400원대로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재심화 등으로 상승하며 주간 거래 종가 1,503.4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과 연계한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이후 뉴욕 증시에 잇따라 출시됩니다. 미국 투자운용사인 렉스쉐어즈의 오기석 아시아사업대표는 YTN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모든 하이닉스 ADR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은 한국 시간 14일 오후 5시부터 거래가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렉스 쉐어즈 외에도 레버리지 쉐어즈, 그래나이트 쉐어즈, 프로 쉐어즈, 코기 펀즈 등 미국 ETF 운영사들도 뉴욕 증시에 SK하이닉스 ADR과 연계한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SK하이닉스 ADR 주가의 일일 변동폭과 연동된 2배 레버리지 ETF와 주가 하락에 역으로 투자하는 인버스 ETF가 포함됩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홈플러스가 결국 대형마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5: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의 자금 지원 논의도 진전되지 않으면서 파산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0: 홈플러스 매장 입구에 임시 휴업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앉아 있어야 할 계산대는 텅 비었고 쇼핑카트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대 묶여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을 알지 못한 채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11: 좀 걸어서 아이들하고 힘들게 왔는데 임시 휴업인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10: 홈플러스가 전국 대형마트 매장의 영업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은 점주의 판단에 따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대형마트 매장과 본사 조직은 운영을 멈췄습니다.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장의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하지만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여전히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오는 20일까지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닫힌 매장 문이 다시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7월 14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나우코 그리고 노르웨이 숲 팀 알호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7월 14일 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나오코 그리고 노르웨이의 숲 팀 알호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달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팀 알호프의 새 음반 Between Here and Nowhere가 나왔습니다. 이 음반은 팀 알호프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한 것입니다. 하루키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음악과 팀 아로프가 직접 작곡한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 방금 들은 곡도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과 관련이 또 있는 것일 것 같아요.
0: 우리나라에서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하루키의 소설이 있는데 원래 제목이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비틀즈의 노래 제목을 딴 건데 나오코가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이죠.
1: 그러고 보면 하루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싶은데 음악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또 있나요?
0: 현대음악 작곡가인 막스 리히터의 2006년 음반 Songs from Before도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바치는 헌정 음반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음반은 음악만 있는 게 아니고 무라카미 소설의 일부를 영어로 낭독하고 사이사이에 리히터의 작품이 삽입되었다고 하네요.
1: 어떻게 보면 참 부럽다 싶은 음반인데 혹시 한국 소설가에게 영감을 받은 경우는 있는진 모르겠습니다. 한강 작가에게 헌정하는 음반 같은 건 또 있을 법도 싶고요. 채식 이렇게.
0: 음악 아니지만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무용극으로 제작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식물이 되어가려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을 무용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헌정한 막스 리히터의 음반 Songs from Before 중에서 한 곡입니다. Sunlight, 막스 리히터의 음악입니다.

0: Sunlight, 막스 리히터의 음악이었습니다. 이 곡이 수록된 음반은 작곡가 막스 리히터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또 모아놓은 것.
1: 사실 음악과 문학이 서로 영향을 받은 사례는 클래식 음악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문학 작품을 클래식 음악으로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클래식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문학 작품도 여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0: 가장 흥미로운 사례가 바로 크로이처 소나타가 아닐까 싶어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은 크로이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곡을 처음 연주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크로이처 소나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 곡을 듣고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소설을 발표했고요.
1: 피아니스트인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의 이야기죠. 아내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와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를 연주하는데요. 남편은 그 음악을 들으며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고 확신하게 되고 결국 질투 끝에 아내를 살해한다는 내용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에서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죠.
0: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체코의 작곡가 야나첵은 톨스토이의 크로이처 소나타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현악 4중주 곡에 또 담았어요. 그래서 야나첵의 현악 4중주 1번은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1: 그러니까 음악, 문학, 음악의 순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것이네요.
0: 꼬꼬무네요.
1: 아,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0: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중에서 1악장,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마르타 아르에리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수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지난 2일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선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날 증인석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 조재복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 A씨였습니다.
2: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피고와는 어떤 관계죠?
3: 혼인관계입니다.
2: 피고인의 폭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3: 혼인 신고를 한 뒤부터였어요. 욕하고 때렸습니다. 처음엔 저만 때렸어요. 경산에 살 때는 엄마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2: 그런데 대구로 이사한 뒤에는 달라졌다는 거죠?
3: 네, 그때부터는 엄마도 때렸어요. 하도 때려서 엄마가 혼자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는데 화장실로 끌고 가서 또 때렸습니다.
1: 이날 증인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방금 들으신 상황극 역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증인석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한 A씨 역시 한때는 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됐었습니다. 피고인과 함께 사망한 모친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던 것이죠. 하지만
4: 김 검사, 아내가 시신 유기 과정에 함께 있었던 건 맞지만 이걸 공범이라고 볼 수 있을까?
2: 나도 그 부분이 걸려. 아내 역시 오랫동안 남편의 폭행과 감시에 노출돼 있었던 것 같아. 저항하거나 신고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걸로 보여.
4: 그치? 가담했다기보다 또 다른 피해자로 봐야겠지?
1: 결국 A씨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존속살해와 시신 유기, 감금과 가혹행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2: 증인, 말씀하세요.
3: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습니다.
1: 피고인 조재복과 피해자의 딸 A씨는 현재도 법률상 부부인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형사재판과 별개로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최근 공판 내용을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와 양형 판단,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문제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1: 네, 이 사건은 보도가 되자마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뤘던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개요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5: 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3월 대구 신천에서 여행용 캐리어 안에 담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지문과 DNA,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50대 여성으로 확인됐고 피의자는 다름 아닌 피해자의 사위 조재복이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재복은 장모를 약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시체 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조재복에게 존속살해, 시체 유기, 감금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고 아내는 별도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1: 당시에는요,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인 A씨 역시 시체 유기 혐의가 적용이 돼서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석방이 됐습니다.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겁니까? 왜 사체 유기에 가담했음에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가능했던 거죠?
5: 네, 언뜻 보면 의아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아내를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오랜 기간 가정폭력과 지배를 받아온 또 다른 피해자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홈캠 영상 등을 확보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 의견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 역시 지속적인 폭행과 감시를 받아왔고 갈비뼈 골절 등 상해까지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아내가 자유로운 의사로 시신 유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폭력과 지배 아래 사실상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1: 최근 이 사건의 공판이 열렸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날 증인신문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었더라고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5: 형사재판에서는 유무죄뿐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죽일 생각은 없었다, 사망할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내가 직접 증인으로 나와 폭행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혼자 걷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고 의식이 흐려진 이후에도 화장실로 끌고 가 다시 폭행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폭행을 계속했는지,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증인신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단순한 뭐 양형신문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뭐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증인신문이었네요. 이날 증인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이죠. 증인신문은 일반적으로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5: 헌법상 형사재판은 국민이 재판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인의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A씨가 오랜 기간 가정폭력과 통제를 당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는 폭행 경위나 사생활, 정신적 피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날 A씨의 발언, 일부가 보도를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뭐가 있었는지, 어떤 점에서 혐의, 뭐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분석을 좀 해주세요.
5: 가장 주목할 부분은 폭행의 정도와 지속성에 대한 진술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무려 남편이 혼인시구 직후부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사한 뒤에는 심지어 어머니까지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혼자 걷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고 의식이 흐려진 이후에도 화장실로 끌고 가 다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수천 번을 때렸다라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런 진술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단순히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장시간 반복적으로 폭행을 계속한 범행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 양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게요. 죽일 생각은 없었다, 죽을 줄은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아내의 증언을 보면 상태가 상당히 나쁨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런 정황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을 해줄지 예상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5: 법원은 피고인의 말보다 객관적인 정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폭행했는지, 어떤 부위로 얼마나 강하게 때렸는지,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고도 폭행을 계속했는지, 이후 구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비 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부위의 골절이 확인됐고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습니다. 더구나 사망 이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기보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원은 최소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폭행을 계속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존속살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그렇게 된다면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A씨가 법정에서 남편을 남자라고 불렀다는 대목도 눈에 띄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일 텐데 심리적으로 남편이라는 표현조차 쓰기 어려운 상태였던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런 표현이나 태도 이런 것들도 재판부가 참고하는 사항이 됩니까?
5: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통상 부부싸움이나 이혼소송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도 남편 또는 아내라고 하지 남자라고 이렇게 성별로 지칭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죠. 물론 재판부가 남편 대신 남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진술 태도나 감정의 변화도 함께 관찰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증인신문 내내 피고인을 일관되게 남자라고 표현했고 최후에는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다, 빨리 이혼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단순히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는 의미를 넘어 장기간 폭력과 지배를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이미 배우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1: 검찰은 이날 부검 감정 결과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 대출과 휴대전화 개통 관련 자료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전해졌는데, 이런 자료들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5: 이번에 제출된 자료들은 단순히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범행의 배경과 피고인의 지배관계를 설명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했고 피해자와 아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과 대출 및 휴대전화 개통 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내가 허락해준 것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자료들을 통해 피고인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했는지, 지속적인 학대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 이런 정황은 피해자 A씨가 왜 쉽게 신고하거나 저항하지 못했는지, 검찰이 왜 A씨를 강요된 행위의 피해자로 판단했는지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1: 또 하나 남은 문제가 현재 두 사람이 여전히 법률상 부부라는 점인데요. 피고인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혼 절차 진행 가능합니까?
5: 네,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과 이혼 소송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혼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협의 이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배우자가 구속돼 있고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합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협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꼭 이렇게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하면 되겠습니까?
5: 네, 이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구속 중이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기 어렵더라도 소장은 교정시설을 통해 송달할 수 있고 소송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글스의 I can't tell you why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늘부터는 호우와 돌풍까지 비상입니다.
2: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정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숨막히는 극한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대구 동구와 경산 하양읍 기온이 38도에 육박했고 서울 노원구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인데 강한 저기압의 중심이 북한을 지나며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우특보는 물론 재난 문자도 발송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4: 14일 화요일 오전부터 15일 수요일까지
0: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4: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 일부 중부지방에는 짧은 시간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3: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고비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임진강과 한탄강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는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서해안과 수도권, 강원 내륙, 동해안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특보 수준의 돌풍이 우려됩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전국에 또다시 비를 뿌리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와 기습호우가 교대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여름재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는 성폭행 목적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 이어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강간 등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등 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 범행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장윤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지난 공판에서 보류했던 강간 살인 등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한 재판에선 범행 당시 영상의 증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영상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태연이 세탁소와 미용실을 들린 장 씨의 행적 등이 담겼습니다. 장 씨의 잔혹한 범행 모습엔 피해자 측도 잠시 퇴정했습니다.
6: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를 특정하고
0: 김문석 피해자 측 법률 대리
6: 멈춰가면서 피해자를 동선을 확인하고 최종 범행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고요.
5: 법원은 장윤기의 다음 재판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장윤기 주변인과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1: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는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2차 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품도 유족의 동의 없이 폐기된 상황에서 어떤 조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며 실체적 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경찰의 가족, 가해자가 일반인의 가족이었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은폐했겠느냐며 조직을 지키는 게 억울하게 숨진 아이와 관련한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0: 또 재판부를 향해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며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약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흐지부지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속도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 텅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채 또다시 법력권 단독으로 문을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계속됐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박탈하되 보안 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보완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2: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3: 김승원
2: 증거라든가
3: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다 전자화해서 다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1: 다만 비공개 회의에선 법사위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열어두자고 제안한 건데,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보안수사 폐지에 대한 당내 신중론은 추가 입법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한해 검찰 보안수사권을 남겨두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제한적 존치를 담은 개정안 발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 여성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3: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4: 수사
3: 의원입니다.
4: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1: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존치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일부 당권주자도 신중론에 가세했습니다.
5: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 사건 이런
3: 고민정
5: 것에
3: 더불어민주당
5: 국한해서라도
3: 의원입니다.
5: 보안수사권은 놔두는 게좀 필요하겠다.
1: 민주당은 일단 추가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입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잇따르는 이견 속 일부 격론도 예상되는데 아직은 전면 폐지라는 큰 방향은 유지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별도 법안도 발의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다만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는 중이라 당분간은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6: 보안수사권 졸속 폐지,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양손에 피켓을 들고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대응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맞댄 겁니다.
7: 보안수사권
6: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맞서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보이콧을 풀고 법사위를 비롯해 향후 상임위에 참여할지는 사실상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대안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정작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8: 특별한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3: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8: 원내대표께 일임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6: 당분간은 장외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은 물론 40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소환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9: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3: 정점식
9: 진실이 되고
3: 국민의힘
9: 말았을
3: 원내대표입니다.
9: 것입니다.
6: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당시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8: 대부분의
3: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8: 사람들은 만약에 보안수사권이 없어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10: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3: 부산 돌려차기 사건
10: 과연
3: 피해자입니다.
10: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6: 국민의힘은 오늘 외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러 토론회도 여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장외 총력전 체제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7: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명 씨의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라 제20대 대선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14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11: 김건희는 처음부터 피고인 명태균을 직접 만나 협의하고
3: 이진관 재판관입니다.
11: 피고인 윤석열에게 피고인 명태균과 협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명태균과 의사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7: 그러면서 14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2,792만여 원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절반인 1,396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그 보답으로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명 씨가 부탁한 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가중해 민주정치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표본값을 부풀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만들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명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 씨 관련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지는 가운데 유무죄 판단이 어떻게 나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공범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는 앞서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부부가 같은 죄로 정반대 판결을 받았던 건데요.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부분을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2: 58차례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
13: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음은
3: 있어도 재판관입니다.
13: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2: 2심 역시 세부 법리만 수정했을 뿐 전체적인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명 씨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유리한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전체 58차례 조사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14차례에 대해서도 김 씨 재판부는 일부만 전달했다며 무죄 근거로 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14차례만큼은 명백히 사전 합의된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11: 김건희랑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3: 이진관 재판관입니다.
11: 김건희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일임하여 처리해달라는 의사로 잘 부탁한다, 명성님만 믿겠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12: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는 김씨 재판부는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일 뿐이라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등에게 실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14: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 재판부들의 법리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7: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사령관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진을 소집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15: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 발행인 허모 씨를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허 씨는 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가 불륜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음모론 등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허 씨와 한미일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0: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재개에 더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통행료를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15: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반발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혔네요.
16: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면서도 이 미국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해협에서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대신 이 선적된 화물의 20%를 보상받겠다는 건데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해협을 운영하게 될 거라며 관련 절차가 곧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7: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장악할 것이고 아마 운영하게 될 겁니다.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해협을 지켜왔지만 이제 그 대가로 많은 돈을 받게 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6: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통행료 선적 화물의 20%는 상업선사의 화물 가치의 20%를 부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국제법에 따라 국제수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이 국제사회의 비판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도 예고했는데요. 미 중부사령부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13일 이란 자금줄을 재기 위해서 대이란 해상 봉쇄에 나섰다가 지난달 18일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해제했는데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발표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내일도 이란을 강하게 때릴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 이어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해 이란 전쟁 관련한 발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8: 어디까지 가시나요?
19: 살아서 장까지요.
18: 혹시 닥터 캡슐 천?
2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0: 닥터 캡슐.
1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2: 코리아 트렌치.
21: 코리아 트렌치.
2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4: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5: 워킷 워킷 안전화.
2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7: 휴레킷.

0: 협상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은 6시 19분입니다. YTN 뉴스 FM
3: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4: 라디오 청취율 조사.
3: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4: 02.
3: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4: YTN 라디오.
3: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4: YTN 라디오.
5: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6: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6: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3: 어떻게 다르게?
6: 아이, 그래도 다르게.

이어진 해봅시다. 저는 김우성입니다. 더위 뒤에 많은 비와 바람이 예고된 오늘입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여름 날씨인데요. 우리 경제와 국제 정세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한국 증시 블랙 원데이라고 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코스피가 7000선까지 내주며 마감했습니다. 실적과 미국 시장 진출의 호재보다는요. 차익 실현을 위해서 팔아치우는 힘에 밀린 듯 보이기도 합니다. 간밤 미국 시장도 3대 지수 약세였습니다. 투자자들 걱정 많으시죠? 유안타 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오늘 개미들의 작전 타임에서 자세히 한번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경제 악영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호르무즈 해협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이란 오늘도 팽팽한데 트럼프의 발언들도 세지고 있습니다. 외신 소식 문희정 평론가가 준비하고 있고요. 보안 수사권 논란으로 정치권까지 불붙은 장윤기 사건 현재 상황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강영구 아나운서와 잠시 후 뉴스 첫끼 시간에 파헤쳐 드립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말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제대로 알고 명확하게 대처한다면 해결 방법 다 있다 이 뜻이겠죠. 오늘도 호랑이 같은 세상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용기와 지혜를 더해드립니다. 아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아니고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바쁜 아침엔 엄마가 싸준 주먹밥 생각나죠. 그냥 바쁜데 쏙 집어넣으면 한 끼 되거든요. 그런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뉴스 맛집 뉴스 첫끼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챙겨 먹어야죠.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영양사 강영구입니다.
0: 영양사, 예. 얼마나 영양가 있게 골고루 오늘 국내 뉴스를 담았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뭔가요?
1: 정부 800조 원 이상 슈퍼 예산 편성.
0: 우와. 아니 뭐 늘 500조, 600조 이런 규모는 들어봤는데 800조 원 이상 편성했네요.
1: 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반도체 세수 호황을 등에 업고 정부가 내년 총 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인 70조 원 이상 늘려서 편성하기로 한 건데요. 10% 이상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0: 예, 일단은 세금이 많이 거쳤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다,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 이런 배경이 있긴 할 텐데 역시 반도체 호황을 빼놓을 수 없네요.
1: 맞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내년 세수가 당초 전망인 412조를 넘어서 500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 예, 돈을 많이 뭐 벌었으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네. 필요한 곳에 써야 될 텐데 어디 있습니까?
1: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남는 세금을 나랏빚 갚는 데 쓰기보다는 청년, 지방, 교육에 투자하기로 한 건데요.
0: 예.
1: 이번 발표의 핵심은 이번에 신설된 미래 대응 기금이었습니다.
0: 미래 대응 기금이요? 궁금하네요. 네.
1: 지출 계획에 맞게 세금을 쓰다가 남으면요. 남은 세금을 교부금이나 공적 자금, 국가 채무 상환 등 이쪽에 쓰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번에 이 남은 세금을 잉여금으로 돌리지 않고 미래대응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다시 투자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0: 네, 3대 메가 프로젝트 통해서 국가를 AI와 반도체 고도화 산업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트는 거 이해되고요. 뭐 역시 거기서 벌어들인 세금을 쓰겠다라는 거고 또 젊은 세대들까지 조금 잘 뭐랄까요. 미래를 위해서 원래 결국 인재가 만드는 거잖아요.
1: 인재가
0: 그런 것들도
1: 그렇죠.
0: 투자하겠다 이것도 보입니다. 하지만 또 걱정의 목소리도 있어요.
1: 네, 먼저 국가 부채를 좀 줄이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0: 예.
1: 또 800조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출이 시장에 풀리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0: 네. 부작용들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부동산 관련해서도 또 토론회도 열리고 여러 가지 정책 방향 국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면 좋겠네요. 자, 이거 증시 깜짝 놀랐어요. 어제
1: 네.
0: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인데 아니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7번인데 역대 13번이거든요. 올 상반기 조금 넘어서는 순간까지 전체 서킷 브레이커 우리나라 주식 역사에 13번 중 7번입니다.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7000선 무너졌네요.
1: 네, 그야말로 다이나믹 코스피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6,806.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7000선 붕괴된 건요. 7000선이 붕괴된 건데 전 거래일보다 669.11포인트 8.85% 떨어졌습니다.
0: 예, 주가락의 시작은 역시 대장주 두 개인가요?
1: SK 하이닉스가 폭락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0: 입니다. 어제만 12%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미국 예탁증서 ADR을 상장을 하면서 새로운 투자 수요를 끌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와 정반대로 국내 시장에서는 대형 이벤트 끝났다 이런 인식과 함께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1: 네, 삼성전자도 어제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0: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8% 가까이 폭락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인공지능 메모리 수요 자체가 급격히 꺾였다기보다는 주가 기대치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의견이 다수 의견입니다.
1: 예. 자, 그런데 뉴스에 보면 매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얘기 말고도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이 용어가 좀 어려워요. 이
0: 네.
1: 아침에 이렇게 영어 뭐요? 무슨 뜻이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일단 사이드카는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가 있습니다.
1: 네.
0: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효과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제도인데
1: 네.
0: 시장이 과열되면 매수 사이드카 발동되고
1: 예.
0: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됩니다.
1: 예.
0: 5분 동안 숨 한번 돌리자 이런 의미죠.
1: 네.
0: 그런데 서킷 브레이커거든요. 사이드카보다 훨씬 더 강한 조치입니다. 무려 20분 동안 거래를 전면 정지하는 건데요.
1: 예.
0: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서킷 브레이커 올해만 7번째입니다.
1: 예, 뭐 약간 번역해보면 직역을 해보면
0: 네.
1: 회로 중단, 정지 뭐 이런 뜻인데 예,
0: 직관적입니다. 네.
1: 너무 크게 출렁일 땐 잠시 멈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 한국 증시 시장인데 잠시 후에 저희가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좀더 세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0: 성범죄 의도 인정한 장윤기.
1: 자, 이거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장윤기 관련 소식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형량과 범죄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성범죄 의도 그간 감춰졌잖아요. 의도적으로
0: 맞습니다.
1: 자백했죠.
0: 이번에 장윤기가 법정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인정했습니다.
1: 네.
0: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에서 장윤기 측 국선 변호인이 강간 목적의 살인을 인정한다 밝혔고 장윤기 역시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죠.
1: 예, 2차 공판에서 입장이 나온 거네요.
0: 장윤기는 첫 공판에 이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화질이 개선된 사건 현장 주변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입장 표명을 미뤄왔는데
1: 네.
0: 이후에 변호인과 함께 확인을 하고 7일에는 반성문, 10일에는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네, 뭐 드러난 정황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검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이 일단 결정적이네요.
0: 맞습니다. SUV 차량 뒷문을 열어둔 채 범행을 하는 모습 담겼고요. 피해자를 공격하기 전에 목을 감아 제압하는 그런 모습도 담겼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과정에서 장윤기의 차량에서 확보한 케이블 타이를 추가 증거로 신청을 한 만큼 검찰에서 성범죄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거죠.
1: 자, 장윤기의 부친 그리고 또 큰아버지까지도 경찰 간부로 알려져 있고요. 의도적으로 뭐랄까요? 증거물을 줄여서 형량을 낮추려는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이게 뭐 지금 정치권에서 보안수사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들어보죠.
0: 18억 로또 청약 맞은 안유진의 적폐 청약 고치자?
1: 아니, 걸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 그 안유진이에요?
0: 맞습니다.
1: 로또 청약. 오, 좀 재주 있네요.
0: 부러운데요.
1: 네.
0: 안유진이 약 18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DH 방배 청약에 당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네.
0: 이 때문에 주택 청약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 적폐 청약 제도를 고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1: 연예인 특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1: 자, 이거 공정하지 않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0: 어떤 부분이냐면 로또 청약이 이 나타나는 이유가
1: 네.
0: 분양가 상한제 때문입니다.
1: 이거 너무 분양가 오르고 집값 튀니까 좀 막으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양가와 실제 시세의 차익이 크다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로또 소리 나오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안유진 씨가 당첨됐다고 하는 DH 방배의 경우 분양가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약 22억 4,300만 원입니다.
1: 네.
0: 현재 인근 아파트 호가가 40억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당첨만 되면 18억 원의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1: 이게 이익이 생기니까 이래요. 뭐 시가가 40억인데 뭐 35억에 36억에 분양한다. 뭐 그래도 차익이 있습니다만 아니 그럼 뭐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샀네 이럴 텐데 두배 가까이 이득을 본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돈 조달할 능력이 있는 애들 거 아니야? 라는 공정 10이네요.
0: 맞습니다. 계약금 비율이 20%니까 뭐 DH 방배의 경우 일단 최소 4억 원 동원해야 하고 일단 4억을 마련했다고 쳐도
1: 네.
0: 남은 금액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대출받아 해결한다고 해도 이자가 어마어마하죠.
1: 모르겠습니다. 또 서울 근교나 서울 강북 쪽에 다른 지역에는 또 살만한 집들도 있거든요. 물론
0: 그럼요.
1: 이것만 보면 배가 아프기도 할 텐데 또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조금 시선을 돌렸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제가 너무 아저씨 같은 소리를 했나요?
0: 아니요,
1: 자, 오늘도 든든한 뉴스 첫끼 정말 한 입에 쏙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0: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 다양한 알람을 써보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알람은 여러분 YTN 라디오입니다. 특히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은요. YTN 경제 라디오 알람 설정해 두시면 이 빠빠빠빠빠빠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알람 예, 제 목소리로도 깨워드리고 강영구 각 분야 또 전문가분들의 목소리로 알람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알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신요 YTN 라디오 경제 라디오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공유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아침 6시 20분에 해봅시다 듣고 있다라고 꼭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 YTN 라디오 유튜브 들어오시면 경제라디오 아이콘 누르실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시면 구독하시면 됩니다. 그 인증샷 찍어서 샵 연구사업원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는 아침에 따뜻한 커피도 또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좋겠죠. 여러분 응원하는 의미에서 드리겠고요. 또 출근길에 응원 좀 해줘요.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저 좀 깨워주세요. 우리 사장님 아이들 깨워주세요 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이름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연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침 기상 미션으로 그분만 주인공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깨워드리겠습니다. 샵 연구사업원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취율 전화 조사 받았다 응답했다 이 인증 문자도 주시면 당첨 확률 1000%입니다. 네, 참여해 주신 분들께 추첨 통해서 출근기 생명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에서 둘 다 구독하시고요. 늘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 세계는 별탈 없이 돌아갔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네 외신 산타 문희정 국제평론가가 전 세계를 돌아오고 저희에게 세계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문희정 정치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지난번에 산타라고 부른 이후로 계속 산타가 되어주십니다.
1: 네.
0: 자, 오늘도 뭐 좋은 소식이 아니더라도 선물처럼 저에게 꼭 필요한 소식 전해 주실 텐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 입만 보면 겁이 나요. 새벽 속보에도 막 엄청나게 거친 말을 쏟아붓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또 난립니다.
1: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란하고 미국의 충돌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미군이 현지 시각으로 12일 밤부터 3시간 넘게 이란 남부 등 주요 거점을 타격을 했는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 벌써 네 번째 공습입니다.
0: 네.
1: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바레인과 요르단, 카타르 등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아예 초토화시켰습니다.
0: 예.
1: 이란 측은 휴전협정 체결 이후 불과 2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미국 정부가 이 협정의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반했다면서 충돌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고요.
0: 예.
1: 자,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종전 양해각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0: 예.
1: 일종의 시험이었어. 그들은 그 시험을 존중하지 않았고 결국 시험 통과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고 그냥 시험을 보려고 사인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가볍기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 우리가 원하는 항로로 가. 그러지 않으면 공격할 수 있어. 라고 이란이 엄포를 놨는데 여기에 미군이 반격하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은요. 방금 속보로는 또 우리도 통행료 걷겠다. 아니 지금 호르무즈 갖고 왜 이럽니까? 하여튼 어려운 상황인데
1: 네.
0: 자, 뭐 이게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좀 유가도 낮추고 뭐 종전 얘기하면서 표 관리했어야 되는데 좀 이상하네요.
1: 그래서 사실은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날 급하게 이 사인을 한 것 자체가 본인의 생일에 외교적 성과를 가져오고 중간선거를 위해서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다급하니까 일단 사인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생각으로는 본인이 사업가 출신이니까 기업가 출신이니까
0: 네.
1: 거래하듯 이란을 윽박지르거나 또는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0: 예.
1: 이란을 만만하게 본 거죠. 잘못 오판을 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0: 네.
1: 생각이 들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집착은요. 그 전에도 익히 익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0: 예.
1: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달에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미군이 호위를 해서 상선을 내.

0: 내보내주는데 중요한 건 돈을 받고 내보내주는 VIP 카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1: 네.
0: 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1: 예.
0: 그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근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가 통행료 받으면 안 돼? 우리가 이겼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1: 예.
0: 사실은 이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이거든요.
1: 결국 돈이네요.
0: 그렇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란 측이 통행료 거둘 게 뻔해 보이는데 그럼 나도 발을 한번 얹어볼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0: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마도 물밑에서 이란 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안을 했을 겁니다.
1: 예.
0: 이란 측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군사력으로 위협을 하면서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 여기를 지나가는 수많은 배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우리가 네. 화물의 20%를 보상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자,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아우 너 맞는 소리 했네. 그래 이거 안전한 항해 보장하는 데는 돈 필요하지. 근데 이란이 지금까지 이 해협의 수호자였거든. 우리는 20%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받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1: 네.
0: 겁니다. 자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의무 통행료를 부과하는 데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1: 예.
0: 유엔이 반대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 그러니까요.
0: 아닐까요? 네.
1: 자,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결국은 돈입니다만 유가가 또 10% 오르고 있고요. 우리 경제도 참 힘듭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또 계속 보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덥고 비 오는데 유럽은 폭염이 심각한데 이게 이념 논란으로 번졌어요. 어떤 일입니까?
0: 네. 자, 유럽이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느냐. 평년보다 최고 12도나 높은 기록적인 폭염이 덮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1: 네.
0: 사실 유럽에서는 그동안 에어컨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뭐 선선하기도 했었지만
1: 그랬어요. 네.
0: 그 부분과 더해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돼.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면 안 돼. 뭐 이런 이유로 에어컨 설치를 최소화해 왔거든요.
1: 예.
0: 대신에 뭐 다른 방법,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건물 단열이라든지
1: 예.
0: 자연 환기를 한다든지 녹지 조성들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1: 근데 왜 에어컨을 네. 쓰면 극우야 이런 말이 나옵니까?
0: 자, 이게 이제 일단 정치 쟁점으로 번진 겁니다.
1: 예.
0: 극우 진영에서 에어컨 이 사용을 하는데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 해제해야 된다. 그리고
1: 예.
0: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고요.
1: 예.
0: 진보 진영에서는 에어컨 확대는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는
1: 아.
0: 잘못된 해결책이다.
1: 환경 정책을 놓고 이러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 예.
0: 녹지 확대와 건물 단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극우층이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 정책을 기후 히스테리다. 라고
1: 예.
0: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반대에서는 에어컨 사용자는 극우 추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어떻게 이렇게 참 정치병도 아니고요. 부채 쓰면 극좌, 선풍기는 중도, 냉방기는 보수, 에어컨은 극우.
0: 네.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1: 대한민국은 이런에서. 그러면 다 극우인가요? 이상한 말이네요. 자, 그리고 짧게 한마디 전해주시죠. FIFA 지금 이제 월드컵 1, 2, 3, 4위가 4강을 다투게 되는데
0: 네.
1: 굿즈 판매 좀 과도하다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0: 네. 자, 결승전이 열릴 그 경기장의 잔디를요. 450달러, 67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1: 네.
0: 네, 최고급 아크릴 케이스에 조각이 영구 보존돼 있고 USB 기념품이 함께 제공됩니다라고 소개됐는데요.
1: 네.
0: 중요한 거는 이게 이미 매진된 상태라는 거죠.
1: 예.
0: 이 경기장이 원래 인조 잔디였지만 월드컵을 위해서 천연 잔디가 깔렸는데
1: 네.
0: 그럼 결승전 끝나고 나서 다시 인조 잔디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깔았던 천연 잔디 아까우니까 요거를
1: 네.
0: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1: 67만 원에 팔고 있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탈 이 잔디로만 165억 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뭐 아름다운 스포츠의 장이 아니라 다 돈 이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여쭤볼게요. 일본에서는 왕위 계승을 두고 약간 성별 논란 같이 뭐 성
0: 네.
1: 논란 같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8년째인데요. 외동딸만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러다 보니까 왕위 계승권이 왕의 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한테 가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0: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아들까지 이제 서열에 들어가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주가 사실 일본 내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일본 여론이 우리도 이제 여왕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1: 네, 여왕 하면 어때서요?
0: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일본

0: 일본 의회에서 법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지난 10일 날 일본 중의원이 아니 남자로만 계승할 거야. 심지어 그럼 직계가 없어? 그러면 퇴출된 당계까지 다 찾아가지고 그들을 양자 입적을 시켜서라도 무조건 남자로만 계승할 거야. 라는 황실 전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여성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보수적인 일본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일본 정치권까지 불붙고 있는 여왕 논쟁이기도 하고요.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 소식 전해주신 외신 산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일찍 일어난 새처럼 부지런하고 높게 날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의 핵심 코너 바로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인데요. 정말 어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좀 대처해야 될지 오늘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박진희 부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블랙 먼데이라는 말 역사책 속에 있는 말인 줄 알았는데 어제 개미 투자자들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히려 어제 상황부터 한번 복기해봐 주시죠. 왜 이렇게 폭락에 가까워 대폭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2: 네, 저희도 지금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두 배 레버리지가 생긴 이후로 쇼크 감마 스퀴즈 방향이 잡히고 나면 그 방향에 따라서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힘이 어제 시장에도 강하게 좀 이어졌습니다. 특히
1: 네.
2: 하이닉스와 관련되어 있는 뭐 두 배짜리도 많이 급락을 하긴 했는데요. 어제 뭐 증권사에서 나온 하이닉스 영업에 대한 우려감, 영업 실적을 좀 전망치를 좀 깎고 그다음에
1: 네.
2: 뭐 목표 주가도 내리고 이런 흐름들도 좀 시장에 영향을 줬겠습니다만은 ADR물이 급등한 상태 속에서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현상은 상당히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1: 예.
2: 단순히 뭐 리포트 영향이라기보다는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감, 특히 최근에 이제 메모리 가격이 살짝 꺾이면서 이런 분위기를 더 강하게 인식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급락 속에서 또 다른 종목들 까지 반등하다 말고 다시 되밀리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수의 폭락을 만들어냈다고 보여집니다.
1: 예, 자 흔들려도요 이렇게 확 흔들리고 진폭이 크고 넘어질 만큼 휘청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뭐 여러 가지 레버리지 얘기고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또 기관이 계속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3조 9천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데 보니까 외국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펀드 운영 기준이 있어서 팔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담고 있어요. 이건 괜찮을까요?
2: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불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이미 뭐 유튜브나 방송이나 리포트 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을 계속적으로 좋게 보면서 주가를 강하게 목표가를 올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더 강하게 유입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율을 좀 조정해야 되는 특정 종목이 특정 퍼센트 이상을 넘어가면은
1: 네.
2: 그 부분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줄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는데 최근에 오히려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다시 사다가 어제 조금 팔았거든요.
1: 예.
2: 최근에 많이 팔았다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됩니다. 하이닉스는 미국의 ADR물이 상장이 되다 보니까 국내 주식을 팔고 ADR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거의 하이닉스를 270만 원대, 290만 원대부터 강하게 더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1: 아.
2: 손실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안전판, 그래도 대장주라는 생각으로
1: 네.
2: 반도체에 대한 믿음이 좀 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을 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개인들은 그렇긴 한데요, 부장님. 안전벨트 매세요. 자, 더 내려갑니다.일까요? 아니면 좀 버텨보세요.일까요? 바닥 쳤다라는 분석도 꽤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2: 네, 단기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운용사들도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끌어안고 급락을 다 맞았습니다. 중간에 비중을 좀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 예.
2: 일단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감이 됐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주가는 꽤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자 어느 정도 초반의 하락은 한 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1: 예.
2: 그동안 저희 아시다시피 이제 7,000선을 넘어서면서부터 9,300 까지 쉼없이 달려왔고요.
1: 예.
2: 그 2,000포인트 넘는 상승이 거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인해서 나타났다는 점, 이 부분이 지금 원위치로 지금 돌아온 상태죠.
1: 예.
2: 근데 이미 다른 종목들은 이미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1: 예.
2: 이미 다른 종목들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한 35% 이상 빠지면서 일단 비슷해졌다라는 거죠. 빠진 폭은 결국은 거의 비슷하게 다 빠져서 바닥에서 다 만난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1: 예.
2: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184만 5천 원입니다.
1: 네.
2: 200만 원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170만 원대, 그 다음에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250만 원대 언더권이면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SK하이닉스 170, 삼성 25만 원 정도 수준이면 다시 가격 메리트가 있네라고 사들이는 모양새, 다시 매수세가 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ADR 미국 그 주식 예탁 시장 상장 이후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제 또 ADR이 9.3%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서로 영향을 얼마나 주고받는지도 아직은 궁금해요.
2: 예전에 보시면 TSMC도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괴리율이 꽤 있었는데요.
1: 예.
2: 그 괴리율이 최대한 뭐 많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조금 다시 또 수렴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ADR물이 뭐 프리미엄을 받고 움직이는데 사실 첫날 한 13% 정도 오르고 어제 한 9.4% 정도 빠졌습니다.
1: 예.
2: 어제 빠진 거는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반도체 급락도 영향을 줬겠고 그로 인해서 또 미국 시장의 반도체 지수도 급락을 하면서 영향을 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프리미엄을 받고 움직이는 ADR 물과의 괴리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1: 예.
2: 이런 부분들은 다소 나중에 조금 좀 좁혀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ADR 물이 빠져서 좁혀지던 하이닉스 본주가 올라서 좁혀지던 그런 좁혀지는 현상은 향후에 반드시 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2: 다만 지금 흐름에서 얼마나 좁혀질까 예상하기보다는 본주의 흐름에 조금 더 충실하게 봐주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이거 증시에 참여하시는 분들마다 다들 하는 말이 내가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볼 수는 없고요. 우리는 현재와 과거를 잘 분석해야 되는데 자, 개미 투자자들 반도체주에 모두 관심 쏠려 있고 돈도 쏠려 있습니다. 핵심 이벤트들 뭐뭐뭐 좀 주목해라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실 호르무즈 때문에 유가도 불안하고 뭐 ASML이나 TSMC 실적 발표도 있고 뭐 CPI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를 좀 중점에 놓고 봐야 될까요, 부장님?
2: 네, 지금은 또 좌충우돌하는 트럼프를 제어가 상당히 하기 힘듭니다.
1: 그러니까요.
2: 다시 또 이란에 좀 공습을 또 감행하고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연준의 원로 의사는 아 이거 또 근원 CPI가 좀 안 좋게 나오면은 금리 정책을 바꿀 수도 있어라는 발언을 하면서 어제 미 국채 금리도 급등을 했습니다.
1: 네.
2: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기술주 성장주 하락에는 거의 대부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실
1: 예.
2: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오늘 밤 나오게 되는 미국 CPI,
1: 네.
2: 이게 얼마나 안정이 되는지가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 수준에서 나오는지 오버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예.
2: 이 부분만 조금 안정이 된다라면은 단기 반등의 기술적인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라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2: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도 좋고 향후에 계속 AI 반도체 투자를 계속적으로 더 늘리겠다라는 시그널만 준다라면은 반도체 반등 신호도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자,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가격 메리트 25만 원대, 170만 원대 정도 수준이면 이거 살만해라고 하는 것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또 TSMC와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랑 연결되면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2: 네, 일단은 가격이 절대적으로 좀 많이 싸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꾸준한 반도체 AI 수요를 확인해 준다라면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그런데 무엇보다 뭐 단일 종목 두 배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 거론하면서 변동성이 크다.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개미들은 이렇게 변동성 클 때 불안합니다. 전 재산을 탕진할지 아니면 뭔가 좀 새로운 기회가 될지 걱정들이 많거든요.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이 가장 기본 원칙이 돼야 될지 마지막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좀 투자 철학입니다. 여기가 좋다 그럼 저기로 우르르, 저기가 좋다 그럼 여기로 우르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투자보다는
1: 네.
2: 기업의 가장 근본 핵심은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2: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들을 선택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의 뭔가 투자 전략을 드린다라면은 뭔가 정부가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2배짜리
1: 예.
2: 레버리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1: 네.
2: 지금의 시장 폭락 사태는 폭등과 함께 계속적인 변동성을 가져 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산이 계속 녹아나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2: 이런 때일수록 좀 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겠고요. 확실히 뭔가 정책 대응이 나오고 시장의 안전판이 확인된 다음에 투자를 하는 전략이 실질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을
1: 예.
2: 해서 투자하기보다는 확인하는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1: 네,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요. 단기 오늘 사서 내일 이런 물론 전략도 있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시장이 어떤 경제가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할까라는 기본 방향성 아래에서 뭐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이 문제 해결한다고 했으니까요. 또 위험 요소들 잘 해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부장님의 코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MG 새마을금고.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글래요?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네, 청취자 1632님 알고 싶은 내용만 가득 있는 알찬 경제 라디오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요 1632님이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좋은 일만 있으실 겁니다. 9869님은요 인증샷 보내주시면서 YTN 경제 라디오 구독했어요. 아침마다 듣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경제 뉴스 들으며 시작해요 라고 했습니다. 부자 되실 겁니다. 일출 보시면 매출 오릅니다. 그리고 317명의 구독자 때 눌러주셨는데 또 지금 벌써 321명이 되고 있네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역시 경제와 나라 우리 YTN 라디오를 살려주시는 힘인 것 같습니다. 청취율 조사기간 응답도 잘 담아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아침 응원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아침에 여러분과 해보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해봅시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림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2: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두루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찌르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림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 27.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지만 낮 동안에도 습도 높은 더위는 이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광주 31도, 대구 36도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오전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오후면 대부분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곳곳에 교통량이 서서히 늘어나는데요. 현재 가장 길게 정체를 보이는 곳이 강변북로 상황입니다.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분기점 쪽으로 교통량이 다소 늘었는데 묵동에서 하월곶까지 주춤하고요. 외곽 구리 쪽으로도 묵동에서 신내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정체입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가 각각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8: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전국적으로 나흘째 강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며 더위도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중국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한 태풍 바비가 남긴 수증기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는 120mm 이상, 강원 북부에는 100mm 이상, 수도권에는 최대 100mm, 충청과 전북에는 많게는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열대저압부가 북한을 통과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인천 영종구 중산동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무더위 속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 피해가 발생한 곳은 일대 2000호 규모로 승강기 갇힘 사고 등 관련 신고 26건도 접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강기에 갇혔던 두 명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한때 일부 도로에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중산변전소에서 영종구로 향하는 송전선로에 이상이 생겨 정전이 발생했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장윤기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라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범행 전 장윤기의 추가 성범죄 등 범행 전후 행적을 증거로 제출하자 계속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는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2차 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품도 유족의 동의 없이 폐기된 상황에서는 어떤 조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며 실체적 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경찰의 가족, 가해자가 일반인의 가족이었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은폐했겠느냐며 조직을 지키는 게 억울하게 숨진 아이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사령관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진을 소집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를 찾아 범죄 피해자 말을 듣지 않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진행하는 흐름이 옳느냐며 보안수사권 존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 피해자는 어제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비공개로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해자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가는 가해자 편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한 의원 역시 보안수사가 안 되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거라면서 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상 봉쇄 재개와 통행료 징수 발표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항상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국가는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20%는 과도하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0: 떠 이라는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 동부 시간 14일 오후 4시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부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란 항만과 연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봉쇄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군은 봉쇄를 위반하지 않은 모든 선박의 영내 해역 항행은 계속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1도, 습도는 80%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장성철의 뉴스 명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이란을 공습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 안전비 명목으로 20%의 통행료를 받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쟁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주식시장 불안으로 개미들 가슴만 졸이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 또다시 중동 불안으로 서민들 생활만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모시고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과 보안수사권 문제, 당내 의견들까지 다양한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이슈와 인물들을 노련한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인재 영입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전화 잘 받고 계시죠?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잘 듣고 있다고 꼭꼭꼭꼭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명당에 대한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시원하게 커피 쿠폰도 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화요일 뉴스 특보 속속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기자님.
1: 네.
0: 아직 안 끝났어요.
1: 어떤 거죠?
0: 아직 우리가
1: 네.
0: 이 청취율을 높일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1: 그렇죠.
0: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둘 다 잘릴 수 있어요. 지금 015 전화가 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외쳐야 한다고요?
1: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이렇게 네.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센스 있게요. 네. 샵 0945로 대표님을 향한 이 무지성 응원과 또 영혼 없는 아부의 메시지까지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무더운 날씨에요.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근데 여기서 끝나면 명당이 아니에요.
1: 어떤 게
0: 제가
1: 남아있죠?
0: 우리 소중한 당원분들을 위해서
1: 네.
0: 우리 방송사상 최고의 역대급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지금 무형문화재이자
1: 네.
0: 대한민국 최고의 도예가 미산 김선식 선생의 특별한 자기 찻잔 세트를 정말 몇 분에게만
1: 네.
0: 쏩니다. 제가 아주 귀하게
1: 네.
0: 좀 요청을 해가지고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보내주기로 했는데 정말 정말 귀한 거거든요. 우리 기자님도
1: 네.
0: 문자 메시지를 샵 0945로 보내주시면
1: 네.
0: 당첨될 확률이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
1: 알겠습니다.
0: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방법은 방송 끝나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박제해 둘 테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거는요. 장성철에 대해서 남살스러울 정도로 아부와 응원의 칭찬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PD님이 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PD님 맞죠? 맞대요. 아부하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럼 바로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윤석열은 유죄, 김건희는 무죄입니다.
0: 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실형 나왔는데요. 실형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 쉽게 설명해 주세요.
1: 핵심은요. 재판부가 이걸 단순히 여론조사를 받은 사건이 아니라 여론조사도 받고 그 대가로 공천까지 이어진 거래다. 이렇게 봤기
0: 김영선
1: 때문인데. 네, 재판부가 그렇게 본 이유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한 팀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0: 네.
1: 겁니다. 김 씨랑 명태균 씨 주고받은 내용 이게 윤 전 대통령한테 전달이 됐고 또 부부가 암묵적으로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본 거고요. 두 번째는 60번 가까이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은 거 이거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재판부 표현을 좀 빌리면 단순한 홍보였으면 뭐 한두 번으로 끝났어야
0: 그렇죠.
1: 되는데
0: 네.
1: 계속 이어졌다
0: 맞아요.
1: 이걸 문제제기한 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두 번 얻어먹은 식사가 아니라 뭐 여러 차례 계속 밥을 얻어먹었다면 그건

0: 이건 좀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1: 뇌물성이죠, 뭐.
0: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론조사도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라 윤전 대통령의 맞춤형 여론조사였다. 이런
1: 그렇죠.
0: 점도 좀 지적을 했고요.
1: 네.
0: 마지막은 또 공천과의 연결고리인데 재판부는 김영선 전 의원한테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한 배경 가운데 중 하나가 이 공짜 여론조사에 대한 보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근데 정인 기자님
0: 네.
1: 궁금한 게 김건희 씨는 같은 혐의인데 무죄 나왔잖아요.
0: 네,
1: 뭐가
0: 그렇습니다.
1: 달라요?
0: 그러니까 핵심은요, 김건희 씨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엔 좀 증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1: 네.
0: 재판부 먼저 명태균 씨가 윤전 대통령 부부의 부탁을 받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여론조사 받은 건 맞는데, 그거를 좀 불법 그 정치 자금으로 볼 만큼 대가 관계가 입증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천과 연결고리인데 재판부는 김전 의원 그 공천이 여론조사의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공짜로 여론조사해 준거 맞을 수 있겠는데 그게 공천을 주고받은 거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1: 네, 그러면은 윤전 대통령 판결이
0: 네.
1: 이제 유죄로 실형으로 나왔으니까 김건희 씨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겠다.
0: 그럴
1: 그런
0: 수도
1: 생각이 좀
0: 있죠.
1: 드네요. 명태균 씨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네요. 바로 법정에서 구속됐죠?
0: 네,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 어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요.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명 씨가 좀 구속되기 전에 저랑도 여러 차례 좀 통화를 좀 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혀왔습니다. 특히 뭐 유튜버들 가짜뉴스 때문에 자녀가 대인기피증 겪을 정도로 피해를 받고 나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도 아닌데 그렇게 낙인이 찍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이미 145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았는데도 자기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고요. 결국 1년 6개월의 징역이 선고가 됐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윤전 대통령 그리고 명씨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또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1: 정 기자님은 명태균 씨랑 통화를 하셨지만
0: 네.
1: 저는 명태균 씨에게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박을
0: 어떤
1: 받았어요.
0: 협박
1: 제가
0: 받으셨죠?
1: 그냥 방송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얘기를 얘기만 해도 저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송철아, 너 법정에서 보자. 내가 너 고소한다.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하여튼 명태균 씨도 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0: 네, 두 번째 뉴스는 장동혁 안 따라가는 국힘입니다.
1: 장동혁 대표가 장외투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0: 그 핵심은요, 집회 성격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1: 부담스러워요?
0: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장 대표가 최근에 참석을 했거나 또 참석을 하려는 집회들의 면면을 좀 보면 윤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어게인 성향의 단체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이기 때문인데요.
1: 네.
0: 여기에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전한길 씨가 참석했던 집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칫 나도 이런 주장에 편승하는 사람들을 보일까봐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재밌는 건당 내에서 이걸 보는 좀 시각입니다. 한 의원의 표현을 좀 빌리면 트럼프식 전략이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좀 하던데요.
1: 오, 뭐예요?
0: 이게 어떤 거냐면 강성 지지층부터 단단히 묶은 다음에 나중에 외연을 좀 확장하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만 성공 가능성은 크게 높게 보진 않았는데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은 트럼프식 전략에 통하려면 첫 번째, 사회가 극심하게 갈라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국민을 둘로 나눌 만큼 강한 이슈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지도자의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집토끼는 잡을 수 있어도 산토끼까지 잡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팽배하다는 겁니다.
1: 장동현 대표가 주말에 부산 일정을 소화했다고 하는데 부산 의원들도 많이 안 따라갔고 취재해보니까 재미있는 뒷얘기도 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장 대표가 주말에 부산 일정을 좀 소화를 했는데 부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한 17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1: 그렇죠?
0: 여기에 참석한 의원 절반도 안 됐습니다.
1: 절반이나 갔어요, 근데.
0: 안 됐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제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장 대표가 참석한 집회에는 사실상 두 명만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 한 의원한테 좀더 생생한 분위기를 어제 좀 들어봤는데 예전에 김기현 대표 시절만 해도 당 대표가 자기 지역구에 내려오면 모든 지역 의원들이 거의 다 나와.

0: 몰래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애 행보를 계속 네. 이어갈 생각인 모양인데 네. 또 준비하는 행사가 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어제 당권파 인사인 왼발의 사나이로 알려진 조승환 씨를 국회로 불러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 씨 누군지 좀 궁금해하실 텐데 얼음 위에 맨발로 좀 오래 버텨서 기네스 기록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얼음이 퍼포먼스하면서 선관위 해체, 뭐 당일 투표, 수개표, 재선거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도 일부 참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1: 이제는 뭐 서커스까지 하려고 그러네. 아이고,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결국 출마한 정청래입니다.
1: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 드디어 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 전 대표의 말씀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잘 뒷받침할 당대표 바로 나다 이걸 강조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마 선언에서도 그게 그대로 좀 드러났는데 정 전 대표 어제 강조한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네. 키워드가 있는데 네. 이재명 그리고 개혁입니다. 각각 이걸 30번씩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1: 30번씩이에요?
0: 네, 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네. 최근에 혹시 대통령이랑 독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나는 여러 번 만났다 이렇게 선을 좀 긋기도 했습니다. 또 경쟁자들 그러니까 뭐 송영길, 김민석 이런 분들이랑도 차별화를 좀 분명히 했는데요. 자신은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나는 민주당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사실 김민석 전 총리의 이른바 후단협 논란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으로 인한 탈당 이력을 좀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됐고요. 네. 또 정책적으로는 검찰개혁 이거 내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이건 당원들한테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눈에 띄는 대목도 있었는데요.
1: 뭡니까?
0: 2028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에서 개혁공천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역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 메시지는 전당대회 때 불리할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어제 정 대표가 차기 대선과 관련된 메시지도 네. 내놨다면서요?
0: 네, 핵심은요. 당대표는 하되 대선에는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한 건데 네. 정 전 대표는 당대표 자리는 대선으로 가는 발판으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나는 이제 대선 후보가 아니라 대선 승리를 돕는 사람이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나는 선수 아니고 감독 역할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왜 이런 말을 했냐 보시면 당 내에서는 김 전 총리나 뭐 송 전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대표 선거가 차기 대선 주자의 힘겨루기로 좀 모양이 변질되는 건 좀 내가 경계하겠다 이런 걸로 읽히고 있고요. 다만 여지는 좀 남겼습니다. 끝나고 기자들이 앞으로 절대 대선에 안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즉답하진 않고요. 내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확답을 좀 피하기도 했습니다.
1: 저는 정 기자님과 다르게 해석했어요.
0: 어떻게 보셨죠?
1: 대선 출마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0: 그쵸?
1: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0: 네.
1: 앞으로 전당대회 더 재밌어질 것 같다.
0: 네.
1: 하여튼 그 생각이 들고 오늘 마지막 뉴스 뭡니까?
0: 마지막 뉴스는 안규백 탈영 의혹입니다.
1: 네, 간단하게 내용 좀 소개시켜 주실까요?
0: 네, 핵심은요. 정상 복무 기간보다 8개월 더 길어진 이유가 뭐냐?
1: 뭐예요, 뭐?
0: 이런 진짜? 의혹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 장관이 1983년에 이제 11월 방위병으로 입대를 했고요. 네. 병적 기록에는 1985년 8월에 소집 해제된 걸로 적혀 있습니다.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이 한 14개월쯤 됐다고 하는데 여기만 보면 사실 22개월을 복무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시민단체가 안 장관이 복무 중에 부대 이탈했고 헌병대에 붙잡혀서 30일 동안 구금이 됐고 또 군무 이탈 기간 7개월까지 합쳐서 모두 8개월을 추가 복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 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도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어제 정빈나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네. 핵심은 탈영 없었고 정상적으로 복무 마쳤고 국방부는 탈영 의혹 명백한 허위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학에 복학해서 이렇게 좀 학업을 이어갔는데 행정착오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전역한 뒤 학업을 이어갔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뭐 세부 기록 한번 공개해 볼만하다. 네. 괜히 이런 논란 스스로 뭐 불러일으키고 의혹 남겨두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기 정유경 기자님.
0: 네.
1: 문자로 5066님께서 네. 뉴스 명당 출근길에 정하고 있습니다. 하이.

0: 정윤경 기자님이 더 자주 소식을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뉴스 정리가 쏙쏙돼서 매우 좋습니다. 파이팅!
1: 감사합니다.
0: 이런 문자 주셨는데
1: 네.
0: 정 기자님,
1: 네.
0: 정 기자님 사비로
1: 네.
0: 커피 쿠폰 하나 쏘세요.
1: 그러겠습니다.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꼭 쏘겠습니다.
0: 아 그리고 제 네. 국회의원 후배인데
1: 네.
0: 다른 방송 아침 뉴스 브리핑 정리하는 거 듣는데
1: 네.
0: 정 기자님이 정말 잘하신다고 그분 누구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은
1: 네.
0: 저희 뉴스명당 뉴스브리핑 듣는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내일 더 열심히
0: 커피
1: 하겠습니다.
0: 커피 쿠폰 쏘십시오.
1: 그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1: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네, 문자로 3503님. 토요일 한국리서치에서 여론조사 전화 받았습니다. 6분 정도 통화했고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외쳤습니다. 인증샷까지 첨부해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커피 쿠폰 당연히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김남국 의원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오래 쓰는 건전지
1: 오렉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4: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네, 드디어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나 당대표 나간다라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된 민주당 전당대회.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 모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7: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당선 축하 인사 못 드려가지고 죄송해요.
8: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이 뉴스명당 앵커 맡게 되신 거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출연을 하고 싶었는데
7: 130일째 같은데 지금.
8: 그러니까요. 네. 네, 3월에 아마
7: 3월 9일
8: 네. 그렇게 기억하는데 네. 계속 나오고 싶었는데 네. 지역구에 올인하다 보니까 나오지 네. 못하고 있었습니다.
7: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궐 당선되고 나시면 선거운동 기간만큼 당선 인사를 하는 게 맞아요.
8: 네.
7: 그렇게 하신 거죠?
8: 네, 그래서 선거 때 제가 뭐 3시 반, 4시 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선거 끝나고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13일 동안 당선 인사를 계속 드렸고요.
7: 네.
8: 여전히 서울에서는 식사를 안 하고 지역에서만 계속 주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7: 저는 네.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진정한 승리자는 김남국 의원이다. 조용하게 있으면서 삐치 탁 다시고 이제 의정활동 재선이니까 훨씬 더 뭐 열심히 잘하실 수 있잖아요.
8: 네.
7: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8: 네.
7: 친석이에요. 친청이에요.
8: 저는 친...
7: 아예 안 돼. 안 돼.
8: 아니요. 아니. 친명이 아니고요. 친안산 시민, 네. 친국민 그리고 네. 친명입니다.
7: 친명.
8: 네.
7: 그러면은 이번에 김민석 후보를 좀 지지하고 선택하시려고 그래요?
8: 역시 예리하게 치고 들어오시는데요. 이제 어느 후보자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이번 전당대회에 우리 민주당이 좀 논의해야 될 미래 의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친명이냐 친척이냐 친석이냐 친송이냐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 그럼 방금 친석이라고 하셨잖아요.
8: 이제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겠다. 친명이다. 네. 친국민, 친안산심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7: 어제 정청래 대표가 드디어 뭐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아쉬움도 좀 있으셨어요? 아, 출마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8: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어제 메시지를 보니까 선명한 어떤 개혁적인 성향 그리고 어젠다를 분명히 던졌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7: 네, 어떤 부분에서요?
8: 정청래 대표가 이제 과거에 법사위원장으로서 했었던 역할,
7: 아 보안 사건,
8: 네 그리고 이제 또 향후에 우리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께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소신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7: 근데 뭐 개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뭐 이 단어를 30여 차례 정도 한 것 같아요. 개혁에도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권리당원 강성당원들에게는 소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드세요?
8: 전통적인 우리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 그리고 사심없이 당대표직을 수행할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좀 어제 그 메시지에 좀 담으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7: 믿으세요?
8: 아니 저한테 믿냐 안 믿냐라는 그걸 묻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7: 아니 왜요? 그러니까
8: 아마 과거에 보면 과거 이낙연 전 당대표 시절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실 그 당대표 보직을 가지고 선거 캠프를 꾸렸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직을 가지고 결국에는 대선으로 이렇게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의제라든가 메시지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돌아갔었거든요.
7: 네.
8: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제 좀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7: 그러니까 평가 말고 그냥 김남국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걸 보고 아 그래 진정성 있게 얘기를 했네 아니면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8: 저는 이제 그 메시지를 떠나서 그 사람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송영길 대표님과도 당연히 가깝고 김민석 대표님과도 김민석 전 총리와도 가깝고 정청래 대표님과 가까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7: 네.
8: 절대 신의를 지킬 분이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7: 아 그래요?
8: 네.
7: 지난 1년 동안 그러면은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대통령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호흡 맞춰왔다? 국정운영 잘 뒷받침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8: 이제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번에 전당대회는 미래로 나아가는 전당대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 점점 인터뷰가 재미없어지려고 그래요.
8: 여러 화두를 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이제 전당대회에 대해서 토론하고 네. 평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의 의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래 의제,
7: 네.
8: 청년 네. 그리고 통합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 죄송해요. 저는 과거 의제를 계속 좀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당대표직을 이용을 해서 대선에 안 나가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8: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7: 네.
8: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네. 과거 전철이 있다.
7: 네.
8: 과거의 어떤 당대표직을 가지고 보직을 다 자기 측근들 선거 캠프 꾸리듯이 꾸려가지고 그리고 당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기준이 본인 대선 이런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할 말 하지 못하고 해야 할 말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그런 어떤 정당이 돼버려가지고
7: 네.
8: 아마 그런 어떤 과거의 전철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 근데 일각에서는 네.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나간 분이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좀 저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과 해석을 내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8: 이재명 대표께서 뭐 그러지 않으셨죠? 전혀 그렇지 않으셨죠?
7: 아니 당대표직 직에 있으시면서 대선 출마하셨잖아요.
8: 아니, 그렇진 않죠.
7: 뭐 그렇지 않아요.
8: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7: 아니, 그러니까 당대표직 있으시면서 대선
8: 출마하셨 계엄을 선포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네. 대선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대선 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그 과정이었지 네. 그 직을 수행하는 과정이 사사롭게 하진 않았잖아요.
7: 아, 그렇죠.
8: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7: 다른 거다.
8: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7: 이재명 대통령을 자격한.
8: 어떻게 당대표직을 치르는 동안에 계엄과 내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7: 이재명 대통령을 예. 저격한 건 아니다?
8: 네,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7: 그러면은 이 발언이 나 진짜 나 대선 안 나갈 거야 라고 해석을 하세요? 아니면은 2028년 8월까지 내 당대표 임기니까 그 이후에는 나는 대선에 출마할 거야, 도전할 거야. 어느 쪽에 방점이 있다고 보세요?
8: 그거는 제가 정청래 대표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걸 알기는 해석. 쉽진 않다고 해석. 생각이 되고요. 네. 해석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엉뚱한 이제 뭔가 답을 끌어내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7: 아니에요.
8: 제가 절대 거기에 빠져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사롭지 하지 않겠다라는 그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7: 그거 믿으세요? 그런 거를 다?
8: 저는 그 정청래 대표의 성향과 쭉 걸어온 길을 알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7: 네. 그런 분이 왜 당대표직 할 땐 뭐 정권은 짧다 왜 이런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8: 그 표현도 이재명 대통령과 충돌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 절대 아니고요.
7: 네. 아니라고요?
8: 네, 절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냥 누구를... 그 정말 네. 정청래 대표가 20년 넘게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네. 그냥 툭 치면 건들면 나오듯이 하는 그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메시지 약간 실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이게 절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네.
7: 그러면
8: 그걸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7: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해석이 다 문해력이 딸린 거예요?
8: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 메시지 조금 잘못 나온 메시지라고 생각은 네. 되지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겸손한 정치,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해야 된다라는 그 발언을 한 것이지 그게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하는 발언은 아니었던 걸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7: 의원님 생각은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 대통령의 국정운영 뒷받침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
8: 아쉬움도 있고 잘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잘한 점 있다고
7: 하나만
8: 있지만
7: 얘기해 주세요. 잘한 점 하나만.
8: 저는 이게 그 이

0: 이런 질문 자체가 조금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한 후보를 딱 정해갖고 정청래 후보를 비판해라라고 지금 하는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
1: 아니,
0: 거잖아요.
1: 어제 출마 선언 하셨으니까.
0: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거잖아요. 평가를 저보고 내려달라고 하는 건데
1: 네.
0: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제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평가 이재명 측근이라고 처음에 소개해놓고 이재명 측근으로서 사뿐히 정청래 대표를 들여밟고 가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아니 저희가 그럼 계속 칭찬하는 그런
0: 그러니까
1: 질문만 할
0: 저는
1: 수는
0: 그거
1: 없잖아요.
0: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예,
1: 아니
0: 그건
1: 어제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출마 선언했으면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질문을 김남국 의원님한테 했을 거예요. 근데
0: 그러니까
1: 어제
0: 차라리 어제 정청래
1: 하셨으니까.
0: 대표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모를까. 평가에 호불호가 있는 거고 개개인의
1: 네.
0: 평가가 있는 거잖아요.
1: 그거
0: 근데 이제
1: 모르는
0: 그걸 가지고 저한테 이러냐 저러냐 하면 김남국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마치 대서특필 되듯이 보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은 바짝 차리자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1: 노련하셨어요.
0: 걱정하지 마십시오.
1: 노련하시네요.
0: 네.
1: 그러면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이제 꺼내셨는데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멘트를 했다?
0: 저는 합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 네.
0: 그런데 그 합당의 방법과 시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열하고서는 민주당이 다음에 어떤 총선과 그다음에 다음에 어떤 재집권 하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반드시 합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1: 네.
0: 그 방법과 시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와 연대를 조금 더 끈끈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결국에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당원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0: 네.
1: 그러면은 대부분의 뭐 민주당 지지층이나 당원분들은 합당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좀
0: 아니요.
1: 생
0: 그렇지는
1: 그렇지는
0: 않다고
1: 않아요?
0: 보고요. 민주당 당원들의 상당수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논의를 잘 이끌어가자 그러면.
0: 논의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분열해서 어떻게 대선과 총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 네.
0: 합당의 방향은 목표는 명확한데 그 이르는 과정에 정치인들이 간극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그 합당 문제 여쭤봤으니까 조국 전 대표의 최근에 여러 메시지 노자를 가지고 뭐 일베 논란 막 이렇게 또 아이돌 가수를 공격하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응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셨더라고요.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0: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1: 부적절해요?
0: 되고요. 그 메시지 때문에 지역에 가깝게 지내는 20대 청년 후배들 동생들한테 엄청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민주당을 좋아하다가도 이런 메시지 때문에 2030 청년들이 민주당을 떠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와 발언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형이 대신 미안하다. 조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1: 조국 대표에 전화하셔가지고 좀 그러지 말라고 좀 조언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당 경선 룰좀 여쭤볼게요. 선호투표제
0: 네.
1: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논의가 정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0: 우선은 이제 제가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봤을 때 당원의 25조 4항에 결선 투표 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결선 투표 등을 당규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 등에 과연 선호 투표가 포함되느냐 이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적인 문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A, B, C 이렇게 되고 등이라고 하면 이 A, B, C와 같은 성격과 성질의 것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해석할 때 등에 포함되냐라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결선 투표와 선언 투표를 과연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투표 방식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고 그 투표 방법에 따라서 민의가 들어가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1: 그래요?
0: 당규에도 역시나 규정을 할 때에 별도의 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법률적으로 같은 것으로 볼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1: 근데
0: 예.
1: 작년에 당무위원회에서 7월 달에 뭐 이거 선호투표제로 한다라고 의결을 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0: 그 부분은 전 잘못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논란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으니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엄밀하게 엄격하게 따지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걸 같은 거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그걸 떠

0: 떠나서 그걸 떠나서 지금 출마하고자 하는 당대표 후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 네.
0: 이걸 가지고 지금 당대표 선거 직전에
1: 네.
0: 바꿔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의원님 네. 생각은 그냥 결선 투표제 하는 것이 논란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0: 전 그렇게
1: 정리될까요?
0: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 네.
0: 또 동시에 이 선거가 사실 이제 이 선거 과정 자체가 공정하고 그리고 후보자들과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정하다라고 받아들이게끔 절차와 과정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버리면 또 나중에 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최소한 잡음 없이 가는 게
1: 네.
0: 맞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 좀 당내에서 논란이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홍기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사권을 일부 뭐 항목에 대해서는 줘야 된다라는 법안까지 발의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당내외의 보안수사권 논란과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토론이 이루어졌고 당내의 어떤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0: 보안수사권을 분명히 명확하게 폐지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보안수사 요구권 등을 통해서 그 부작용을 해소하고 경찰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은 당내의 방향성도 정해졌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사위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이 법사위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시 보안수사권을 살리는 방향은 안 된다라는 것이 명확한 것 같아요.
1: 그게 일괄적으로 살리는 게 반대예요? 아니면 좀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살리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0: 제가 최근에 난 보도 아마 그 기자들이 의원들 한명한 명을 다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보안수사권을 살리는 방향은 맞지 않다. 수사기소 분리를 결국에는 또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그런 것으로 고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큰 방향성은 전 정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저희가 의총이 열려서 의총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집중 토론을 하면 합리적인 좀 방안이 좀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부모님 개인적인 생각 어떠세요? 티끌만큼도 보안사건 주면 안 된다?
0: 아니, 저는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그 사건들을 이거는 정말 큰 형사사건에서 0.00001%도 되지 않은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어떤 표적수사나 보복수사 이걸 막기 위해서 검찰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사법 서비스라고 하는 사법행정이라고 하는 국민들 이것을 받게 되는 국민들을 놓고 검찰개혁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빠른 어떤 사법행정을 통한 회복, 피해회복 그리고 또그 과정 속에서 또 공정한 어떤 수사 우리가 쭉 과거에 보게 되면 검찰개혁하게 되면 뭐 벤츠 검사 뭐 명품 받았다 이런 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논란들이.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공정한 어떤 수사를 놓고 검찰 개혁을 해야지 아주 0.00001% 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정치인 사건을 놓고 검찰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질문을 하나 더 하고
0: 네.
1: 싶은데 질문을 더 하나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 의원님 좀 곤란해질 것 같아서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알아듣고 이
0: 네.
1: 아이템은 질문 여기서 끝낼게요.
0: 네.
1: 국민의힘 뭐 상황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한번한번 찾아가서 좀 같이 좀 논의하고 일합시다. 좀 설득해 보시거나 연락해 보셨어요?
0: 이제 지나가다 오다 가다 만나신 의원님들께서는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난처할 것으로 생각된다.
1: 네.
0: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지를 올리고 좀 역할을 하는 모습을 국회에서 역할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상임위에서 본회의 의장에서 합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좀 하고
1: 아니
0: 있습니다.
1: 그래도
0: 네.
1: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니까 야당으로서는 본인들 보이콧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주장도 설득력은 좀 있잖아요.
0: 여당이 일방적으로 한게 전혀 아니고요.
1: 네.
0: 공식적으로 만난 것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7번이고요.
1: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0: 30번 이상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논의했다고

0: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당에서도 충분히 안 되는 것 어떻게 법사위 현장을 지금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1: 옛날에는 뭐
0: 아니
1: 민주당도
0: 어떻게 아니
1: 달라고
0: 지금 이
1: 했잖아요.
0: 법사위 현장 자리를 어떻게 국민의힘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게 넘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를 주장을 계속 하면서 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여간 국회를 공전 한달 이상을 국회를 공전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부 상임위를 가지고 국회 개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팻말 정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명아, 고등학생과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뭐 이런 메시지 내고 있잖아요. 장외 정치, 팻말 정치 어떻게
0: 야당
1: 보세요?
0: 당대표로서는 정말 부적절한 워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민심과 자꾸만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단순히 그냥 야당에서 어떤 장외 정치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당내에서는 또 징계 정치한다라고 하면서 당대표직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투쟁에만 골몰을 하다 보니까 어제였나요? 뭐 PK 지역에서도 지지율
1: 맞아요.
0: 뭐20% 가까이
1: 예.
0: 떨어졌다라는 그런 조사도
1: 리얼미터
0: 나오고
1: 조사.
0: 다른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그다음에 70대 이상에서도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것을 보면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푯말 장외 정치 그리고 당내의 어떤 징계 정치 이런 것들이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유, 의원님과 오늘 대담 너무 즐겁고 재밌어가지고요. 다음에 한번더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고
0: 역시 호랑이
1: 싶습니다.
0: 구리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난처한 질문을 많이
1: 전당대회 끝나고
0: 해가지고.
1: 한번더 나와주세요.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청취율 조사 기간 뭐를 즐겨 들으십니까?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그리고 6분 정도 통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 6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6분. 그래서 끊지 마시고 끝까지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8: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9: 한 모금 같은 소리 안 해.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8: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0: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호남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차츰 비구름이 확대돼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광진교 부근 갓길에서는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이 뒤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남단 부근 1차로에서 도 화물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북단 부근부터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뭐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성철의 뉴스 명당 화요일 3, 4부는요. 인재 영입위원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집중해볼 텐데요. 인재 영입위원장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인재 영입위원회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0: 술 많이 드셨어요?

0: 아니요.
1: 많이 안 드셨어요.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사원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하원기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3: 필름 끊겼대요.
1: 그래요?
2: 예.
1: 네. 아, 김종혁 의원님, 제가 예. 진짜 좀 고민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 네.
1: 밤에 예. 서모 정욱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해서 예. 사랑한다고 하면 좀 예. 뭐라고 응답을 해야 될지 어제 고민되더라고요.
2: 빨리 술 깨냥 먹어.
1: 아, 어제 느닷없이 사랑 고백을 받아가지고 근데 기분 좋았습니다.
2: 어우 징그러.
1: 서 변호사님 고마워요.
3: 아유,
1: 날 더운데 술 많이 드지 마세요.
4: 많이 안 먹었어요.
1: 많이 안 드셨죠? 예.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정청래 전 대표 어제 공식 출마 선언했는데 김종혁 의원님
2: 네.
1: 어제 정청래 대표의 출마 선언문 딱 들으시고 뭐에 귀에 딱 꽂히셨어요?
2: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아니 나는 대통령 선거에 안 나가겠다.
1: 안 나간다.
2: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아 누가 물어봤냐고요. 아니 그럼 지금 지금 뭐야 당대표 선거 하는데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해요.
1: 네.
2: 그리고 대선 안 나가는 게 무슨 대단한 뭐 시혜예요? 아니 누구든지 자기가 나가고 싶다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돼. 당원들의 지지가
1: 그렇죠?
2: 있어야 되는 거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당원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국민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뭐 하기 싫어도 네. 당신밖에 없다 하면 나가는 거예요.
1: 네.
2: 뭘 지금 무슨 그 대표 경선을 하면서 대통령 얘기를 뭐 내가 나가는 애 안 나가는 애 얘기하는 것조차가 진짜 웃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나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2028년 총선 공천할 거예요. 그냥 그 얘기로 이렇게 좀 선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2: 그러니까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당연히 당대표로서 의무인 것이지.
1: 그렇죠.
2: 근데 두 번째 이재명을 지켜줄 사람은 나다.
1: 네.
2: 아 이게 무슨 봉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지금.
1: 그러네요.
2: 뭘 누가 누굴 지켜. 아. 자기나 지키라고 하세요.
1: 네.
2: 아니, 그것도 좀 너무 이상하더라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진짜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굴 지켜주고 말고를 계속 얘기를 해요. 아, 대통령을 왜 지킵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줘야죠. 그 헌법이 뭐 나는 국민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라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무슨 정치인들이 나와서 갑자기 대통령을 내가 지켜주겠다느니 말으니 진짜 웃기는 게 무슨 배신자니
1: 네.
2: 내가 누굴 지켜줘.
1: 네.
2: 아니 이게 무슨 조직폭력배 집단도 아니고
1: 네.
2: 그런 얘기를 국민들 앞에 저 출마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저는 들으면 뭐 나중에 이렇게 좀 다 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1: 저도 반성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네. 김무성 전 당대표 이제 전당대 나가면서 제 이제 캐치프레이 모토 중에 하나가 박근혜를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2: 아, 그래요?
1: 죄송해요.
2: 왜 지켜요?
1: 야당으로부터 공격 당하니까 지키자. 뭐
2: 지켰나요 그래서?
1: 죄송합니다. 하은기 부대변님
5: 네.
1: 어제 가장 귀에 꽂힌 문장은 단어는 뭡니까?
5: 정확하게 김종혁 최고위원님 얻은 것
1: 똑같아요.
5: 예, 이유도 비슷한데
1: 네.
5: 그 당대표직을 대선 출마에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1: 네.
5: 게 문장이 지금 한번 꼬여 있잖아요.
1: 네.
5: 난 대선 출마 안 하겠다라고 한다든가
1: 간단하게.
5: 예, 사심이 없다 나는 자기 정치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다든가.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당대표직을 자기 정치에 이용한다는 얘기. 로 들리잖아요. 정치권의 문법 생리상. 그래서 저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되나? 뭐 나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잘 뒷받침하겠다. 뭐 총선 승리를 잘 지휘하겠다. 내 사심을 내려놓겠다. 이런 정도가 적당한데 대선 출마 얘기를 굳이 지금 집권 1년 차 여당 대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좀
1: 4년 남았는데
5: 부자연스러웠어요.
1: 네. 네.
5: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뭐 대통령 지키겠다는 말 사실 귀에 많이 거슬려요.
1: 어 그래요?
5: 예, 아니 그게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지지층한테 소구력이 높은 메시지라는 걸 저도 압니다.
1: 네, 네.
5: 근데 일반 유권자들 귀에 그런 얘기는 충성 경쟁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를 어느 정치인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는 어쨌든 장윤기 살인 사건 뭐 이런 거고 피해자 단체가 막 나서고 있고 이러면은. 좀 약자와 피해자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여당의 제도를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게 훨씬 더 소구력이 높지
1: 네.
5: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정청래 대표께서 뭐 대통령을 잘 지키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아니거든요.
1: 믿어달라고 외쳤는데 못 믿으세요?
5: 아니, 믿으려면 지금 행동을 봐야 미래를 믿을 수 있는데 지금 그 대통령을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세력을 두 개 딱 꼽으라면 하나는 이제

0: 당연히 야당일 테고, 하나는 뭐 딴지 게시판 이런 데서 비난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도 그 게시판에 글을 기왕 쓰시는 김에 대통령 비난하지 말자 뭐 이런 게좀 달릴 수도 있을 텐데 한 번도 그러는 걸못 봤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투기가 제일 거슬리더라고요, 사실.
1: 네. 서 변호사님, 지금 정청래 대표 막 2대 1로 막 싸우고 있는 것 같고 패널들도 막 정청래 대표 많이 혼내는 분위기인데 좀 옹호해 주세요.
2: 뭐 옹호할 게 있어요. 저도 이거 어제 반대로 좀 해석하면 돼요.
1: 왜요?
2: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이제 대선 출마 안 한다는 말은 당대표 끝나고 대선 출마하겠다.
1: 그렇죠.
2: 저는 이런 데 의미로 느끼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이재명 때 지킨다. 정청래 대표가 저는 아마 제일 먼저 떠날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2: 배신하고.
1: 오.
2: 대통령은 국민이 지키는 거예요.
1: 네.
2: 여론에 따라 국민이 지키는 거지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때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1: 네.
2: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천제도 개혁 봤더니 현실성이 있나.
1: 네.
2: 예를 들게 남녀 비율을 5대5, 뭐 이게 내부 인재 외부 5대5,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 어제 제가 쭉 꼼꼼하게 몇번 봤는데 실현될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 없어요?
2: 예.
1: 근데 왜 그럼 저런 메시지를 냈을까요?
2: 일단 이제 뭐 표가 급하니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는데 실현 현실, 그게 남녀 5대5가 되겠습니까? 공천이. 외부 내부도 이게 마찬가지고요.
1: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2: 그렇습니다.
1: 그 일각에서는 몇몇 분들은 대통령 저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 안 한다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을 또 공격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직에 있으면서 대선 출마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비판한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뭐 공개했다기보다
1: 네.
2: 오히려 이제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대선 주자급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추미애 만나서 누님 좀 도와주세요. 대신에 대통령은 누님이 나가시고 나는 안 나갈 테니까 이런 대선 주자 있잖아요. 추미애, 그다음에 우원식, 또 김부겸, 김경수 이런 이제 그 대선 앞으로 노리는 사람들한테 나는 안 나갈 테니까 이번 전당대회 내좀 도와주세요.
1: 내편 들어달라.
2: 김민석은 당대표 되는 순간에 대선 주자 되니까 어제 그 차별화점에서 저는 그걸 이야기했다 봐요.
1: 그게 득표력에 도움이
2: 예.
1: 될까요?
0: 전혀 안될것
1: 안
0: 같아요.
1: 돼요? 왜요?
0: 일단은 뭐 거론하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지방선거 때 타격받고 좀 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심을 갖고 뭐 거래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전저 얘기는 보수 삼국지 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어떤 그 서사를 구성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3: 근데 사실 이번 선거 별로 재미없거든요. 그냥 그
1: 전대요?
3: 맨날 전대 이번 전대 별로 서로 뭐 대통령한테 충성, 내가 대통령하고 더 가까워, 내가 더잘 모실 거야, 내가 지킬 거야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갖고 솔직히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많이들 하세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 강진 군의원, 김보미 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출마를 했어. 근데 이분 연설을 들으면서 저
0: 맞아요.
3: 박수 쳤다니까요.
0: 장쾌하더라고요.
3: 민주당, 와, 괜찮네.
1: 스타
3: 라는
1: 탄생.
3: 생각. 어?
1: 스타 탄생.
3: 옛날에 윤희숙 의원이 왜그 의정단상에서 그 임대차 3법 놓고서 몇 분에 걸쳐서 막그 공격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타가 됐었잖아요.
1: 네.
3: 그런 느낌 비슷한 걸 받았어요.
1: 네.
3: 강진구 의원이 군의원으로서 자기가 그 선거 출마했는데 지금 위스 선배들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냐? 686 본대들끼리 나와갖고 뭐 하고 앉아 있는 거냐? 이런 얘기 막그 맹폭을 하는데 저도 686이거든요.
1: 아우.
3: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냥.
1: 네.
3: 그래갖고 야, 저기 참 괜찮네. 우리 하원기 대변인만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기 또 하나 있더라고.
0: 국민의힘도 이준석 그렇게 쫓겨나셨잖아요.
3: 이준석 대표가 저도 처음에 이준석 대표 될때 상당히 지지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꽤 많고 요즘 더욱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김보미 의원의 그 사자 후가 상당히 저는 와, 멋있다. 우리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 이것도 그걸 좀 봐봐라.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청년 정치 아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1: 그 하은기 부대변인,
0: 장쾌하더라고요.
1: 그 당내 분위기가 뭐야, 젊은 애가 알지도 못하면서 뭐저 자리에서 저렇게 당의 지도부, 지도자급 사람들을 뭐 모욕을 줘?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면 야, 괜찮네, 눈여겨보자. 와, 훌륭한 제목.
0: 장쾌하다 이런 느낌이죠. 사실은 그 메시지라는 게좀 이치에 닿지 않게 구성하고 들이받으면
1: 네.
0: 잘 모르면서 괜히 막 객기 부린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하나 찍어 놓은 것들이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비판받거나 수정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계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1: 네, 박지현 전 비.

0: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2022년 대선 치고 나서 민주당에서 영입을 했는데 결국에는 비대위원장까지 했지만 그냥 젊은 청년 정치인 거의 뭐 이제 민주당 플랫폼 안에서 정치를 못하게 됐잖아요. 저 분에게도 김보미 전군 의원에게도 기회가 열릴 거라고 보세요?
1: 저는 이 김보미 안 봐가 모르겠어요.
0: 아, 네. 죄송해요.
1: 관심이 없어요.
2: 네. 아니, 근데 그거 박재현 위원장이야.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김보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나오는 거잖아요.
0: 네.
2: 권력은 원래 투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0: 맞아요.
2: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를 거예요.
0: 네. 선호투표제는 잘 알고 계시죠? 민주당.
1: 예.
0: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 그거는 제가 보기에 통과 안될
0: 안
1: 것인데요.
0: 돼요?
1: 왜냐하면 이게
0: 오.
1: 최고위에 지금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2대 뭐 4다
0: 네.
1: 이런 게 분위기예요.
0: 오.
1: 지금 정청래 쪽이 많잖아요.
0: 네.
1: 제가
0: 네
1: 알기로는
0: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제 확실한
0: 네.
1: 뭐 이성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정복, 그다음에 그 박, 딱
0: 규현?
1: 둘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아마 4니까 양보 안할것 같다.
0: 네.
1: 저쪽은 이게 두 명의 아마 원내대표가 이제 그 관건인데 원내대표는 이게 저쪽부터도 김민석 쪽에 그래도
0: 4대
1: 3대
0: 4.
1: 4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표결을 못한 표결하면 이게 부결되면 끝나버리잖아요.
0: 네.
1: 당무위도 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민주당 편을 몇명 물어봤더니 아마 정청래 측이 그거는 양보 못할 거다.
0: 근데 그게 정청래 대표에게 도움이 돼요? 어떻게 선수가 게임의 룰 가지고 그렇게 시비
2: 그지.
0: 거냐. 그냥 전준위에서 결정하면 따라야지.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1: 정청래 대표는 가만히 있으면 되죠.
0: 네.
1: 최고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데 뭐
0: 아니,
1: 정청래 대표가 뒤에서 뭐 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다 따르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정청래 대표 따르겠다예요. 근데 최고에서 안 하는 걸
0: 근데
1: 어떻게 해요?
0: 조건이 뭐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된다. 막 그런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1: 그러니까 그건 더 어렵죠, 지금.
0: 네.
1: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저는 제가 정청래 대표라도 단칼에 선호투표하면 바로 그날 무조건 김민석 되거든요. 그런데 결선투표 가면요. 한 며칠 동안 일주일 정도 비빌 때가 있어요.
0: 네.
1: 저기 막 누구하고 뭐 공개하고 이렇게 뭐 이합집산할 수가 있잖아요. 합종 연횡도 되고. 그러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는 이게 절대 포기 안할것 같아요.
0: 한기 대변인님. 그 당의 분위기를 좀 전해 주세요.
2: 뭐 저도 사실은 저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0: 그래요?
2: 그러니까 지금 소위 정청래 대표께서 뒤에서 뭐 컨트롤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게 잘안 되고 있는 건 최고위에 있는 정청래계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불리한 룰을 과연 쉽게 통과시켜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게 선거에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호투표제와 묶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최고위원이거든요.
0: 네.
2: 청년 최고위원도 지금 반발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정청래 대표께 불리해서 그런 겁니다.
0: 네.
2: 그러니까 그 사실 최고위원이라는 건 슬롯이 정해져 있는데 청년 최고위원 하나 빼버리면 청년 최고위원이 반청계 혹은 비청계로 구성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정청래계에서는 내보낼 청년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유권자들 보기에는 이렇게 젊은 사람 몫을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빼앗는 것 같잖아요. 이런 것들이 선거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 전망합니다.
0: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결선 투표제가 도입될 것 같다.
2: 뭉갤 것 같아요.
0: 뭉갤 것 같다.
2: 네.
0: 전준위에서 그렇게 선호 투표제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뭉갠다라는 것도 참 이례적이 아니냐.
2: 매우 부적절하죠.
0: 네.
2: 그럼 전준위를 구성을 하지 말든가, 그냥 당의 어떤 실무기구 조그만한 거 만들어서 그냥 최고위에서 알아서 한다든가 이래야지. 저런 식으로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엄연히 그 중립적으로 구성해놓은 전준위에 따라서 만든 룰을 저렇게 하는 거는 안 맞죠. 왜냐면은 그 전당대회 일정 같은 건또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하게 짜여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0: 네.
2: 그래서 저거는 매우 지도부가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김종인 최고위원님.
3: 예.
0: 한
3: 아니, 만약에
0: 말씀 하실 수
3: 선호투표제가
0: 있어요?
3: 도입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결선투표로 가게 되면 거의 전쟁일 것 같아요.
0: 그러겠네요.
3: 예,
0: 그 일주일 동안 진짜.
3: 예, 거의 진짜 서로에 대한 증오감, 적대감이 극에 달해서
0: 네.
3: 야, 정말 끔찍하겠구나라는
0: 네.
3: 생각이 드네요.
0: 김민석 후보의 메시지는 어때요? 선수는 룰을 안 따진다. 당대표 교체 못하면 당도 대통령도 흔들린다. 당대표 교체하지 못하면 총선 승리 물 건너간다. 이런 메시지는 좀 프레임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본인이 뭐 정청래 대표의 가장 약점을 서로 쥐고 흔드는 거 아니에요?
0: 네.
3: 정청래 대표는 아, 너 옛날에 탈당하고 다른 후보 도와 무소속 다른 후보 도왔었지. 저그 그런 거 갖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0: 네.
3: 그건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일인데.
0: 네.
3: 그다음에 지금 뭐 김민석 후보는 아니 당대표 하는 동안에 대통령하고 사사건건 각세웠잖아. 근데 뭘 대통령을 당신이 지킨다고 그래. 거짓말 좀 하지 마.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대패했잖아. 뭐 대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겼지만 내용상으로는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져놓고서 무슨 딴소리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가 상대방의 가장 약점 아킬레스건을 잡고서 흔들고 있는 거죠. 뭐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0: 서정 변호사님, 송영길 예. 전 대표는요 계속 그냥 정청래 대표를 두드러 패는 공격성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정청래 얼굴로 총선 이길 것 같냐? 아 이게 가장 뼈아플 것 같아요.
1: 근데 그거보다 자기 아들 딸도 안 찍겠다고. 송영길이 아들 딸도 정청래 대표하면 안 찍겠다.
2: 물병을 던지는
1: 게 좀 심한 거 아닙니까?
0: 그런 얘기를 하는 게.
1: 그렇죠. 송영길 대표가 아니 정청래가 대표한 데서 우리 아들 딸도 네. 민주당 안 찍는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같은 당의 네. 동지로서 네. 이거는 경쟁이 아니고 전쟁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극한 대립을 하는 게 뭐 당이 도움이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볼 때는 좋죠.
0: 네. 싸워서.
1: 진보 진영이 분열되고 계속 갈등이 있으면 우리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송영길 대표가 제일 심하게 지금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송영길 대표 못 놓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 이게 바로 돈봉투가 연상되잖아요. 본인은 이게 뭐 몰랐다고 하지만 그 윤관석 의원이 대법원까지 확정됐고요.
0: 네.
1: 그 돈 4천만 원 준 사람이 제하고 30년 형이에요.
0: 네.
1: 그 형이 돈을 줬단 말이에요.
0: 네.
1: 그 돈 뿌린 건 맞아요. 네. 300만씩 의원들이 받은 것도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또 이게 위법수위 정급 배제법칙 이거지. 그런데 그런 분이 또 나온다.
0: 네.
1: 돈봉투로 탈당하고 구속됐다가 고등법원에 무죄받아서 또 논다? 이거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0: 한 분은 법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 분은 지방선거 책임이 있는데 왜 나왔냐 이런 비판받고 그러면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보나마나 하나마나 김민석 후보가 되는 겁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2: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피장파장 논리를 펼치는 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0: 네.
2: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내란을 벌이고도 대법 판결 전까지 내란을 하지 마라 하시면서 그래도 법조인이 대법 판결까지 난 걸 가지고 계속 그 문제 삼고 이런 건 피선거권이 다 있는 분인데 별로 적절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총선에서 확장력을 굉장히 축소하는 방식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도 보면 그는 국민들 과반 혹은 다수는 보안수사권은 그렇게 근본주의, 교조주의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특히 20대,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데 장윤기 사건 이런 거 보면서 보안수사권 빨리 폐지해야 돼. 여기에 이입하겠습니까? 아니다. 저거는 어떤 그 제도의 기능과 효용을 놓고 합리적으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 하는 방식은 후자는 아니란 말이죠.
0: 네.
2: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그 당대표 출마 선언 메시지에서도 쳤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조국혁신당이 20대 30대 지지율이 뻔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20, 30대들이 민주당이나 민주 진영에 대해 느끼는 환멸이라는 건 조국 사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점이 있는 건데
0: 네.
2: 자꾸 강성 지지층이나 뭐 전통적 지지층에만 소구하려고 하는 저런 태도들이 굉장히 총선 때에 악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고려해서 김민석 뭐 후보가 말씀했다 생각합니다.
0: 보안사건 부분으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것이 전당대회 주요한 이슈가 될 거는 같은데 우리 하은기 대변인님 막 김어준 씨, 최강욱 네. 씨의 발언에 대해서 분노하셨잖아요.
2: 네, 뭐
0: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당내 분위기로 보면.
2: 저는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는 그 제한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네. 전면적인 건 아니더라도 너무 지금 반발이 있으니까 일단은 장애인, 뭐 여성, 뭐 노인 등등 여기에는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좀 타협해서 통과가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0: 김종혁 의원님,
3: 네.
0: 그 김한규 의원이 장윤기 사건은 보안수사권 있는데도 발생한 거 아니냐, 직접 연관 짓는 건 무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광욱 의원은 언론에 알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2: 자진납세를 먼저 좀 하자면
0: 네.
2: 그 장윤기 사건은 당연히 보안수사권이 있어도 발생하죠 그런 거는. 근데 우리 여기에서 논점은 보안수사권이 있으면 그런 사건을 막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암장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0: 네.
2: 그런 보안수사권이 있어도 장기 사건은 발생한다라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
3: 아니 경찰이 있다고 도둑이 없습니까? 강도가 없습니까? 군대가 있다고 해서 전쟁이 안 발생합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인과관계를 그렇게 구성을 해요?
0: 네.
3: 법조인이라는 분이 전 김한규 의원 굉장히 좋아하는데
2: 저도요.
3: 아 이분은 왜 말을 이렇게 이번에 실수를 했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0: 네.
3: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경찰이

0: 뭐 연방 경찰도 있고 해서 견제가 돼.
1: 네.
0: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아니니까
1: 아니죠.
0: 중간 단계를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거를 다 없애버려. 검사는 악마야.
1: 네.
0: 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헌법에 검사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근데 그러면 우리 헌법이 악마를 만들어냈다는 겁니까? 그래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싸우고 있고 그러면 김민석 후보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끝까지 막았어야 돼요. 이건 안 된다. 이거 국민을 위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타협을 했잖아요. 아, 그냥 뭐 민주당에서 올린 대로 갈게라고 하다가 장윤기 사건 나니까 다시 돌고 있어요. 어, 이거 다시 여론이 우리한테 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옳고 그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표가 되는 대로 눈치를 보면서 막 이런 자기 주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 겁니까?
1: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좀 참여하는 것을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2: 그러니까 검찰이 참 문제가 많은 조직이니까 사실은 뭐 제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보안수사권 폐지 논리를 펼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거는 뭐 그러면 논리와 사실관계 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자꾸 거짓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보안수사권 있으면은 검찰이 예전처럼 뭐 별건 수사 막 뭐 문어발식 수사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될 거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은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을 때, 수사 개시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보안 수사권이라는 건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한해서만 이제 크로스 체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른 별건 수사를 하려면 경찰이 다시 수사 개시를 해줘야 돼요.
1: 그렇죠.
2: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쏙 빼고 보안 수사권만 있으면 이건 직접 수사권이기 때문에 검찰이 예전처럼 또 뭐 무한히 사건을 확장해서 탈탈 털 수 있을 거다 이런 거는 일단 거짓말이고요.
1: 네.
2: 그리고 보안수사권은 어떻게 견제할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논리도 펼치던데 보안수사권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건을 암장하거나 은폐하거나 아니면 별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공수처에 견제를 받죠. 바로 공소 기각되고 공수처에서는 이제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는 구조로 돼 있고 이게 뻔히 현실에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자꾸 교조주의적 근본주의적으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만 취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삼남이 아니고 그 최강욱 의원, 박은정 의원,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한 거죠.
1: 설명사님.
3: 지금 이제 이 문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1: 그렇죠.
3: 국민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1: 그럼요.
3: 야당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되고요.
1: 네.
3: 이미 늦었어요. 10월 달에 검찰청이 폐지되가 중대부에서 되잖아요.
1: 네.
3: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한 1년 정도 늦어야 돼요. 이게 되려면 원래 5월달쯤에 통과됐어야 된다고.
1: 근데 왜 힘이 없잖아요.
3: 지금 8월달이 되면 이게 10월달이 없어지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
3: 저는 일단 이게 검찰청 폐지 이걸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추고 그리고 이제 그 보안수사에 대해서는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몇 가지 남겨놔야 돼요.
1: 뭐요?
3: 첫째는 이게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나고 임박했다.
1: 아.
3: 두 번째 경찰 관련한 사건이다.
1: 네.
3: 이럴 때는 당연히 보안수사 봐야죠.
1: 네.
3: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미성년자나 여성처럼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 네. 이런 분들에게 자기가 대응이 잘 안 되거든요.
1: 네.
3: 이런 최소한에게 몇 개 정도는 여론수렴해서 남겨놔야지 다 폐지하면요. 특히 경찰이 15만 정도 될 겁니다. 그 관련 사건들 다시 검찰이 못 본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
3: 최소한에게 저는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 지금도 늦은 거예요.
1: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3: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 이후로 미뤄야죠. 이게 전당대 용으로 막 날치기로 빨리 통과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형소법이에요. 형소법은 기본 6법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2: 존경하는 변호사님, 그 전당대 이후로 미뤄야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만 야당과 협의를 하려면은 국민의힘에서
1: 그거는 나중에
2: 법사위에 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1: 나중에 이제 국민의 비판하면서
0: 법사위원장 자기들이 가져가놓고 뭔 소리예요? 그동안 해도
2: 아니 그래도 뭐
1: 싸워라
2: 들어와야 되죠.
1: 아니 제가 법조인이니까 서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박은정 의원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수사권 남용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게 맞냐. 그럼 답답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3: 그건 이제 박은정 의원이 전혀 법조인답지 않은
1: 네.
3: 이런 이제 궤변을 드러났다.
1: 네.
3: 이렇게.

0: 보고요. 항상 절대 권력은 절대 남용됩니다.
1: 네.
0: 지금 경찰이 절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1: 네.
0: 수사 개시부터 네. 종결까지 그렇게 모든 사건을 검찰에 다 이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권을 다 보내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1: 네.
0: 그리고 기소를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기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1: 네.
0: 살인 사건이 났는데 다만 이게 보통 살인이냐 강간 목적 살인이냐 이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저는 박은정 의원의 주장이 전혀 납득이 건.
1: 근데 어떻게 법조인으로서 이러한 주장을 할까요? 전 이해가 안 돼요.
0: 제가 보기에 이거 남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자고 지나가네. 남편이 자고 연선 동기인데 네. 같은 말이에요.
2: 그런데
0: 검사 정치적인 주장이에요.
2: 검사가 공개하면 된다. 네. 예를 들면 그런 얘기하는 것도 피의사실 공포죄 갖고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1: 그러니까,
2: 그런데 이제는 뭐 궁지에 몰리니까 아 그거 검사가 만약에 수사 안 하면 그냥 공개해 언론에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다음에 네. 피해자가 수사에 참가하면 된다?
1: 네.
2: 아니 피해자는 자기의 피해 사실을 그 부풀리게 마련이고 가해자는 자기의 가해 사실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야지 그게 정의인 거예요. 근데 피해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수사에 자기 진술만 일방적으로 해대면 그러면 가해자는 자기가 열이라는 죄를 짓고 백이라는 처벌을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형법정주의라든가 정의, 공평, 공정 이런 거에 다 어긋나요. 지금 민주당의 법조인들이라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 어안이 벙벙해서 네. 저같이 뭐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봐도 너무 상식적인 균형, 공정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3: 아니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면 이입해야 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인권에 대한 일단 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1: 그렇죠.
3: 약자에 대한 이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억울하게 피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셋이 없어요. 검찰에 대한 어떤 적대심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했을 때 만약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럴 때는 아무리 지지층이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것이더라도 그 지지층의 수많은 지지층의 염원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려고 해야지 정치인들이 거기 자꾸 편성하려고 하는 건 부적절하죠.
1: 서 변호사님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게 하면 된다라는 김용민 의원의 말이 현실성이 좀 있어요?
0: 아이,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1: 안 돼요?
0: 아까 제가 말한 사회적 약자들
1: 네.
0: 미성년자나 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도 참여도 어렵고
1: 네.
0: 참여 안 돼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1: 네.
0: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부산의 돌리차기죠. 이건 네. 언제 수사했냐. 항소심에서 한 거예요.
1: 아,
0: 검사가 네. 공소를 유지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게 1심에서도 발견 못한 게 처음에는 그냥 돌려차니까 폭행인 줄 알았죠. 상해나. 나중에 보니까 청바지에 범인의 DNA가 항소심에서 나온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성범죄 해가지고 징역 20년 받았고요. 교도소에서 또 협박이가 징역 1년 추가됐거든요.
1: 네.
0: 그 범죄자가. 그러니까 제 말이 재판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증거나 의혹이 나오잖아요. 항소심에서 재판하다가 경찰 보고 다시 보안수사 요구해서 또 해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1: 국민의힘의 이러한 입장은 어때요? 이제 와서야 보안수사권 유지에 대한 법률안을 좀 내겠대요. 이제 와서야. 이거는 적절해요? 그동안 막 말로만 떠들다가.
0: 저는 기본적으로 검수완박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1: 네.
0: 저는 기존 제도가 낫다.
1: 네.
0: 오히려 검찰 수사권 다 없애는 게 있잖아요.
1: 네.
0: 이래 되면 이게 부패완판이다. 이렇게 원래 입장 국민의힘도 아마 저와 비슷하게 처음에는 검찰청 폐지 자체를 반대하다가 지금은 이제 폐지가 기정사실이 되니 이제 와서는 이제 보안수사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게 맞냐고요. 이제
0: 그전에는 아예 폐지를 했었는데. 반대했으니까.
1: 아니, 그러니까 법률안을 내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0: 그건 이제라도 해야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1: 알았어요. 안 하는 거야.
0: 이제라도 해야지.
1: 알았어요. 그럼 저 3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4부에선 조국 전 대표 왜 이러나 요거랑
2: 와이카노 노노노
1: 국민의힘 장동현 대표의 팻말 정치 장애 정치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5: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0: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0: 네, 샵 0945로 문자 주신 분들 두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9914님, 버스 운전을 하며 라디오로 애청하는 저로서는 여기 저기 들어봐도 장성철 대표님의 매끄러운 진행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유, 감사하고요. 1263님, 택시기사입니다. 1시간째 빈차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장성철 대표님,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야 운수 대통 방향일까요? 제가 있는 상암동으로 오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택시와 버스에서 듣고 계시는 두 기사님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려 드리는 마음으로 커피 쿠폰을 쏘겠고요. 저기 PD님, 요 두 분 우리 무형문화재 미상 김선식 선생님 자기 찻잔 세트 여기 보내드리는 후보로 좀 PD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율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장성철의 뉴스명당 청취율 조사 오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도 어느 분에게 제일 먼저 또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하원기 대변인님한테 해야 되겠다.
11: 네.
10: 조국 전 대표 왜 이럴까요? 이제는 리셋 야호!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11: 저는 뭐 하던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하던 대로?
11: 네. 역사학자 E.H. 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10: 그분이 역사는 이제 무엇인가?
11: 역사는 조와 국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조는 과거고 국은 이제 현재인데 과거와 현재에 끊임없이 돼야죠. 지금 이렇게 그 자꾸 SNS에 이렇게 남겨두면 나중에 미래가 되면 이게 또 조만대장경이라는 인터넷 문화유산이 돼서 조국 대표 본인을 공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 집필 작업을 좀 쉬시는 게 저는 본인한테도 좋고
10: 그래요?
11: 공동체에도 좋고 네. 역사에는 물론 재밌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 좀 부적절한 어떤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 왜 이래요, 서 변호사님? 이분.
12: 우리 조국 대표 하면 이게 조적조가 생각나잖아요.
10: 네.
12: 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이다. 지금 아마 평택의 선거 끝나고 나서 잊혀질까 싶어서 이게 두려운 것 같아요.
10: 네.
12: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3.5개 일주일 사이에 30개인가 뭐 올리고 한 135개인가 평택 이후에 엄청나게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 본인 발등을 찍거든요. 네. 저는 해명 중에 그 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네. 딸하고 젊은 당직자들이 자기한테 지적해줘가지고 이제 자기가 알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이 조민식까지 아빠 꼰대야. 이 리선도 잘못 건드린 거야. 네. 리선도 이분이 5인조인데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하더라고. 네. 저는 잘 몰랐는데 젊은 물어보니까 정말 인기 좋대요.
10: 그러니까요.
12: 그리고 이제 딸이 아빠 잘못 건드리는 거야. 이래가게 180도 바꿔가지고 야호 하는데
10: 조국 전 대표가 몰랐다고 본인은 또 이렇게 해명했다.
12: 그러니까 본인은 누군지도 모르고 네. 아마 그냥 일베라고 한 거 맞죠. 그러니까. 리센더 이름 안 써도 그 논쟁에서 일베 놓은 거 맞고요. 네. 그 이게 엄청난 이제 젊은 층의 반발 놓으니까 이게 급선에 했는데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네. 이미 활시위를 떠나보니 화살인데 네. 이게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10: 어떻게 수습해야 돼요? 그냥 야호 안 돼요. 하면은
12: 안 돼.
10: 수습이 안 돼 이제.
12: 이미 적지심이 끝났어요.
10: 끝났어요?
12: 저는 끝났다 봐요.
10: 에이 아직도 뭐 저기 젊으시고 대통령.
12: 뭐가 젊어요?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10: 정치권에서는 젊어요.
12: 아 저는 이게 조국 대표 평택 이후에 진보 진영에서도 이게 전부 이게 비판적이더라고요. 네.
10: 그래도
12: 실제 끝났다 봐요.
10: 유시민 김어준 씨가 지켜주니까 생명력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12: 뭐 유시민 금호준도 끝났는데 뭐 다 끝났는데 뭘 누가 지켜줘요?
10: 다 끝났어.
12: 이번 논쟁하면서 이게 이준석도 끝났고.
10: 에이 또 뭐?
12: 아, 이준석은 또 여론조사인데 이게 여론조사 할 일입니까?
10: 아
12: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13: 장동혁 대표만 남아 있고 다 죽는 거예요?
14: 그거 유튜버 썸네일 같이 논평을 하시네요. 다 끝장났다 뒤집어졌다 막 이렇게 하시니까.
12: 저거 끝났어요.
14: 아, 정말 왜 그러십니까?
10: 김종인
13: 씨가 안철수도 끝났다 우리
14: 다 끝났다고 하세요.
13: 다 끝난 사람부터 찾아보겠네. 진짜.
10: 아유 죄송합니다 청취. 여러분 죄송하고요. 김종인 최고위원님,
13: 예.
10: 박지원 의원님은 좀 조국 해외에 좀 나가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요 논란 상황 어떻게 보세요?
13: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놓고 그냥 해외 이렇게 쭉 나가서 그냥 좀 쉬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재력과 부가 있으시니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10: 네.
13: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심적인 공황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잊혀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 거의 공포심 같은 걸 갖고
10: 그럴까요?
13: 있는 게 아닌가.
10: 진짜 그럴까요? 네.
13: 아니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까지 그 이 세상 사회 모든 것에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러려고 할까? 사실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10: 네.
13: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이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자기가 각자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도 아니고
10: 네.
13: 시간이 흐르면 또 어떻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건데 이분은 그냥 그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판관으로서 평가하고 규정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멋있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다 아니네 틀리네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지니까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하는 사람들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이 끝났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 그 제가 조국 대표예요. 김종혁 최고위원님께 전화를 걸어서 김종혁 최고위원님 전 정치를 하고 싶은데 참 요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라고 조언을 여쭤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13: 입 좀 다물어라. 네.

0: 그렇게 얘기해줘. 뭐라
1: 입을 하면 그렇게 얘기해줘. 야 너 입 좀 다물어. 너 왜 그러니?
2: 입 좀 다물어라. 아까 하홍기 대변인 뭐라고 하셨지?
3: 저는 이제 그 조화국의 대결이라고 했지만.
2: 아, 조국 대결이다. 예.
3: 근데 뭐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가 적응하고 변하려고 하는 극소수의 사람 빼면은 다 퇴장해야 돼요.
2: 네. 네.
3: 조국 대표께서는 퇴장하셔야죠.
2: 끝났다 입 다물어라 퇴장해라. 아이고 이거 참 부러운
1: 거. 아, 그거 다 엮어놓으면 너무 우리가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것 같잖아요.
2: 아니 그건 아닌 거. 이런 민심도 한번 좀 네. 생각해 보시라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김종인 최고위원님 네. 장동현 대표의 팻말 정치 장애 정치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명아 봤지? 또 이랬어요.
1: 아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과거에 민주당에서 그 무슨 대통령에 대해서 닭근해라고 그러고
2: 아,
1: 쥐박이라고
2: 맞아요,
1: 그러고
2: 맞아요.
1: 정말 너무 증오에 찬 얘기고 그다음에 네. 산 사람을 무슨 장례한다고 하는 무슨 저 그 관정치하고
2: 네.
1: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많은 분들이 야 그건 너무 심하게 가는 거야 이렇게 동조를 했다고
2: 맞아요.
1: 생각을 해요.
2: 네.
1: 근데 아니 이거는 일반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가 어떻게 당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름을 제명화 나랑 싸우자 나랑 붙자
2: 그러니까요.
1: 무슨 고등학생하고 아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2: 네.
1: 도대체 보수의 품격을 이렇게까지 바닥에다 시궁창에 처박아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누구를 공격할 때 논리를 가지고서 문제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 여기서 계속 나오지만
2: 그렇죠.
1: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2: 맞아요.
1: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누구를 쥐박이 혹은 무슨 닭근혜 혹은 재명아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멸칭을 쓰고 공격한다고 그래서 그 멸칭 쓰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2: 네.
1: 거기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장정혁 대표가 이분도 진짜 또 다른 공황 상태인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보수를
2: 그러니까요.
1: 정말 모멸스럽게 하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모멸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2: 아.
1: 이거는 보수를 모멸스럽게 하는 거예요.
2: 아까 정윤경 기자가 뉴스브리핑 때 뭐 지방에 행사 다니면 의원들이 슬쩍슬쩍 좀 피한다. 사진 안 찍히려고 한다.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서정욱 변호사님 최근에 장동희 대표랑 통화해봤습니까?
4: 아니요.
2: 안 해봤습니까? 그럼 장동희 대표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4: 아, 이 부분은 제가 며칠 전부터 어떻게 방어를 해줄까 어떻게 실드 치느냐 고민했는데
2: 방어를
4: 그러니까 고민했는데 제 머리로는 논리가 생각이 안 나요.
2: 아,
4: 그 장동익 대표가 저는 잘못했다 봐요.
2: 네.
4: 이거는 그 국민이 뽑은 저도 이재명 대통령 욕을 많이 하지만
2: 많이 하시죠.
4: 근데
2: 지금도
4: 그것도 재명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2: 네.
4: 당내 대표잖아 야당.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 호칭까지는
2: 네.
4: 붙여주는 게 맞다.
2: 네.
4: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우리 오히려 해당행위죠.
2: 네.
4: 해당행위예요.
2: 해당행위요.
4: 오히려 당 이러면 이게 당의 지지율 떨어집니다.
2: 그래가지고 어제 보니까 지지율
4: 중도 중도나게 볼 때 당 대표가 제명아 이러면 이게 안 좋아합니다. 우리 특히 우리 동방 예의지국에서
2: 그래도 장동현 대표랑 자주 만나셨고 전화 통화도 자주 하신 분이잖아요.
4: 저는 장동현 대표 지지하는데
2: 네.
4: 제가 쓴소리 하는 거예요.
2: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4: 제가 이걸 봤더니. 거구 뭐 유튜버 몇 개 중에 보니까 제명아 이랬는 게 있긴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2: 그 서 변호사님 유튜브에서는 안 그러죠?
4: 아 저는 안 그런다니까요.
2: 네.
4: 저는 또 예의가 바르잖아요.
2: 네.
4: 제보다 이쯤 된 나이도 많은데
2: 네.
4: 그러니까 제 말이 장도 대표 고치 됩니다.
2: 그렇죠.
4: 이러면 이게 본인한테 해놓고 당에도 이게 해당 행위라니까요.
2: 네.
4: 앞으로 이게 바꿔야 돼요.
2: 하홍의 대표
3: 우리 당에서 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방어할 대안이 없다고 이제 아 저는 이제 아까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이제 공황 상태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동의가 되는 게 김수민 평론가가 사석에서 이제 해준 얘기를
2: 네.
3: 제가 인용을 해주면
2: 네.
3: 그 반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제명아 이렇게 부르는 거 이전에 고등학생과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이러잖아요.
2: 네.
3: 그게 되게 이상한 문장인데 사람들이 그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 사실 대통령께서는 고등학생에 대해서 뭐 얘기한 적이 없어요.
2: 네.
3: 제고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고
2: 네.
3: 한 번도. 그런데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서는 배재고 뭐 스타벅스 올림픽공원 윤어게인 이렇게 다 그냥 그게 한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인식 체계 속에서 지금 전선이 어디에 그여 있는지에 대한 그 감각이 이미 상실했다. 그래서 뭔가 본인이 극우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안이 나오면 그거를 올림픽 공원에서 소구되는 방식으로 피켓 들고 있는 거죠. 네. 올림픽 공원에서 모여 있는 분들은 사실 선관위 사태 때문에 모여 있는 건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배제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고등학생이랑 싸우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 상실했고 사람 자체가 좀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하여간 그 진영과 이념이 다르더라도 대통령한테 이런 네. 식으로 뭐 폄하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2: 김종인 최고 민주당도 앞으로 절대 그러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1: 아, 그럼요.
2: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맞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맞습니다. 대해서 뭐 너 근데 그게 사실 그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카타르시스도 느끼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네. 정치학적으로 볼 때도 그것까지 막으면 그야말로 입틀막 사회가 되니까. 네. 근데 그건 도를 넘은 건데 적어도 사회에서 사회 상부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가 네. 있다면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규정한 그 제도의 틀 헌법의 틀 내에서 서로 움직이는 사람들끼리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이제 뭐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이름 막 부르기 시작하고 네.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그러고
0: 그러니까. 아유, 유권자가 권력자들 풍자하고 조롱하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정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네. 사람들 대변해서 정제된 언어로 국회에서 토론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하고 있는 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죠.
1: 맞습니다. 네. 김종인 최고위원님 네. 저희 어제 조갑제 대표님하고 그 인터뷰했던 게 어제 좀 화제였던 것 같아요. 한동훈
2: 그것 때문에 가는 데마다 그거 물어보는 바람에 아주
1: 한동훈 대표 창당론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거나 염두에 두거나 생각해 보신 적
2: 아니 그 제가 무슨 당사자가 아니니까
1: 혹시 한동훈 대표랑 이런 얘기 나눠보신 적은 있어요?
2: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없고요. 네. 뭐 그 우리 이른바 저 팀 한동훈 쪽에 있는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런 얘기를 꺼낸 적도 없고 근데 이게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 조갑재 선배님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갑재 대표님은 장동혁 대표와는 갈 수가 없다.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1: 그런 식으로
2: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늘.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아니 그러면 잘못된 사람들이 나가야지. 왜 그 거기서부터 박해받는 사람이 나가야 됩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 영웅서사를 얘기를 하잖아요.
1: 얼씬도 하지 말아라.
2: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언제 한번 영웅으로 대접해줘 봤어요? 아니 물병 던지면서 쫓아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너 왜 비상계엄 해제하는데 그거 거기 갔어. 그리고 왜 탄핵에 동조했어라고 하면서 영웅이 아니라 역적을 만들어서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니까 너 혼자 왜 영웅처럼 행동해? 아 누가 영웅처럼 행동했습니까? 거기서 책을 쓸 때 그 책을 쓰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섞었어요. 네. 한 번도 영웅으로 대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역적으로 몰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네가 왜 영웅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진짜 웃겨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것들을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너무 극우에 편승하려고 하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발언도 그렇고 지방을 돌면서 일부 소수의 극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국회 내에서 국조특위를 통해서 올림픽공원 사태를 해결하고 우리가 위원장이에요. 윤상윤 위원장이에요.
1: 네.
2: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네. 지방을 돌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네. 그걸로 자기만 이득을 얻으려고 해요. 그게 잘못된 건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그걸 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가야 돼요. 학교폭력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학폭의 가해자가 떠나야지 학폭의 피해자가 그 전학을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1: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때요? 창당과
3: 저도 이게 조갑재 선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동훈 창당하면요 제2의 이준석 됩니다.
1: 네.
3: 제2의 이준석 그게 비례들이 많거든요.
1: 네.
3: 나가면 이게 배지가 딱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지역구도 송파나 부산이나 보수가 센 데인데 나가서 이게 창당하면 되겠습니까?
1: 네.
3: 그리고 그걸 떠나서 보수가 분열되잖아요.
1: 네.
3: 분열되고 총선에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한동훈을 당으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하나가 돼가지고 총선 승리로 가야지. 자꾸 나가라. 뭐 신당 만들라. 이거 안철수도 그런 말 했잖아요.
1: 얼씬도 하지 말라고.
3: 아니 당 만들면 응원한다면서.
1: 네.
3: 그러니까 그 안철수 잘못된 거고 조갑재 선배도 이게 저는 잘못된 거다.
1: 네.
3: 결국 한동훈을 껴안아서
1: 네.
3: 당으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우리가 하나 되고 선의 경쟁하면 되잖아요.
1: 그 죄송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하고 그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제가 방송을 좀 오래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을 많이 하신 적이 저는 처음인 것 같아서 어제 하지 못한 말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서정욱 사랑해. 그리고 지금 3,800여 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가 좀 부족해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띠링띠링 세 분에게 전화 왔습니다. 청취율 조사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2: 장성철의 뉴스 명당.
1: 뭐라고요? 다시 한번.
2: 장성철의 뉴스 명당.
1: 감사합니다. 인재 영입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나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문자로 8207님, 뉴스명당 장성철 대표, 그대가 저의 애국의 시작이었어요. 건승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공이로 오는 전화가 오면 장성철의 뉴스명당 꼭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바 내일 만나요. 감사했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특례 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YTNS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에서 비가 시작이 돼서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10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와 전북에도 최고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와 제주에는 5에서 60mm 안팎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교통량이 서서히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곳곳에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이 분당 수서로에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를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현재 2차로 상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니까 뒤쪽으로 복정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는데 복정부터 수서까지 지나는데 대략 14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계속해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한남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은 월계 1교 부근 1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 이 부근 지날 때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이 정식 거래 이틀째를 맞아 9% 넘게 급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은 뉴욕 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9.32% 내린 152.3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상장 첫날인 지난 10일 기록했던 13.1% 급등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며 공모가인 149달러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본주의 급락 여파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ADR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앞서 한국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본주는 전 거래일보다 15.37% 떨어진 184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오늘부터 본사와 대형마트 매장의 임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홈플러스는 상품 대금과 전기 수도 등 매장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해 상황이 바뀔 때까지 본사와 대형마트 매장을 임시 휴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쇼핑몰 부문은 입점주가 원할 경우 영업을 계속하며 홈플러스는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구성원의 8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내년 사측과의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